0: 덥죠. 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운 걸 땡더위라고 해요.
1: 땡더위.
0: 뉴스에서 들어봤을 텐데 이번 주 내내 땡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진짜 땡더위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땡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1: 더더위. 더위더위?
2: 살더위.
1: 스리치더위. 스리치. 스리치.
0: 정답은 무더위. 무더위 들어봤나요?
1: 네.
0: 오, 무더위는 습도와 온도가 매우 높아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를 말해요. 이렇게 더위라는 말은 특별한 표현이 아주 많은데요. 그럼 혹시 더위 먹다 이런 말은 들어봤나요?
1: 더위는 모르겠는데 뜻은 알 것 같아요.
0: 어떤 뜻일 것 같아요?
1: 더위를 잘 안 타는 뜻? 아니면 더위가 좋다? 그런 느낌.
0: 아, 좋아서 더위를 먹는다? 더위 먹는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어떻게 더위를 먹지요? 더위 먹다라는 표현은 여름철의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다란 의미예요. 무더운 날에 야외 활동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없어, 머리가 어질어질해 이럴 때 어른들이 더위 먹었나 보다 해요. 요즘 날이 굉장히 더운데 우리 똑똑 친구들도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1: 무섭구만.
0: 자, 그러면 더위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더위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햇볕. 햇볕이 뭘까요?
1: 햇볕은 햇님이에요. 햇님이 발사하는 자외선이에요.
0: 그렇구나. 햇볕은 해서 내리쬐는 뜨거운 기운이란 뜻이에요. 친구들은 햇볕이 좋아요, 싫어요?
1: 좋으면서도 싫다야. 햇볕이 좋은 이유는 워터파크나 물놀이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고, 햇볕이 싫은 이유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싫어요.
0: 아, 햇볕이 많은 계절 여름에 모기가 많아서 싫구나.
1: 누구요? 쩍, 쩍.
0: 그런데 우리 친구들 햇빛도 있잖아. 햇빛도. 그래서 햇빛과 햇볕의 차이를 이제 물어보려고요.
1: 헷갈리는데?
0: 그 차이가 뭘까요?
1: 햇빛은 약간 해가 발사하는? 뭐지?
0: 리아가 이야기해볼까요?
3: 햇볕은 띵띵 내리쬐는 뭔가 그늘에서 하면 시원하는 녀석인데 햇빛은 그냥
1: 눈부셔요.
0: 햇볕은 해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기운을 뜻하고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느껴지는.
1: 네.
0: 햇빛은 해에서 비치는 빛을 뜻해요. 빛. 눈으로 보는 빛. 뜨거운 건 햇볕, 밝은 건 햇빛.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1: 네.
0: 그럼 오늘 배운 더위와 햇볕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4: 꺼내고
0: 펼쳐서
4: 펼쳐서
0: 우리가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1: 네.

0: 더위. 더운 기운 또는 더운 날씨. 햇볕. 해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기운.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리아가 발표해볼게요.
2: 햇볕에 살이 찼다. 더위를 먹어서 열사병에

0: 들었다.
1: 햇볕에 살이 탔다에 이 햇은 시옷으로 선생님이 고칠게요. 볕은 티긋으로 고칠게요. 살이 탔다에 티긋은 쌍시옷으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0: 네.
1: 두 번째 문장 더위를 먹어서 열사병에 걸렸다는 받침을 모두 잘 썼어요.
0: 네.
1: 잘했어요.
0: 감사합니다.
1: 다음은 준성이.
2: 더위 때문에 너무 덥다. 햇볕이 뜨거워서 살이 많이 타다.
1: 똑같은 말이 나왔을 때 틀리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어색할 수 있으니 고쳐주자란 말을 선생님이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자, 여기 더위 때문에 너무 덥다. 그래서 더위에도 덥다라는 뜻이 있고 덥다도 덥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고쳐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모두 잘했어요. 오늘 배운 단어 이제 잘 사용할 수 있겠죠?
0: 네.
1: 특히 받침이 조금 어려웠는데 받침 기억하세요.
0: 네.
1: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3: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3: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4: 로봇카플리랑 꼭꼭!

0: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우리 이제 라라를 불러볼까?
0: 좋았어.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반가워.
2: 안녕.
0: 안녕 똑똑.
3: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반가워.
3: 오늘의 속담을 공개할게. 하나를 보면 라 늘 안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4: 하나를 알면 다 안다?
5: 하나를 알고 있으면 그게 진도가 빠르게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뜻인가?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안다.
5: 그리고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0: 천재한테 말하는 말 같은데? 나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라고 할게.
5: 그럼 나는 하나를 알면 다 안다로 할래.
3: 좋아요. 그럼 오늘도 그림남매 열심히 한번 그려볼까요?
0: 나는 일단 여기다가 화살표 하나를 그려줄 거야. 그러니까 뭐지?
3: 예진아.
0: 응?
3: 예진이는 그럼 왜 열이라고 생각했어? 다른 숫자들도 있잖아.
0: 왠지 속담이면 간단하게 열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아주 느낌적인 느낌으로 짐작을 해봤어. 만약에 내가 숫자 너한테 하나를 가르쳐줬어. 그리고 너는 열을 알아. 그런 것처럼? 아, 천재성을 타고났다?
3: 아, 아주 똑똑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구나.
0: 응.
3: 예진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0: 응, 내 주변에도?
5: 나도 있어.
2: 누나.
0: 나도 있어.
2: 동생.
3: 그렇지. 우리 그림 남매는 정말 똑똑하지.
0: 응.
3: 그럼 노아야. 노아는 왜 답이 다라고 생각했어?
5: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실내를 엄청 잘 정리했네.

0: 그럼 이 친구도 말도 예쁘게 하고 급식 시간에 조용히 먹고 수업 시간에 집중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이야.
1: 짐작하는 거네.
2: 아, 그렇게 뭔가 하나를 보고도 다른 것들을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구나.
3: 칠판에다가 너한테 뭘 가르칠 거야. 1 더하기 1.
2: 노아야, 노아는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야?
0: 나는 학교에서 실내화장에서 실내화를 정리한 애들을 보여주고 있어.
2: 아, 저게 신발장이구나. 그럼 노아야, 노아가 먼저 하나를 보면 다를 안다 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0: 어떤 친구가 개미를 밟는 걸 해봤어. 그러면 이 친구 되게 무서운 친구야. 무자비하고 왠지 급식 시간에 떠들 것 같고 나쁜 말 많이 할 것 같고 딴짓할 것 같은 친구인 것 같아. 아, 저 친구랑은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이야.
1: 아, 근데 노아야, 무자비가 뭐야?
0: 아, 자비하지 않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봐주지 않고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니야?
1: 아, 그렇구나.
2: 맞아, 노아가 잘 알고 있네. 예진이는 지금 예진이가 노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걸 그리는 거야?
3: 응, 근데 여기에서 1 더하기 1만 알아뒀는데 얘는
1: 10 더하기 10을 하는 엄청난 다재다능한 천재인 거지.
0: 그래? 뿌듯하네.
2: 좋아, 다 완성된 거지?
0: 응.
2: 그럼 어디 한번 설명해볼까요?
3: 나는 말이야,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라고 생각했어. 노아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노아가 나보다 더 뛰어난 답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노아를 보고 하나를 알면
0: 열을 안다
1: 라고 생각했어.
0: 나는 말이야, 하나를 알면 다 안다라고 생각했어. 여기에 선생님이 그 친구가 실내화를 아주 바르고 가지런하게 접어서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공부도 딴짓도 안 하고 열심히 하고 급식도 조용히 잘 먹고 친구한테 착한 말, 고운 말, 바른 말을 하고 다리 아픈 친구에게 다리 아픈 친구의 가방을 대신 들어줄 만한 아주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이렇게 말이야.
1: 아, 역시 우리 떡덩이.
2: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1: 무엇일까서?
2: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1: 뾰로롱.
2: 오늘의 속담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야. 이 속담은 공자가 쓴 논어에서 유래된 말이야. 공자의 제자 중에 안회와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어. 안회는 가난했지만 학문을 열심히 닦아 지식을 많이 쌓았지. 그리고 자공은 부자였지만 부지런히 공부하지는 않았어. 어느 날 공자가 두 사람 중 누가 나은지 자공에게 물었어. 그러자 자공이 이렇게 말했지.
4: 안회는 하나를 듣고도 열을 알지만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둘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2: 그 뒤로 이 말은 총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속담은 아주 영특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야. 영특한 사람은 한 가지를 가르치면 그 속에서 열 가지를 깨우친다는 뜻이지. 또 이 속담은 일부만 보고도 전체를 알 수 있다는 뜻으로도 쓰여. 말 한마디로도 그 사람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고 한 가지 행동만 봐도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할지 헤아릴 수 있다는 지혜가 담겨 있지. 만약 친구가 학교에서 배운 수학 공식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5: 우와, 너는 하나를 보고도 열을 하는구나. 정말 똑똑하다.
2: 라고 말이야.
1: 내가 맞췄다.
0: 그래도 나도 뜻이라도 맞췄어. 내 뜻도 맞고 누나 뜻도 맞잖아.
1: 그럼 우리 같이 맞힌 걸로 하자.
0: 맞다. 오늘의 속담.

0: 10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아는 총명한 사람이라는 뜻.
1: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안녕.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이번 주말에 너를 위한 파티를 준비할 테니 꼭 와주면 좋겠다. 멋쟁이 도시쥐가
1: 시골쥐와 도시쥐. 부스리와 함께 이야기 여행을 떠날 친구는 시완이, 제이, 강준이, 소령이. 오늘도 신나게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자. 뿅뿅.
2: 뿅뿅.
1: 시골쥐는 넓은 들판이 보이는 시골에 살았어. 초록 잎사귀로 뒤덮인 곳이 시골쥐의 방이고, 잘 마른 지푸라기 더미가 시골쥐의 침대지. 도시쥐는 높은 건물 꼭대기에 살았어. 기다란 관 끝에 있는 구멍이 도시쥐의 방이고, 깨진 그릇이 도시쥐의 침대지. 어느 날 시골쥐에게 편지 한 통이 왔어.
0: 시골쥐에게, 잘 지내니? 난 도시가 아주 마음에 들어.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을 수 있단다. 이번 주말에 너를 위한 파티를 준비할 테니 꼭 와주면 좋겠다. 멋쟁이 도시쥐가.
1: 드디어 주말이 되었어.

0: 시작되자마자 일어난 시골쥐는 부지런히 도시로 떠날 준비를 했어.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시골쥐는 가장 아끼는 홍을 줄에 꿰었어. 그러고는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을 입고 서둘러 길을 떠났어. 시골쥐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 사람들은 북적북적, 마차들이 쌩쌩. 내 코가 잘 붙어있나? 수염은 안 떨어졌나? 시골쥐는 아주 진땀을 뱉은 거야. 때마침 건물 밖으로 마주 나와 있던 도시쥐가 시골쥐를 발견했어.
1: 여기야, 여기!
2: 우와, 엄청나게 높은 집이다!
1: 나를 따라와!
0: 도시쥐가 앞장서서 기다란 관을 타고 쪼르르 올라갔어. 뒤를 따라 시골쥐도 쪼르르 올라갔지?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말이야.
1: 여기가 내 방이야. 근사하지?
0: 도시쥐의 방은 시골쥐의 방과는 완전히 달랐어. 번쩍거리는 가구들과 옷장 안의 화려한 옷들. 시골쥐는 도시쥐가 부러웠어. 도시에 살더니 멋쟁이 신사가 다 됐구나.
1: 너도 그런 낡은 옷을 벗고 이 옷 한번 입어봐.
0: 도시쥐의 옷을 빌려 입은 시골쥐는 쑥스러웠지. 나도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마침 시골에서 가져온 콩이 생각난 시골쥐가 기쁘게 말했어.
1: 어? 여기선 이런 건 아무도 안 먹어.
0: 도시쥐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콩을 치워버렸어.
3: 나빴다.
1: 집 구경을 시켜줄게. 따라와.
0: 도시쥐는 시골쥐를 데리고 다니며 집안 곳곳을 보여주었어. 마지막으로 식당에 간 시골쥐는 입이 쩍 벌어졌어. 고기며 소시지, 쿠키, 치즈가 잔뜩 차려져 있었거든.
2: 우와, 굵장하다.
1: 날 위해 준비했어. 마음껏 먹어.
0: 시골쥐는 만난 음식을 보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 숨도 안 쉬고 아작아작 먹어치웠지. 어디선가 커다란 방망이가 식탁을 내리쳤어. 방망이를 피하자마자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고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왔어. 순간 시골쥐는 몸이 얼음처럼 얼어버렸지.
1: 어서 도망쳐!
0: 도시쥐는 잽싸게 달아났지만 시골쥐는 허둥대다 하마터면 잡힐 뻔했지 뭐야. 간신히 도시쥐의 방으로 돌아온 시골쥐는 달달 떨었어.
1: 맛난 음식을 먹으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0: 도시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 그러고는 구멍 밖을 흘끔거렸어.
1: 모두 갔나 봐. 마저 먹으러 가자.
2: 저길 또 가자고? 아니야, 난 됐어.
0: 시골쥐는 황급히 자기 옷으로 갈아입었어. 시골쥐는 코를 킁킁거리며 구수한 쇳똥 냄새를 실컷 들이마셨어.
2: 휴, 다시는 도시에 가지 않을 테야.
0: 시골쥐는 딱딱한 콩을 오도독 씹으며 다짐했어. 며칠 뒤 도시쥐에게 편지 한 통이 왔어.
2: 도시쥐에게 시간 나면 우리 집에 놀러와. 근사하지는 않지만 마음 편하게 밥 한번 차려주고 싶어. 꼭 와주길 바란다. 너의 친구 시골쥐가.
4: 모두 재미있게 봤어?
3: 응.
4: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0: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콩을 싸서 왔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여기서 이런 건안 먹는다고 해서 너무 성의를 무시하는 행동이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1: 다시는 시골지가 도시지한테 안갈것 같아. 고양이한테 위험을 당했으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
2: 친구들은 시골이 좋아, 도시가 좋아?
1: 나는 시골. 왜냐하면 도시는 건물이 많고 위험한데, 그 시골은 좀 뛰어놀 수 있기가 딱 좋고, 마당도 있기 때문에 난 시골이 더 좋아.
3: 나는 도시가 좋아. 왜냐하면 도시는 건물이 많고 복잡하긴 해도 대중교통이나 그런 시설들이 많고 게다가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그런 것도 보통 다 도시에 몰려 있으니까 도시에 살면 더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
2: 시골지와 도시지,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한 것 같아?
1: 둘다 행복한 것 같아. 왜냐면 시골지와 도시지는 각자 이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잖아. 도시지는 집도 좋고 먹는 것도 이제 물론 도망을 잘 가니까 상관없어. 그 시골지 농사를 잘해서 먹고 자고 싸고 다할수 있어.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2: 오늘도 멋진 생각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4: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6: Oh, yes.
4: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8: 앉으세요.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층간소음의 비밀.
1: 누나! 누나 누나!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난댕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난 거야. 괴물이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냐고. 왜?
0: 아이고, 귀신인지 괴물인지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기필코 밝혀내고 말 거야.
2: 층간소음
0: 이 층간소음 딱지도 왜 자꾸 깜빡이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1: 오, 열게.
0: 기다려라,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난쟁이들아. 이 백설공주가 가신다.
1: 백설공주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0: 어딨긴 여기 있지. 아, 아무튼 난 다녀올게. 이야!
1: 누나가 백설공주님이라고?

0: 어? 동화책 속으로 다시 왔다.
1: 어? 백설공주님 다시 오셨군요.
2: 백설공주님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또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0: 그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였죠?
1: 어젯밤이었어요.
0: 좋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으로 돌아가서 알아보죠.
2: 어두워졌다. 밤이야.
0: 자자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랑 똑같이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귀신이나 괴물이 나타난다면 이 백설공주한테 연락주세요. 꽝! 위치로!
2: 위치로!
3: 위치로!
0: 일단 파랑이네 집부터 가봐도 될까요?
4: 네! 백설공주님 따라오세요.
0: 네!
4: 들어오세요.
0: 네!
4: 여기가 파랑파랑 파랑이네 집이랍니다.
0: 오, 깨끗하군요.
4: 아이, 어젯밤에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5: 오.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저 청소기랑 이 층간소음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아, 파랑이, 어젯밤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래요?
4: 네. 먼저 제가 가장 아끼는 파랑 옷을 여기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그 다음에 청소기를 밀었어요. 백설공주님, 여기가 어디예요?
0: 파랑이네 집 바닥과 아래층, 초록이네 집 천장 사이인 것 같아요. 아래 좀 봐봐요.
6: 백설공주님이 어젯밤 했던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자야지.
4: 우리 집에서 나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예요.
0: 근데 소리가 울려서 들리네요.
4: 괴물 소리 같기도 하고.
0: 초록이네 집에선 세탁기와 청소기가 보이지 않아서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4: 괴물의 정체가 내가 돌린 세탁기, 청소기였다고?
0: 초록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백설공주님! 괴물이에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4: 와.
0: 진정해요. 이건 위층 파랑이네 집에서 청소기랑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예요.
7: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괴물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다시 자려고. 잠시만요.
0: 뭐 하세요?
7: 침대 위치까지 바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5: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7: 백설공주님,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에요.
0: 노랑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7: 네.
0: 노랑이, 겁먹지 말아요.
7: 어떻게 겁을 안 먹어요? 어젯밤처럼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 괴물 맞죠?
0: 사실 이 소리는 위층에 사는 초록이가 침대를 옮기는 소리였어요.
7: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들린 거죠?
0: 그게 위층의 바닥과

0: 아래층의 천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소리가 전달될 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1: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겁을 먹고 쿵쿵쿵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무서워서 어제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도 멈췄지 뭐예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3: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어요!
0: 혹시 저 바이올린 소리 때문인가? 전 가봐야겠어요! 조심, 조심!
3: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머리가 쭈뼛쭈뼛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0: 아이고, 귀신이 아니에요. 노랑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소리예요.
3: 아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인 줄 알고. 귀신아, 덤벼라! 얍얍, 얍얍! 아, 내가 미안해. 공까지 던지고 울기까지 했다니까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혹시 주황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있는 빨강이가 귀신으로 착각한 건가? 저기 주황아,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울어봐.
4: 야,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요!
0: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빨강이한테 가봐야겠어!
4: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0: 이건 주황이가 우는 소리인데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4: 네? 그럼 탕탕탕 소리는요?
0: 주황이가 공을 바닥에 던지는 소리였어요.
4: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엄마야! 무서워서 비명까지 질렀단 말이에요.
0: 그래서 남이랑 보라가 이 비명 소리를 듣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5: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4: 엄마야!
6: 엄마야? 또 비명 소리다. 또 귀신인가 봐.
0: 이건 귀신이 아니에요. 빨강이가 주황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귀신이 우는 줄 알고 놀라서 비명을 지른 거고 그 소리를...
7: 아, 우리가 듣고 놀란 거군요.
8: 그럼 귀신은?
0: 없는 거죠.
7: 다행이다. 그럼 우리 계속 춤 연습해도 될까요?
0: 네.
5: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1: 아, 괴물이다.
6: 괴물이라니.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어?
3: 갑자기 층간소음이라뇨!
0: 아! 이제 알았어요! 남이랑 보라가 한밤중에 춤 연습을 하는 바람에 아래층에 있는 파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괴물로 착각했던 거예요!
9: 에이! 말도 안 돼!
0: 못 믿겠으면 저리 따라와 보세요! 손 잡으세요!
8: 손?
0: 이야!
5: 우와!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0: 위를 보세요.
5: 쿵짝짝 쿵짝.
8: 어? 우리가 춤추고 있어.
5: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0: 소리가 바닥을 타고 벽으로 가고 있어요.
5: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8: 어? 쿵짝짝. 파랑이네로 갈 때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
5: 쿵짝짝.
8: 이 소리가 저렇게 컸나?
10: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건물은 벽과 벽 사이, 천장과 바닥 사이가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큰 소리로 전달된다며. 쿵쿵쿵, 쿵쿵쿵. 청소기나 세탁기, 고함치는 소리나 악기 소리 등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조용한 밤에는 더 잘 들린다며. 더 크게 들린다며.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며.

0: 잘 스파디면 나오는 난입니다. 코르티솔.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합니다. 심장님, 빨리 뛰세요. 빨리, 빨리. 오, 스트레스.
1: 쿵쾅, 쿵쾅, 쿵쾅. 코르티솔, 한밤중에 1억이야. 이렇게 빨리 뛰면 잠 못 자. 쿵쾅, 쿵쾅.
2: 코르티솔 때문에 짜증나.
3: 한밤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짜증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2: 앞으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4: 난 쿵쿵 소리가 나지 않게 까치발로 다닐 거야.
1: 아, 우리 집안에선 슬리퍼 신고 다니자.
5: 오, 좋아, 좋아, 좋아.
6: 밤엔 가구나 침대를 옮기거나 세탁기, 청소기를 돌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게요.
7: 밤에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8: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춤추는 사람은 없겠지?
7: 우린 안 그럴 거야.
3: 좋아요.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가 귀신 아파트가 또 괴물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조금씩만 배려하기로 약속!
5: 약속!
3: 어? 환경 영웅 최고 딱지다!
5: 우와!
2: 백설공주님이
1: 환경 영웅이 되셨다!
7: 역시 백설공주님
5: 최고다, 최고야!
3: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는
7: 쿵쿵 작은 소리

0: 시간 도둑과 황금 시간 딱지.
1: 누구의 시간을 훔쳐볼까나.
2: 아 귀찮아. 아 귀찮게 뭐하러 찾아요.
3: 이따가 찾아요. 이따가.
1: 귀찮니? 네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2: 귀찮아하죠.
1: 게으름이. 네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사람들이
3: 게을러지지요.
1: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게을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게 바로 나. 시간 도둑의 일이잖아. 자, 어디 귀찮이처럼 귀찮아하고 게으름이처럼 게으른 친구 어디 없나?
2: 오빠가 귀찮다고 해.
0: 귀찮아요. 안 먹을래요.
4: 아유 귀찮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2: 응?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이따가요.
4: 이따가는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5: 누나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0: 그러던가.
4: 호떡이는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응?
2: 귀찮다.

0: 이따가 먹는다고 해.
1: 괜찮아요. 이따가 먹을게요.
2: 아휴, 우리 호빵이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네. 어쩐다.
3: 아우, 목말라. 좀 먹어야겠다. 귀신! 귀신이다! 귀신!
4: 귀신!
3: 귀신! 어디? 어디? 어디? 귀신! 어디? 귀신!
5: 누나, 누나야?
4: 어?
5: 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4: 근데 또 안 자고 왜 나왔어?
5: 응? 나 물 마시려고.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어?
4: 어? 그, 나는 잠이 안 와서.
5: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4: 아니거든!
5: 아, 깜짝이야!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질러? 잠 다 깰 뻔했잖아. 응, 난 다시 자러 간다.
4: 어, 잘 자.
5: 잘 자.
4: 응. 들킬 뻔했네. 내가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5: 누나, 줄넘기 하자.
6: 괜찮아, 안 할래.
5: 그러지 말고 줄넘기 하자.
4: 싫어, 안 한다고.
7: 어? 찾았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는 호빵이. 좋아, 호빵의 황금 시간을 훔쳐야지.
0: 아우, 귀찮게. 아우, 이따 하지.
7: 호빵이한테서 황금 시간 딱지를 훔쳐오면 되는데. 황금 시간 딱지야? 어디 있느냐? 깜빡여라.
5: 줄넘기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자.
8: 황금 시간! 황금 시간! 황금 시간!
5: 아, 눈부셔! 어, 누나! 이 딱지! 뭐야, 뭐야, 뭐야?
4: 어? 이건 황금 시간 딱지야!
5: 황금 시간 딱지? 황금 시간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4: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
9: 어? 이리 내놔!
7: 너의 황금 시간은 내가 훔쳐간다.
4: 안 돼요!
5: 누나가 사라졌다!
7: 이런! 호빵이랑 같이 와버렸잖아.
4: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7: 아저씨, 난 시간을 훔치는 시간 도둑님이시다. 자, 이 황금 시간 딱지로 저 문을 열고.
4: 어? 사춘기?
7: 그래, 저 문을 열면 사춘기가 시작될 거야.
4: 사춘기가 뭐예요?
7: 사춘기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기성장도 멈추게 될 거야.
4: 네? 지금 크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요?
7: 빙고!
4: 빙고!
7: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키 크기 위한 황금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호빵이 넌 키 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4: 나 지금 안 크면 어떡해. 아저씨, 그 황금 시간 딱지 주세요.
7: 노노노노노노. 아, 뭐 내가 저 사춘기분에 도착하기 전에 네가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난 이만 간다.
4: 어? 어떡하지? 키가 이대로 멈추게 될 순 없어.
10: 호빵아, 어서 뛰어.
4: 뛰라고요? 네, 근데 누구세요?
11: 우리가 궁금하면 뛰어서
12: 성장판을 찾아와.
4: 성장판이 어디 있더라. 아,

0: 다리뼈 끝부분에 있는 곳이잖아. 뼈세포들이 자라는 곳. 성장판을 찾아가보자. 시간도둑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여기인가? 저기요, 혹시 여기가 성장판 맞나요?
1: 호빵아, 드디어 왔구나. 올 줄 알았어.
2: 역시 호빵이야.
0: 어? 아까 그 목소리다. 근데 누구세요?
1: 아, 우리를 소개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해. 성장 호르몬 감독님!
3: 네, 네. 성장 호르몬 감독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대는 준비됐습니까?
4: 아, 예. 네. 조명 스탠바이. 네. 예, 조명 준비됐습니다.
3: 좋아요. 그럼 신나는 무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스탠바이. 큐!

0: 연골 세포들이 성장판 무대에서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해줘!
1: 네? 그냥 계속 뛰면 되잖아요!
2: 우린 너 없인 못 뛰어! 호빵이 네가 뛰어야 우리도 뛸 수 있거든! 우와!
3: 잠깐!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성장판 무대가 위험하군요. 그럼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전 이만.
4: 들어가십시오, 성장호르몬 감독님!
5: 여기! 조명 다 꺼주세요! 네.
4: 그, 연골세포님들도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네.
6: 성장판 무대가 줄어들었어!
1: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2: 아무래도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야.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을 열면 성장판의 무대는 사라질 거야.
0: 그럼 우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1: 그럼 저는...
2: 안 커! 아니, 못 커!
1: 안 돼요! 제가 연골세포님들이 계속 뛰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5: 연골세포님들이 다시 뛰려면 성장판 무대를 밝혀야 합니다.
4: 아,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골라보세요. 점프샷! 농구는 어떠세요?
1: 네? 농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아, 그렇다면!
4: 축구는 어떠세요?
1: 축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자, 그렇다면!
4: 달리기는 어떠세요?
1: 아, 달리기! 또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4: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2: 그럼
6: 이건 어때요?
1: 오! 우와! 줄넘기네요!
2: 우릴 위해 줄넘기 대장이 되어주겠니? 줄넘기 대장이 되면 성장판의 무대는 자극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0: 그럼 우린 뛸 수 있다고. 키도 키울 수 있어.
1: 줄넘기라면 자신 있어요.
5: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졌어.
4: 성장호르몬 감독님.
3: 무대는 준비됐고. 자, 연골세포님들도 준비되셨죠? 호빵이는 멈추지 말고 계속 줄넘기를 하세요.

0: 헐,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1: 오, 우와,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칠 뻔했던 거야? 나 앞으로는 줄넘기, 축구, 농구, 달리기 뭐든지 할 거야.
2: 시간 도둑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귀찮아하던 호빵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하던데요.
0: 왜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그것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아, 그래서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진 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2: 어떡해요?
0: 이렇게?
2: 오, 귀찮지만 작전 개시!

0: 저런, 크롱이 감기에 걸렸나 봐요.
1: 크롱.
2: 크롱.
1: 안녕. 우리 왔어.
3: 크롱.
4: 크롱, 괜찮아?
3: 크롱, 크롱. 크롱.
5: 어, 이거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3: 크롱.
5: 얼른 나와서 갖고 놀아.
3: 크롱, 크롱.
6: 버튼도 눌러봐.
3: 크롱.
7: 최고야.
3: 크랑크랑.
1: 나도 선물이야.
3: 크랑. 크랑크랑. 크랑. 크랑크랑.
1: 자, 감기에 좋은 스프.

0: 그럼 그럼 뭐 더 달라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나.
1: 그럼
2: 그럼 우리도 준비한 게 있어.

0: 전부야.
1: 그 돈이 최고랍니다.
2: 와! 어때?
1: 구렁을 위해 만든 돌이야. 그럼 이제 자자. 잘 자, 푹시야.
3: 다음 날이 됐어요.
4: 깼어. 크롱이 걱정돼서 여기서 잤어.
1: 크롱, 다 나은 거야? 다행이다.
0: 걱정했어.
1: 크롱도 다 나았으니까 다 같이 놀러 갈까?
5: 좋아.
1: 숨바꼭질 할까?
0: 그래.
1: 할 게 있다고? 무슨 일인데?
3: 크롱, 뭘 그린 거예요?
6: 재밌었다.
4: 안녕.
6: 무슨 일이야?
4: 크롱, 힘내.
6: 녹음기 만들고 싶다고? 어려울 텐데. 내가 만들어줄까? 크롱 드라이버. 됐다. 한번 해볼까?
7: 애들은 천재야.
6: 이게 왜 이러지? 바로 고쳐줄게. 자, 괜찮을 거야.
4: 그건 어디에 있을 거야?
6: 왜 저러지?
4: 몰라.
3: 크롱이 이번엔 패티 집을 찾아갔어요.
1: 자, 여기 있어. 그 색깔밖에 없는데. 뭘 만들려고? 잘 가.
3: 크롱은 물건들을 잔뜩 빌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8: 잘 자, 크롱.
1: 잠꼬대인가? 무슨 소리지? 크롱! 뭐하고 있었어? 응가? 근데 노래는 왜 불러? 뭐? 응가 잘 나오는 노래? 크롱?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지?
6: 크롱은 녹음기만 챙겨서 가버렸어.
9: 정말? 나한텐 케이크 재료를 빌려갔는데.
10: 난 털씨. 우리 악기도 빌려갔어.
6: 뭐 하려는 거지?
1: 얘들아!
6: 크롱아!
1: 왜 그래? 이것 봐. 크롱이 그린 거야.
6: 그게 뭐야?
9: 파티하는 그림 같은데.
1: 그치? 크롱이 파티를 열고 싶나 봐.
9: 근데 왜 혼자 준비해야지.
5: 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나 봐.
7: 아,
1: 우리도 몰래 준비하고 있다가 놀라게 해줄까?
7: 그래.

0: 어? 그럼? 또 뭘 하러 가는 거지? 초대장이네? 준비가 다 됐구나. 얘들아! 너희도 초대장 받았어?
1: 응.
0: 어서 가자.
2: 크렁이 기다리겠어.
1: 재밌겠다.
0: 추워.
3: 바람이 너무 세.
1: 크롱은 괜찮을까?
0: 서두르자.
4: 크롱!
5: 아, 저기.
4: 크롱!
3: 괜찮아?
5: 맞지, 크롱아.
1: 정말 엉망이 됐네.
5: 크롱.
1: 선물 상자도 날아가 버렸다고?
5: 저건. 크롱, 여기 찾았어.
4: 크롱?
5: 이거야.
4: 크롱.
0: 누구 선물인데?
4: 크롱. 크롱.
1: 이건.
0: 우와,
1: 귀엽다, 정말.
4: 크롱.
6: 크롱이 만든 거야?
4: 크롱.
1: 나랑 똑같이 생겼네.
0: 근데 색이 다른데?
1: 아, 털실이 이것밖에 없었거든.
4: 크롱.
2: 그랬구나.
0: 그래도 멋져.
1: 고마워, 크롱.
6: 근데 녹음기는 어디에 쓴 거야?
4: 크롱. 크롱.
6: 어, 여기 있다고?
4: 크롱.
6: 이게 왜 이러지?
1: 재밌다.
6: 거봐, 괜찮다고 했지.
4: 크롱. 아니, 크롱.
0: 걱정 마, 크롱.
1: 으쨔!
0: 우리도 파티를 준비했거든!
7: 맞아!
0: 크롱! 이것도 찾았어!
1: 크롱! 노래하게!
4: 크롱!
6: 크롱! 뽀야야!

0: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멋지다.
0: 제법인걸. 증거대 최고.
2: 아니야, 크롱이 최고지.
3: 크롱 덕분에 파티도 하고 멋진 선물도 받았잖아.
0: 맞아.
4: 크롱과 친구들 모두 좋은 친구예요.
0: 크롱 크롱 크롱.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봇카풀이란 꼭꼭

0: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마법의 숲에 놀러 왔어요.
1: 넷, 다섯.
2: 여기 숨자.
1: 좋았어.
3: 여기가 좋겠다. 난 여기.
4: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됐다.
0: 여긴 못 찾겠지.
1: 저기가 좋겠다. 좁을 것 같은데.
3: 같이 숨자.
1: 밀면 어떡해.
5: 미안. 그럼.
1: 저기로 가야겠다. 안녕.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5: 어디?
1: 뭔가 본 것 같은데?
6: 에디, 루디.
1: 찾았다.
3: 들켰어.
7: 잘 숨었는데.
3: 그러니까 잘.

0: 숨어야지. 우린 못 찾겠지?
1: 그런데 패티는 어디 있지?
0: 여기 있는데.
1: 그래?
0: 찾았다. 어떻게 찾았지? 첫 보면 보이거든. 보비하고 해리도 잡혔잖아. 또 누굴 찾지?
2: 패티다. 어디 가는 거지? 난 절대로 못 찾을걸.
0: 통통아. 아래를 봐야지. 찾았다.
2: 아, 어떻게 찾았지?
0: 통통이도 찾아냈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온다.

0: 이제 뽀로로만 남았지? 어, 저쪽이 수상한데? 뭐야? 아닌가? 들켜버리다니. 어? 거기 뽀로로 찾았다! 어떻게 찾아낸 거야? 뭐? 네가 일어났으니까 찾았지.
1: 방금 전 내 뒤쪽에 있었잖아.
0: 내가? 그런 적 없는데?
1: 그럼 뭐였지?
2: 뽀로로! 너도 착했네.
3: 베티, 정말 대단해. 뽀로로도 찾아내다니.
0: 내가 찾아낸 거 아닌데?
4: 그럼 어떻게 잡힌 거야?
0: 그 뭔가 이상한 빛이 보여서 패티인 줄 알았는데. 저거야!
4: 뭐?
0: 없어졌어!
4: 뭐가 있다는 거야?
0: 이상해. 분명히 있었는데.
5: 우리 사진 좀 찍을까? 그래, 여기가 좋겠어. 됐다.
6: 빨리 와, 포비.
5: 사진 나왔어. 자.
2: 고마워.
0: 나도 보자.
5: 자, 뽀로로도.
0: 고마워. 그런데 이게 뭐지?
2: 뭐가?
0: 에디 뒤에 뭐가 있는데?
2: 정말? 뭘까?
0: 이게 뭐지?
4: 왜? 사진에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0: 이것 좀 봐봐.
4: 뭔데?
0: 거기 뭐가 있잖아.
4: 그렇네.
5: 뭐가 있다는 거야?
0: 여기도 있어. 정말 이상한 게 있네. 이게 뭐지?
5: 사진이 잘못된 건 아닌데.
0: 그거 아까 숨바꼭질 할 때도 본 것 같은데. 혹시 요정 같은 건가?
2: 이 근처에 요정이 살아?
6: 잘 모르겠는데.
0: 그러고 보니 요정이 맞는 것 같아.
4: 요정은 무슨? 요정이 어딨어?
0: 사진에 찍혔잖아. 그게 요정이 아니면 뭐냐고.
4: 그냥 잘못 찍힌 거야. 로디, 여기서 요정 봤어?
7: 못 봤어.
4: 너희는?
0: 그럼.
2: 나도 못 봤는데.
8: 나도.
0: 난 봤다니까.
4: 잘못 본 거야. 요정이 있었으면 지금도 여기 보이겠지.
0: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잖아.
4: 아이, 그럴 리가.
0: 좋아, 내가 요정을 찾아오면 믿겠지? 기다려, 요정 데려올 테니까.
2: 아, 나도 같이 갈래.
0: 우리도 가보자.
4: 아무리 찾아봐라, 요정은 안 나올걸.
7: 나도 같이 갈게.
4: 어?
7: 같이 가.
4: 다 가버렸네.
9: 뽀로로와 친구들은 요정을 찾아 나섰어요.
0: 요정아!
10: 크랑!
0: 요정아!
10: 크랑크랑!
7: 요정아! 요정아!
0: 숲을 다 둘러볼 거야?
2: 그러기엔 너무 넓은데.
0: 우리 모여서 다니지 말고 각자 찾아보자.
5: 누구든 요정 찾으면 알려줘.
2: 이따가.
0: 패티, 가보자. 요정아!
2: 아니네.
5: 요정님! 요정님! 안 보이는데?
0: 내가 높은 데로 가볼게.
5: 응.
0: 어디 보자.

0: 못 찾았어.
1: 나도. 그 참. 요정 나와라. 요정 나와라. 요정 나오라고.
2: 그럼 그럼
1: 뭐가? 어? 찾았다.
2: 그럼
1: 물 속에 있나 봐.
3: 뭔가 반짝였어요.
1: 가보자.
2: 크랑 크랑.
3: 물고기들이었네요.
4: 오래라 크랑. 요정 찾았어.
2: 크랑 크랑.
1: 너흰.
5: 우리도 못 찾았어.
1: 요정 같은 거 없는 것 같아.
6: 뭐지? 모두 돌아왔나? 보라라! 러디! 방금 뭔가 본 것 같았는데? 잠결에 잘못 봤나? 어? 또 숨바꼭질 하나? 좋아, 찾아주지!

살았다. 좀 쉬자.

0: 아비가일요.
1: 어?
2: 얘는 우리 숲에 놀러온 손님이야.
1: 어.
2: 안녕?
1: 아, 안녕. 넌 누구야?
2: 난 리브야 봉피리 봉봉. 이 숲에 사는 유정이야.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2: 손님은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럴 수 있지? 악수.
1: 살려줘서. 아니, 만나서 반가워.
2: 이제 안심해도 돼.
1: 정말 고마워.
3: 뭐가 고마워?
1: 어?
3: 에디가 꿈꿨나 봐.
2: 이제 깨어나는데?
4: 에디, 우리 왔어.
1: 잠깐 잠들었나 봐.
2: 숲을 돌아다녀봤는데 요정을 못 찾았어.
3: 분명히 본 것 같았는데.
1: 본 게 맞아. 너희가 없는 동안 내가 요정을 봤어.
5: 정말?
3: 에디가 잠꼬대하는 것 같아.
4: 그런가?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3: 리브야 뭐라고?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6: 애기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리브야.

0: 이게 스펠란저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1: 굉장하다! 저기가 출입구인가?
2: 그래, 하지만 블레임 노바가 순순히 열어놓았을 리였다.
3: 저저 패널을 수동으로 건드리면 강제로 열 수 있을지도 몰라.
0: 좋아, 거기서 우리가 나설 차례군.
1: 나도 메탈카드 봇의 탈출 포트를 연구해 본 적 있어.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야.
4: 관련 데이터는 모두 제게 있으니 안심하세요.
2: 든든하고. 얘들아, 스펠란자호를 반드시 되찾는 거다. 네!
1: 오, 제가 꿈을 꾼 건 아니겠죠?
5: 저기! 어서 착륙해!
6: 네! 스펠란자호 여기입니다.
3: 네 친구들이랑 메탈 브레스가 어디 있다고?
7: 레드 블리츠가 빨간색 문을 찾으라고 했는데.
3: 알기 쉽고 가다 보면 나타나겠지.
7: 응, 서두르자.
8: 자유를 외치는 너에게 이무대는 너무 좋겠군. 마치 새장의 거친 꼴이랄까.
3: 나는 게 특기인 저 녀석에게 여긴 너무 불리해.
9: 겁나. 이 정도 상처로 쓰러질 내가 아니니. 자, 결투를 이어가지.
8: 얼마든지.
3: 역시 갑부 방어 시스템도 살아있었어.
10: 저런 것 좀 얼마든지 슉슉 빼가리자.
3: 이 녀석, 방어 시스템의 화력을 엿보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든 들어가야 하는데.
11: 다들 날 따라와줘.
3: 뭘 어쩌려고?

0: 지금이 기회야. 모두 들치. 자.
1: 아, 배짱이 두둑해졌는데?
2: 이쯤이야.
0: 자, 메탈 브레스를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2: 그만둬!
3: 아가씨만 무사하다면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2: 그게 무슨 소리야?
3: 이런 낯선 곳에서 외로이 방황하던 내게 하늘을 나는 기쁨을 되찾게 해줬지. 그러니 난 상관 말고 도망쳐!
2: 싫어!
0: 스카이갤러 어리석긴.
1: 어서 잡으러 가자.
0: 저 아이는 나 혼자면 충분하다. 너희는 외층 손님들을 상대하도록.
1: 블루카, 좋아. 복수전을 할 때가 왔군.
4: 잠깐, 말도 안 돼. 둘이서 다 상대하라는 거야?
1: 겁나는 거야 형?
4: 그게 아니라.
0: 걱정 마. 너희에게 힘을 주지.
4: 그건.
5: 미안.
4: 좋아.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어?
1: 뭐야? 우리를 환영해 주는 거야?
4: 아니야. 잠깐. 플래시백 보안. 스파크 빛 경제.
1: 와, 드디어 복수해 줄 때가 왔군.
5: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4: 어, 심상치 않아.
0: 하지만 다 깨부수네. 그 말이지.
1: 왔어. 저 파인애플 머리, 주문이 이렇게 강했냐?
0: 저 작은 몸으로 날 날려버리다니!
6: 데오스 마키나가 성역에 숨기고 있던 성스러운 돌, 코즈믹 스톤. 이것만 있으면 우리 메탈 카드봇은 한계를 초월한 힘을 끌어낼 수 있다.
1: 한계를 초월한 힘?
4: 나를 물러라! 외통 카드 방출이 너희가 불리해!
6: 저도 가겠습니다.
4: 어디에 가려고?
2: 뭐야 저게?
0: 플레임 노바의 일부분이야.
2: 뭐?
6: 얌전히 메탈 브레스를 넘겨.
0: 이런.
6: 도망쳐봤자 소용없다.
0: 캡처 위에.
6: 소용없다고 안 했을 텐데.
1: 안돼.
5: 저랬을 때 대체 뭘 갖고 저렇게 강해진 거야?
4: 시간이 없어.
1: 우리가 할게.
4: 어? 괜찮겠어?
1: 우린 몸이 작으니까 저 녀석들은 눈치채기 어려울 거야.
4: 훌륭한 기자 정신이군. 얘들아!
1: 좋았어!
5: 정신없게 만들어주세요!
2: 난 그냥 돌아다니면 돼.
4: 제가 오버하겠습니다. 어?
0: 덩치들이 하나같이 나한테 너무들 하네. 난 괜찮으니까 메탈 브레스를 반드시 지켜야 해. 이 배에 잠들어 있는 내 동족들을 위해서 말이야.
2: 알았으니까 지금은 쉬어.
6: 자, 여기까지군. 페루루 아가씨.
4: 됐어. 여기가 머신 하이드가 많은 패널이야.
1: 세바스찬, 데이터! 아저씨, 괜찮겠죠?
4: 외계에서 와봤자 기본적인 회로 구조는 비슷할 테니 어떻게든 해봐야지.
1: 지금 회로로 무사해야 돼.

0: 모두 피해!
1: 당신!
2: 잡았다. 형제들이 열심히 날 띄워주고 있고.
3: 방금 그거 뭐였지?
0: 우와, 깜짝 놀랐네.
3: 그러니까.
0: 뭐라고?
3: 아니, 나도 놀랐다고.
4: 야, 무슨 쾅하고 무릉하고.
5: 덕분에 잠은 다 잤고 옆이 너무 덥잖아.
6: 사고친 벌인가 봐요.
7: 고양이들 밥 줘야 하는데.
0: 너도 봐.
6: 사고친 건 덩치들이지.
8: 아니, 글쎄, 그 녀석이 엉덩이를 나한테
9: 구질구질하긴.
8: 이게 진짜.
9: 줘요. 누가 온다.
2: 메탈 브레스는 이제 나의 것이.
10: 절대로.
2: 뭐라고?
10: 절대로 내줄 수 없어. 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2: 친구? 친구라면 이 녀석들만이.
11: 헤라라.
0: 블레임 노바.
2: 봐라, 크기도 생김새도 전혀 다른 종족끼리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진심으로 생각하나. 살포슬 리는 놀이가 생존을 위해 이 땅에 도착한 이상 인간과 메탈 카드 둘 중 하나는 사라질 운명이다. 자, 다시 시작하지.
0: 설마 너 메탈 카드의 봉인을 푼 거냐?
2: 그래, 이 배에 잠들어 있던 20억 동지들이 드디어 깨어나는 거다.
11: 뭐야?
12: 여보,
11: 가게요? 메탈 브레스를 풀어! 그대로 뒀다가 빅파이!
2: 그래, 당장 풀어라. 인간 따위가 그걸 버린다는 것부터도 다당치 않지.
0: 동전?
2: 웃기는 소리. 어차피 너희 인간들에게 우리는 쫓아버려야 할 괴물들이잖아.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이 지구를 제2의 마키나로 만드는 거다.
0: 어서 풀어라, 페루!
10: 절대 풀지 않을 거야. 나는 우카라의 마음을, 인간과 메탈카드 봇의 우정을 반드시 지켜낼 거야.
2: 그래, 좋다. 어디까지 버티나 지켜보지.
10: 도와줘, 우카라 준.
11: 내가 트러커 세나.
0: 내가 바보 택하!
11: 내가 이불러!
0: 포세션 쇼크!
2: 이 녀석들은 뭐야?
11: 스피닝 탈거! 피닉스 파이어! 바니!
0: 해머!
11: 괜찮아, 페루로?
10: 슝!
0: 루크스!
2: 엑스터!
13: 큰일 날 뻔했네요.
10: 고맙습니다.
2: 와일드 스매시! 내 친구를 건드리다 용서 못한다.
11: 와일드 거디!
2: 스펠란자 호에서 깨어난 녀석들인가?
8: 안타깝지, 테이어스!
2: 블랙호크!
8: 얘들아, 공격해, 씽!
2: 알겠다, 캠튼! 이런 기분, 오랜만이군요! 그럼 너희는 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11: 얘들이 누구냐고?
8: 안녕한 힘과 스타가디언의 영웅과 동풍명 최고!
11: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특별히 알려줄게.
12: 준, 너희들!
11: 여기 있는 모두가 내 친구들이다! 블레임 노바, 이제 너와 결판을 낼 차례다!

0: 이건 뭐지?
1: 너희가 준해?
2: 그래, 우리 모두 준의 친구야.
3: 이 모두가 소년의
1: 스카이갤러?
4: 마키나 행성에선 모두가 준과 친구가 됐지.
5: 너도 꼭 그렇게 될 걸, 스카이갤러?
1: 그럼.
3: 두고 보지.
6: 오크나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뜨겁게 맺어진 동료라 이거네.
1: 나랑은 아니고, 레드블리츠?
6: 당연히 너도 우리 친구지, 준.
1: 자, 얘들아, 이제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칠 때야. 내가 임블라?
7: 힘이 솟아나고 있어.
4: 효과는 잠실 뿐이야. 나중에 찾아올 고통은 나고하더라. 치료비는 받겠다.
8: 치료비 받는구나.
9: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
5: 수가 늘어나도 결과는 같다.
3: 저 형제들 평소와 전혀 달라.
9: 몸에 박힌 저물지가 원인가 싶이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감지되는 걸.
3: 저런 거짓된 힘을 형제를 파멸시키고 말 거야. 선택의 자유조차 빼앗다니 용서 못해.
1: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지.
9: 클레임 노바에게도 같은 게 보여요.
5: 그것도 데우스 마키나의 숨겨진 보물인가? 그렇다면 그 힘 내가 갖겠다. 네 녀석한테는 또 빼앗기게 될 것 같다.
9: 잠깐.
5: 갖고 싶으면 내어서 보시지.
1: 플레임 노바는 저 둘에게 맡기고 페로로 이제 함께하자. 알겠어, 준. 메탈 브레스 히어 시에로 메탈 제트 세다.
4: 반가워.
1: 나중에 벌처 윙스! 제로 버밍 매그넘! 어딜 보시나! 백성! 너크라시! 세라! 스파이럴 아이스 폰! 스피어 슬러스! 섀도우 엑스! 딥파이트!
5: 라이더트 서브마린!
2: 헬리 코데이거!
1: 팔로 크러쉬! 어스 하이드!
4: 준비됐죠?
5: 시발!
1: 브런터! 더 팔로!
5: 원세이트!
1: 블루컷! 레드 블리츠! 세라! 메가 크림슨! 메테오 볼트!
3: 아가씨! 마무리 내게 맡겨줘.
1: 알겠어. 스카이갤러 세다.
3: 나중에 만나지.
5: 미안. 고맙다.
1: 메탈 카르본 체인지.

0: 네가 귀찮아졌네.
1: 이제 좀 성대입을 말해줬군.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2: 쯤! 이 몸이 나설 차례 같은데?
3: 응! 다들 내가 스타크한테 힘을 모아줘.
0: 알겠어. 야, 빨랑 안 와. 지가 슬림 임팩트!
3: 내가 파워!
2: 어떠냐?
3: 다들 고생했어. 쟤는 우리한테 맡겨.
1: 나는 남을게.

0: 속도가 빨라졌어.
1: 플레임 노바, 무슨 풍풍이지?
2: 아, 스펠런자호가.
3: 저기 뭐야?
4: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5: 당장 스펠런자호를 멈춰.
0: 그럼 날 쓰러뜨리면 되지 않?
5: 조금만 버텨. 우리가 꼭 함께로 통하는 문을 열게.
1: 우리 믿고 마음껏 싸워줘 얘들아.
4: 준, 이 카드 맞지?
5: 블루컵.
4: 스펠런 도핑. 블루컵 트리트.

0: 몰랐을 정도로 많이 큰 것. 클레임노가 영웅이라 불리던 당신,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넌 아무것도 모른다. 데우스 마크마가 너에게 메탈 브레스를 맡긴 의미를 알고 있나? 모두 알 수 없지만 당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단 건 알 수 있지. 어리석은 후배가 되니 루미노스 헬로우! 이간과 극단 배신자들은 날 막지 못한다.
1: 레스트레인 기간체스
0: 레스 임펠로우! 머리 막다. 이게 터프한 놈이군. 쥬앗!
1: 좋았어! 드레토크! 셋업! 캡틴즈!
0: 캔다!
1: 헤브로 어머니, 어서 피해요!
2: 그 배선이 확실해요!
0: 제발, 제발 좀! 모처럼 녀석이 다 있어!
3: 날 내보내라, 애송이!
1: 준이라고 부르라니까! 데뷔하여 셋업! 헤비
0: 버스터 캐논!
4: 스타가디언의 영웅이라 불리던 저 힘을 감당 못하는 것 같고.
1: 블루카, 와일드 가디 끝내자!
0: 그래!
1: 와일드 가디 세던! 모두 힘을 모아줘!
4: 마무리는 양보하지.
0: 가자! 이번에야말로
2: 마법세!
5: 베스트님!
6: 회장! 레드블리츠! 서둘러 함겨롱을!
7: 내가?
6: 너 말고 누가 있겠어?
8: 배운 대로만 하면 돼.
7: 어서 가! 알겠어! 예.
9: 내가 빠지면서 뭐하지?
10: 나도 돕겠다. 빅터와 빅키 형제, 너희 도와서.
9: 하지만 우린
10: 형!
9: 일단 해보자!
10: 하는
9: 수 없군.

자, 반의를 대비해서 너도 피 잡는 법은 알아야지. 기초부터 알려줄게. 자, 먼저.

0: 플레임 노바. 이 지구는 인간과 메탈 컷옷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야.
1: 블루카,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는 우리 메탈 컷옷 최초의
2: 엄마!
3: 모타운! 모타운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0: 상처 고치러 우리 카센터에 언제든지 찾아와.
1: 피부 정리가 끝나고 그러도록 하자.
2: 응? 난 바다에 빠진 우고나이저를 찾을 거야. 렉스 형님에겐 BJ씨가.
3: 기다리고 있을게.
4: 나중에 보자고 친구.
5: 공 조심해.
6: 우리도 수습을 돕기로 했다.
7: 응? 그래야지.
8: 고마워 얘들아. 아쉽다. 신전도 못 보여줬는데.
3: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테니까 다음에 놀러올게.
8: 꼭이야.
9: 준.
3: 응?
9: 넌 정말 엄청난 녀석이야.
1: 놀라움 그 자체지. 널 만난 건 행운이었다 준.
3: 왜 또 그래 쑥스럽게. 어?
7: 정말 즐거웠어.
3: 나도. 얘들아 또 보자.
7: 루카. 응? 친구 잘 뒀네.
10: 그럼.
8: 준 정말 고마웠어.
3: 잘 지내.
1: 우리도 곧 떠날 날이 오겠지.
8: 꼭 그래야 해.
1: 이곳은 본래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니까.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군. 자, 마저 나를 봉인해야지. 우리와의 우정의 증표로 말이다. 페룬.
8: 응. 메탈 카드봇 체인지 업.
11: 준. 준.
8: 어? 이거 봐봐. 아까 찍은 단체 사진이야. 잘 나왔지?
12: 어때, 내 솜씨?
11: 우와!
13: 준, 나도 보여줘.
14: 나도, 나도!
13: 안개가 끌리 좋구만! 저 하늘 같은 날개에 빠른 눈이 보고 싶어.
15: 좋아! 그러면 파티다!
16: 아, 그전에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2: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3: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4: 아, 뭐야 이거?
3: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브루스의 추락.
1: 테디, 어떻게 된 거니?
2: 헬기는 무사히 구조했는데 이카루스가 추락했어요.
1: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카루스는 튼튼하니까.
3: 지금은 구조 헬기를 인근 소방대에 인계하는 게 우선이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 태호의 수색을 돕도록 해라.
4: 네!

0: 마리 팀장님, 이런 통신기가. 근데 여기가 어디지? GPS 가동. 아, GPS까지. 비행도 불가능하고 큰일이네.
1: 도와주세요.
0: 무슨 소리지?

0: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1: 다리를 다쳐서 안 되겠어요.
0: 제가 내려갈게요. 119에 신고하셨어요?
1: 그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질 않아서.
0: 등산로를 한참 벗어나서 그래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자, 자, 업히세요.
1: 산을 내려가나요?
0: 아니요. 일단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할 거예요. 길을 모르면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을 유지해야 하니 잠시 몸을 웅크리고 계세요. 또 체온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나무나 바위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좋아요. 추가로 옷이나 비닐이 있으면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1: 네, 고마워요.
0: 그러면 이제 구조 요청을 할게요.

0: 뭐죠? 오, 이런 기회가 다 있나?
1: 역시 사람이 있었잖아.

0: 구조 헬기는 인계했니?
1: 네, 인계하고 태호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2: 어? 어? 구조 요청 신호가?
1: 역시 무사했구나.
3: 여기야!
1: 괜찮지, 태호? 어서 타!
3: 아니야! 부상당한 등산객을 먼저 태워야 해!
1: 부상당한 등산객? 어?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3: 이분도 눈보라에 피해를 입으셨나 봐. 그것보다 구조헬기는 괜찮아?
1: 그럼, 무사히 구조했지. 이 녀석,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더 이상 코찔찔이 꼬맹이가 아니야.
3: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내려와!
1: 그래. 내려간다.
4: 잠깐만요. 그렇게 둘 순 없죠.
1: 태호야!
2: 뭐야?
4: 이번에 다리가... 오늘의 특별 무대 시작합니다!
1: 안 돼!
4: 이야!
1: 에어로젠트 액션! 형! 일단 이카루스부터 수리하자.
2: 이런 게 있었어?
1: 난 최신형이잖아. 넌 소리나 하고 있어.
2: 훌륭한데?

0: 여기 있었구나.
1: 괜찮은 거야?
2: 일단은 그런데 부상당한 등산객이 있어. 너희가 구조해줘. 나는 수리가 끝나는 대로 형을 도울게.
0: 알았어. 이번엔 조심해.
2: 응.
0: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발 방해 좀 하지 말아요. 제 목표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런! 야!

고마워. 좋았어. 간다. 자, 동료를 위한 희생이라. 눈물겹군요. 끝입니다. 어디? 뭐가 끝이란 거야?

0: 직접 당해보니 어떠냐?
1: 둘다 부숴버리겠어요!
2: 어디 해보든가!
0: 그런 것 좀 못쓰게 만들면 그만이지!
3: 어?
1: 에? 이거 왜 이래? 발사! 발사!
2: 에어로! 우메랑!
1: 안 돼!
0: 악당이라도 추락은 막아야 해! 좋아!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
4: 갑자기 웬 태오리 바람이!
0: 사라졌어. 그래도 뭐 무사한 것 같으니 다행이야.
2: 그래, 다음에 또 혼내주면 되지. 이젠 이 형님도 계시잖아. 아우, 내 동생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젠 꼬맹이가 아니라 동료로서 존중해줄게.
0: 수상한데?
2: 수상하긴. 한번 알아보자. 기특한 내 동생.
0: 으아, 저리 가! 닭살 돋는다고! 저리 가라니까!
2: 아, 이리 와! 어?
0: 아, 싫어!
2: 한번 알아보자!
0: 싫다고!
5: 오늘의 안전교육!
6: 오늘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이카루스가 다친 등산객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볼까?
0: 왔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돌아갈 수 있지만
7: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요.
5: 또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옷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기다려요.
2: 그리고 구조대원이 찾기 쉽도록 가급적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6: 그래, 산행은 즐겁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 오늘 배운 상황들을 잘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조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안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버디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1: A구역 소유주 정준순 씨, 사군자 교실 회원, B구역은...
2: 내가 왜 고부장한테 널 붙이는지 알지?
3: 네, 사장님. 만에 하나 뒤통수 맞을 때를 대비해서 고부장의 약점을 수집해두라는 말씀이시죠? 작년 정상무님 내쫓으셨을 때처럼요.
2: 아? 고부장이 일은 잘하는데 뭔 생각하는지 도통 모르겠단 말이야. 연애도 안 하고 가족과도 소원한 것 같고 취미도 없어서 밤낮 굴리긴 참 좋은데... 반대로 현생에 발목 잡는 게 없으면 언제든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단 거니까 만일을 대비해 약점을 확보해둬야 해. 물론 고부장이 FM 스타일이라 소원이 네가 지금보다 편하진 않을 거야. 아, 더워.
3: 온도 내리겠습니다.
2: 아, 추워.
3: 온도 올리겠습니다.
2: 아, 건조해.
3: 미스트 뿌리겠습니다.
2: 내가 지금 뭔가 먹고 싶은 기분인데 뭔지 알아내? 내가 많이 그립겠지만 좀만 참아.
3: 네, 사장님.
2: 승날 때마다 고부장 관찰일지를 써서 보내.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3: 오늘 도토리 문화센터 수강 신청을 앞두고 K부장님과 사무실을 정비했습니다. 종일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으셨고 사무실 밖을 나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수업날은 평소보다 밝아지십니다. 오늘은 타깃과 화방에 다녀오셨습니다. 사군자 교실 이강주 강사 해직 민원 제안서를 사장님께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재차 의사를 확인했는데 강경하셨습니다.
2: 아유, 독하다. 80 먹은 노인네, 얄짤없이.
4: 그래서 좋아.
3: 오늘 오전 무전무님이 계신 구관 건물에 다녀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된 일이 없을 텐데 이상하네요.
0: 아, 참, 소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 네? 무슨 말씀을?
0: 소은 씨 저번에 아이돌 모나카 씨 팬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어제 모나카 씨 꿈을 꿨지 뭡니까?
3: 헐, 대박 대박. 무슨 꿈이었는데요?
0: 그 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모나카 씨가 혼자 앉아있는데 뒤에서 손이 수십 개가 솟아나더라고요.
3: 무슨 의미지?
0: 손바닥에 숫자가 쓰여있는 것 같아서 얼굴을 들이밀었더니 100이라고 쓰인 손이 날아와 제 뺨을 갈기더군요. 그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3: 모나카님께서 부장님 뺨을 때리다니 길하다! 그 꿈 저한테 파세요!
0: 네? 됐습니다. 꿈을 어떻게 팝니까? 물건도 아니고.
3: 제발요, 부장님. 얼마면 될까요? 5만 원? 10만 원? 15만?
0: 그럼 소은 씨에게 선물할게요, 제 꿈. 갑자기 직속 상사가 바뀌어서 당황했을 텐데 소은 씨가 제 부족한 점을 채워줘서 실수 없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선물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3: 부장님!
0: 그런데 꿈을 어떻게 선물하죠?
3: 이거 받으시고 꿈 팔았다! 외치면 돼요.
0: 꿈 팔았다!
3: 더 크게요!
0: 꿈 팔았다!
3: 꿈 샀다! 부장님 최고야.
0: 축하합니다. 그럼 전 사업부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올게요.
3: 네, 부장님. 무전무님 만나러 가는 거겠지? 보고해야 하는데.
0: 소은 씨는 내 생애 최고의 팀원이에요. 나와 평생 함께해요.
3: 왜 어쩔 수 없잖아. 난 일개 회사원일 뿐이라고.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어. 오늘 무전무실 집무실에 방문. 알고 보니 K부장님은
0: 이강주 선생님께선 강의 잘 진행하고 계시죠?
3: 따뜻하잖아. 계속 그 일을 신경 쓰셨구나.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K부장님은 무전무님께 사군자 교실 이강주 선생의 강사직을 개인적으로 청탁하신 걸로 보이며, 아, 부장님도 어쩔 수가 없으셨던 거야. 나처럼.
5: 스승님.
2: 괜찮다, 얘야.
3: 조사 결과 무전무님 택배가 K부장님에게 잘못 발송되어 돌려주러 가신 것뿐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었네요.
6: 내 키가 안 큰 건 아빠 때문이잖아.
3: 아니, 부장님은 부모님을 뵈러 가셨습니다. 냉철한 부장님께도 가족은 아픈 손가락인가 봅니다. 해시태그 외곽내유 해시태그 겉바속촉.
2: 뭐야 이게? 관찰 보고서 쓰라니까 왜 자꾸 지 생각을 써놓고 난리야?
3: 부하직원의 소비 습관을 걱정하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발끈했네요. 앞으로 절약하는 부장님의 삶을 닮아가려고요. 해시태그 롤모델, 해시태그 자산관리. 부장님은 쿨톤이신데 베이지색 재킷은 미스? 하지만 패션센스 따위 발라버리면 부장님의 아우라는 퍼펙! 그리고 부장님이, 부장님은 부장님.
2: 뭐야 이게? 오서훈 이 자식 어딨어?
5: 지금 신관 3층 1회의실에 있답니다.
2: 이게 아주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천지분간을 못하고 까불한 이참에 아주
3: 이번 때는 오미라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남편분께 맡긴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것. 저희 입장에선 아무래도 소유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2: 아이쿠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 사장님?
2: 내가 말한 대로 세팅해 소유주 남편이 곧 위임장 가져올 테니까 난 간다.
0: 모미란 씨 남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장님. 모미란 씨가 반응이 느리긴 하지만 곧 본인이 가진 패를 알게 될 거고 협상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2: 고부장이 결혼을 안 해서 모르나 본데 부부라는 게 원래 좀 그래. 남편이 좀 별로여도 더 별로인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거든.
7: 그러니까 내 땅이 그대로 있고 유니버스 그룹에서 매수를 원한다고요?
8: 그렇다니까. 우리 땅 대박 난 거야.
2: 몸이라는 겪어봤잖아. 함부로 욕심내면 전부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걸.
7: 내가 여기 도장만 찍어주면 당신이 나 대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2: 장담하는데 몸이라는 결국 남편 뒤로 숨을 거야.
9: 그렇지. 대기업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순진한 아줌마가 가면 받을 것도 다 못 받아보고.
2: 내가 잘 모르는 희망보다는.
8: 그러니까 얼른 도장 찍어.
2: 잘 아는 별로인 놈이 더 안락한 법이니까 내 말 알아듣겠나?
0: 네, 사장님.
7: 근데 이 땅 팔면 도토리 문화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강사님들이랑 언니들이 정말 잘해줬는데.
9: 아, 당신은 그게 문제야. 사람은 이유 없이 친절하지 않아, 이 사람아. 센터 언니들이 뭐 잘해줘? 거기 누구 보험쟁이랬지? 그거 두고 봐라. 슬슬 보험 얘기할 테니까. 당신이 쫓아다니는 이 오리진인지 오리발인지 닭발인지 걔도 마찬가지야. 새파란 놈이 당신

0: 같은 아줌마한테 왜 친절하겠어? 근데 다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방긋방긋 웃어주는 거라고. 그것도
1: 뭐야? 그럼 넌 왜 안 친절한 건데? 어? 나한테 삼시세끼 평생을 얻어쳐먹은 넌 왜 방긋방긋 안 웃는데?
0: 아니,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친. 근데 내가 좀 심했지? 그 땅 문제는 우리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알았죠? 천천히.
2: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3: 뭐 은호가 가라는 대로 가야겠죠. 내일도 출근하려면 자아는 잠시 꺼둬야죠.
4: 고부장, 직장인이 자아가 없다고 누가 그래?
5: 이건 골프장 영수증이에요. 비용 지급 안 돼요.
6: 야, 융통성 없게 이럴 거야?
5: 야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4: 모두가 영웅처럼 일하지 못해도 모두 다르게 일해.

0: 오랜만입니다. 저희 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1: 어머, 선생님.
2: 뭐야? 옥경 출장 헤어가 리란 씨 거였어요? 이거 굉장한 우연이네.
1: 저희 시어머니 성함이에요. 어머님이 다 소개해 주셔서. 신기해요, 선생님. 한 동네 살아도 마주치기 힘든데 이렇게 만나다니.
2: 내 말이. 그렇잖아도 미란 씨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잘 됐다.
1: 저한테요? 어떤?
0: 잠깐. 아직 이릅니다. 신호 보내면 그때 질문해 주세요, 남사미 씨. 남사미 씨, 에이전트 씨 콜!
2: 에이전트 블랙홀이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미란 씨, 내가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팔 거예요, 말 거예요?
1: 네? 팔다니요, 뭘.
2: 도토리 문화센터 딱 말이야.
1: 그걸 선생님께서 어떻게.
2: 어떻게는. 난 남샘이에요. 이 동네 소문 다 나한테 들어오잖아. 내가 나 사장 승질 아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미란 씨가 땅 때문에 시달릴까 봐.
0: 망했다.
3: 실은요, 선생님.
1: 팔고 싶어요. 기왕이면 돈도 많이 받고 싶고요. 저 욕심 많죠.
2: 어머, 무슨 소리야. 내 땅 내가 파는데 많이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1: 도토리 문화센터가 사라지는 것도 미안하고 혼자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부득부득 가게 열었다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확인하게 될까 봐요.
2: 미란 씨, 그 돈이면 두 번, 세 번 망해도 끄떡 없어요. 나도 미란 헤어샵 단골이었잖아. 이 더운 날 출장 비용에 5만 원밖에 못 벌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실력이지.
1: 5만 원이요? 아닌데. 어머님이 분명 인당 15,000 원이라고.
2: 세상에, 그 역겹네. 그걸 떼먹어? 봐봐, 여기 맘카페에 올라온 거. 5만 원, 맞지?
1: 근데 사람들이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이 신청한 거예요?
2: 그럼. 맘카페에서 자기 꽤 유명해. 나도 겨우 예약한 거라고.
0: 아주 좋아요. 에이전트 블랙홀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1: 대응 안 해주셔도 되는데.
2: 머리도 잘랐는데 집에만 있기 아까워서 그러지.
3: 제가 알려드린 동선대로 타겟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세요. 그곳에 상상력에 도움을 줄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1: 어머, 여기 이런 건물이 있음.
4: 그렇죠, 너무 괜찮죠. 오늘 딱 금매로 나왔으니까 보고 가세요.
1: 네? 아이, 저는.
4: 그럼 천천히 보고 가세요.
0: 존경하는 공간에 서는 순간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0: 나 궁금해. 아니, 천둥맨 된 거야?
1: 우와, 내 친구가 영웅이 됐어.
2: 천둥맨 최고.
3: 천둥맨, 이제 초능력을 보여줘.

0: 게 없나 봐. 어떡해.
1: 얘들아! 어디 가!
2: 어? 얘들아! 어!
0: 꿈이었구나.
1: 번개맨, 왜 나한테 아무 초능력도 안 생기는 거죠?
0: 번개 파워!
1: 난 아무 초능력도 없어.
3: 13화 나는 언제 빛나게 될까?
0: 얘들아, 잘 봐봐. 왕 빛나!
1: 풍선만

0: 크게 터뜨렸어.
1: 나 연습 많이 했네.
2: 그치.
1: 다들 눈 크게 뜨고 봐.
0: 우주는 더 빨라졌어.
1: 나도 질 수 없지. 이야!
3: 오, 튼튼한데 크기도 적당해.
0: 초능력 사용하는 법을 배우더니 다들 더 멋있어졌어.
4: 친구들 힘내세요. 번개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간식이 왔어요.
5: 우와, 맛있겠다.
6: 나도 간식 먹고 싶다.
7: 현몽개쌤 지금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
6: 아니,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하지?
0: 좋겠다, 다들.
8: 자자자, 사랑하는 우리 번개의 조언 친구들. 드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번개스타 큰 잔치가 열립니다! 원장님도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이 각자 재주를 마음껏 뽐낼 걸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천둥이가 있었지? 한복이쌤, 쟈쌤 그거 알아요? 우리 천둥이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바로 이거. 이거. 답답해. 우리 천둥이 하면은 뻥에 파워.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네. 그거만 치고. 천둥. 천둥이 이거 이거 아닌데. 맞는데 천둥이 이거 아닌데.
4: 자, 친구들, 선생님은 번개스타 큰 잔치 준비하러 갈게요.
8: 세상에, 놀이기구인가? 혼자이잖아.
6: 천둥이 괜찮겠죠?
9: 초능력이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6: 그게 무슨 말이죠?
9: 전둥이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 땅!
10: 나라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뚱뚱이. 요술방귀? 이것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그리고 번개맨.

0: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정말 없는 거야?
1: 천둥 친구 여기 있었구나. 아. 선생님이랑 같이 퍼즐 줄까?
0: 저 혼자 있고 싶어요.
1: 영웅 그림책 보고 있었구나.
0: 그거 아세요? 이 책에 나오는 영웅들이야 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없다고요.
1: 천둥친구, 초능력이 천천히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천둥 친구,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부디 너 자신을 믿어줘.
1: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2: 가가
3: 점령이 마음 약한 저 아이가 번개 보석을 가지고 있다. 저 마음만 잘 이용하면 번개 보석을 빼앗아 올 수도 있겠어.
4: 그거 있잖아, 그거.
5: 아, 그거? 따가따가 꿈 날아가시 버튼.
4: 따가왕님.
2: 따가.
4: 저희가 만든 무기.
5: 아이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에요.
3: 아이들 꿈. 오류 나서 번개맨 꿈에 들어가서 맞고 오면 어떡할래?
4: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제가 아차자 꿈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5: 아차 너? 성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악몽을 꿨거든요.
4: 악몽?
3: 좋아, 좋아. 이제 이 몸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고, 가서 천둥이의 번개 보석을 빼앗아 오겠다.

0: 놀라지 마, 천둥아.
1: 나 무서운 사람? 아니, 무서운 인형 아니에요.
2: 너, 따가왕이잖아!
1: 어? 따가왕이 누구야? 난 따가용인데.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2: 소원? 무슨 소원?
1: 나 친구들처럼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싶지. 그래서 부럽고 막 화나지. 따가용은 다 알아요.
2: 응, 나도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난데 나만 초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
1: 그럼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이제 이 따가용이 도와줄게요.
2: 진짜? 어떻게?
1: 간단해. 네가 가지고 있는 요 번개보석 팔찌 있지요? 그거를 따가요.
2: 우와.
1: 요거랑 바꾸면 돼. 그럼 너도 번개맨보다 멋진 초능력이 생기지요? 따가요.
2: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은.
1: 초능력.

0: 뭐지?
1: 다가, 어? 네 마음 다가, 네 힘 다가, 네 번개 보석도 있지. 전 나의 것이야.
2: 아, 따가. 천둥이 번개 보석 누가 가져왔나요? 내가 가져왔지요.
1: 다섯 개의 번개 보석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날, 이 우주는 가시밭이 될 것이다.
0: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따가움님. 작아지셔서 좋았는데 다시 커지시겠네.
3: 벌써 몸이 따가운 것 같아.

0: 그런 노래를 부르면 누가 좋아하겠냐? 넌 강의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1: 천둥아! 네 팔찌 뭔가 이상해.
2: 자, 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3: 번개보석을 훔친다. 훔친다.
4: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4: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5: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윙윙윙 꿀벌 로봇.
1: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2: 제가 화성에서 이뤄낸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1: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3: 저게 뭐야?
1: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그만 쫓아와. 저리 가.
1: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0: 키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1: 새로운 인부가 생겼나 본데?
2: 키가 빌더? K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1: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 빌더 출동!
5: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5: 눈부신 아티스트 리.
6: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5: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6: 자, 사포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5: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3: 기가 빌더 출동.
7: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1: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7: 하지만 어떡해.
1: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8: 나한테 맡겨.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9: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맛에
10: 사탕을 보면 관두자.
1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6: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1: 효과가 있잖아.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6: 기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1: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12: 근사하겠죠?
13: 예, 그럼요.

0: 집이 마음에 드나 봐.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도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고.

0: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건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1: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지진인가?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조던치들이야. 꿀통을 훔쳐갔어.
1: 보탱 꿀도둑을 빨리 잡자.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네. 도망 못 가, 약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이렇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렴 어때! 던지기나 해!
3: 이제 어떡하지?
1: 안 돼!
0: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자, 간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더 출동.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내 꿀통!
1: 꿀통이 떨어지고 있어.
4: 나한테 맡겨.

0: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1: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2: 어? 뭐야? 어디 가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동물원은 늘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은 좀 특별하죠. 평범하게 회전하고 제주도 부리지만 이 공연의 스타는 평범한 돌고래가 아니죠. 와일루린을 소개합니다. 어렸을 때 구조대에 동물원으로 왔죠. 주둥이가 길고 이마가 튀어나와 있으며 우리가 봐왔던 돌고래와는 다릅니다. 사실 와일루리는 바다에 가본 적이 없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아마존강에서 삽니다. 이들은 야생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신기한 동물이죠. 그래서 무리로 만났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게다가 육지에 사는 개들처럼 행동하는 모습도 목격했죠. 함께 아마존 강돌고래를 찾으러 상류로 모험을 떠나봅시다. 우리의 모험은 브라질의 한 작은 항구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역 시장에선 이국적인 어종을 팔죠. 그런데 이곳에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뭐죠 저건? 매일 아침 시장이 열리면 약 10마리의 아마존 강돌고래를 볼 수 있습니다.

생선 장수들이 던져주는 먹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아하니 지난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지냈던 것 같네요. 그건 현지인들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이젠 우리도 알죠.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져 봅시다. 바다 돌고래와의 첫 번째 차이점은 매우 작은 등지느러미죠. 이마는 돌출돼 있고 눈은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강돌고래는 먹이를 잡는데 꽤 능숙하죠.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흥미롭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좋아하죠. 놀이 중일까요? 소년이 강돌고래를 붙잡자 강돌고래가 출발합니다.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군요. 시장 사람들은 강돌고래가 얼마 전부터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겠죠. 강돌고래는 몇 시간만 머물다 갑니다. 시장이 문을 닫은 후엔 거의 즉시 떠나는 거죠. 떠난 후에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아 강돌고래를 추적하기로 했죠. 우리의 계획은 흡착판을 이용해 특수 카메라를 부착하는 겁니다. 이제 촬영합니다. 다른 강돌고래가 카메라를 알아챈 것 같군요. 또 다른 강돌고래네요. 아무래도 신경 쓰이나 봅니다. 몸에 달린 카메라가 성가신 듯 강돌고래가 빙글빙글 돌며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흔들죠. 이제 몸을 뒤집어 헤엄치면서 바위로 카메라를 털어내려 하네요. 카메라가 떨어졌군요. 강돌고래는 똑똑하죠. 우린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떠난 후 무엇을 하는지는 아직도 모르죠. 그런데 많은 수가 외딴 지역에 모여있는 게 목격됐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강은 끝없는 정글을 부비쳐 아마존으로 흘러들어가죠. 우린 아마존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에서 3,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육로는 없고 배를 타는 방법밖에 없죠. 현재는 건기라 수위가 꽤 낮은 편입니다. 지금이 강돌고래를 찾기에 가장 좋은 시기죠. 우기에는 강돌고래가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건기가 심해지면 남은 물웅덩이에 모이죠. 이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의 수색을 도왔습니다. 세드릭 길레머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강돌고래 연구자 중 한 명이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강돌고래군요. 엔진 소음을 듣고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볼 순 없었죠. 강돌고래가 한 마리

0: 이상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자마자 재빨리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장에서와는 달리 이들은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강돌고래가 신비롭게 여겨지겠죠. 우린 기동성이 더 나은 작은 보트를 타고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1: 스님이가 파삭파삭 실감해. 사카나다. 다분.
2: 장난기를
3: 쇼인지. 그거 5m
0: 그래. 저기 있군요. 물고기가 점프합니다. 식사 시간인 것 같군요. 사냥에 나선 강돌고래가 카메라에 포착되는 일은 흔치 않지. 이제 우리 강 아래를 볼 준비를 합니다. 물 속에서 강돌고래의 사냥이 촬영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4: 이럴까 기다려요.
0: 이상하게도 카메라맨은 강돌고래가 다가오는 걸 알아채지 못했죠.
5: 으시러.
6: 오사카 으시러.
5: 으시러 으시러. 3m 얼마에?
6: 작신 작신.
0: 저 정도 거리라면 강돌고래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5: 뚫었다.
7: 야, 뭐, 막그라.
5: 막그라?
7: 지금 내 앞에 태다가 막고, 도대체가 막간다게 난리면 미안했어. 3m를 超えたら 뭐, 暗黒시대. 난리면 미안해.
0: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영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수면 바로 아래는 붉으스름한 갈색이죠. 이 물엔 정글의 식물에서 나오는 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m 아래는 정말 칠흑같이 어둡네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을 켰는데도 시야가 좋지 않죠. 강돌고래가 바로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카메라맨은 더듬거리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뭐죠? 그가 깨닫기도 전에 바닥에 닿았습니다. 강돌고래인가요? 아니요, 큰 나무 조각이군요. 우리가 속은 겁니다. 물고기네요. 길이가 15cm 정도죠. 그리고 수가 많습니다. 이런 어두운 물속에선 예상 못한 일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우린 카메라에 강돌고래의 사냥 장면을 담지 못했고 강돌고래는 볼 수조차 없었죠. 이제 우리의 비밀 무기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도 기록이 가능한 특수장치죠. 이 음향 카메라는 초음파를 이용해 영상 패턴을 만듭니다.
8: 유끄리 유끄리 유끄리.
0: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5: 사과는 이들이.
0: 흰색의 움직이는 물체는 모두 물고기입니다. 아주 많지요. 옆에 있는 숫자는 카메라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초음파가 닿는 부분만 표시되죠. 마치 어둠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소형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죠. 여기 실제 녹화된 영상을 보면 물고기는 있지만 몇 마리 되지 않지요. 음향 카메라로는 많이 보입니다.

0: 이런 행동은 강돌고래를 다른 돌고래와 구별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1: 그러니까 아성대를
0: 이제 여러 마리의 강돌고래가 모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하늘에서 관찰하자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죠. 우리가 발견한 건 하나, 둘, 셋, 네 마리입니다. 게다가 왼쪽에서 두 마리가 더 다가왔죠. 여섯에서 일곱 마리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더 많은 돌고래가 나타났죠. 스무 마리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강돌고래가 모여있는 건 누구도 본 적 없겠죠.
2: Las periodas de reproducción puede ser que es porque son varios. Puede ser que es una que hay una hembra y que hay varios machos que intentan de copular.
0: 단체 데이트 중인 걸 목격한 걸까요? 수컷과 암컷은 너무 닮아서 연구원들조차도 그 차이를 즉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강돌고래가 한 자리에 모였네요. 한 마리가 뒤집었습니다. 다른 녀석들도 차례차례 뒤집는군요. 우린 몸을 회전하는 강돌고래의 큰 덩치로 수컷임을 추정하죠. 이 강돌고래를 자세히 봐주세요. 등을 대고 누운 채로 주둥이로 물을 내리칩니다. 곧 다른 강돌고래도 같은 행동을 하죠. 이건 수컷들이 힘을 과시하는 걸까요? 연구원인 길레먼도 이런 행동은 처음 본다고 했죠.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강돌고래는 주둥이로 무언가를 들고 있죠. 약 50cm 길이의 나뭇가지입니다. 다른 강돌고래들이 다가오죠. 보트에 설치된 카메라도 그 동작을 포착했습니다. 강돌고래가 그 나뭇가지를 물고 내리쳤죠. 드론으로 찍은 영상에선 매혹적인 순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한 강돌고래가 나뭇가지를 휘두르는 강돌고래 쪽으로 접근하죠. 그 행동이 다른 강돌고래를 끌어들인 겁니다. 새로 도착한 강돌고래는 암컷일 수도 있죠. 그들은 함께 헤엄칩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놀라운 모습에 우린 경외심을 갖게 됐죠.
3: 아, 이거 히끌이 까있다. 오, 갈등시대.
0: 두 강돌고래는 완벽한 조화를 이룬 것 같군요. 아마존 강돌고래의 짝짓기 의식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될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군요. 저건 뭐죠? 두 강돌고래가 무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 마리는 위에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아래에서 배를 보이며 헤엄치고 있죠.
2: Sí, eso fue claramente un apareamiento.
0: 우리 눈앞에서 특별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 Primera vez con un dron que puedo observar eso.

0: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수컷끼리 경쟁한 후에 짝짓기하는 강돌고래의 모습이 영상으로 기록된 건 최초입니다. 단체 데이트는 1시간 정도 후에 끝났죠. 강돌고래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죠. 어른 강돌고래 한 마리와 그 앞에 작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새끼의 길이는 80cm 정도죠. 새끼는 고개를 들고 열심히 헤엄치려고 합니다. 숨 쉬는 법을 연습하는지도 모르죠. 새끼 강돌고래는 물살이 부드러운 강키스 근처에서 반복해서 시도한 후 수영에 곧 능숙해질 겁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강돌고래들은 먹이를 찾아 이곳을 떠나겠죠. 아마존 강돌고래는 정말로 눈길을 끕니다. 우린 운 좋게 처음으로 그들의 신비로운 삶을 엿볼 수 있었죠. 이들의 독특한 생김새와 행동은 바다에 사는 사촌들과는 꽤 다릅니다. 그건 강돌고래가 넓고 푸른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마존의 독특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죠.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조종기를 다루는 섬세한 손과 예리한 눈의 주인공. 공군 항공과학고 2학년 드론 레이서 박현욱 군. 그리고 특유의 재기 발랄함으로 친구들을 카메라에 담는 공군 항공과학고 2학년 영상 크리에이터 백영민 군까지 창공의 꿈을 향해 날아오르는 두 친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맞이하여 항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입니다. 오늘은 새 학기를 맞아 전 학년이 군복을 입고 행진하는 출정식이 있는 날. 군기가 바짝 든 친구들 사이로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1: 지금부터 항공과학고등학교 신단식 이야기 학생 자체 교육 교대식을 방해하겠습니다.
0: 새 학기 교대식이 시작됐습니다.
2: 신고합니다. 19-1 학기 중학생이장 조정재.
3: 학습부장 이재원.
4: 문화부장 우인영.
5: 문화부장 조인찬.
0: 오늘의 주인공들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6: 저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50기 항공전자과에 재학 중인 박현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직업체험 하다가 군인 직업을 보고 반해가지고 여기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정보통신과 2학년 50기 백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추천으로 일단 시험 봐보게 됐는데 이게 될 줄 몰랐는데 1차 되고 2차 되고 3차 돼가지고 학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 권위는 학교를 알게 된 경로고 여기 들어오는 거는 제 의지라고 봐야죠.
0: 일찌감치 진로를 정한 이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공군항공기술 부사관 후보생들입니다.

0: 가끔씩 고등학생이 군복 입고 부딩동 하면서 전투 하나 다 챙겨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신기하죠. 자기 자신.
1: 스스로.
0: 네, 그냥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고 현실 자각하는.
2: 처음에 입는 법도 몰라가지고 좀 많이 막 혼나고 그랬어요.
1: 지금은
2: 지금은
1: 그냥 혼나요?
2: 네.
1: 오늘도?
0: 3분이면 있죠.
3: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각종 비행기와 전투기가 즐비한 이곳은 항공 정비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직접 보고 배우는 실습장인데요. 항공전자과인 현욱이는 이 실습장에서 항공기 정비 수업을 받고 있죠.
4: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같이 항공기가 비행 중에 진동이 있을 때에도 장타되지 않도록, 탈락되지 않도록 안전결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락커를 고정시켜줍니다. 장착대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 이후에 여기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커넥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할 텐데, 분리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분리를 하고,
3: 선생님의 시범이 끝나고 직접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4: 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먼저
3: 모든
4: 물어보고.
3: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현욱이가 가장 먼저 실습에 나섰는데요.
5: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지 풀리죠.
3: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4: 안쪽에 있는 다시 라커핏 커넥터를 분리하고.
3: 망설임 없이 도전한 결과 한 번에 전투기 커넥터 분리에 성공한 현욱이.
4: 자, 현욱이가 장타를 진짜 안전하게 잘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 이렇게 현욱이가 실습에 구슬땀을 흘리는 이 시간, 정보통신과인 경민이도 열심히 수업을 받는 중인데요. 때마침 찾아온 쉬는 시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드론으로 교실이 온통 시끌벅적합니다. 소동의 주인공은 현욱이의 미니 드론.
6: 아, 올려봐, 올려봐, 딱 올려봐. 오, 우리 이걸로 미션하자. 레이스 코스 하는 거 어때?
3: 그렇게 시작된 즉흥 장애물 드론 레이싱.
7: 내가 여기서 날리고,
6: 날리고.
7: 드론이 지나가면 너는 손을 내려줘야 될것 같은데. 내가 지나가야 되니까.
6: 아, 오케이.
7: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아래로 갔다 위로 나와서 다시 아래로 가면 되고.
6: 아래로.
7: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서
8: 지나가서 여기를 내려가서
7: 여기
8: 여기
7: 아래로 그냥
8: 올라가서
7: 가서
6: 여기 가는 게
7: 여기서 통과한 다음에
6: 이렇게 가는 게.
3: 드디어 이륙 준비를 마치고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현욱이의 조종 실력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된 미션. 즉흥적으로 만든 코스인 만큼 조종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조종 실력을 뽐내는 현욱군. 두 눈을 질끈 감게 하는 아찔한 드론 퍼레이드는 안정적인 착지로 마무리하며 완벽하게 미션에 성공.
6: 현욱이요? 아, 항상 조용하고 호실 정리를 진짜 잘하고 다 잘해요.
9: 밥 먹고 드론만 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도 많이 가져가고, 드론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기수에서 거의 탑이라 할 정도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10: 드론 하나 정말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3: 특히 정밀 조종 분야에선 정평이 나 있다는데요.
11: 제가 드론을 좀 다룰 줄 압니다. 경남에서는 가장 잘 날릴 자신이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3: 며칠 후 열릴 공군 참모 총장배 드론 대회에 강력한 우승 후보기도 하죠. 정규 수업이 끝난 오후, 현욱이가 트레이닝에 나섰습니다. 직접 설치한 레이싱 트랙이 그럴듯한데요.
11: 트랙에 익숙해지려고 계속 돌고 돌다가 좀 익숙해지면

0: 그러면 시간도 한번 재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익숙해지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1: 어허, 자꾸만 장애물에 부딪혀 추락하는 드론. 아직 익숙지 않은 레이싱 트랙 탓도 있지만 현욱이가 사용하는 드론은 GPS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 수동 조작이 더욱 어렵답니다.
0: 제가 계속 빨리 가려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안에서 좀 흔들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자꾸 땅에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좀 느리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1: 빠른 속도로 저공 비행해야 하는 난 코스 중의 난 코스. 오늘은 이 마의 구간을 마스터해 볼 요량입니다. 홀로 외로운 사투 중이던 그때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2: 대중 많이 했냐? 대회?
0: 연습? 연습 시간 이틀 했다.
2: 현우야.
0: 왜?
1: 연습에 한창인 현욱이를 불러 다짜고짜 촬영을 시작하는 경민이.
2: 드론은 저희 다른 데 봐놨어요.
1: 드론을 조종하는 현욱이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폼이 제법 연출가답습니다. 과연 어떤 영상을 찍으려는 걸까요?
3: 이걸로 내가 멋있는 예쁜 거 하나 만들어줄게.
2: 역동적으로 뭐 샥샥샥 변하는 게 예쁠 것 같아. 그냥 쑥 하면서 그냥 네가 하는 거 촬영하고 그냥 멀리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0: 레이싱인데 역동적이어야 되지 않겠냐?
2: 레이싱이 역동적이고. 아, 살리기가 너무 힘든데.
4: 저는 약간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싶어 하고 취미가 생기면 이걸 하나 꽂히면 그거 하고 싶어 하는데 요새는 영상 편집이야.
5: 구체적으로 어떤?
4: 제 일상 브이로그 찍거나 아니면은 학생회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소개할 영상을 찍어주거나 저희 학교 축제할 때 중간중간에 그 광고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학생들이나 나중에 부모님들 오시면은 조금 약간 전환하는 타임 할때 나오는 방송 편집하는 걸 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
6: 아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데리고 오세요.
7: 성훈이, 눈빛만 마주쳐도 죽여버린대잖아. 귀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1: 경민이의 특기는 평범한 친구들에게서 영화배우 못지않은 숨겨진 끼를 찾아내는 것. 게다가 톡톡 튀는 편집 감각으론 따라올 자가 없다는데요. 이번엔 어떤 컨셉을 잡았을지 궁금해지는데요.
2: 컨셉은 영화, 약간 영화 예고편처럼 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상은 어느 정도 다 짰어요. 좀 박진감 있게 어둡게 좀 깔아주고, 좀 이렇게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다 퐁퐁퐁 하는데 밝진 않잖아요, 화면이. 그래가지고 색감을 그 정도 깔아주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을 이렇게 슥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확확 하면서 뭔가 좀 강한 인상을 남기게.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될 만한 영상으로 지금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딱 머릿속에 그냥 집에 갈때한 번씩 생각만 하는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1: 정말 기대된다. 그날 저녁, 오늘따라 쓸고 닦고 광내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청소 중인 걸까요?
8: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규정대로 청소를 잘 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날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청소를 좀더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성적이 감점이 돼서
5: 아, 진짜?
8: 네.
9: 호시의 밑바닥 청소나 옷장, 서랍장 그냥 보이는 건다 해야 돼요.
1: 살 떨리는 점어 5분 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옷장부터 책상 위 서랍까지 빡빡하게 잡혔는데요. 생활관엔 긴장감이 감돌고 모두들 초긴장 상태. 드디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호랑이 훈육가님의 발걸음 소리에 모두들 숨을 죽입니다.
5: 필승! 제 이중자 오픈대 생활 상태 검사 준비끝!
10: 실시!
5: 필승!
10: 필승!
1: 드디어 생활 상태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10: 필승!
1: 청소뿐만 아니라 교복의 다림질 상태까지 꼼꼼히 점검하는데요.
10: 주기 상태 확인할 거야.
9: 예.
10: 주기 안 돼 있지.
1: 아, 차차. 수건에 이름 쓰는 걸 깜빡한 경민군.
10: 주기하고 정을 다시 해, 알겠어? 주기하고 정을 다시 하라고.
9: 예.
1: 긴장감이 감도는 건 현욱이 방도 마찬가지. 과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10: 손 앞으로. 동복 어디 있어? 걸어놓은 거. 걸어놓으라고 했잖아. 하정복.
1: 여긴 잘 넘어가나 했는데 훈육관님의 눈에 포착된 불량 상태.
10: 바지 안 다렸어. 쟤 다린 거 맞아 이게? 다시 다려 알겠어?
9: 예.
1: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점호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엔 공포의 흰 장갑 등장입니다.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미처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는 흰 장갑. 단 한 번의 터치로 흰 장갑에 시커먼 먼지가 묻어나옵니다.
10: 창틀을 닦았지?
9: 네.
1: 다행히 창틀은 닦아놓은 상태. 자, 이번에 현우꾼 방은 어떨까요? 깐깐한 점검에 왠지 제가 다 조마조마한데요.
11: 냉장고 밑에 닦았니?
0: 닦았습니다.
11: 밑에?
0: 예.
1: 닦았단 말에 바로 냉장고를 옮기는데 과연 청소 상태는?
11: 언제 닦았니?
0: 이틀 전에 닦았습니다.
9: 여기 봐. 여기서 봐봐. 이틀 전에 닦아도 이렇게 닦아요.
11: 근데 생금할 때 이렇게 무지 안 해주면은 엄청 쌓여서 너희들 호흡기 쪽으로 다 먼지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닦으라고. 먼저 닦아주고 해야 돼.
0: 네.
1: 위생적인 환경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생활 점검은 철저하게 이루어지죠. 검사 후 잠깐의 휴식 시간.
0: 안녕.
12: 예누가 안녕.
0: 엄마 뭐해?
12: 내 밥 먹고 쉬고 있어.
0: 나 방금 생활상태검사가 끝냈거든?
12: 어.
0: 나 근데 이번에 몇 개 걸린 것 같아.
12: 잘해야지.
0: 아, 이번에 빨래가 밀려가지고.
1: 잔뜩 긴장했던 탓인지 더욱 위로가 되는 엄마의 따스한 목소리.
12: 해, 뭐하서 하면 입을 것도 없고 힘들잖아.
0: 대회가 연기됐거든, 2주 뒤로.
12: 태풍 때문에? 아쉽다. 그래서 저 연습은 더 할 수 있어서 좋겠네.
0: 더 좋긴 한데. 좀 힘들어가지고.
12: 아유, 그만큼 뭐 들은 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너가 워낙 들어온 날리기 좋아하잖아. 잘 됐네.
0: 신기록 나와서 신기록.
12: 신기록? 우와, 진짜? 우와. 아유, 대회 나가서 아주 좋은 성적 거두겠는데? 아무튼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해. 왜냐면
13: 현욱이 여기 학교 보내고 좀 걱정 많으시겠어요?
12: 맞아요. 항상 이렇게 옆에 없으니까 좀 외롭고 보고 싶을 때가 좀 많아요. 뭐 참고 이렇게 뭐 있어야죠. 어쩌겠어요.
0: 엄마 사랑해. 내일 이번 주 주말에 보러 갈게.
12: 그래, 알았어. 고마워. 아무튼 잘 지내고 연습도 많이 하고 주말에 조심히 좀 내려와.
0: 통화하면

0: 그냥 이번 주 외출 신청했는데 내박으로 바꿀까 생각도 들고 더 보고 싶고 집밥도 그립고 그래요.
1: 오늘따라 가족이 더 그리운 밤입니다. 다음 날 6시 반 기상인 공군항공과학고. 아침 점호를 마친 학생들이 가볍게 연병장을 뜁니다. 그렇게 아침의 시작을 알린 후 학생들이 향한 곳은 바로 식당. 아침 구보까지 했으니 그야말로 김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입니다. 그날 오후 드론을 펼쳐놓고 뭔가에 집중한 현우군.
2: 아까 이 드론이 날릴 때 전원부 접촉이 잘 안 돼가지고 시동이 자꾸 끊겼는데 그래서 지금 전원부를 일단 단락시켜주는 중입니다.
1: 오? 직접 수리까지 하는 거야?
2: 배운 건 아닌데 학교 특성상 드론 구매하기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제가 고치게 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긴 한데 학교가 외출도 주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좀 배우기 까다로워요.
1: 그런 현우기를 만나기 위해 달려온 한 사람.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대한민국 최초 여성 드론 교관 주청님 씨입니다.
3: 어머, 물이 건조하게 날 받아줘가지고.
4: 어, 그래. 나 너무
3: 할 말이 없었어. 너무 당황스럽어.
2: 너무 갑자기 나왔어가지고. 아, 답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인두기는 뜨거운데 교관님은 오셔서. 뭘 먼저 처리해야 되냐 당황해가지고.
1: 아. 곧바로 이어진 드론 교육. 먼저 현욱의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3: 네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기체를 막 움직임을 크게 하지 말고 시간 한번 재볼까?
2: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시작.
1: 이번엔 침착하게 레이싱을 하는 현욱군. 과연 기록은?
3: 네. 33초 나왔다.
2: 33초요?
3: 오, 한다.
2: 네.
3: 좋은 결과가 있겠는데? 잘하는데? 오, 잘한다.
2: 감사합니다.
3: 많이 했구나. 기체가 움직일 때 자꾸 장애물에 부딪히잖아.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속도와 고도만 유지하고 지나가면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는 쉬운 장애물들인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지. 그치?
2: 아, 네.
3: 낮은 고도를 처음부터 유지하면서 저기 통과해봐봐. 애초에 우리 낮게 통과하잖아. 네. 마지막 장애물 낮게 통과하면서 그 고도로 호버링 유지하면서 저 밑으로 통과를 하고 바로 풀립 돈 다음에 필리핀 터치다운 하고 다시 출발하고.
2: 네.
3: 그래서 고도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호버링 하려고 하는 걸 최대한 줄이면 지금 하는 것보다 최소 2초는 더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감사합니다. 한두 번 날려본 걸로 제 문제점을 바로 보시고 그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대단하고 좀 도움이 된 것 같고 조금은 더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이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요.
1: 이 짧은 시간 안에 고민이 다 해결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현욱이에게 많은 도움이 됐겠죠?
3: 강당에서 이제 현욱이 조종하는 거 봤잖아요. 시간도 굉장히 기록도 좋게 나오고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또 본인이 이제 침착하게 하려고 하는 거를 보면서 그래도 이제 정신력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조종 기술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1: 그날 저녁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과자 파티.
5: 대회.
6: 대회?
5: 왜?
6: 1년 했잖아.
5: 1년.

0: 대형 2주 밀렸어, 태풍 때문에.
1: 2주 뒤면은?
2: 나 추석 때문에 또 밀린 거예요.
0: 추석 때문에 한 주 더 밀리고.
1: 아, 그렇군요.
3: 그 시간에 드론 가지고 뭐라도 해보고 하니까, 놀면서.
4: 뭔가 이걸 해보라고?
3: 니가 뭐 이런 거 분리수거 해줘도 좋고, 드론으로. 앉아서.
2: 분리수거 가네?
3: 가네?
1: 가네?
2: 가네?
1: 그 실력 한번 보여줘봐, 그럼 이거.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역시나 드론이 빠지지 않습니다.
0: 여기에 이걸 두면
2: 나 5천원 걸게. 나 안 된다, 안 된다.
0: 드론에서 닿아서? 혹시고?
1: 테이프, 오. 테이프.
2: 근데 나 질문한 게 있어.
5: 친구들 도발에 드론 공격.
3: 야, 눌렸다.
2: 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야, 얘를 쓰레기통까지 갖고 왔어. 어. 그러면 이 쓰레기를 얘 어떻게 물 거야? 드론이.
5: 자, 그럼 이제 미션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과자 봉투 쓰레기통에 버리기. 과연 성공할까요? 와우, 봉투를 들고 쓰레기통을 향하는데, 어우, 그리고 봉투와 함께 장렬히 쓰레기통으로. 어쨌든 미션 클리어.
2: 이번엔 젤리 배달인가요?
0: 드론에 올려서 도전하겠습니다.
5: 두 번째 미션은 드론으로 젤리 배달하기.
0: 맞아.
5: 드디어 출발하는데? 정확히 전달 성공! 어머나, 그놈 참 신통방통하게 배달 잘하네요.
3: 경매 조정에 가장 중요한 얘가 하나 있어. 너 이걸로 하나 그거 하자, 내가 말한 거. 병뚜껑지.
5: 그건 또 뭔가요? 요즘 SNS상에서 핫하다는 바로 그 병뚜껑 따기!
3: 젤리도 했는데 이것도 안 돼? 젤리 했잖아!
2: 인정. 이 정도 가뿐한 거 아닌가요? 드론 뭐 그런 거 하려면은 손안 쓰고 뚜껑 정도는 열어야지.
0: 당연하지.
2: 이 정도는 해야 이제 공사 가서 이제 인정 좀 받는다고.
3: 고정 잘한다. 뭐 잘한다. 컨트롤 잘하는 사람은 꼭 한번 꼭 해야 돼. 필수 코스. 아, 오케이?
0: 도전? 무한부의 자존심을 걸고.
2: 오케이.
0: 영예를 걸고. 무한부의 자존심을 걸고. 영예를 걸고. 그치, 할 수 있어.
5: 드디어 도전! 현욱이는 마지막 미션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페트병 주위를 몇 번 돌더니 나비처럼 사뿐히 날아가 벌처럼 쏩니다. 오호, 이제야 안도의 한숨과 함께 성공의 음료수 한 입.
0: 개일 때보다 손 떨렸다.
2: 그래서 세상 살기 어려운 거야.
5: 주청님 씨의 조언과 친구들의 응원으로 사기 충천한 현욱군입니다. 드디어 국내 최대 항공우주과학축제인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결승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곳에서 현욱이도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과 진검 승부를 펼칠 예정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경민군이 만든 현욱군의 멋진 플레이 영상을 감상해볼까요?

0: 싶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1: 아쉽게도 기대했던 성적은 거두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후회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0: 팀장이 뒤에서 좀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 다음에 더 잘하면 되니까 이걸로 많이 해야겠어.
1: 스스로의 꿈을 향해 달려온 18 청춘의 시간들. 대한민국의

0: 이런 미스까지.
1: 내가 추천해 봤어.
2: 내가 추천해 봤다고?
1: 다행히 또 여기 살.
3: 부모님은 어떻게 그 많은 걸 혼자 하셨나 대단하시더라고요.

0: 손님을 모셨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1: 형님 잘 닦아주세요.
2: 너가 좀 애초에 더 잘 던져야 돼.
1: 안 뛰어요, 뛰어. 뛰어, 뛰어. 가, 가. 아, 봤는데, 한 번만. 조금만 더.
0: 이렇게 남자가.

0: 둘, 셋. 에이는 사이언스 큐. 네, 저희 삼돌이가 실내 아이스링크장에 왔습니다.
1: 와, 와, 이거 진짜 대박.
2: 분위기가 진짜 좋죠?
3: 네, 완전 와, 크리스마스 진짜. 분위기가.
1: 그러니까,
3: 동심을 일깨워주는 분위기네요.
1: 네, 어, 눈까지 내리고. 와. 와.
0: 네, 근데 저희가 여기 왜 온지 알아요?
3: 뭔가 특별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이제 곧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 삼돌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3: 맞습니다.
0: 네,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준비한 게 있죠?
1: 뭐죠? 맞아요.
3: 저희가 오늘 할 경기들은 네. 마찰력을 이용해서 좀 엉뚱한 게임들을 준비를 했어요.
0: 마찰력 아세요?
1: 이거잖아요.
0: 아, 이것도 마찰이 있구나.
3: 네, 마찰력이란 그 물체와 물체가 이렇게 접촉하고 있을 때 서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 아.
0: 자, 그럼 우리가 마찰력을 이용해서 이제 네. 올림픽 게임을 해볼 건데. 네. 자, 일단 게임에 앞서서 사실 네. 저희가 3명이잖아요. 네. 근데 팀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셔왔죠.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어. 임팩트의 이상함 씨 들어와 주세요.

0: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스타큐 시청자 여러분. 네, 임팩트의 이상이라고 하고요. 오늘 멤버 태호 형을 도우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멤버랑 이제 같이 하게 되니까 뭔가 더 든든하고
2: 넓어졌어요.
1: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팀워크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실제 팀이니까.
1: 저희가 이제 총 세 종목의 경기를 할 건데요. 네. 자, 이제 두 종목을 이기는 팀이 저기 보시면 한우가 있죠?
3: This is
1: 네. 한우를 이제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3: 야, 오늘 저거 꼭 이겨야겠다.
1: 자, 그러면 저희의 오늘의

0: 기상천의 마찰력 올림픽 시작합니다.
1: 시작합니다.
0: 자, 근데 경기에 앞서서 사실 네. 오늘 네. 매의 눈으로 딱 공정한 심판을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죠. 네, 저희 오늘의 심판 이동현 PD님이십니다. 심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예. 자,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경기는 뭔가요?
3: 첫 번째 경기는 네. 워밍업으로 철인 2종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일단은 저기 지금 썰매 자체에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붙여놨대, 하나를.
1: 이건 무조건 스피드야.
0: 어차피 이게 마찰력이 내가 들받으니까 잘 골라서 형이 하이스일까?
1: 내가 끌게.
0: 어, 그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1: 끄는 거야?
0: 그치, 형이 끌어.
1: 내가 끌어야지.
2: 죄송하지만 이게 너무 오른쪽으로, 무조건 오른쪽. 그러니까 제가 고르는 거니까. 그리고 약간 약한 척을 하세요. 약한 척을 하면은 태호 형이 맏형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다친 척 하고
3: 동정심을
2: 유발하면서 넘어지는 척도 막 하고
4: 손도 없다.
5: 출발하겠습니다. 자, 호락이가 불면 출발하시면 됩니다.
1: 네. 네.
5: 준비.
1: 이야.
6: 가라. 오, 간다. 오케이. 좋아. 가라. 오, 간다. 오케이. 좋아.
1: 세게.
7: 역시 어린이의 패기.
1: 이야.
6: 오.
1: 이야. 이야. 이야. 오.
8: 잘한다 그렇지
9: 영동맨이야.
1: 야, 빨리.
9: 나
1: 이거 소질 있는 것 같아.
9: 잠깐만.
1: 야, 빨리 골라.
9: 이거 해.
1: 이거 해. 자,
10: 좋아. 고무대야 썰매가 더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썰매 날 때문이에요.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커지고 매끈할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같은 물건도 거친 흙바닥에서 끌 때보다 매끄러운 바닥에서 끌 때 더 쉽게 끌 수 있죠. 그러니까 썰매에 붙인 매끄러운 쇠조각이 마찰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5: 네, 두 번째 경기는 네. 느림보 썰매입니다.
1: 느림보 썰매요?
7: 이게 뭐죠?
1: 느림보?
7: 느리게 가는 건가 봐요.
1: 그런가?

0: 눈썰매면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르게 이번에는 마찰력을 좀 크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 맞아요.
1: 느릴수록 이기는
2: 거니까. 그러네.
0: 마찰이 가장 큰 튜브를 고르는 게 가장 좋은 거네.
2: 네, 맞습니다.
1: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0: 어떤 거 하지?
1: 저
0: 그러면은 나 형네부터 고르는 거죠?
1: 아, 저희한테 먼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참 뭐가 날 것 같아?
2: 진짜 솔직히 진짜
1: 마찰력이 커야 돼.
0: 사포.
2: 나 솔직히 진짜 느릴 것 같은 거는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1: 얘?
2: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1: 그런가?
2: 내가 봤을 때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0: 사포 사세요.
2: 아, 잠깐만. 얘랑
3: 오케이, 선택의 시간.
1: 자, 시간이 없어.
2: 나 얘 할게.
1: 오케이. 그래?
0: 태형은 뭐 할지 않을까?
1: 태형은 이거 할래.
0: 그러면 저는
2: 빠를 건데.
1: 전 이거.
4: 빠르게.
3: 오케이, 그럼 나.
0: 저 이거요.
3: 나 사포.
0: 저 이거.
3: 사포.

0: 자, 준비!
1: 어, 무서워. 잠깐만.
0: 출발!
1: 출발! 오, 잠깐만.
0: 파이팅! 과연?
1: 오, 후.
0: 과연?
1: 오, 후.
0: 가자, 오, 가자, 오, 가자, 오, 가자, 오, 가자! 오, 와, 안 가! 어떡해!
1: 오, 큰일 났어.
0: 가자!
1: 명정이 형, 제발!
2: 야, 잠들어.
0: 어, 움직여, 움직여!
1: 아, 움직이지 마요.
0: 잠깐만!
1: 안 움직이는 게 좋은 거야.
0: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3: 영종아,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하자.
1: 하나, 둘.
0: 앞으로 점프.
1: 하나, 둘, 셋, 점프!
0: 점프! 점프!
1: 하나, 둘, 셋,
0: 영종아, 점프!
1: 영종아, 점프! 영종아, 점프!
0: 멈췄어! 용준아, 점프! 점프!
1: 오, 오, 오, 설마, 설마. 설마. 오, 오, 오, 설마, 설마. 설마.
2: 잠깐만. 이거, 이거는 성향이 더 많이 갔으니까 저희 팀 이긴 걸로.
0: 잠시만요.
2: 이제 잠시만요.
0: 이거는 재경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우리가 룰을 네.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3: 바꿔야 돼, 진짜로. 왜냐면 마음만 먹으면은 여기서 24시간 동안 안 갈 수도
1: 있기 때문에. 때문에.
3: 거기 버티고 점프를 해서 간 거지.
4: 아, 진짜.
3: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었어.
5: 저도 진짜 계속 진짜.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1: 아, 그러면은 그쵸? 저희 룰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4: 네,
1: 드레인보우 썰매를 타고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3: 이거 빨리 이게, 가는 거.
1: 이게 더 힘들어요.
4: 그거보다. 아,
3: 좋아.
1: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열심히 점프해가지고
3: 이번에 빨리 진짜 최대한 빨리 가는 방법으로.
1: 오케이.
0: 준비, 시작!
1: 짝!
0: 출발!
1: 두루, 어, 그때부터 시작, 시작!
0: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지, 가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지, 가지! 가지! 가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어,
1: 좋아,
0: 그렇지! 안 돼, 빨리, 빨리!
1: 진짜! 아!
0: 빨리, 빨리!
1: 어, 좋아,
0: 그렇지! 안 돼, 빨리, 빨리!
1: 진짜! 아!
0: 제발! 안 돼!
1: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0: 안 돼!
1: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아, 제발!
0: 가자, 가자, 가자! 오, 가자, 가자! 오! 안 돼!
1: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야!

0: 다 보나?
1: 나 솔직히 진짜 느릴 것 같은 거는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2: 얘?
1: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2: 그런가?
1: 내가 봤을 때 얘가 진짜 느릴 것 같아. 화이팅 화이팅!
2: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 화이팅!
1: 화이팅!
3: 될까?
2: 깜짝이야.
1: 와! 태호 화이팅! 간다!
2: 태호
1: 화이팅! 간다!

0: 형은 이거 할래.
1: 그럼 음악.
0: 자, 마지막 경기. 컬링입니다.
2: 컬링.
0: 자, 컬링은 사실 마찰력을 이용한 뭔가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할까요?
3: 아, 네, 대표적인 종목이죠.
0: 네,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컬링 한번 해보셨어요?
4: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 안 해봤죠. 네.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쵸. 그래도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자.
3: 제가 그래도 좀 공부를 미리 해왔는데.
0: 그쵸.
3: 이게 네. 구름이라고 해요.
0: 구름.
4: 구름?
3: 구름.
4: 네, 이게 스톤.
0: 그쵸.
4: 돌이니까.
0: 이건 그냥 돌이니까 스톤.
4: 스톤이고.
1: 이거 문지르는 거를
3: 이거를 문지르는 사람을 스위퍼라고 한다고.
1: 스위퍼라고.
4: 스위퍼.
0: 그러면 스위퍼가 스위핑을 하겠네요.
3: 그렇죠. 스위핑. 이게 스위핑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거를.
0: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두 분이
3: 스위퍼인 거죠, 지금.
0: 네, 스위퍼를 네. 하시고
1: 제가 스위퍼인가요?
0: 그냥 공을
4: 광진은 투수
0: 굴립시다.

0: 갑니다.
1: 가보자. 힐링처럼
2: 가시. 우와, 근데
0: 야,
2: 이거.
0: 어. 야, 엄청 빨라.
1: 허나 너무 셌어.
3: 개인 슈퍼파워네.
4: 태형, 내가 이거 팁을 이제 알았으니까 감이 왔는데 이게 빠르게 가면 내가 안 하는 게 낫네.
0: 그치?
4: 형이 느릴 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더해! 그렇지!
1: 우와! 잘한다.
4: 졌다. 나쁘지 않았어.
0: 바로? 우리 처음 해본 건데?
4: 나쁘지 않았어.
0: 이게 힘 조절이 중요하네, 힘 조절이.
5: 컬링은 빙판 위에 스톤을 미끄러뜨려 하우스에 얼마나 많은 스톤을 넣는지 겨루는 경기인데요. 마찰력이 아주 중요해요. 정식 경기에서는 경기 시작 전에 아이스링크 표면에 작은 물방울을 뿌리는데요. 이 물방울이 얼음 표면을 볼록볼록하게 만들어 스톤과의 접촉면을 작아지게 하죠. 이 올록볼록한 표면을 기름으로 문지르면 마찰열이 발생해 얼음이 녹아 물이 생겨요. 이 물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서 마찰력을 줄여주면 스톤의 속도가 빨라지죠. 즉, 컬링은 마찰력을 이용해 스톤의 속도와 힘을 조절하는 경기입니다.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를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좋아요.
2: 건이 먼저 하고 싶어, 나중에 하고 싶어?
4: 나중에요.
0: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4: 오케이.
0: 네, 먼저
4: 성공.
0: 하겠습니다.
2: 네, 홈팀 성공 가겠습니다.
4: 일자로, 그렇지! 그렇지!
1: 나가라!
4: 나가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1: 나가라!
4: 그렇지! 아, 더,
1: 오케이, 멈춘다, 멈춘다!
4: 더,
1: 오케이, 멈춘다, 멈춘다!
0: 아, 좀 약했어, 이번에. 오케이.
2: 0점. 네, 청팀 부공 가겠습니다.
0: 아니, 저기요.
4: 파이팅! 형, 세게. 우리 거 밀었습니다.
0: 좋아. 그렇지. 오, 좋아. 좋아. 그렇지. 오, 좋아.
2: 둘 다 빵점, 둘 다 빵점.
4: 자. 그렇지.
0: 우와.
4: 호호. 왜 이렇게 느려지는 거야?
0: 이번엔 좀 약했어.
4: 와.

0: 샷!
1: 자, 이 목숨은 영종이에게 달렸다! 영종이에게!
2: 아, 너무, 나한테 너무 힘든 미션을 줬어, 건이가.

0: 우리 거 치고! 우리 거 쳐줘!
1: 안 돼!
0: 좋아, 우리 거 쳐! 우리 거 치고! 우리 거 쳐줘! 그렇지! 그렇지!
1: 오케이! 우리 마지막인데! 정태희 마지막 공격! 세게!
0: 오!
1: 세게!
0: 오! 샷! 샷! 샷! 샷! 샷! 샷! 샷! 샷! 샷!
1: 아!
0: 오케이!
1: 아, 졌어!
0: 예! 예! 이렇게 해서 본 게임 1라운드는 동팀 승리!
1: 첫 번째는 홍팀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둘 중에 어떤 재료를 먼저 고르실지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게 재료였구나.
2: 이걸로 컬링을.
0: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3: 대걸레와.
2: 이게 왠지 아까 그 부름? 그거 하는
0: 이게
2: 거.
0: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3: 아, 부름 대신에 이거 두 개를 하는 써서 아무래도 물을 준비한 이유가 수막 현상이라고 물을 바닥에 뿌리게 되면 마찰력이 감소하게 되어서.
0: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한테 먼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한번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을까?
2: 근데 아무래도 이게 성능이 그쵸. 좀 좋지 않을까?
0: 편하긴 하죠. 이거 하기가 어때요? 좀 그래.
2: 요즘 이게 잘 나가요.
1: 얘가 지금 머리 쓰고 있어, 머리 아니네. 쓰고 있어.
4: 아니네요.
0: 이거는
4: 아니네.
0: 그런 게 넘어가면 안 되고
2: 네, 이거
0: 저희는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1: 하나 팀부터!
3: 자, 3,
1: 2,
3: 2,
1: 1,
3: GO!
1: 간다!
0: 오, 잘 갔다. 닦아야지! 닦아야지!
2: 왜 이렇게 늦게 닦아주는 거야?
3: 아니, 애초에 속도가 느려가지고.
2: 제 팀이 아니에요. 제 팀이 아니에요. 제 팀이 아니에요, 그래. 제 팀이 아니에요. 제 팀이 아니에요, 그래.
0: 자, 보낼게요.
3: 넘어간다. 부딪힌다. 아, 저렇게 해야 돼.
0: 오케이.
1: 야!
4: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3: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번에. 이번에 하면 이길 수 있어.
2: 형이 좀 잘 닦아주세요.
3: 너가 좀 애초에 저 잘 던져야 돼.
2: 팽팽해, 팽팽해.
3: 오케이, 이번에.
2: 건이.
0: 오, 되게 잘 갔어.
2: 오, 뭐야, 뭐야, 뭐야.
0: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1: 됐다. 네?
0: 닦으면 어떻게?
1: 뭐 닦으면 어떻게?
0: 너는 저 안에 넣어야지 안에.
1: 아. 근데
3: 아니야.
2: 과연 영종이?
0: 잠깐만요. 아니 본인 왜 자꾸 팀킬을 하는 거죠?
3: 아 이거 아니다. 거의 패배 확정이다. 패배 확정이다. 절망적이야. 와 진짜. 우와.
0: 예스.
2: 우리 세 개 나눴어.
1: 잘한다.
0: 이야. 이것도 우리의 승리구만. 야, 아니, 아 이거 너무 시시하게
2: 너무 시시하게 이겼다. 한우 맛있게 먹겠습니다.
0: 그러면 이번에는 그.

0: 1점 말고 5점.
1: 저희가 왜요?
2: 우리가 왜?
1: 이렇게 남자가 야, 이렇게 남자가 모르니 이렇게 가벼우면 안 돼.
2: 그러면 솔직히 우리도 너무 시시하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1: 그래, 맞아,
2: 좀 팽팽하게 가야죠.
1: 그렇죠.
2: 팽팽하게 가는데 대신에 페널티를 하나 줍시다.
1: 그래요.
0: 제가 형들 저기다 태우고 썰매질을 하겠습니다.
1: 썰매? 썰매. 사람 썰매. 오, 좋다, 괜찮다. 좋다.
2: 오케이.
1: 오케이.
2: 근데 솔직히 말해서 둘 다 모르겠어. 뭐가 유리할지 모르겠어.
1: 잘 생각해봐요.
2: 감이 안 와.
1: 이게 10점보다 너무 가볍고.
0: 안 돼요. 시험이.
2: 알겠습니다.
1: 사실 사람이 나을 것 같아. 사람 하자. 의자 하자. 형이 잘 굴려볼게, 밀려볼게.
2: 내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네. 재밌게 가야 될 것 같아. 사람으로 갈게.
1: 네, 사람으로
2: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네,
1: 저희는 도전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2: 네. 저희가 원래 솔직히 말하면 원래 말씀하신 건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1: 하지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2: 작전을 짰는데
1: 그렇죠.
2: 진짜 이게 근력을 많이 요하거든요.
1: 그렇죠.
2: 설마 해보도록 저희는, 하겠습니다.
1: 네. 누워서 하겠습니다. 자, 슈퍼맨 자세. 슈퍼맨 자세로 가겠습니다.
2: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인 것처럼 네. 하겠습니다.
1: 자, 날라가 주세요.
0: 그러면 마지막처럼 해주세요.
1: 자, 이번 거는 저 두 번째까지 가도
0: 상관이 없어요.
1: 되는 거예요. 자, 잘 막아. 하나.

0: 이제 저희가 솔직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1: 어 근데 그래도 우리한테 아직 희망 있어요.
2: 왜요?
1: 주전자 밑에 물이 잘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막 현상으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0: 어 그래요?
1: 진짜 이것만 믿는다.
0: 자 준비하시고
3: 쏘세요.
0: 자 준비하시고
3: 쏘세요.
0: 쏘세요.
1: 진짜 세게.
0: 자 성아 가자. 성아. 성아.

0: 샷! 오케이!
1: 대박이다, 진짜.
0: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홍팀이 이겼습니다.
2: 한 번만 다시 갈게요.
0: 자,
2: 이건 몰랐지.
0: 아니요, 이제 끝입니다, 끝입니다. 자, 아, 역시.
2: 나는 환경을 치유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0: 나이스야.

0: 네, 오늘의 최종 우승팀은 홍태윤입니다. 제가 우승 상품을 아, 네, 전달해 드릴게요.
1: 아, 그렇죠.
2: 한우.
1: 네. 한우. 오, 와우! 한우. 오, 와우!
0: 와, 마블링이.
1: 대박이죠.
0: 와, 특급이네요, 특급.
1: 그리고 오늘 저희를 또 이렇게 너무나 잘 도와준 우리 이제 상희. 소감을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상희 오늘 어땠습니까?
3: 아, 뭐 저는 너무 오늘 진짜 재밌었고요. 진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다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감사하고요. 자, 이제 저희의 기상천외한 마찰력 올림픽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4: 네, 아래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셔서 본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재밌는 영상들도 많이 확인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1: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5: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죠?
0: 본방송에서 해주세요.
1: 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이제 사람 썰매 타러 가야죠.
5: 갑시다.
1: 갑시다.
0: 벌칙은 벌칙이니까.
5: 와우! 썰매 저기 가자.

0: 야! 오! 우와, 재밌어! 우와, 대박, 대박! 와, 진짜 재밌다! 우와, 우와 재밌다!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어? 어? 네, 시원한 아이스 초코가 생각날 땐 안전 초코, 핫초코입니다.
1: 아, 맞습니다. 어? 여름엔 아이스 초코죠.
0: 어? 곰통령님?
1: 근데 철수님은 시원한 곳으로 여름 휴가 안 가시나요?
0: 여름 휴가요?
2: 우와! 가요! 우리도 여름 휴가 가요! 어, 어디로 가지? 바다 산? 바다 산?
1: 아이, 곰초이가 신났네요. 아이, 두 분 여름 휴가 꼭 다녀오셔야겠어요.
0: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2: 어디로 가지? 초수님, 우리 정말 가는 거예요? 신난다. 초수님, 제 여름휴가를 어디로 가면 좋은지 사람들한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녀올게요.
0: 시끄러운 곰초이랑 같이 가는 건 휴가가 아닌데.
3: 너희 오늘 수학시험 봤어?
2: 응, 우리도 오늘 봤다.
4: 아, 빨리 계곡이나 가겠다.
2: 곰씨!
4: 안녕, 초이야.
2: 있잖아, 보통 사람들 여름휴가 어디로 가? 우린 계곡으로 가는데.
4: 맞아, 우리 같이 가기로 했어. 너도 갈래?
2: 우와, 그래도 돼?
4: 응,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2: 다 같이 가면 진짜 재밌겠다. 예!
5: 철수는?
2: 저기!
0: 야. 안녕?
4: 철수야, 안녕!
2: 안녕!
4: 안녕!
6: 가방이 왜 이렇게 커? 짐이 이렇게 많아?
0: 하, 무슨 짐이 이렇게 많냐고 물으신다면. 자! 안전에 필요한 구명조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선크림, 자외선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모자, 물에서 발을 보호할 워터슈즈, 물에서 눈을 보호할 물안경, 각종 약이 들어있는 구급 상자. 이런! 깜빡하고 직사광선으로부터 윤기 있는 털을 보호할 내 모자를 안 챙겨왔군. 전 핫초코 가게 들렀다 갈 테니 먼저들 출발하시죠.

0: 곰초이, 먼저 가라.
1: 네, 철수님. 이따 만나요.
0: 그래. 조심히들 가십시오. 예스! 아.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휴가지. 나 혼자 핫초코 가게에서 평화롭게 아이스 초코를 마시는 거.

0: 아, 혼자 휴가를 보내니 마음이 참 불편하군. 곰초 이 녀석, 나 없이도 안전하게 놀고 있겠지? 그래, 신경 쓰지 말.
1: 조수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0: 곰초이, 계곡의 구조용품들은 비치돼 있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쓸 튜브나 장대 같은 것들 말이야.
1: 그런데...
2: 어제 보자... 저건가?
3: 아,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0: 좋아. 그럼 물놀이 전에 준비운동은 했나?
3: 준비운동이요?
0: 아, 안 했군. 좋아, 날 따라 하도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물놀이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갑작스럽게 쥐가 나거나 부상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지.
4: 다 했다. 들어가자.
3: 잠깐!
0: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 그러니 심장에서 먼 쪽부터 차차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진짜 나만의 휴가를 즐겨볼까? 컴온. 혹시 이 녀석...
5: I'm gonna love you.
0: 곰초이, 구명조끼 입었나?
3: 구명조끼요? 아니요.
0: 뭐? 구명조끼를 안 입었... 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라, 조수. 내가 가서 구명조끼 제대로 입혀줄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아, 곰초이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빨리 가야겠어.
1: 아, 참. 조수님, 어떡하지? 어떻게 기다려.
6: 얘들아, 빨리 나와. 구명조끼 입자. 엄마가 깜빡했네. 초이도 나와. 빨리 와, 빨리.
7: 됐다.
8: 어? 초이 워터슈즈도 안 신었구나.
1: 아, 맞다.
8: 이러면 발 다쳐. 아줌마가 워터슈즈 가지고 올게. 기다려.
1: 네.

0: 워터슈즈!
1: 아, 네, 잠깐만요.

0: 곰씨 뭐해?
1: 아, 먼저 가! 나 슬리퍼 때문에!

0: 아, 덥군. 어? 이건 곰초이의 슬리퍼?
1: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0: 아, 곰초이가 위험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같이 들어가면 위험해. 그러다가 둘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1: 그럼 곰초이는 어떡해?
0: 어? 저기 끝. 이걸 잡아라, 곰초이. 잡고 있어. 자, 잡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1: 네. 고마워, 철수님. 고마워, 바비. 알아서 다행이다, 친구야.
0: 자,
2: 감사합니다.
0: 한 잔씩들 하십시오.
3: 역시 곰시멜로 넣어서 이렇게 고소한가?
2: 그러게요.
4: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초코는 처음이네. 고마워, 철수야.
1: 어? 어디 갔지? 응?
0: 시원한 계곡에서 아이스 초코 한 잔 좋군. 응? 이거야.
5: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물놀이하다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이 구명조끼만 입어도 막을 수 있죠. 그럼 구명조끼 입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양팔을 넣고 지퍼를 올려 잠근 후 가슴 단추를 딸깍딸깍 채우고 가슴 조임줄을 양옆으로 당겨서 몸에 딱 맞게 조여주세요. 자, 됐나요?
6: 예!
5: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건 뭐죠? 꼴인가요? 네, 저게 바로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어도 저렇게 생명줄을 채우지 않으면
6: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5: 바로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생명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생명줄을 하나씩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서 조끼 아래에 고리에 걸고

느낌에 맞게 당겨줍니다.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으면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잘 알겠죠? 이 방송은 여러분의 안전을 생각하는 곰돌이 협회가 함께합니다. 곰곰!

0: 사라진 숫자들을 찾아라.
1: 이상하다. 왜 요원 친구들이 아직 안 오지? 토토는 왜 안 오고? 지금이 몇 시인데? 뭐야? 시계 숫자가 왜 없어?
2: 키키, 키키! 이것 좀 봐!
1: 왜, 왜? 뭔데?
3: 뉴스 속보입니다. 어젯밤 지구의 숫자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1: 뭐? 숫자가 다 사라져?
4: 숫자가 사라지자 지구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5: 아니, 버스 번호가 다 사라져서 버스를 탈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걸었는데. 아, 여기가 어디예요? 일단 회사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야?
6: 여보세요? 엄마?
7: 잘못 가셨어요.
6: 뭐야? 엄마?
8: 거참, 번호 좀 똑바로 보고 전화합시다.
6: 어떻게 똑바로 봐요? 숫자가 없는데.
4: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진 지구를 구할 유일한 영웅은

0: 저 뭐 예.
1: 곰기 요원? 숫자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0: 나 할 수 있어!
2: 에? 숫자가 사라졌다고요?
0: 숫자가 사라지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3: 역시 거대 운석의 충돌로 벌어진 일이야. 운석의 충돌로 인한 가라행성과 오라행성의 자기장의 변화로 우주 폭풍이 발생하면서 숫자들이 모두 날아간 거지.
4: 어쨌든 중요한 건 빨리 숫자를 되찾는 거야.
0: 맞아. 근데 어떻게 숫자를 되찾아야 하지?
4: 숫자가 처음 생겨난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곳에서 숫자를 찾아오면 돼.
0: 아하! 그럼 당장 떠나자고. 자, 목적지 숫자가 생겨난 과거로. 좋았어. 기차 출발.

0: 여긴 어디지? 어?
1: 염소 하나, 둘. 어?
0: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1: 조용. 아우, 말 시키니까 헷갈리잖아.
0: 아, 조용.
1: 쉿. 하나. 둘. 셋. 넷. 와, 염소 네 마리. 헤헤이. 뭐야?
2: 아유, 이 사람 옛날 사람이구만. 아이, 요즘 누가 이 돌멩이로 술을 표시해?
0: 아이, 그러게나 말입니다. 숫자로 적으면.
2: 자, 이렇게 막대 눈금을 하나, 둘 그어서 술을 표시하는 거. 이게 요즘 스타일이라고.
3: 아직 숫자가 생기기 전인가 봐.
4: 그러게. 꿈기, 여긴 아니다. 가자.
0: 그래, 알았어. 조상님들, 전 가보겠습니다.
1: 어? 어디 갔어? 어? 그러게.
3: 자, 그럼 또 다른 곳으로 이동. 으아!
0: 자, 여긴 또 어디야?
5: 우다다 죽은 전쟁을 끝내고 싶다. 와르르! 와르르족도 마찬가지야. 그래? 그렇다면 사과의 의미로 사슴을 주마.
6: 어? 몇 마리 줄 건데?
5: 엄지손가락만큼.
6: 아, 이 사람이 지금? 어? 왼쪽 어깨만큼? 에이!
0: 어우, 엄지손가락, 왼쪽 어깨. 어, 그건 대체 무슨 말이야?
4: 아하, 저 사람들 몸으로 술을 피우나 봐.
3: 아, 그러네. 엄지손가락은 5를 의미하고
4: 왼쪽 어깨는 15를 의미해.
5: 어허, 엄지손가락만큼.
6: 아니, 왼쪽 어깨만큼이라니까.
5: 이런 욕심쟁이!
6: 다시 전쟁이다! 야!
0: 안 되겠군! 자! 헉! 큰일이구만. 숫자를 빨리 찾아야 하는데.
3: 저기 숫자!
0: 어디?
3: 근데 우리가 쓰는 숫자는 아니고 고대 이집트 숫자야. 옛날 이집트에서는 술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나 봐.
4: 아하! 막대기, 연꽃, 손가락 그림이네.
0: 오, 근데 맨 아래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그림 같은데?
3: 맞아! 백만이 아주 큰 수라 사람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지. 이렇게. 야! 야!
4: 야! 어? 저건 로마 숫자다!
0: 차하! 로마 숫자는 나도 많이 봤다고! 시계에도 있잖아!
3: 나도!
4: 숫자 하면 우리가 쓰는 인도아라비아 숫자만 읽는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었네.
0: 그러게, 정말 신기하군.
7: 저건 뭐지?
8: 기다란 게 하늘을 나.

0: 아니네.
1: 어?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별에서 오셨나요?
3: 네, 네 맞아요.
4: 저희는 숫자를 찾고 있습니다.
5: 저희 세계에서 숫자가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2: 어머, 숫자가요?
0: 잠깐만. 숫자라면 이게 우리가 쓰는 숫자인데?
6: 우와! 이건 인도 아라비아 숫자야!
4: 우와! 정말 우리가 쓰는 숫자랑 비슷하구만! 자, 드디어 숫자를 찾은 것 같지?
6: 저희는 미래에서 왔는데요. 미래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이런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쓰거든요.
5: 맞아요. 인도에서 만들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퍼뜨려서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러요.
0: 이야, 참 신기하네. 우리가 별을 연구하려고 만든 숫자가 미래에는 그렇게나 많이 쓰인다니.
4: 저 그럼 저희가 그 숫자를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2: 그럼요.
0: 아니, 당연하죠.
4: 감사합니다. 자, 인도 아라비아 숫자. 자, 됐다. 인도 아라비아 숫자 멋지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그럼 안녕히 계세요.
2: 그래요.
0: 잘 가요.
4: 자, 숫자를 찾았으니 돌아가야겠지?
6: 그래야지. 현재 지구로
4: 출발!

0: 곰끼, 토토, 끼끼 요원들의 활약으로 숫자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숫자들이 돌아오자 시민들도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는데요.
1: 숫자들이 또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숫자를 잘 지키겠습니다. 숫자를 소중히 여기면
2: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3: 공기
4: Who am I?
3: 내가 바로 공기
2: 공기
3: 공기
4: Who am I?
3: 우주 최고 요원
2: 공기
4: Let's go
2: 1, 2, 3, 4 우리 790
4: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공기
2: 누구나
4: 공기
2: 누구나
3: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5: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해다

0: 돼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벌써부터 기대돼.
1: 맛있게 변신하는 하얀 밀가루.
2: 혹시 나보다 잘생긴 쿠키 녀석을 만드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반짝이면 어쩌지? 나보다 더 멋진 케이크까지 만들어버리면 어쩌지? 야! 가만 안! 버려질 거야!
3: 이제 반죽을 숙성시키는 동안 다음 순서는
0: 로빈과 더핀!
3: 오늘은 바깥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교실에서 숫자 공부를 할 거예요.
4: 아, 놀이터!
3: 숙성이 끝날 때까지 반죽을 부탁할게요.
5: 뭐야? 또 이상한 괴물놀이라도 하는 거야? 진짜 괴물이야!
0: 어디 도망가!

0: 교실이 온통 반죽 투성이잖아.
1: 준이, 정신 차려 준이.
0: 이게 어떻게?
1: 앞을 봐봐.
0: 밀가루 반죽은 괴물로 변했어. 분명히 어둠의 기운 때문일 거야.
1: 한둘이 아니야. 아예 마법류 주원을 차지하려나 봐. 몸이 움직이지 않아. 누가 좀 도와줘.
2: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버려진다. 안 버려진. 야! 못하겠어. 버려진다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잠깐. 만들어진 음식들을 죄다 부숴버리면. 그래, 그거야. 난 절대 버려지지 않아. 당장 해버리는 거야. 깜뜨려. 이게 뭐야? 유치원이 왜 이렇게 됐지? 누구야? 말캉말캉 밀가루 반죽이잖아. 이게 뭐야? 밀가루 반죽이 괴물이 되었잖아. 어쩌지? 어쩌지? 일단 녀석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겠어. 이 고향의 냄새. 역시 반죽 괴물 중에 반죽 괴물 반죽 대왕님이셨군요. 저도 밀가루 반죽 출신이었답니다. 예쁜 쿠키, 예쁜 케이크가 되고 싶었죠. 대왕님처럼 멋진 케이크맨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대왕님처럼. 하지만 마법 유치원 꼬마 녀석들에게 재롱이나 비우는 시세를

0: 남은 꼬마 녀석들은 기숙사에 숨었을 것 같습니다.
1: 케이크맨, 어서 좀 도와주세요.
0: 아, 네. 이게 왜 안 떨어져? 바닥이 전부 끈적이 반죽들로 가득하잖아. 이래선 갈 수가 없는데.
1: 밀가루! 반죽 위에 밀가루를 뿌리면 끈적이지 않을 거예요.
0: 어허! 잠시만 기다리세요. 좋았어! 손이 닿지 않아!
2: 케이크맨! 빨리 우리 좀 도와줘!
0: 케이크를 벗으면 손이 닿을 것 같은데 그러다 내 맨몸을 보고 다들 실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못해! 절대 못해! 반죽이 굳어서 내 팔이 먼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2: 저기... 어? 딱딱한 반죽은 물을 뿌리면 말랑해지지 않을까?
3: 아, 그거야! 빨리! 물! 물!
0: 점! 왜 이렇게 보채냐!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좋은 방법이 있네?
2: 케이크맨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4: 그러게, 간 지 한참 됐는데...
0: 모두 어? 숨을 참아!
2: 뭐?
0: 우리의 폭발사!
4: 고마워, 케이크맨.
2: 쿠키맨이라 불러야 하나?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반죽 괴물들이 지금 기숙사를 뒤지고 있어.
2: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0: 해볼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서 밀가루 반죽들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놔야 해.
1: 어떻게 되돌려?
0: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1: 에휴, 그냥 반죽 만들지 말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나 할걸.
0: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못 논다셨잖아.
2: 어? 햇볕?
3: 놀이터로 나가면
0: 나간다고?
3: 햇볕에다 말리면
0: 야!
3: 꼼짝 달싹 못할 텐데.
1: 햇볕에 말리면 어떻게 되는데?
0: 바로 그거야. 쿠키맨, 넌 천재야.
2: 케이크맨인데.
0: 반죽 괴물을 놀이터로 유인해줘.
2: 어디 있는 거지? 케이크가 어디 갔냐고요? 제가 잠시 벗어두었었죠. 아까 친구들을 구해주다가 거추장스러워서. 들켜버렸네. 친구들을 구해준다고 말해버렸어. 얘들아, 도와줘.
0: 식용유로 미끌미끌 작전 성공.
2: 준이,
0: 어서 미끄러져야 해. 이쪽이야.
4: 이제 됐어요. 어둠의 기운 때문에 변했던 밀가루 반죽이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군요.
5: 성공이에요.
4: 따뜻한 햇볕이야말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치는 마법이지요.
6: 이제 반죽들도 기분이 좋아졌을 거야.
0: 고마워, 케이크맨.
2: 아이, 뭐 이 정도라. 하지만 새로운 쿠키가 나오면.
5: 어?
3: 새로운 쿠키, 새로운 케이크.

0: 밀가루 반죽으로 이제 빵도 케이크도 만들 거잖아. 나보다 더 멋있는. 그럼 날 버릴 거였잖아.
1: 너 장난감이지. 음식이 아닌데. 먹는 음식하고는 같이 놀 수가 없잖아.
2: 다시 말하면 넌 못 먹는 거지.
3: 어둠의 기운을 물리친 힘센 케이크맨.
1: 이 아이디어 덕분에 밀가루 반죽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었어.
3: 친구들을 구해주는 멋진 케이크맨.
1: 햇볕으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칠 생각을 했잖아.
4: 번뜩이는

0: 버리지 않을 거지?
1: 아이 참, 우리가 널 왜 버려?
0: 고마워. 축하 축하해,
1: 너의 용기.

0: 그새 또 먹어? 내가 대장이야.
1: 뭐야? 야, 빨리빨리 안 쓰러. 다시 걸레질을 해야 하잖아. 빗자루질 다 끝나면 하라고. 그럼 맨날 마지막에 나 혼자만 청소하잖아.
2: 순서를 지키라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1: 네가 대장이야? 왜 명령이야?
2: 명령이 아니라 순서지.

0: 맞아. 오늘 저녁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고기 볶음을 하는 걸로.
1: 잠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요리는 국물 요리지.
0: 맛을 안다면 볶음이지.
1: 뭐? 그럼 난 맛을 모른단 얘기야?
2: 쟤들 또 시작이다.
1: 맛을 네가 아냐?
0: 네가 볶음 맛을 알아?
1: 그만 좀 해!
2: 배고픈데 다들 놀고 있으니까 알아서 먹는 중이야.
0: 놀고 있다고?
1: 우리가 노는 걸로 보였어?
3: 더 이상 너희랑은 같이 못 있겠어.
1: 누가 할 소리?
4: 다들 왜 싸우는 거지?
5: 마법 청소도구, 마법 조리도구, 마법 장난감들까지 다들 싸우고.

0: 문제를 한 번에. 아하! 이제 알겠어!
1: 어이?
0: 우리에게 필요해 모두의 대장.
1: 대장?
0: 모두를 이끌어준.
1: 아니, 왜?

0: 우린 대장 필요 없거든.
1: 저기, 어? 유치원엔 없지만 학교에선 대장이랑 비슷한 반장이란 걸 뽑는데.
0: 반장? 어떻게 뽑는 건데?
1: 투표?
0: 투표?
2: 자, 흰 종이에 우리들의 대장이 될 친구의 이름을 적어줘. 종이는 상자에 넣어줘. 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친구가 우리의 대장이야. 자, 이제 하나씩 읽을게. 봉이,
3: 까이,
2: 스펀지, 베리, 알파, 국자, 케이크맨.
0: 설마 모두 자기 이름을 적은 건가?
4: 아하, 나도 내 이름 적었는데.
0: 너도?
2: 나도. 아, 군타.
0: 정말 모두의 이름이 하나씩 나오네.
4: 핀핀만 안 나왔어.
0: 핀핀. 아니, 왜 군타?
5: 야호, 내가 대장 군타님이시다.
0: 군타님이시다. 군타가 대장?
4: 핀핀이 군타를 적었나 봐.
5: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이제부터 내 맘대로 모두 다 따르는 거야. 청소부터 먼저.
6: 아니, 아니,
5: 밥 먹는 게 먼저야. 그 다음이 청소.
6: 아니, 아니,
5: 배부르면 졸리니까 모두 같이 낮잠부터.
6: 자, 모두 나를 따라 낮잠을 자볼까나?
0: 이건 이상해. 모든 걸 다 같이 한다.
5: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불만 있으면 투표해. 하지만 투표는 끝났어.
0: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4: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이 다르잖아.
0: 토니, 좋은 방법 없을까?
4: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서 설득해보자.
0: 그래!
1: 왜 내 침대에서...
5: 자... 우리 마음대로 노니까 진짜 좋은데?
0: 좋다, 핀! 잠깐!
5: 뭐야, 너희들?
4: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모았어. 전부 13! 우리가 더 많아.
1: 저기, 12이야.
0: 뭐? 준이! 준이 어디 갔어?
2: 응? 그게 이쪽에서 놀다 보니 재밌더라고.
5: 우리도 12, 너희도 12. 어쩌나? 딴 생각하지 말고 대장만을 들으라고. 얘들아, 가자!
2: 가자! 군타, 분명 꽤 많은 톤이라면 뭔가 계획을 짤 거야.
5: 뭐? 계획?
2: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 말이야.
5: 스펀지, 네가 가서 무슨 속셈인지 엿듣고 와봐.
0: 어쩌지? 군타네랑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4: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5: 너희들 먼저 공격했지.
0: 아니야, 실수라고.
5: 먼저 공격한 게 틀림없어.
0: 공격한 게 아니야.
5: 이제부터 가보야.
7: 이게 뭐야? 여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1: 그만해!
7: 아, 실수. 다 다들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인 줄 알았네.
4: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못 참아. 혼내주마.
3: 아무도 없어. 얼른 처리하고 나가는 거야.
1: 알았다, 피.
3: 아이쿠, 미안.
8: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는데 몰랐어?
4: 몰랐어. 다음 계획은...
9: 슈퍼 슈퍼 축하 축하 쇽쇽쇽 분타대장 최고야 축하 축하 축하해.
4: 아, 시끄러워.
2: 다음 작전을 설명할게. 토니가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따라가고.
10: 장난감 배달은 나한테 맡기라고.
6: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럴 땐 응원이 최고지. 즉,

0: 여러분, 초코 수액을 맞았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1: 죄송해요, 로블리.
0: 사과는 제가 아니라 케이크맨에게 해야지요. 대체 왜 편을 나눠 그런 싸움을 한 건가요? 네?
1: 그게...
2: 대장이 제 말을 안 들어서요.
1: 대장으로 뽑혀서 이상한 규칙만 정했다고요.
0: 대장? 규칙이라고요? 그랬단 말이지요. 다들 대장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군요. 규칙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규칙을 정할 때는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해줘야 한답니다. 그럼 대장이 없어도 모두가 즐겁게 지낼 수 있겠지요?

0: 미연을 캐했구만.
1: 미연. 촛불.
2: 촛불? 촛불을 찾나 봐. 여기.
1: 다시 친해진 노인에 축하드립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쏠라 슈퍼윙스볼 에너지 발사! 예! 우리가 해냈어! 성공이야!
1: 어? 저게 누구지? 꽁지?
0: 이 정도 에너지라면 나도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으아! 어, 잠깐!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안 돼!
2: 이대로면 충돌하겠어! 이런!

0: 최후의 공격을 보여주겠다. 하야!
1: 그만! 차가워! 항복! 네가 이겼어, 앤디. 너무 무서워!
2: 어?

0: 귀여운 쿼카들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1: 꼭 무슨 초능력이라도 생긴 것 같아요.
2: 무슨 일이야?
1: 우와, 호기잖아. 크라이키, 슈퍼윙스가 우리 동네에 오다니.
0: 크라이키는 호주에서 쓰는 감탄사야. 깜짝이야 란 뜻이란다.
1: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만나서 반가워, 슈퍼윙스.

0: 난 앤디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1: 만나서 반가워 앤디.
2: 근데 저 쿼카들은 왜 저러는 거야?
0: 나도 모르겠어.
3: 쿼카들이 우리를 뚫어져라 보고 있어.
1: 오히려 잘 됐네요.
4: 요차단의 수분은 덜었으니까요. 구중 루프 흡착컵 액션!
0: 뭐지? 내 루프가
4: 거기! 네 도움이 필요해! 어?
1: 하나! 둘! 다 잡았다!
4: 고마워 호기!
1: 안돼! 어쩌지? 작전 실패!
5: 버려야지.
1: 조심해!
0: 안돼! 아, 이걸 써보자. 야, 저리 가! 물을 싫어하나 본데?
3: 지금이 기회야, 맥스! 달려! 어서 빨리!
2: 어? 잠깐만. 호기랑 아리, 스냅은 어디 갔지?
3: 쿼카들이 잡아간 것 같은데?
0: 슈퍼윈스를 구해야 해요, 아빠!
2: 맞아요.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구하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사라진 스타코어 조각이잖아.
3: 스타코어?
0: 그게 뭔데, 맥스?
2: 스타코어는 은하계 밖에 있는 행성에서 어렵게 구해온 희귀한 광석이야. 저것 때문에 쿼카들이 변한 건가 봐. 어? 쿼카들이 슈퍼윙스를 잡았어. 뭘 하려는 거지? 어서 일단 숨자.
1: 어? 이게 뭐지?
4: 스타코어야.
0: 저 광석 때문에 쿼카들이 레이저를 쏘는 괴물로 변한 것 같은데.
4: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차례겠네.
2: 슈퍼윙스 친구들이 전부 악당이 된 것 같아.
3: 쿼카랑 슈퍼윙스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 빨리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0: 맞다. 아까 물총을 쐈을 때 쿼카들이 놀라서 피했잖아요. 물총을 받아라.

0: 앞에 낭떨어지잖아. 낭따는 길이야.
1: 맥스, 모두를 되돌릴 방법을 찾았어. 바로 물이야.
0: 어? 뭐? 하지만 물을 어디서 구해? 어? 잠깐, 저 밑에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 좋았어, 꽉 잡아. 맥스, 다이빙 액션! 맥스, 잠수함 모드로 변신!
1: 슈퍼빙스, 너희 덕분에 쿼카들이 다시 귀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
2: 그게 무슨 소리야, 앤디. 네가 우릴 구했잖아. 네 도움이 없었으면 이번 임무는 끝낼 수 없었어.
3: 그래, 맞아. 앤디, 넌 슈퍼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0: 이거 받아. 널 위해 준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쿼카모 형이잖아.
2: 와,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1: 우리가 마을을 구했어요, 아빠.
2: 그러게 말이다. 근데 스타코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쉬어야 하지 않을까?
0: 오, 이런 깜빡했어.
3: 휴, 스타코어가 그대로 있었네. 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챙기자.
1: 응.
4: 다시 찾아서 다행이야. 이제 잃어버리지 말자.
1: 어?
5: 호기, 아리, 큰일이야. 싱가포르 도심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
1: 어? 뭐?
6: 우주 폭풍이 아직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봐. 봉반장이 혼자서 막아보고 있는 중이야.
0: 알았어. 지금 바로 출동할게. 아리, 맥스, 어서 가자.
7: 응? 싱가포르로 출동!
0: 출동! 슈퍼 강아지 해피!
2: 어? 어? 신호가 왜 저러지? 으깨! 대체 무슨 일이야?
8: 시간 없어. 나 빨리 가야 한다고.
9: 걱정 마세요, 여러분. 봉반장이 왔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순서대로 갑시다. 이쪽 차들부터 출발. 정지, 반대편 차들 가세요.
2: 아, 이런. 이러다 늦겠는데. 더는 못 기다리겠어.
10: 가도 되는 건가?
11: 좌 출발.
9: 안 돼. 조심하세요. 이거 큰일이네.
4: 봉반장. 우리가 도와줄게.
9: 리얼 해피.
4: 준비됐지, 해피?

0: 교통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어. 해피 최고야.
1: 저 로봇 강아지 꽤 쓸모 있어 보이는데?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말이야. 어? 쟨 여기 왜 있는 거야? 아, 저 녀석 골칫거린데.
2: 우와, 멋지게 잘 나왔는데?
1: 아하!
0: 둘 다 정말 잘했어. 나 혼자선 못했을 거야.
2: 도움이 돼서 기뻐. 그렇지, 해피?
0: 둘이 최고의 파트너구나. 그나저나 지금 싱가포르 곳곳이 혼란스러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2: 그럼.
0: 가.
3: 여기 좀 도와줘. 어? 아, 이게 무슨 일이지?
0: 보트가 뒤집히려고 하잖아.
3: 아, 더는 못 버티겠어.
0: 호수가 파도라니 말도 안 돼.
2: 저기 봐. 물이 엄청 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
0: 내가 물 나오는 곳을 막아볼게. 물살이 너무 세서 버티기가 힘들어. 소용이 없네.
2: 해피, 그럼 우리가 해보자. 해피 풍선 모드. 어서 가, 해피.
0: 하, 좋은 생각이야.
3: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0: 천만에.
2: 잘했어, 해피.
4: 홍반장.
5: 안녕, 봉반장. 안녕, 리엔. 안녕, 해피.
6: 늦어서 미안. 일찍 오려고 했는데 철새들이 지나가는 걸 기다려주느라 발이 묶였어.
2: 미안해.
0: 그럴 거 없어. 훌륭한 파트너들이 날 도와줬거든.
6: 잠깐! 저 풍선 좀 봐! 곧 터지겠어!
3: 도와줘!
6: 어서 가서 구해줘야 해!
2: 구중 루프 발사!
3: 잠깐만! 나 높은 곳이 정말 무서워! 내려줘!
2: 조금만 잡아!
0: 움직이지 마! 안 그럼 더 흔들려!
2: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4: 어딘가에 분수를 잠글 밸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가자!

0: 귀엽기도 하지. 걱정하지 마. 네 안에 숨겨진 힘을 깨워주려는 거니까.
1: 됐어. 이제 분수가 멈출 거야. 물이 안 나. 어, 잠깐. 어? 해피가 어딨지? 해피! 응? 해피! 어? 어? 얘들아, 혹시 해피 못 봤어? 해피가 아무데도 안 보여.
2: 어?

0: 녀석 이름은 퓨리야. 내 비밀 무기로 다시 태어났다고.
1: 안 돼.
0: 준비됐지, 퓨리? 연습한 대로 해봐. 네 숨겨진 능력을 뽐내는 거야. 보트를 되찾고 싶다면 먼저 퓨리와 싸워 이겨야 할 거야.
2: 거기 방법을 생각해봐.
3: 섀도우 스픽! 잡았다! 해피! 돌아왔구나!
2: 야호!
1: 좋았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4: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
1: 거기! 해피의 구조기능 버튼을 눌러!
3: 어?
1: 해피! 부탁해!
4: 이제 살았다! 고마워, 얘들아!
2: 야, 정말 대단했어, 해피!
3: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뿐이야!
0: 채, 귀찮게 됐네! 오늘은 내가 봐준다!
3: 리엔과 해피인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어? 준비됐어?
5: 그럼 물론이지.

0: 스냅, 도와줘서 고마워.
1: 별 말씀을. 싱가포르의 멋진 풍경도 찍고 아주 즐거웠어. 알았어. 네 사진도 찍어줄게.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내가 다닌 중학교는
7: 군남중학교.
6: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7: 강숙현 과학선생님.
6: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7: 음악 70점.
6: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7: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6: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7: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6: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7: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한 데 기회가 됐습니다.
6: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7: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7: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 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6: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7: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6: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7: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6: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7: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6: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7: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0: 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함축했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1: 전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캡슐 묻기.
2: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 왔습니다.
3: 여러분, 오늘은 타임캡슐을 만들어 볼까요?
1: 타임캡슐이 뭔데요?
3: 타임캡슐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래의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1: 어떻게요?
3: 자기가 아끼는 걸 이 통에 담아서 어린이집 마당에 통째로 묻으면 되는 거란다. 알겠니?
1: 풀처럼 자라게요?
3: 아니, 수지. 누가 찾아낼 때까지 오랫동안 묻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에는 뭘 담으면 좋을까요?
1: 만화책이요.
3: 만화책 좋지, 페파.
1: 네, 전 음반이요.
3: 음반도 좋고, 수지.
4: 장난감은요?
5: 네.
4: 동전은요? 우편은요?
1: 당근은요?
3: 허허, 우리 레베카는 당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1: 네.
3: 전부 다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들이니까요.
1: 선생님, 선생님. 미래의 친구들은 어떻게 살까요?
3: 페파는 어떻게 살 것 같니?
1: 제가 미래에 살면요, 달나라에 살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달나라에 초대하고요.
4: 저는 우주선 타고 날아다닐 거예요.
1: 안녕.
3: 자, 미래에 사는 친구들한테 한마디씩 남길까요? 앞에 안녕 미래의 친구들아 하고.
1: 안녕 미래의 친구들아. 너희들은 지금쯤 달나라에 살고 있겠지. 주말엔 화성으로 놀러가고
4: 우주선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
3: 아주 잘했어요.
2: 집에 갈 시간이라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1: 우리 타임캡슐 만들었어요.
3: 아, 페파 아빠 마침 잘 왔어요. 마당에 구멍 좀 파줄래요?
6: 아, 예, 그러죠.
2: 타임캡슐을 묻으려고 페파 아빠가 운동장에 구멍을 팝니다.
6: 됐다.
1: 이제 다시 파내도 돼요?
3: 허허, 누가 찾아낼 때까지 10년이고 100년이고 묻어두는 거라니까.
1: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려요?
3: 페파, 넌 어쩜 너희 아빠 어릴 때랑 그렇게 똑같니?
1: 제가요?
3: 그래, 내가 너희 아빠를 가르쳤을 때도 그랬거든.
1: 저희 아빠도 가르치셨어요?
3: 다른 엄마 아빠들도 다 나한테 배웠는걸. 그쵸, 여러분?
7: 네, 네 그럼요, 선생님.
3: 너희 엄마 아빠들도 어렸을 때 다 같이 타임캡슐을 만들었단다.
6: 예, 생각나요. 작은 나무 옆에 묻었던 것 같은데요.
1: 지금 파도 돼요?
3: 그럴까? 우리가 그때 이쯤에 묻었지 아마.
6: 오, 그 나무는 훨씬 작지 않았나요?
3: 허허,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긴데요. 그동안 이 나무는 안 자라나요?
6: 안에 뭐가 있는데요? 우리가 묻은 타임캡슐이다.
7: 맞아!
6: 얼른 열어보고 싶군.
3: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7: 네, 선생님.
3: 자, 뭐가 나오나 볼까? 후, 옛날 만화책이네.
6: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이다.
3: 양철 비행기랑
5: 내가 아끼던 비행기인데
3: 음반도 있네.
5: 내가 아끼던 음반이네.

0: 말라 비틀어진 당근도 있네요.
1: 내가 넣은 건데.
2: 역시 우리 엄마라니까.
0: 엄마 아빠들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도 있네요. 어렸을 때 찍은 거죠.
2: 안경 쓴 저 꼬마 돼지는 누구예요?
3: 너희 아빠일걸? 오, 저건 나네.
4: 미래의 친구들아, 안녕.
2: 아빠 목소리가 저렇게 웃겼어요?
4: 지금쯤 너희는 달나라에 살고 있겠지?
2: 우린 달에 안 살아요.
5: 타임캡슐은 만드는 것도 재미있지만 찾아내서 보는 게 훨씬 재밌네요.
2: 바닷가 바위 웅덩이.
5: 팔팔한 조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바닷가에 놀러 갑니다. 팔팔한 조지는 바닷가를 좋아하죠.
2: 여긴 왜 모래가 없어요?
3: 여긴 모래가 없는 바다니까 그렇지.
2: 모래가 없다고요? 우린 모래성 만들러 온 건데요, 할머니.
5: 팔팔한 조지는 모래성 만드는 걸 좋아해요.
3: 아이고, 울지 마. 이리 온 조지. 바위만 있어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2: 재밌는 거 뭐예요?
6: 파도가 밀려왔다 가면 이 바위 해안 곳곳에 작은 웅덩이들이 생긴단다.
3: 바닷가 바위 웅덩이지.
6: 그 웅덩이를 잘 보면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단다. 파도에 밀려온 것들.
2: 오, 저기 반짝이는 저거 뭐예요? 동전이다. 우와.
6: 이거 혹시 해적들이 흘린 보물 아닐까? 오.
3: 다른 웅덩이에 또 뭐가 있는지 찾으러 다닐까?
2: 네! 찾아서 다 이 양덩이에 담아요.
6: 어디 보자. 여긴 또 얼마나 신기한 게 있으려나?
2: 여긴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6: 페파, 더 신기한 게 있을지 모르니 자세히 보렴.
2: 오, 정말 뭐가 있어요.
6: 그치, 뭔가 볼까? 개네!
5: 개가 할아버지 손가락을 물었네요. 오!
6: 아야!
2: 너 아주 나쁜 개구나. 저것 봐, 조지. 저 개 옆으로 걷는다. 너도 봤지?
5: 조지가 개 흉내를 내는 걸 보고 팔팔도 따라하고 싶었어요.
2: 우리는 나쁜 개. 꼬집, 꼬집, 꼬집.
7: 꼬집, 꼬집, 꼬집.
6: 나쁜 개 두 마리가 할아버지를 막 꼬집으러 오네.
7: 꼬집, 꼬집, 꼬집.
2: 우리는 나쁜 개. 꼬집, 꼬집, 꼬집.
6: 안 돼, 안 돼. 저리 가, 나쁜 개들아. 썩 너희 웅덩이로 가지 못해.
2: 맞다. 다른 웅덩이엔 뭐가 있을까?
6: 여기엔 또 뭐가 있니?
2: 소라 껍데기요.
3: 파도 소리도 들어볼까?
2: 파도 소리라니요?
3: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면 파도 소리가 들린단다.
2: 와, 진짜 파도 소리가 나요. 저 이 소라 껍데기 좋아요.
3: 조지, 너도 소라 껍데기 찾아볼래?
7: 있다.
2: 그건 소라 껍데기 아니야. 아우.
6: 페파 말대로네. 우리 조지가 소라 껍데기가 아니라 화석을 찾았구나.
2: 화석이 뭐예요?
6: 화석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동물이 죽어서 돌처럼 된 거란다. 공룡처럼 말이지.
7: 공룡.
2: 바위 웅덩이 정말 재밌어요.
3: 그치? 근데 어쩌나? 아기 물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
2: 물고기요? 어디요? 오!
3: 가엽기도 하지. 이 안에 갇혔네. 오, 아오.
2: 얘가 그러는데요.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싶대요.
6: 그럼 너희가 바다로 보내주렴. 이 양동이에 담아서.
5: 팔파가 아기 물고기를 양동이에 담았어요.
2: 조금만 참아, 아기 물고가. 친구들 그...

0: 보게 해줄게. 다 왔다. 안녕.
1: 안녕.
0: 바위 운동이 정말 재밌어요. 재활용하기.
2: 청소부 아저씨가 쓰레기를 치우러 오셨어요. 아침이라 황소 아저씨는 웬만하면 조용조용 일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팔팔 가족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0: 이 소리 뭐예요?
3: 청소부 아저씨가 오셨나 보구나.
0: 안녕하세요, 아저씨.
4: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 바빠서 이만 쓰레기 치울 게 많거든요.
0: 안녕히 가세요.
4: 갈게요.
3: 꽉 차있던 쓰레기를 다 비워주고 갔어요.
5: 그래요? 우리 아침 먹은 것도 정리해야겠네요.
0: 저희도 도와드릴까요?
5: 도와주면 좋지.
0: 빈병은 제가 버릴게요. 쓰레기통에요.
5: 페파, 안 돼.
0: 왜요?
5: 빈병은 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니야. 재활용통에 넣어야지.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쓰레기통엔 다시 못 쓰는 것만 넣어. 그래야 황소 아저씨가 다 가져가시거든.
5: 그리고 다시 쓸 수 있는 건 바로 여기. 재활용통에 다 분리해서 담아야 해.
3: 빨간 통에는 신문을 담고, 파란 통엔 깡통을 담고, 녹색 통에는 빈병을 담지.
5: 페파, 넌 빈병을 들고 있지? 그럼 어느 통에 넣어야 될까?
0: 녹색 통이요.
5: 맞아.
0: 와, 이거 재밌다.
5: 이번엔 조지가 해볼래? 빨간 통에 담을 신문 좀 찾아올래?
2: 조지가 아빠 신문을 재활용하려고 기다립니다.
3: 허허우, 아빠가 이 신문을 다 봐야 재활용통에 넣었지, 조지. 금방 볼게, 좀 기다려. 에라, 모르겠다. 자, 여기 있다, 조지.
5: 신문은 빨간 통에 담으랬지, 조지? 재활용통이 거의 다 찬 것 같은데 다 같이 재활용센터로 들고 갈까?
0: 야호! 네, 얼른 가요!
2: 엄마는 빈병을 들고, 팔팔은 깡통을 들고, 조지는 신문을 들었어요.
3: 준비됐으면 갈까?
6: 네, 준비됐어요!
3: 그럼 출발한다!

0: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하러 가.
1: 이곳은 재활용 센터입니다.
2: 아, 왔다.
3: 만세!
4: 페퍼 왔구나.
0: 안녕하세요.
4: 재활용할 거 갖고 오셨나 봐요.
2: 예, 꽤 많아요.
4: 잘 됐네요. 일 보세요.
0: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2: 고장나서 못 쓰는 차들을 재활용하기 부수는 거란다.
5: 빈 병은 아까 어느 통에 넣으라고 했지?
0: 녹색 통이요.
2: 맞아, 페파.
0: 깡통은 이 파란 통에 넣고요.
5: 잘했어, 페파.
1: 조지도 신문을 재활용통에 넣고 싶었어요.
2: 그래, 조지. 신문은 네가 한번 넣어볼래? 옳지. 오늘 재활용은 완벽하게 끝낸 것 같지?
5: 네. 이제 집에 가요.
0: 어? 우리 차 어디 갔어요?
1: 팔판의 차가 없어졌어요.
4: 위험해, 비켜요.
1: 팔판의 차를 재활용하려고 하네요.
0: 안 돼요. 그거 우리 차예요.
4: 뭐? 이게 너희 집 차라고?
3: 네.
0: 우리 차 고장나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4: 큰일 날 뻔했네. 재활용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0: 네. 저희도요. 저랑 조지가 이 차 엄청 좋아해요.
2: 맞아. 우리 차도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지?
0: 종이배 경주.
1: 오리들이 연못에서 헤엄을 칩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죠? 팔팔랑 조지, 엄마, 아빠가 연못에 왔어요.
0: 오리들아, 안녕?
1: 오리들이 빵을 달라고 하네요.
0: 미안한데, 오리야. 오늘은 우리 빵 가져온 거 아니거든. 그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 가져왔어.
1: 장난감 배를 가져왔군요. 조지도 장난감 배를 가져왔어요.
5: 엄마가 태엽 감아줄까, 조지?
1: 조지의 배는 태엽을 감아야 가거든요.
2: 뭐해, 조지? 태엽 감은 거 다 풀리기 전에 얼른 담가야 가지.
1: 조지는 태엽 배가 좋았어요.
0: 엄마, 제 배도 감아주실래요?
5: 페파, 네 건 태엽이 없는데?
1: 파파배는 돛단 배예요. 바람이 불어야 가는 배죠.
0: 나 이 배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배가 꼼짝도 안 해.
5: 지금은 바람이 안 부니까 그렇지.
2: 아빠가 도와줄게, 비켜볼래? 아빠 믿지? 우리 딸 배 아빠가 있는 힘껏 불어줄게.
0: 만세! 내 배 엄청 빠르다.
1: 팔파도 돛단 배가 좋았어요.
6: 네.
1: 팔파 친구 수지도 연못에 왔어요.
6: 안녕, 페파.
0: 안녕, 수지. 우리 연못에 배 띄우러 왔어.
6: 네.
7: 난 모터보트 갖고 왔는데.
0: 그것도 태엽으로 가?
7: 아니, 이건 건전지로 가.
1: 수지의 모터보트는 건전지로 가는 배였어요. 와, 정말 빠른 배네요. 데니도 할아버지랑 같이 왔네요.
8: 모두 안녕하세요.
2: 어서 오렴, 데니.
8: 우리 할아버지가 나 이 증기선 만들어주셨다.
2: 증기선이라 정말 독특하군요. 어떻게 가는 거죠?
9: 그야말로 증기로 가는 배지. 이 손잡이를 당기기만 하면 되거든.
1: 정말 신기한 증기선이네요. 레베카도 엄마랑 연못에 왔어요.
0: 안녕하세요. 안녕, 레베카. 우리 지금 배 띄우고 놀아.
6: 나도 배 하나 있었으면.
1: 레베카는 배가 없었어요.
2: 아, 좋은 수가 있다. 여기 올 때 신문을 가져오길 잘했군. 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 뭘로 하지? 어떤 장을 버릴까? 뉴스, 스포츠, 아하, 패션.
5: 어머, 패션은 안 돼요.
2: 알았어. 그럼 경제면으로 하지. 아저씨가 어렸을 땐 말이다. 신문을 접어서 갖고 놀았거든. 이렇게 접어서.
1: 아빠가 뭘 하려는 걸까요?
2: 이렇게 접어서 펴면 종이배가 되거든.
1: 아빠가 종이배를 만들었군요.
0: 고맙습니다, 아저씨.
1: 조지도 종이배가 갖고 싶었어요.
2: 호호, 스포츠면도 잘 안 보니까 이걸 접어야겠군.
8: 제 것도 하나만요.
6: 저도요.
2: 그래, 자.
1: 아빠가 종이배를 하나씩 다 만들어줬습니다.
5: 종이배 경주 할까요?
2: 종이배 경주 좋지. 자기 배를 힘껏 불어서 여기 먼저 오면 이기는 거다. 자, 다 같이 숨 들이쉬고. 이제 준비, 불어! 1등은 이 배. 스포츠면은 누구 배였지?
0: 조지 배였을걸요?
1: 조지가 1등을 했네요.
3: 맞아!
0: 난 배가 좋아. 그 중에서도 이 종이배가 제일 좋아.
3: 나도 그래!
1: 모두 재밌게 잘 놀고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3: 안녕!
0: 안녕, 오리들아. 다음에 또 봐.
1: 배 구경도 좋았지만 오리들은 자기들 연못을 다시 찾은 게 더 좋았죠.
0: 차가 너무 밀려요.
1: 팔팔은 오늘 할아버지 집에서

0: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1: 여보, 여기 감자 더 캐왔어요.
2: 아니, 이 양반이 감자는 많은데 뭐하러 또 캐와요?
1: 에이, 감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뭘.
2: 알았어요. 그럼 얼른 오븐에 넣고 구워요, 애들 오기 전에.
1: 시간도 많은데 뭘. 아직 11시밖에 안 됐어.
0: 팔팔 가족은 지금 가는 중입니다.
3: 속도 좀 높일까요? 이러다 또 늦겠어요.
4: 걱정 마세요, 사모님. 아직 시간은 많은데 뭘.
5: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리게 하니까 그렇죠.
4: 이번엔 안 늦어. 아빠가 미리 안 막히는 길을 다 봐놨거든. 벌써 막히면 안 되는데.
0: 할아버지네 가는 길이 차로 꽉 막혀있네요.
5: 이거 데니랑 데니 할아버지 차다.
0: 데니도 할아버지랑 꽉 막힌 길에 있습니다.
6: 안녕 페퍼.
7: 안녕 페퍼.
5: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 점심 먹으러 가. 근데 좀 늦을 것 같아.
1: 벌써 1시인데 얘들이 왜 안 오지? 또 늦으려나?
2: 감자 굽는 건 다 됐어요?
1: 아니, 좀 더 구워야 될 것 같은데.
2: 네, 말씀하세요.
4: 저예요, 어머니. 지금 가는데 너무 밀려서요.
2: 걱정 마라. 우리도 아직인데 뭘. 감자에 한 맺힌 전양반 때문에. 조심해서 와라. 오는 중인데 길이 엄청 막힌대요.
1: 잘 됐네, 뭐. 시간 있는데 감자나 더 캐와야지.
2: 아유, 여보.
5: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래서는 할아버지 집에 오늘 못 가겠다.
8: 누가 아니래. 샛길로 빠져볼까?
4: 계속 큰 길인데 어디로 빠져?
8: 내가 지름길을 알아요.
5: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린 샛길로 빠진대요.
6: 잘 가, 페퍼.
7: 잘 가라.
0: 엄마가 아는 샛길로 질러갑니다. 근데 길이 엄청 울퉁불퉁하네요.
5: 재밌다.
4: 이 길이 확실히 맞아요?
8: 그렇대도요.
5: 우리들아 안녕. 우린 지금 샛길로 간다.
8: 봐요. 다시 큰 길이 나오죠?
4: 당신 말 듣길 잘했군.
5: 근데 왜 아직 댕이 할아버지 차 뒤지?
6: 안녕.
7: 또 만났네.
0: 저런. 샛길로 빠졌는데 더 빨리 간 것도 아니네요.
2: 점심 다 됐다.
1: 아이고,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 감자가 다 익어서.
0: 점심은 다 준비됐는데 팔판애가 아직 안 옵니다.
1: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4: 저희 거의 다 왔다고요. 근데 아직도 길이 엄청 막혀서 기어가고 있어요.
5: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어요.
1: 집에 거의 다 왔대. 근데 아직도 엄청 밀리나 봐.
2: 그럼 어쩌죠? 이러다 음식 다 식겠어요.
1: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가서 내 술에 갖고 올게요.
0: 뭘 어쩌시려는 걸까요?
1: 뭐해, 여보. 여기 이 술에 점심 좀 같이 담읍시다.
2: 네네, 알겠습니다.
1: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면 뭐해? 우리가 직접 갖다 주지 뭐.
5: 어? 할머니, 할아버지다. 술에 점심 식구 오시네.
1: 얘들아, 여기다. 배고프지? 점심 먹자.
5: 댕이랑 댕이 할아버지 드릴 점심도 있어요, 할아버지?
2: 음식은 많으니 다 부르렴.
9: 우와, 감자다.
2: 이 양반이 이럴 줄 알고 감자를 많이 구웠나?
1: 그것 봐. 감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니까.

0: 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0: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들어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트랙터를 타고 다닐 거야. 왜냐하면 과일이랑 채소를 딸 거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 바구니처럼 쓸 거야. 얍!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농부거든! 나랑 같이 농부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농부가 돼서 열매를 따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볼래? 오, 이건 다 익었네. 이제 캐보자. 야, 다른 건 너희가 뽑아봐. 잘했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0: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린 농부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좋아, 나랑 같이 농부하자.
1: 나는 허수아비 할래. 지푸라기 뭉치처럼 걷는 거야. 허허하. 까마귀랑 토끼를 멀리 쫓아버려야지.
0: 데이지, 넌 뭐 할 거야?
2: 두고 보면 알아.
0: 비씨 농구 말이 맞아. 이제 우리 바나나 씨앗 심을 시간이야.
1: 내가 줄 그을게. 흐아, 흐아,
0: 흐아, 흐아. 자, 넌 여기, 또 이건 여기, 또 넌 여기, 그리고 이건 여기야. 됐다, 이제 바나나 다 심었어. 봐봐.
1: 그럼 바나나는 언제 따면 돼?
0: 햇빛이 닿으면 바나나가 익을 거야. 그때까진 까마귀랑 토끼가 못 오게 해야 해. 걔네들이 바나나를 엄청 좋아하거든.
2: 당연하지. 소개할게. 바로바로. 난 토끼야. 그게 따라구.
3: 그리고 난 까마귀야. 까박 까박. 그게 나지.
1: 내가 쫓아버릴게.
4: 왜? 이 바나나를 먹으려면 내 무서운 허수아비 얼굴을 지나가야 할걸? 몰래?

0: 아니, 다시 해볼게. 와, 이건 어때 보이는데? 와우!
1: 졸려 보여.
0: 그럼 이건 어때? 우와!
1: 놀랐구나?
0: 아님 이건? 브라! 이겨!
1: 바나나를 가져갔어! 작은 동물들이 못 오게 할 방법이 필요해. 좋아, 비씨! 울타리를 만들자!

0: 우리가 키운 걸 동물들한테서 어떻게 지키지? 주위를 딴 데로 돌리자.
1: 당근 까마귀는 우유 좋아해. 우유로 한눈 팔게 하면 되겠다. 근데 우유는 어디서 구하지?
0: 저 버드나무에서 짜면 돼. 우유 짜러 가보자. 우유는 내가 짤게. 넌 받기만 해.
1: 근데 양동이가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1: 양동이. 찾았다.

0: 우유는 충분해. 그치, 비씨? 비씨? 비씨가 안 보여.
1: 살금살금 깜충깜충.
2: 또 나타났어? 그럼 이 무서운 얼굴은 어때?
0: 아, 아이 참.
2: 이 버드나무 우유를 보면 바나나 근처에 난갈 거야.
0: 어?
2: 농부 친구들, 작은 동물들이 바나나 대신 우유를 먹는지 한번 보자.
1: 우유잖아.
3: 우와, 잘 먹어.
2: 안 되겠어. 표지판을 만들자.
4: 우린 농부 열매를 지키지 포기 안 해.
2: 됐어. 열매를 따지 마시오. 이제 여긴 아무도 못 지나가. 내가 눈만 안 감으면. 방금 뭐였지? 몰라, 눈 깜빡였어. 우, 당근 까마귀야. 너 날 줄도 아니?
1: 야, 나 여기 있지.
2: 데이지 토끼가 당근 까마귀로 우릴 따돌렸어. 우리가 속았네. 아직 따면 안 되는데. 개들한테서 바나나를 다시 찾아와야 해. 근데 그 애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지 않아? 농부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 데이지 토끼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우리 바나나 좀 돌려줄래?
1: 난 하나밖에 없어. 당근 까마귀가 몽땅 다 가져가 버렸다고.
2: 그치만 그 바나나는 아직 먹으면 안 돼.
1: 정말? 진짜 그러네. 아직 덜 익었잖아.
2: 그 얼굴 진짜 무섭다. 그 무서운 얼굴 만드는 법 좀 알려줄래? 그럼 바나나 나눠줄게.

0: 무서운 얼굴은 준비됐겠지? 근데 무서운 얼굴은 어떡해?
1: 덜 익은 바나나를 한 입 먹으면 돼. 아, 으아, 받아.
0: 우와. 우리가 당근 까마귀를 막았어! 이제 따면 되겠다! 야! 우와, 맛있어! 이제 다 땄어! 해냈어! 우리가 열매를 다 땄어! 예!
2: 우린 농부 동물들로부터 열매를
0: 이제 다 같이 먹자.
1: 아, 맛있어. 기다린 보람이 있는걸.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3: 난 바나나로 바나나 아이스크림 만들래.
1: 못 말려.
4: 피자 요리사.
0: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아주 큰 부엌에서 일할 거야. 반죽을 밀고 치즈랑 토핑을 얹은 다음에 피자를 구울 거야. 그럼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겠지?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삽 같지 않아? 피자를 오븐에서 꺼낼 때 쓸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피자 요리사거든.

피자 요리사 놀이할래? 좋다고? 그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피자를 만들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그럼 피자를 오븐에 넣어볼까? 안으로 쏙. 절팍. 띵. 우와, 신난다. 피자 다 됐어. 띵. 꺼낼게. 조심해. 뜨겁거든. 찰칵. 부채질해서 피자를 살짝 식히자. 맛있겠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피자 요리사. 그럼 가서 피자 만들자.

0: 소지인데. 비씨, 네 차례야. 재밌었어. 둘 다 잘했어. 오, 딜런 안녕.
1: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린 피자 요리사 놀이 중이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피자를 만들 건데 같이 할래?
0: 좋아. 나도 피자 요리사 할래. 토핑 벌써 준비했어. 자, 소개합니다. 멋쟁이 손님이야. 그게 바로 나지. 그 특별한 피자를 먹으면 난 이렇게 할래.
1: 그래, 맞아. 바로 그 표정이야. 그것도 좋아. 또 그것도. 너흰 놀랐을 때 어떤 표정이야? 진짜 놀란 것 같아. 여기가 손님들이 와서 주문하는 곳이야. 띠링. 만들 준비됐나요?
0: 준비됐어요. 토마토 소스랑 치즈, 페퍼로니, 그리고 또 깜짝 토핑도 있지. 근데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
1: 아, 이건 우리 오븐이야. 그럼 피자 가게 드디어 준비 완료! 봐봐!
0: 저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 주시겠어요?
1: 또 깜짝 토핑도 올라간답니다.
0: 오, 그거 좋네요.
1: 준비되면 부를게요. 이름은요?
0: 스멜링턴 부인이에요.
1: 그건 어떻게 써요?
0: 그걸 내가 알겠어요.
1: 좋아요. 주문 받아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에 깜짝 토핑 추가요.
0: 네, 알겠어요.
1: 어?
0: 어디 갔지?
1: 요리사 친구들, 손상 안경으로 한번 찾아보자. 혹시 피자 반죽이 보이니? 저기 있어!
0: 곧 내려오겠지 뭐.
1: 쉬자고? 벌써?
0: 먼저 소스 펴바르고, 그 다음은 치즈, 그리고 페퍼로니.
1: 잠깐! 또 깜짝 토핑도 넣어야지.
0: 당연하지. 자, 그럼 넣는다. 보면 안 돼. 깜짝 토핑이 뭔진 피자가 오븐에서 나오면 보일 거야.
1: 안녕하세요. 제가 좀, 그러니까 도와드릴까요? 다섯 판이나요? 좋아요.
0: 드릴게요.
1: 깜짝 특별 피자로 드릴까요? 야호! 피자 다섯 판이면 다섯 번 더 깜짝 놀래줄 기회가 있는 거잖아. 잠깐만요. 이름이 뭐죠?
0: 치즈.
1: 치즈오 씨, 좋아요. 아, 스멜링턴 부인 피자가 다 됐어.

0: 아빠의 피클이 들었네.
1: 어, 놀라셨나요?
0: 뭐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은 아니에요. 고마워요.
1: 다음 피자는 아마 더 특별할 거예요.
2: 어, 어떡해. 삐약 치즈 오시 피자 5판. 주문 들어온 걸 깜빡했어. 오지, 깜짝 토핑 피자

0: 안녕하세요. 난 눈사람 코 신사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로 드릴까요?
0: 치즈 듬뿍 든 피자 한 판이요. 깜짝 토핑이랑 당근은 빼고 주세요.
2: 새로운 깜짝 토핑을 찾았어. 바로 당근이야.
0: 와! 당근! 으아!
1: 당근은 안 돼.
2: 네, 알겠어요.

0: 그럼요. 피자 다섯 판. 잠깐 기다리세요. 빨리 피자 다섯 판이 필요해. 아주 특별한 피자여야 한다고. 그럼 다섯 판을 한 번에 구워야겠네. 반죽죠. 내가 소스 바를게. 넌 토핑 얹어.
1: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마시멜로 감자튀김 또 뭐가 있지? 짭짤한 과자랑 또 어 뭐야? 깜짝 토핑이 또 다 떨어졌잖아.
0: 아무거나 써도 돼.
1: 토핑 토핑 핫도그야!
0: 빨리 너는 못 버틸 것 같다고.
1: 됐어.
0: 좋아. 이제 토핑 얹으면 돼.
1: 와우 와우 와우
0: 핫도그!
1: 핫도그가 뭐? 와우 와우!
0: 어, 잠깐만. 안 돼. 괜찮을지도 몰라.

0: 세상에 이런 피자가 있다니.
1: 그럼 놀랐단 뜻이지?

0: 그러게. 그럼 또 만나?
1: 핫도그 가든 피자라니 진짜 특별한걸.

0: 1000년의 세월도 이겨낸 종이 전통 한지. 이제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주목합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1: 장성우 지장님이 400집 교구 계시는데 종이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0: 100번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탄생합니다.
2: 잘못 뜨면은요, 100장을 뜨면 두세 장 넘게 못 건질 수도 있어요.
0: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집념. 과연 명품 한지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배를 이어 보양식을 만드는 가족이 있습니다.
3: 구수하고 약초 냄새가 진해서 너무 좋아요.
0: 이 맛 하나를 위해 매일 위험천만한 산을 오르는 부부.
4: 최하 6시간, 8시간을 돌아다니니까.
5: 아이고리야.
6: 오, 야.
0: 좋은 재료를 위해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7: 소나무 특유의 떫은 맛에다가 닭을 넣으면 잡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0: 힘들게 직접.

0: 매일 새벽부터 나와 80인분의 손두부를 손수 만드는 할머니까지.
1: 오, 넘쳐요.
2: 갈아야지. 또 여기다 짜고 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거든.
0: 가문의 비법을 대대로 지켜가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한 작업실. 저마다 작품에 몰두한 화가들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북끝에서 펼쳐지는 동양화의 세계,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전통 수묵화는 물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다양한 작품들이 이곳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한지입니다. 스며듦과 번짐의 미학은 동양화를 넘어 서양 화가들까지 사로잡았죠.
3: 한지라는 건 속성이 색을 스며들고 스며들고 또 톤을 레이어 레이어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깊이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붓실 그림을 그릴 때 붓과 만나서 생기는 그런 마찰들, 그런 것들이 되게 제 공간을 표현하기에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그 수원 화성에 있는 방화수류정 그쪽에 연꽃이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옷질을 이제 처음 접해서 그리게 되었는데 기본 하얀 한지에다가 옷질을 한 종이에요.
1: 한지가 한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4: 아, 그럼요. 엄청 다양한 종이가 있어요.
0: 그 중에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한지도 있다는데요. 꺼내는 것만 해도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한 대형 한지. 전통 방식으로 이 크기를 균일한 두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오랜 세월 기술을 갈고 닦은 장인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5: 한지 100호짜리인데 지금 한국에 딱 4개가 남아있어요.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종이만. 네, 종이 한 장만.
3: 근데 너무 귀한 종이어서 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화가들 사이에서도 없어서 못 구한다는 귀한 한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경기도 가평군. 이곳이 바로 명품 한지의 탄생지입니다. 그 역사만 무려 136년.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6: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 만든 지 36년째 되고요. 4대째 이어가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장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업하는 작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종이 원료예요. 이것을 이제 티를 고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분쇄를 해가지고 종이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저하고 유일하게 같이 일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데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7: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다.
6: 네, 맞아요. 티 고르는 건 아직 저기 어머니한테 맡기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당나무가 이렇게 분쇄하면 곱게 찧어진 겁니다. 풀어져요.
8: 여기도 뭐가 많이 있네요.
6: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말려진 상태인데 이렇게 빳빳해야지만이 그림 그리는 데나 아니면 글씨 쓰는 데 용이합니다. 반지를 만들려면은요, 굉장한 정성과 시간과 인내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0: 정성과 인내가 만들어낸 한지의 우수성,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은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냈죠. 4대 장성우 장인이 아버지에 이어 그 전통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땔감을 모아 불을 피울 준비를 하는데요.
6: 한지 만들기 첫 번째 작업인데요. 당나무 껍질이죠. 한지의 원료가 당나무잖아요. 그 껍질을 익히기 위해서 불 떼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1: 아, 당나무를 익혀야지 한지가 만들어져요?
6: 네네네, 삶아야죠.
0: 사계절 내내 당나무 껍질을 삶기 위해 피우는 불. 겨울엔 그나마 수월하지만 여름이 되면 열기 때문에 땀 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0: 불을 피운 다음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장인.
1: 뭐야?
0: 이게 다 뭔가요?
2: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당나무거든요.
0: 한지 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2년치를 보관 중입니다.
3: 제가 당나무를 키워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잘라가지고 쪄가지고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 벗긴 다음에 완전한 외피를 벗겨놓은 상태가 이 백닭입니다. 1500kg 정도 될까요? 4만 장에서 한 5만 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일 거예요.
0: 섬유질이 길고 질긴 당나무 껍질은 최고의 한지 재료인데요. 오늘 삶은 양은 30kg. 이 질긴 껍질을 부드럽게 삶으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재입니다.
3: 일반 물에는 절대로 안 삶아지고 잿물에만 삶아져요.
0: 수고스럽지만 장작불을 계속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재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작업이 반복됩니다.
3: 열대 조심해야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종이에.
0: 양잿물 같은 화학약품을 쓰면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섬유질을 손상시켜 한지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번거롭더라도 섬유질을 보호하는 천연 잿물을 고집하는 것, 장인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죠.
3: 앞으로 예, 뭐 4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0: 인고의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확인해 봅니다.
3: 아, 살 익은 것 같아요.
0: 겉보기엔 그대로인데요.
3: 잘 삶아진 거예요. 힘이 안 들어도 안 들더라도 이렇게 잘 빠집니다.
1: 부드럽게 찢어지네요.
3: 네네. 이건 일반 물로 삶은 건데요.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힘주게 뜯어도 안 끊어져요. 어우, 굉장히 질깁니다. 안 삶아지거든요, 일반 물에는. 어우.
0: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법. 한지를 위한 인내의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4: 마른 당나무를 30kg 삶아요. 이제 두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천여장 정도.
0: 충분히 삶아내 부드럽게 변한 네. 당나무 껍질은 다음 과정으로 옮겨집니다.
1: 이거 고르실까?
0: 당나무 껍질에 박혀있는 티를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깨알보다 작은 티.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없애줍니다. 보도에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죠.
5: 띠의 종이가 깨끗하죠.
6: 안 떼내면 종이에... 좀...
5: 그럼요. 엉망이지 뭐.
0: 순백색이 생명인 한지. 작은 티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면 한지의 품격이 떨어지기에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25년간 한결같이 섬세한 손길로 작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5: 허리도 안 좋고 꼬부라졌어요, 아주. 이거 25년 동안 했어.
4: 어떻게 작업 잘 되세요?
5: 네.
4: 네? 안 춥고? 오늘 저 앞에서
5: 오늘 안 춥네. 네, 오늘
4: 친구 어머니세요.
7: 네. 아, 친구 어머니.
4: 네네.
7: 친구 아들이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5: 그럼요.
7: 친구 아들 칭찬 좀 해주신다면?
5: 뭐든지 잘해.
7: 뭐든지 잘해요? 뭘 제일 잘해요?
5: 종이 뜨는 거.
4: 본업이 종이 뜨는 거니까 그거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티를 골라낸 당나무 껍질은 섬유질이 잘게 풀어질 때까지 기계로 찧어줍니다.
1: 손을 안 위험하셨는데?
3: 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손을 안 집어넣어요. 내려가 있을 때. 이제 맞으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이걸 자꾸만 넣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타고회를 네다섯 시간 하면은요, 그 원료가 분쇄가 되거든요. 그 분쇄된 것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0: 물에 닿자마자 녹듯이 퍼지는 섬유질.
3: 이렇게 되면 곱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지를 뜨는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가.
1: 드디어 준비 끝이에요?
3: 네, 준비 끝이에요.
4: 한지일은 뭐 1년, 2년 사이에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한 3년 이상, 10년 이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쌓이고 경륜도 쌓이고.
0: 어느새 점심시간. 오늘은 특별히

0: 할머니가 준비하신다는데요.
1: 나물 캐러야.
2: 오늘 점심 뭔데요?
1: 비빔밥이야.
0: 비빔밥 재료로 쓸 산나물이 지천에 널렸으니 멀리 갈 필요도 없죠.
1: 이것도 싸먹는 거예요.
2: 이건 뭐예요, 어머니?
1: 이게 물거리대라고 그래요.
2: 물거리대?
1: 네.
2: 이것도 뭐 비빔밥을 먹는 거예요?
1: 네.
2: 오.
1: 날걸로 싸먹어. 돌나물이야.
2: 돌나물?
1: 네, 이거 돌나물.
2: 오.
1: 이거 김치도 해먹고요.
2: 네.
1: 비벼먹고 그래. 이건 저 미나리 싹이라고.
2: 오.
1: 산미나리.
2: 이건 맛이 어때요?
1: 쌉싸름하면서 이게 좋아요.
0: 금세 완성된 할머니표 제철 산나물 비빔밥. 열반찬이 부럽지 않은데요. 오전 내내 힘을 쏟은지라 밥이 꿀맛일 것 같습니다.
3: 맛있어요.
4: 향기가 좋고요. 정말 건강한 음식?
1: 얘도 좀 천천히 하시고 진지 달라붙고 몸 좀 아끼셔야 돼.
4: 네, 이제 좀 아껴가지고 하면서 일할게요.
0: 점심 식사를 마친 장인이 꽃을 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따라가 보니 집 옆에 있는 커다란 단풍나무 아래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5: 아, 어머니 길이 저기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수목장으로 제가 모신 거고요.
0: 평생 한지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던 아버지. 부모님께 한지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5: 아버지 물질은 정말 기가 막혀요. 옥구슬이 쟁반에 굴러가듯이 정말 소리가 경쾌하다고 그랬었어요.
6: 종이 뜰 때
5: 물질이.
7: 저도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0: 그래서 두 분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8: 묻는다고 하셨을 때 네. 아버님 반응은?
7: 아버지는 좀 완강하게 많이 반응, 저기 저, 그, 밀어내셨어요. 고생길인데 왜 이렇게 이 일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좀 버티고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마지못해 예,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9: 그래도 속으로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
7: 뭐 좋아는 하셨겠죠. 아무래도.
0: 고생스럽지만 자부심 하나로 걸어온 길. 그렇게 후회는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개된 작업. 한지 작업인가 했더니 수상한 풀뿌리와 씨름 중입니다.
5: 이거 황적규라는 풀뿌리예요. 종이를 매끄럽게도 해주고 일정한 두께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점액질이에요.
10: 그리고 섬유와 섬유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0: 이름도 생소한 황촉규. 아욱과의 한해살이 뿌리인데요. 뿌리를 진이기면 신기하게도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나옵니다.
5: 오, 많이 나오죠?
0: 이렇게 추출한 점액질을 닭풀이라고 부릅니다. 한지의 평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닭나무 섬유를 하나로 모아줄 닭풀까지 갖춰지면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한지를 뜰 때 사용할 전용 도구도 가져옵니다.
5: 이제 종이 뜨기에서 이 나무로 짜진 거를 발틀이라고 그러고 물속에 담가진 걸 발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이거를 여기에다 올려놓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종이 올려놓고 풀고 이제 종이를 뜨는 겁니다. 섞어가지고.
0: 아무리 공들여 만든 재료라도 잘 섞지 않으면 무용지물. 먼저 물을 부은 지통에 닭나무 섬유를 풀어줍니다. 여기에 닭풀까지 넣어 농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5: 덩어리이면 안 되잖아요. 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0: 온몸을 써야 하는 작업.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2: 얼마나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5: 200회 좀 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2: 힘을 엄청 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5: 아, 조금 힘들죠. 프로펠러나 이런 거로 돌리면
10: 이 끊어짐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점도가 많이 떨어져요.

0: 기계로 풀어주면.
1: 네네.
2: 마침내 한지 뜨기가 시작됩니다. 대나무로 만든 발 위에 당나무 섬유를 균일한 두께로 올리는 작업. 최소 수년간 몸으로 익혀야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3: 고령 같은 게 있나요? 그 잘 뜨기 위해서.
4: 물이 골고루 가득히 하는 거.
1: 만약에 여기서 조금 떠가지고 바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좀 돌게 간다든지 그러면 앞이 두껍고 뒤가 얇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쓰는 거는 물이 골고루 가게끔 하는 거.
5: 아, 그럼 말 네. 여러 번 얹으면 두꺼워지는 거고.
1: 그렇죠. 한 번 할 때보다 조금 더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쓰는 사람들이 아, 요 정도 두께면은 한 뭐 그람수로 따지면 한 1g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목표가 12g이다. 그러면 12번 하는 거예요.
2: 발틀을 세로 가로로 움직여 우물 정자를 그리고 뜨는 것을 외발뜨기라고 합니다. 섬유가 촘촘히 얽혀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겨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서양 종이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1: 이걸 굴물대라고 그래요. 굴물대. 굴린다고 그래서.
2: 한지를 평평하게 해주는 굴물대가 지나가자 가장자리에 실 하나가 올라갑니다. 포개진 한지를 쉽게 떼어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라는군요. 장인의 손이 지나갈 때마다 한 장씩 탄생하는 전통 한지. 물 앞에서 힘든 시간을 견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1: 한번 떠보실래요? 한번 떠보실래요? 조금? 좀 멀리 던지세요. 겹쳐도 돼요.
2: 담당 PD,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1: 이렇게 하면 더 안 가. 네? 너무 세웠어요, 이거. 아니, 내가 뜰 때 잘 보라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주름지면 안 되는데 힘으로 가고 뜨는 건 아니야,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뜨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죽어요.
2: 한 번에 만드는 양이 약 120장.
1: 아이고.
2: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기 마련입니다.
1: 허리 이제 계속 숙이고 있으니까요.
0: 아,
1: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데
0: 네.
1: 여기다 등을 기대고
0: 네.
1: 뒤로 좀 피라고 그래요.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네.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뭐 많이 아프셨겠죠. 네. 허리가 좀 네. 뻐근하죠.
0: 잠깐 쉬러 가시는 거예요?
1: 네, 네.
2: 체력 소모가 심한 만큼 한 번씩 쉬어줘야 합니다. 이곳은 만든 한지를 전시도 하고 작업도 하는 공간이라는군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더니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뭔가를 만드는 장인. 대체 뭘 하시는 거죠?
1: 이거 지승이라고 종이를 잘라서 꼬아서 풀어서 이렇게 엮는 거예요, 도자기처럼.
2: 한지를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 어느새 작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1: 가격으로 얘기하면 크죠, 사실상. 이 다랑아리는 결정났어요, 사실은.
0: 아,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1: 네, 위에 있는 거.
0: 뭐 얼마에 결정났어요?
1: 1억 5천에 팔려고 그래요.
2: 한지 한 올 한 올을 직접 꼬아 엮은 초대형 달항아리. 만드는 데만 무려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잠시 후 다시 시작된 작업. 건조하기 쉽게 압축기로 한지의 물기를 쫙 빼놨는데요. 건조 전 아직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압축된 한지를 한 장 한 장 손으로 떼어 열판에 붙여줘야 하는데요. 앞뒤로 주름 없이 골고루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다리미 지린 셈이죠.
1: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판에 미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붓질을 해서 이렇게 쭈글쭈글하잖아요. 이 쭈글쭈글한 걸 피는 거예요. 이렇게.
2: 40도의 온도에서

0: 5분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한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바로 다음 한기를 떼어내는데요. 마치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습니다.
1: 파지예요, 파지. 응? 파지예요.
0: 조심 또 조심했지만 파지가 나왔네요.
1: 아이씨.
0: 계속되는 파지에 장인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1: 네, 얇은 종이는 엄청 힘든 거예요. 아기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것도 파지 같아요. 종이 뜨는 사람도 이렇게 얇은 종이는 힘들어해요.
2: 그때 잘못 뜨면은요, 100장을 뜨면 두세 장 넘게 못 건질 수도 있어요.
0: 36년을 종이만 떠온 장인에게도 쉽지 않은 얇은 한지. 이렇게 비칠 정도로 얇은 한지는 특히 더 어렵다는데요. 두께를 측정해보니 0.05mm.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1: 종이 파손된 거, 유물들, 파손된 것들을 이제 수리할 때 쓰는 한지입니다.
0: 훼손된 유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사히 건조 과정까지 마친 한지.
3: 드디어 이제 좀 완성된 거.
1: 아니,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3: 또 있어요?
1: 네, 또 있습니다.
0: 기나긴 대장정의 마지막 관문, 도침입니다.
1: 도침은 그 미세한 그 종이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인 힘으로 아주 세게 내리치는 거예요.
0: 도침을 거치고 나면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질감도 탄탄해져 글씨를 써도 번지지 않습니다.
1: 매끈매끈하죠?
3: 네, 비밀로.
1: 네. 지금 이 정도 두께면 글쎄요, 제가 안 재봤지만 한 이 종이 무게로 대략적으로 한 28g. 확실할 수도 없어요.
0: 과연 그 결과는?
3: 진짜 재보니까 진짜 28g 조금 넘는데.
1: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이거 소리. 종이의 소리. 이거 이렇게 좀 만져보면 바삭바삭한 소리 나잖아요. 이 소리로 조금 감을 잡아요. 좀 두꺼우면은 이 소리가 조금 더 강하고요. 좀 얇으면은 이 소리가 좀 약해지고.
0: 100번의 손길이 닿아야 완성된다는 한지.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1: 말려야죠. 안 말리면은 이제 곰팡이 나고 탕이 나니까 다시 말려야 됩니다.
4: 제 새끼들이죠, 뭐. 자식들.
0: 천년을 가는 한지의 비결, 타협 없는 장인의 뚝심이었습니다.
1: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고 사회적으로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 한지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0: 산으로 둘러싸인 충청북도 괴산군.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바로 능이 닭백숙. 몸에 좋은 능이 버섯과 닭이 만나 탄생한 보양식인데요. 평소에도 인기지만 날이 더워지는 요즘 원기 회복을 위해 일부러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는군요. 예로부터 1 능이 2 송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난 능이 버섯. 부드러운 육질에 닭과 만나니 젓가락이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5: 너무 맛있지요. 입안에서 살살 녹지요. 네, 육수도 직접 낸다고 들었고요. 또 능이 백숙이라서 능이도 들어가고 자연산 야채 같은 반찬으로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0: 사람들을 사로잡은 능이 닭백숙. 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괴산에서 백숙집을 하는 이영란입니다. 저희 남편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지금 뭐 하고 있어요?
7: 아, 오늘 저 당 육수를 내려고 엄나무, 솔기, 무화과피 뭐 이런 걸 써서 손질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닭 잡내도 없고 맛이 좋습니다.
6: 저희 큰딸하고 사위 손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8: 안녕하세요.
6: 어떤 거 담당하고 있죠?
8: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6: 장인 장모랑 일하니까 어때요?
9: 아, 진짜 저희 친어머니, 친아버지처럼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좋습니다.
0: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부부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6: 산에 나물 뜯으러 가려고요. 나물이요.
3: 시나물?
6: 네. 아, 손님들 반찬을 해주려고요. 올해 26년째 같은데요.
10: 아, 아침마다 이렇게 산에 다니시는 게요.
0: 매일 시장 대신 산에 오르는 부부.
11: 산에 길이 없어. 난
0: 아이고. 손님상에 오르는 재료를 직접 채취하기 위해서인데요. 능숙하게 길도 없는 산을 거침없이 오릅니다.
3: 아니 무슨 나물 캐러 어디 길도 어디까지 가세요?
6: 더 올라가야 돼요 능선으로.
0: 올라갈수록 숨이 턱턱 막히고 발을 내딛기조차 버거운 산세. 그럼에도 부부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모릅니다.
3: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6: 이제 절반 왔어요.
0: 숨 고를 틈 없이 계속되는 상황.
3: 저 아버지 같이 가주세요.
0: 한순간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3: 아, 괜찮아요.
6: 괜찮아요?
3: 네, 괜찮아요.
0: 큰일 날 뻔했네요.
3: 시나물이 높이 있어요?
11: 요새는 숲이 우아져가지고 시나물 도 귀해요.
0: 이렇다 보니 산 깊숙한 곳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새 산을 오른 지 2시간이 넘어갑니다.
3: 어머니만 내버려두고 아버지만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6: 빨리 산에만 오면 날 버려둬요. 있어? 대답 안 해.
0: 날다람쥐처럼 빠르게 산을 누빈 남편이 먼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11: 이런 같이 생겼다라도 우산나무라 해서 네. 이거 나물로 너무 맛있어요.
3: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이렇게 캐도 돼요?
11: 아, 저희가 그 임산물 접목반을 구성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임산물을 채취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0: 아내도 수색에 나섭니다.
6: 여보, 여기 치나물 있어요. 이게 치나물입니다.
0: 산의 정기를 먹고 자란 치나물. 진한 향과 맛이 일품입니다.
6: 연하면서 크네요. 산이 깊을수록.
0: 역시 자연산이네요. 그 사이 나물 채취를 마친 남편이 갑자기 소나무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11: 아, 소나무인데 이게 저 소나무 가지 치기를 해줘야 소나무도 잘 크고 그러는데 소 가지를 우리가 이제 닭 육수 내는데 좀 사용합니다. 시원하죠. 그 잡내도 없어지고.
0: 부부가 흘린 땀이 오늘도 손님 상을 채웁니다.
2: 봄에는 나물 종류를 이제 채취를 하고 가을 되면 그 야생 식용버섯을 채취하러 다닙니다.
11: 능이버섯 동영상.
0: 매년 가을 산에서 채취해둔 각종 버섯. 그중 능이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8: 오늘 뭐 했어?
11: 솔잎하고 치나무 좀 뜯어왔어. 우선 슬프만.
0: 산에서 돌아오자 딸 버들 씨가 부부를 맞이합니다. 3대째 가업을 잇는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3: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산 다니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8: 감사하죠. 힘든데 쉬셨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제가 3대째 하고 있기도 하고 쉬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직은 제가 혼자 하기는 사실 많이 버겁다 보니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있어요.
0: 다음은 재료 손질, 사위 담당입니다.
6: 육수 만들려고?
12: 예, 육수 준비하려고요.
0: 모두 능이 닭백숙 국물 재료입니다. 따로 감아서 배 끓여내는데요.
12: 엄나무도 들어가고, 솔잎도 들어가고, 오가새도 들어가고, 구찌뽕.
0: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3: 육수를 따로 내시는 거예요?
12: 육수를 끓여서 좀 우려내면
13: 그냥 바로 하는 것보다 국물이 더 진하고 더 맛있습니다.
0: 한약재라 보약을 다리듯 오랜 시간 푹 끓여냅니다.
13: 센 불에 한 2시간 정도 푹 끓였다가 잔불로 이제 한 4-5시간 정도 쭉 끓여서 좀 우러나오게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동안 쉬지 않고 뒷산으로 향합니다.
14: 뭐야?
0: 이때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입구. 사람 한 명 들어가기에도 빠듯한데요. 대체 무슨 공간일까요?
15: 네, 김장김치를 다 묻혀서, 가을에 묻혀서 이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13: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최상의 맛을 위해 산속 저장고에서 묵혀온 김치입니다.
3: 아, 그럼 김치 냉장고를 따로 안 쓰세요?
15: 예, 따로 냉장고를 쓰진 않고 있어요.
0: 능이 닭백숙과 찰떡궁합이죠.
13: 맛이 더 시원하고.
0: 그 사이 공들여 끓인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6: 소나무가 들어가서 약간 그 소나무 특유의 썰은 맛. 닭을 넣으면 닭이 잡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0: 보양식 능이 닭백숙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니 뭐니 해도 닭. 손이 많이 가도 먹는 이의 건강을 생각해 토종 닭을 직접 키우는데요. 재료에 따라 음식 맛이 결정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군요.
3: 닭이 되게 큰데요?
15: 아, 예. 닭이 토종 닭이라 좀 일반 닭보다는 많이 큽니다.
0: 식사 시간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리. 정성껏 우려낸 한약재 국물에 토종 닭을 넣고 압력솥에 푹 끓이는데요. 이 맛 하나를 보려고 주말이면 문전 성시를 이루는 사람들.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산에서 직접 채취해둔 능이 버섯이 드디어 활약할 차례. 맛을 위해 손님 상 위에 나가기 직전 토종 닭 위에 올립니다.
8: 참외 넣을 때 끓이면 되게 흐물흐물되기도 하고 향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네, 강화가면 돼요.
0: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끓여낸 능이 닭백숙. 먼 길 달려온 손님들 기다린 보람이 있겠는데요.
13: 토종 닭 백숙이야.
0: 여름이 오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역시 보양식의 대명사답네요.
6: 기운이 좀 떨어졌을 때, 뭐 조금 쌀쌀해졌을 때, 그리고 많이 더워졌을 때면 항상 생각나는 음식이죠.
0: 부모님이 직접 채취해온 덕분에 주방에 넘쳐나는 것이 산나물. 일일이 손질해 요리할 준비를 하는데 다양한 종류가 들어갑니다.
8: 두릅이랑 어슬이랑 우산나물, 참나물, 치나물이요.
0: 3대 주인장의 손길 아래 산채전이 익어갑니다. 어허, 보기만 해도 산나물 향이 코끝을 스치는 것 같군요. 능숙하게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내면 별미 산채전이 완성됩니다.
8: 나물 맛을 좀 더 많이 느끼시라고 반죽을 조금 덜 넣으려고 나물이 막 많아요.
6: 산채전 드릴게요.
3: 아, 하나.
0: 향긋한 향이 가득한 산채전. 손님들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16: 맛있어.
0: 맛도 정성도 대를 잇습니다.
16: 맛있어.
6: 딸이 또 이어받으려고 하고 딸들이 매주 와서 도와주니까 행복해요. 같이 딸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0: 이어서 찾아간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딴 곳이지만 점심때가 되자 조용하던 이곳이 순식간에 북적입니다. 벌써 꽉 찼네요.
17: 두부전골 나왔습니다.
0: 주인공은 바로 두부전골. 맛의 비결은 양념이 아닌 두부 자체에 있다는군요.
16: 맛있어요, 나물이.
18: 손으로 직접 만드는 두부니까 다른 집에서 사다가 하는 음식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0: 한번 맛보면 꼭 다시 찾게 된다는데요.
5: 일주일에 한 번씩 입 밝기로 오더라고요.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입에 착착 붙는 맛.
0: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도 정성 가득한 손맛이 느껴진다는 두부. 어떻게 손님상에 오르게 됐을까요?

0: 안녕하세요. 41년째 두부를 하고 있는 최양숙이라고 합니다. 두부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1: 예수부터 해도 갈아야지 또 여기다 짜고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0: 내가 일하는 작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가마는 이게 벌써 30년째 불 떼고 이렇게 두부를 많이 했던 가마예요.
2: 좋았어요, 어머니.
0: 아들 왔어? 우리 아들이에요. 여기 오면은 이게 힘들은 일을 가정이나 뭐가 망가지거나 또 나무가 없거나 이러면서 나무 들여다 주고 항상 우리 아들 오면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해요. 이제 우리 며느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니, 뭘 하고 있어?
3: 돌나물 뜯고 있어요.
0: 우리 며느리는 지금 우리 식당에서 반찬을 만드는 담당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녁 되면 다리가 아파 죽겠다 그래요. 또 내일 또 힘들다가 안 나면 어떡하나 걱정인데.
4: 좀 힘든 거 좋아하잖아요. 어머니가 제일 힘들죠. 제가 뭐 세 발에 삐져.
5: 그날 오후 장사가 끝났지만 최양숙 할머니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1: 한 8시간 넘겨 불어야 되니까 지금 담그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두부를 할 수가 있지.
5: 다음날 새벽 6시 휴일 빼고는 늘 1등으로 새벽을 여는 할머니.
1: 아침 새벽서부터 12시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다 손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5: 그 옛날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지금도 전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2: 어머니 맨손으로 하면 안 뜨거워요?
1: 뜨거워. 살이 간단하게 굳어서. 네.
2: 아 굳었어요 살이?
1: 그럼 원하지 않지. 꾸덕살도 돼, 그게. 이제 갈아야 돼요.
5: 변함없는 두부 맛을 위해 홍농사도 지을 만큼 두부에 진심인데요.
2: 양이 얼마나 돼요?
1: 80인 나오는데 네. 그것만 이제 다 효진이 되면 그때는 문 닫고 장사를 안 하지.
2: 두부를 매일매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1: 매일매일 하세요.
2: 오이고.
5: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갈아내는 작업은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죽처럼 되직하게 나오는 콩물,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콩물은 끓이다 바닥에 눌러붙어 두부를 망치기 십상인데요. 되직한 콩물은 둥둥 떠서 눌러붙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할머니만의 지혜죠. 끓어오르는 거품을 한순간에 가라앉히는 비법도 있다는데요.
1: 이거 들기름 넣고 하는 거예요.
2: 들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1: 거품을 삭히는 역할. 이게 안 삭으면 끓으면서 이게 다 넘쳐. 그래서 이걸로 안 삭히면 이게 다 넘어서 두부가 없어.
2: 안 넘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기름이?
1: 그럼 안 넘치게
2: 하고.
1: 삭히는 거예요.
5: 아직 갈 길이 먼데 잠시 손을 멈춥니다.
1: 그래 어서 와.
6: 안녕하세요.
1: 아들하고 며느리 기다렸다.
5: 어머니 걱정에 타지에서 귀향한 아들 내외인데요. 가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
1: 이게 두부에 이렇게 막이 쫙 앉아요. 이게 치즈 같은 거야. 먹어봐, 가져봐. 다 올라갔어. 응.
5: 손두부를 만들 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랍니다.
7: 고소. 고소해, 고소해. 제가 요즘에 또 하는 일이 또 있다 보니까. 네. 두 가지를 다 병행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2: 근데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혼자 다 하시던데 보니까.
7: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래서 그게 제일 속상해요.
5: 죄송한 마음에 더 열심히 돕는 아들입니다.
7: 끓인 콩물을 비지랑 콩물이랑 이제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5: 두부를 만들 때 필요한 건 오직 순수한 콩물. 뽀얀 색깔만 봐도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간수 넣기는 전문가인 할머니가 맡습니다.
7: 간수를 붓게 되면 콩물이랑 두부 결정체랑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결정체에 남은 거를 두부 틀에 넣고 안치면은 두부가 되고
5: 간수를 넣으면 우리가 아는 순두부가 되죠. 요리용 모두부를 만들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요. 틀에 넣고 굳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굳히기. 완성이 코앞인데 서두르면 안 될까요?
2: 손으로 막 이렇게 더 누르면 더

0: 빨리 빠지지 않아요?
1: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0: 왜요?
1: 간식물은 이렇게 은근히 빼야지 학자서 하면 이게 딱딱해져. 두부가 딱딱해지면 부드러운 맛이 덜하고 이게 은근히 빼야만 이게 부드러워요.
2: 한 끗 차이로 맛이 결정되는 두부.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1: 이거 눌러줄 동안에 가서 또 나물 채취를 해야지.
2: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할머니.
0: 아, 며느리분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3: 어? 어머니가 대장이 따라오라면 가야죠.
0: 아, 그래요?
3: 민들레 천지네. 다 뜯어버리겠네.
2: 봄에는 봄나물, 여름, 가을에는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가 손님상을 채웁니다.
3: 이게 손맛이 좋네.
0: 아, 손맛이 좋아요?
2: 오, 민들레도 먹나요?
1: 이거 날거로 샐러드처럼 붙여도 되고요. 강경화에 지코의 약이야.
2: 그런데 할머니 허리엔 사연이 있습니다.
1: 이게 다친 지가 한 20년 됐겠는데? 아는 아저씨가 아이 오드베 타고 가자. 여기 뒤에 타라. 사람 소리가 나니까 옆으로 피한 게 나가 털어졌는데 그 다음서부터인지 허리가 점점 굽기 시작하더라고.
3: 그러니까 사다 가자고 허리가 꼬부라지든 말든 난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갔다 얘기를 들으면 되게 행복해하세요.
2: 자나깨나 손님들 생각에 쉬지 않는 할머니. 어느새 모두부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1: 이야. 예쁘죠? 야, 딱 그러니까 맨 처음 받아라. 이놈은 잘 나갔네, 그래. 속으로.
2: 최양숙 할머니의 41년 내공으로 완성한 손두부.
3: 이 어머니의 두부는 다른 집이랑 다른 게 탱글탱글하거든요. 젤리처럼, 뿌딩처럼. 띵 하고 탱글탱글해져. 그 비법이 진짜.
1: 살을 물고 죠. 안 떨어지면.
2: 직접 드셔보시는데 맛은 어떨까요?
1: 잘 됐어요. 맛있어. 따끈따끈하죠?
2: 담당 PD가 부럽네요.
4: 일반적으로 먹는 두부보다 훨씬 부드럽고 더 고소해요.
2: 새벽부터 나와 얻어낸 귀한 결과물. 정성이 담긴 80인분의 손두부가 오늘 장사의 미천입니다. 점심이 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주방도 금세 분주해집니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들기름을 듬뿍 넣고 지글지글 부치면 고소함이 두 배인 손두부 구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0: 두부 샐러드예요?
3: 네. 아, 엄청 맛있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2: 상큼한 두부 샐러드도 맛있지만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칼칼하면서 시원한 손두부 전골. 마지막에 들기름까지 아낌없이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3: 두부 들기름이요.
2: 끓는 소리만 들어도 입맛이 도네요.
3: 언니 간 좀 봐주세요.
2: 손맛을 물려받은 며느리지만 음식간만큼은 할머니께 확인받습니다.
3: 어머니 없으면 못해요.
0: 이어받으셔야죠.
3: 아유, 저 어머니랑 같이 하겠습니다. 할게요.
2: 오늘도 찾아온 손님들에게 새벽부터 빚은 손두부를 내는데요. 41년 내공이 응축된 두부 전골. 오늘도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3: 맛있어. 맛있어. 역시 맛있어.
1: 주네가 두부 같은 거를 가끔 배워서 제가 해먹을 수 있다는 거 시어머니한테 이거를 전수받았다. 얘네가 이게 맛있게 한다. 이거를 남겨주고 싶으니까 열심히 할 것 같아.

0: 뭐 글씨는 잘 못 썼지만.
1: 결정물로.
0: 네.
2: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0: 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렌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더 쉽게, 더 맛있게 요리하기 위한 유기열표 천연 조미료 레시피. 시간 없을 때, 맛이 2% 부족할 때 딱! 조미료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자. 감칠맛을 책임지는 구운 소금과 국물맛 보장되는 천연 조미료부터 별다른 양념 재료 없이 천연 조미료로 만드는 수제비 레시피. 파근파근한 감자와 쫀득한 수제비의 맛있는 만남. 감자 수제비까지. 유쾌 상쾌 통쾌한 요리명인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전통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비 비타민 광이고요.
2: 네, 안녕하세요. 유기열입니다.
1: 네, 선생님. 이번 한 주는 네. 전통 한식 재료와 추억의 맛을 배우고 있는데요. 네. 조미료를 만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2: 아, 그래요? 예.
1: 오늘 배워두면 진짜 요긴한 요리 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예. 그렇습니다. 천연 조미료는 우선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요. 네. 맛은 물론이고 네. 또 건강에도 좋아요.
1: 오, 네. 사실 저희가 요리할 때 조미료를 안 넣을 수는 없거든요. 천연으로 해서 좀 건강하게 만들어보는데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네. 이번에 구운 소금을 좀 만들 거예요.
1: 예?
2: 네, 구운 소금을 쓰지 않고 단맛을 내기 때문에 덜 네. 짜고 그래서 나물 무치는데 또 간 맞추는데 넣으면 아, 또 다른 맛이 납니다.
1: 맞아요. 구운 소금 저도 구매를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천일염 200g 정도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또 다른 재료들이 있어요.
2: 아, 이거는 국물 내는 재료인데 멸치?
1: 예?
2: 표고버섯 이런 거 다 있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리고
1: 건새우.
2: 예, 건새우 이거 뭐 조그만 것도 괜찮고 큰 것도 괜찮고.
1: 예.
2: 네. 에, 남편분 북엇국 끓여주시다가 남은 예. 거. 네. 다시마는 뭐 다 있을 거고.
1: 예.
2: 또 건가류 드시다가 아몬드 요거 남겨놓은 것도 있을 거고.
1: 예, 요거는
2: 또 하나 무말랭이.
1: 오, 맞아요.
2: 요거는 육수를 낼 적에 대부분이 예. 무를 쓰잖아요.
1: 맞아요. 예.

0: 그래서 더 농축된 맛을 발휘하는 무말랭이로 예. 천연조미료 만들어보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한데요.
0: 네.
1: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질 천연조미료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0: 네.
1: 자, 천연조미료.
0: 네.
1: 먼저 이 천일염을 갖고 만들어볼 텐데요.
0: 네네.
1: 구운 소금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아니 근데 천일염, 뭐 구운소금 네. 이 두 가지 네. 어떤 게 뭐가 다른지 저는 너무 헷갈려서.
0: 아, 천일염 이 맛은 네. 이제 약간 씁쓸한 맛이 있어요.
1: 아,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네, 네. 그리고 불순물도 있을 것이고.
1: 쓴맛도 나고 네네. 불순물 좀 있고.
0: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물에다 살짝 씻어가지고 볶으면 이 짠맛이 줄어들고 또 씁쓸한 맛도 없어지면서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나물 무칠 때,
1: 예?
0: 국간 마칠 때 어디에 쓰셔도 아주 그 이 소금 쓰는 것보다 꽃소금
1: 예?
0: 쓰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맛이 날 거예요.
1: 자, 한번 그 씻는 거 좀 볼게요. 근데 일단 소금을 물에 씻는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0: 웃기죠? 예. 상상이 안 가죠?
1: 예?
0: 자.
1: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너무 녹음 안 돼요. 아니 그냥 좀 작은 입자 불순물 같은
0: 그렇죠. 뭔게 좀 있는 것
1: 예,
0: 같아서
1: 예.
0: 네, 요, 요런 거
1: 깔끔하게
0: 예,
1: 떨어졌네요.
0: 예, 예.
1: 어, 진짜 녹지 않았어요, 선생님.
0: 요렇게 합니다. 집어넣고 휘휘 젓는 게 아니라
1: 한 번에 그냥 네. 들이붓고
0: 네. 아니면 넣다 빼도 되고요.
1: 살짝
0: 네.
1: 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달궈진 팬에
1: 네. 아, 바로 또 불러가서
0: 네, 네. 네, 볶겠습니다.
1: 자, 가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팬으로 가서 천일염을 볶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팬이 저희가 평소에 쓰던 팬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0: 네,
1: 이유가 있나요?
0: 얇은 팬에다 하면 잘못하면 막 오도도도도도독 하고 튀어가지고
1: 예.
0: 이게 얼굴에 딱 튀어서 맞으면 그 온도가
1: 소금이
0: 네.
1: 뜨거우니까
0: 네, 그래서 튀는 수가 있고
1: 그리고 저기 코팅된 팬은 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0: 네? 코팅이 또 벗겨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짠 거를 갖다 집어넣으면
1: 아~
0: 그래서 이렇게 스테너 된 데나
1: 예.
0: 뭐 이런 데다 볶으면은 우리가 또 이거 잘못하면 벗겨져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긁힐 일도
0: 예,
1: 없고
0: 예. 깨끗이 하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한 거 먹어요.
1: 지금 이제
0: 예.
1: 볶고 있는데
0: 예, 예.
1: 어느 정도 소금을 볶아주면 되나요?
0: 이제 우리가
1: 네.
0: 이제 일주일 동안 요리하면서 다 보셨잖아요. 이것도
1: 아~
0: 색깔이 변해요.
1: 어떤 색으로요? 시간으로 말할 수 없고 자
0: 아, 이게 어떤 색으로 보냐면 지금은 하얗고 뽀얗잖아요.
1: 아직까지는요.
0: 예, 약간 회색빛이라고요.
1: 오,
0: 그렇게 나요.
1: 지금 아주 흰색인데.
0: 네, 아직 흰색인데.
1: 저 여기 팬에 예. 보이는 요 색깔, 요 회색 느낌 여기 아래 있는.
0: 여기 많이 좀 고진 거.
1: 예. 예. 요런 느낌
0: 네,
1: 가까이
0: 네.
1: 가면.
0: 그렇죠. 네.
1: 다 된 거죠.
0: 네, 네.
1: 자, 한번 이렇게 말리듯이 볶아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저희가 이렇게 말리듯이
0: 네.
1: 잘 이렇게 볶고 있는데
0: 네.
1: 색이 아까랑 확실히 달라졌어요.
0: 네, 그래서 아까 그 천일염 물에 씻어서 볶다 한 15분에서 한 20분 가까이 중불에서 이렇게 서서히 볶다 보면 이런 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1: 뭔가가
0: 예, 예.
1: 회색 베이지 같은 그런
0: 그렇죠,
1: 느낌이에요.
0: 그렇죠. 예, 예, 예.
1: 그레이
0: 확실히 다르죠.
1: 예. 예. 요 색깔이 됐을 때
0: 네,
1: 제대로 된
0: 예, 예,
1: 고운 소금이 되는 건가요?
0: 예. 튀지 않게 볶으셔야 돼요. 조심하셔가지고.
1: 예.
0: 네.
1: 선생님, 이 구운 소금은
0: 네.
1: 어디에 이렇게 쓰면은 잘 어울릴까요?
0: 예, 요 구운 소금은 이제 꽃소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요리 같은 거 있잖아.
1: 예.
0: 나물 무치는데.
1: 예.
0: 또 마지막으로 국을 간을 마치는데.
1: 예.
0: 그럴 때 요걸로 하면은 씁쓸한 맛이 없고.
1: 예.
0: 또 우리가 아, 짜지 않고. 또 고기, 그냥 생으로 구워가지고
1: 예.
0: 예 고기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1: 근데
0: 네.
1: 고기 구워 먹을 때 주는 네. 소금은 이렇게 두껍지 않은데
0: 이제 좀 이따 갈 거래요.
1: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0: 예, 갈 거예요. 자, 다 됐습니다.
1: 네.
0: 이제
1: 자, 옮겨 담아볼까요? 네. 우와 아까 천일염이랑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0: 네, 그렇죠. 어디 장난감 같아.
1: 아, 진짜로 색이 확실히 다르고
0: 네.
1: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0: 네, 예.
1: 자 옮겨 가볼까요? 저 바로
0: 네.
1: 선생님께서 아까
0: 네.
1: 이 잘 구워진, 잘 볶아진 이
0: 예?
1: 구운 소금을 한번
0: 네.
1: 가신다고 했어요.
0: 네, 이렇게 굵어가지고 이걸 나무를 이렇게 묻혀봐. 안 녹아. 한참 주물러야 돼요.
1: 그러니까 이거 씹히면은
0: 예,
1: 엄청
0: 그쵸.
1: 짜단 말이에요.
0: 이거 엄청 딱딱해요.
1: 아, 그래요?
0: 말도 못하게 딱딱해요, 이거요.
1: 오, 예. 자, 이걸 그렇게 간다는 거죠.
0: 예, 예. 한번 갈아볼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금방 해서 좀 식혀가지고
1: 예.
0: 바르셔야 돼요.
1: 사실은 네. 음식할 때 어떤 소금을 쓰냐에 따라서 맛이 정말
0: 그렇죠,
1: 달라지거든요.
0: 그렇죠. 예. 간장을 어느

0: 저희가
1: 와
2: 네.
1: 많이 갈렸네요.
2: 이 정도 맞나요?
1: 예, 고기 아니 고기 먹을 때 이런 정도 나오죠.
2: 어 맞아요.
1: 그렇죠?
2: 너무 고운 소금 아니거든요.
1: 네네.
2: 자.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 가시면 되는 거죠?
1: 그런데 사실 이게 덜 갈리면은 너무 두꺼우면은
2: 맞아요.
1: 나물 같은 거 부치는데 넣었을 때 예. 얘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2: 여기 넣어볼게요, 그러면.
1: 네. 아 귀여워.
2: 뭔가 확실히 내가 만든 거니까
1: 그쵸.
2: 마음이 달라지네요, 네. 그렇죠? 왜 사서 쓰는 소금을 이렇게 그냥 하다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아까운 느낌도 덜 들어요, 이렇게.
1: 내 정성과 사랑이 들어간 거라서. 자, 홀딱 보세요.
2: 자, 이거 한 돌 그냥, 어머, 여기 흘린 거 너무 아까워. 예. 자, 그냥 1200일 때랑, 네. 이렇게 구운 소금이 됐을 때랑 맛이 네. 어떻게 다른지, 1200일 때 맛이 어때요, 소금 맛이?
1: 씁쓸한 맛.
2: 어, 맞아요.
1: 그리고 너무 짠 맛.
2: 예.
1: 근데 요거는 씁쓸한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단맛이 들어간 살짝 짠맛.
2: 오.
1: 소금이니까.
2: 좀 적당하게 짠맛.
1: 예, 예, 그렇죠. 아주 써서 몸서리 치지 않는 그런 맛.
2: 예.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또 저희가 건강에 좋은
1: 예. 예. 소금을 한번
2: 구운 소금 만들어 봤습니다. 네.
1: 이거 많이씩 만드시면 좀 버거워요, 볶기가.
2: 예.
1: 그러니까 요만큼씩 만들어도 이거 소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2: 그럼요, 그럼요.
1: 자주 만드시면 돼요.
2: 예. 네. 다음은 선생님, 또 네. 천연 조미료 네. 준비해 놓은 게 있죠. 네. 국물 맛 내는.
1: 네, 국물 맛 내는. 예. 아무리 예. 얘네들이 잘 말라 있다고 해도요.
2: 예.
1: 예 한번 불에, 후라이팬에다가 비린내를 날려주는 게 좋습니다.
2: 어, 수분도 네. 날리고.
1: 네네.
2: 비린내도 날리고. 네. 한번 볶아볼게요.
1: 너무 세지 않은.
2: 예.
1: 중불보다 더 약한 약불에다. 이번에는 팬이 이렇게 생겼죠?
2: 예, 저희가 네. 늘 쓰는 팬.
1: 예, 예. 표고.
2: 네.
1: 뭐 이걸 뭐 따로따로 볶을 필요는 없어요.
2: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상태에서.
1: 네, 네. 마른 팬에다가
2: 네.
1: 그냥 넣으세요. 네, 전 다시마도 네. 살짝 넣습니다.
2: 다시마도 넣을까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1: 네.
2: 혹시나 모를 비린내라든가.
1: 네, 그렇죠. 나요. 벌써 나 날라오잖아요. 네.
2: 맞아요. 저희가 네. 냉장고에 이렇게 좀 넣었던
1: 네,
2: 것들은
1: 네, 네.
2: 쿰쿰한 냄새가 날 네,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이렇게 해서.
2: 네. 근데 불세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이거
2: 선생님?
1: 아주 약불에서 하셔야 돼요. 만약 이게 타게 되면은
2: 예.
1: 쓴맛이 난단 말이에요.
2: 오히려 국물 내려다가.
1: 그렇죠.
2: 약불에서.
1: 예, 예. 약불에서 그냥 녹진 게 예, 약간, 아, 그 습기가 날아갈 정도.
2: 맞아요.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1: 예. 네.
2: 바삭바삭해질 정도 네. 타지 않게.
1: 예, 예.
2: 어, 근데 벌써부터 이 감칠맛 나는 향이 엄청 올라와요, 선생님.
1: 향 나죠.
2: 예.
1: 네, 나잖아요.
2: 예. 선생님,
1: 네.
2: 어느 정도 잘 볶아진 것 같은데
1: 네.
2: 저 요즘은 이렇게 다시팩을 많이 팔잖아요.
1: 네네.
2: 여기 이걸 사용하신다는 거죠?
1: 네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냥 한 숟갈 푹 퍼서 집어넣게 되면 국물이 지저분해지니까
2: 예.
1: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르르 끓으면 얘가 맛이 우러나잖아요.
2: 예. 사실 집집마다
1: 네.
2: 이 국물 내는 취향이 다 다르거든요.
1: 네, 그렇죠.
2: 뭐, 취향에 예. 맞게 넣으시면 될 것
1: 그렇죠?
2: 같아요.
1: 그렇죠. 예. 원하시는 거
2: 예.
1: 있는 거. 나는 아, 멸치하고 멸치만 넣을 거야. 그럼 멸치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예, 이 무 같은 거는 국물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넣으시는 게 좋다고 권장할 수 있습니다.
2: 네. 네. 자, 취향에 맞게 하시고
1: 네.
2: 잘 볶아졌으니까 이제 한번
1: 네.
2: 잘 갈아볼까요?
1: 예, 갈아볼까요?
2: 아, 제가 믹서기로 가볼까요?
1: 네.
2: 벌써부터 감칠맛 나는 향이 나는데.
1: 냄새 난다. 예, 볶으니까.
2: 자. 맛있겠어요, 선생님.
1: 네.
2: 벌써 국물 맛이 상상이 네. 되는 것 같아요.
1: 이거요, 다시 팩 살려면 비싸요.
2: 맞아요. 자, 선생님. 이제 갈 건데.
1: 네.
2: 어느 정도 크기로 갈면 좋을까요?
1: 이제 보면서 합시다, 우리.
2: 그럴까요?
1: 네. 아, 잘 가진다.
2: 네.
1: 아.
2: 맛있는 향이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 얼마 정도 갈까요?
1: 여기 충당해서
2: 예.
1: 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2: 이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1: 예, 예, 예.
2: 네.
1: 갈까요? 제법 갈아졌네요.
2: 선생님, 이 정도 돼요?
1: 예, 예. 너무 곱게 갈으면 국물이 텁텁해요.
2: 어, 선생님.
1: 네.
2: 그거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
1: 그래.
2: 라면에 들어갈 라면 후레이크보다 조금 크게.
1: 오케이, 오케이.
2: 그거 괜찮죠?
1: 네네.
2: 여기에 저희가 지금 만든
1: 네.
2: 국물 내는
1: 네.
2: 천연 조미료를 네. 담아볼게요.
1: 이렇게 약간 디글디글하도록 건조기가 약간 있는 듯하게
2: 예.
1: 이렇게 넣으셔야 이게 국물이 텁텁하게 나오질 않아요.
2: 오, 네. 너무 잘게 할 경우 이

0: 이 다시패 네. 바깥으로 그 가루들이 나와서.
1: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네? 텁텁해요. 네.
0: 뭐, 나오진 않겠지만.
1: 근데 여기 나올 수도 있어요.
0: 한번 나와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1: 네네. 네.
0: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집만의. 네, 우리 집만의. 우리가 좋아하는 네. 그 국물을 낼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죠.
0: 이 국물을.
1: 좀만 부어주시고.
0: 예. 천연조미료. 네. 이 국물 맛이 또 네. 그 국이나 찌개를 좋아하니까
1: 네. 그렇죠. 밑국물이 예. 그날의 찌개의 맛을 좌우합니다.
0: 예, 이렇게 해서
1: 싹 오므려서
0: 다시패 또 만들어 봤어요.
1: 예, 예. 넉넉히 만드셔서 예.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만큼씩 담아서
0: 네.
1: 지퍼백에 탁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탁탁 꺼냈으면 얼마나
0: 든든해요.
1: 예, 그렇죠?
0: 그렇죠. 자, 이렇게 천연조미료 두 가지가 완성됐습니다.
2: 구운 소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소금을 체에 받친 채로 물에 씻어줍니다. 달군 팬에 소금을 넣고 중불에서 색이 변할 때까지 볶아주세요. 여기서 잠깐! 소금을 볶을 때 코팅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팬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분쇄기에 볶은 소금을 넣어 갈아줍니다. 간 소금을 유리병에 담으면 구운 소금이 완성됩니다. 천연 조미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달군 팬에 건 표고버섯, 내장 제거한 국멸치, 건새우, 북어포, 다시마, 아몬드, 우말랭이를 넣어 약불에 볶아줍니다. 마른 재료라도 한 번 더 볶아주면 잡내와 비린내, 수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분쇄기에 볶은 재료를 넣어 갈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지와 다시백에 담으면 천연 조미료가 완성됩니다.
0: 날이 더워질수록 네. 찾는 요리가 이 칼국수, 수제비잖아요.
1: 수제비, 예. 이열치열.
0: 그렇죠. 네. 자, 오늘 감자 수제비에 천연 조미료와 구운 소금이 네네. 큰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1: 네, 감자 수제비를 해서 네. 저는 감자를 갈아서 집어넣는 감자.
0: 오, 감자. 네, 네.
1: 그리고 감자만은 이게 뭉치질 않습니다.
0: 네.
1: 밀가루 조금 하고 채소.
0: 네.
1: 네, 채소, 양파, 네. 여기다 감자. 겉에서 보이게끔 감자, 네. 호박, 당근 이건 있는 대로 냉장고에 있는 대로 아무 야채나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0: 네.
1: 그리고 천연조미료 만든 거
0: 맞습니다.
1: 네. 마지막 구운 간은 구운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지껏 맛보지 못했던 건강한 맛 진짜 먹고 싶어서 자꾸만 손이 가는
0: 예.
1: 감자 수제비를 맛보실 겁니다.
0: 자, 그럼 지금부터 감자 수제비 시작해 볼게요.
1: 네.
0: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1: 감자부터 갈아 놓을까요? 육수부터 먼저 할까요?
0: 육수 해볼까요?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1: 육수, 예, 예. 예. 그럴까요? 네.
0: 자, 저희가 그러면? 만들었던 천연조미료 두 가지 중에.
1: 네.
0: 자, 이 다시팩에 천연조미료.
1: 불을 켜고, 네. 물을 집어넣고, 다시팩을 그냥.
0: 예.
1: 넣습니다.
0: 사실 맛보장 100%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예.
1: 얼마나 맛있는지 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예. 간을 하겠습니다.
0: 뭔가가. 네. 뭔가 든든한 것 같아요. 되게
1: 그래요?
0: 작지만.
1: 예. 예.
0: 자,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네. 국물 우려내면 될까요?
1: 아, 끓고 있으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됩니다.
0: 한 아, 그래요?
1: 5분에서 10분 안으로 다 됩니다. 자. 그러니까 끓고 있으라고 얘는 냅두고요.
0: 예, 밑국물을 내는 동안
1: 네.
0: 저희는 손질 좀 해볼게요.
1: 네, 감자를 갈아보겠습니다.
0: 예.
1: 네, 강판 좀 주세요.
0: 감자를 또?
1: 네네네네.
0: 저 근데 선생님 사실 네. 감자 수제비 이런 거 하면 네. 이 감자는 채 썰어서 들어가거든요? 오늘 아까 말씀하시기를 감자를 갈아서 이렇게 반죽에 넣으신다고 뭐
1: 이랬는데. 네, 진짜백이 감자 수제비. 옹심이는 아니지만,
0: 예.
1: 네, 그거랑 비슷한 진짜 감자로 만든 감자가 듬뿍 들어간
0: 예?
1: 감자 수제비.
0: 오, 네. 자 일단 한번 선생님 따라가 볼게요.
1: 네. 네. 강희 씨가 갈아야 돼요.
0: 아, 제가 갈게요.
1: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힘이 나보다 적습니다.
0: 잠깐만요, 선생님. 네. 월요일에는 저한테 많이 시키시더니 고추장 할 때는 저한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저한테 아예 안 시키시네요 이제는. 예? 저희 엄마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1: 애끼려고.
0: 아, 제가. 네. 사랑받는, 참, 예, 네. MC예요.
1: 네.
0: 자.
1: 자, 이렇게 갈았습니다.
0: 예.
1: 네.
0: 자, 이렇게 강판에 갈아놓은 감자 이렇게 있는데요.
1: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이거 믹서에 갈으면 안 되나요?
0: 그러게요. 아니, 믹서기도 있고, 이렇게 네. 손으로 가는 핸드믹서도 있는데,
1: 네.
0: 굳이 강판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1: 건더기가 있어야 씹히는 맛이 있죠.

0: 그리고 전분 가루가 아주 하면 되죠.
1: 아, 네, 그러네요, 진짜.
0: 그렇죠? 네, 맞죠?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네. 밑에 전분이 가라앉으면 이제 그것까지 쓸 거예요.
1: 아.
0: 금방 가라앉아요.
1: 남은 전분까지도. 네. 강판에 깨끗하게 네. 갈아봤습니다.
0: 네. 요거는 이제 국물이 좀 빠지라고 이렇게 놓고요.
1: 네.
0: 네, 이제 채소를 손질하겠습니다. 이리와라. 대파는 네. 뭐 음식에 대파 안 들어가는 데 없으니까
1: 그렇죠. 네.
0: 요즘 아, 대파가 쫑이 섰으니까요 네. 반을 갈라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게
1: 예.
0: 에, 좀 이렇게 뼈가 없다고 그랬나?
1: 좀 질기지 예. 딱딱하지 않은
0: 네. 예. 그리고 당근은 비주얼 담당
1: 맞아요 수제비에 잘 예. 어울리는 채소들이에요 지금
0: 그리고 익혀서 먹는 게 영양이 흡수가 잘 된다고 그래서 예. 제가 날로 드시지 말고
1: 그리고 이 수제비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0: 네.
1: 크기를 비슷비슷하게 썰면
0: 네.
1: 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0: 그렇죠. 네, 감자.
1: 예.
0: 얘도 제가 살짝 썰어보겠습니다.
1: 네, 반죽에도 들어가지만 네. 또 따로도. 네. 사실은 오늘 네. 지금 있는 재료들이 네. 거의 자투리 채소에,
0: 네.
1: 자투리 재료에
0: 맞아요.
1: 좀 들어가는 좀 크기예요, 다.
0: 네. 그리고 양파.
1: 예.
0: 양파 이게 열을 가하면 이 단맛이 맞아요. 많아가지고 이게 결국 먹기 이 호박.
1: 예, 호박 부드럽게. 예.
0: 이것도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이렇게 넣으면 야, 이 애호박도 엄청 달아요. 달짝지근해요.
1: 식감도 좋고요.
0: 네. 어, 그리고 너무 다 되네.
1: 예.
0: 자, 저렇게 끓고 있죠?
1: 예. 어, 네. 지금 맛있는 밑국물이 나오고 있는데. 네.
0: 근데 예. 저 밑국물을 끓이는 사이에
1: 예.
0: 얘가 안 익을지 모르니까 저는 이걸 다 그냥 넣겠습니다.
1: 아, 아예?
0: 예, 예.
1: 예. 예.
0: 이렇게 해서 넣어서 끓일게요.
1: 바로?
0: 네, 바로 넣어서 끓일게요.
1: 자.
0: 예, 바로 넣어서 끓이고 예. 반죽만에서 뜯어 넣으면 끝.
1: 예. 채소가 좀 네. 단단하니까
0: 네.
1: 미리 한번 이렇게 네. 넣어서 익히고 있을게요. 자, 이제 자, 감자 반죽을 해야 되는데 어, 아까 이제 물을 빼니까 이 감자가 나왔는데 이미 반죽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0: 그쵸.
1: 예? 어, 신기해요, 선생님.
0: 예. 자, 딱 집어넣고.
1: 예.
0: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예. 전분 가라앉았죠.
1: 예, 아래에.
0: 네. 그래서.
1: 선생님, 근데 왜 전분은 좀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전분은 빼고?
0: 국물, 물은 빼고, 감자 물은 빼고 가라앉은 아. 전분.
1: 아, 전분을 넣는 거예요?
0: 전분을 넣는 겁니다.
1: 아, 네. 잘 옮기게끔.
0: 네, 네, 네, 네.
1: 천연 전분이에요, 선생님.
0: 그렇죠. 금방 만든 거, 즉석.
1: 어머나. 네. 오늘이 다 천연으로.
0: 오늘 진짜 그러네요. 네.
1: 그러게.
0: 이렇게 쓰죠?
1: 근데 밀가루도 같이 반죽하는 거죠, 선생님?
0: 네. 이게 이것만으로는 너무 옮기질 않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밀가루, 이거는 중형 밀가루.
1: 아, 근데 진짜 새로워요. 저는 감자 수제비에 이제 수제비는 밀가루로 들어가고 이제 감자가 많이 들어가서 감자 수제비라고 알고 있었는데.
0: 아,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1: 네. 아니, 여기는 이제 반죽에서 들어가니까.
0: 감자 몇 개 집어넣고 감자 수제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요.
1: 저는 이거 네. 못 먹어봤는데 네. 원래 어떻게 먹었던 건지. 감자는 또 강원도에서 유명했으니까.
0: 강원도에서 살았습니다.
1: 아, 그래서 아시는구나.
0: 네.
1: 강원도에서 이렇게 반죽에 넣어요?
0: 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이것저것 해먹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수제비 반죽처럼 그렇게 네. 아주 뭐 치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1: 예, 간단해요.
0: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지루하게 해서
1: 예?
0: 숟갈로 딱딱 떠놓으면 끝나요.
1: 아,
0: 너무 편리하고
1: 좋죠. 간편하게 반죽 네. 필요 없이 그냥 네네. 너무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고.
0: 네네. 자, 끓고 있죠?
1: 예.
0: 익겠습니다. 이걸로 집게로
1: 국물. 자, 아까운 국물 다 받아야 돼요.
0: 아, 그렇죠.
1: 예.
0: 꼭꼭 짜.
1: 사람이 이렇게 되네.
0: 내가
1: 예?
0: 만든 거라고.
1: 예.
0: 그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자, 꼭꼭 짜서.
1: 예. 오, 맛있는 국물 아주 잘 우러났어요, 선생님.
0: 네. 그다음에
1: 채소도 어느 정도 익은 것 같고, 요거 이제 잘 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0: 뭘,
1: 좋을까요?
0: 뭘 잘 펴요? 펼 것도 없어요, 이건요. 반죽을
1: 예.
0: 이제 되직하게 하면 잘 펴야 되지만, 광현 씨도 숟갈 갖다 떠넣어보세요.
1: 아, 그럴까요?
0: 네.
1: 저도 해볼게요.
0: 네. 너무 쉬운 수제비 아니에요?
1: 아, 그러게요.
0: 네. 그냥
1: 네,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얇게.
0: 어, 멋있게 하네. 근데 그래봤자 익으면 다 똑같아요.
1: 이거 어디서 바꿨는지 방송에서. 선생님.
0: 그렇지, 방송에서 봤죠?
1: 네. 이렇게 해서 네, 막 달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일주일에 몇 개씩 넣으시고 하는데.
0: 네.
1: 이 수제비가 먹는 재미가 있어요.
0: 그렇죠.
1: 쫀득쫀득한 게. 근데 어떤 거 너무 두껍잖아요?
0: 네.
1: 그러면 약간.
0: 이 수제비는 이제 씹는 맛이 있으니까 그 쫀득쫀득한 게 아니라 그 감자의 그 아삭한 맛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알갱이가

0: 있어서 그런가?
1: 그렇죠. 예, 갈았기 때문에.
0: 오. 좀 식감이 새로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
1: 그렇죠.
0: 아니, 이제 주말이잖아요. 예. 주말 때 이제 모여서 가족끼리 이렇게 화끈하게
1: 그렇죠.
0: 감자 수제비 만들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죠?
1: 내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만든 수제비.
0: 네, 예, 믿음도 가고. 네. 선생님, 이거 수제비 반죽 들어가고 나서 네. 얼마 정도 익히면 되는 거예요, 이 반죽은?
1: 이것도 이렇게 보면서요. 어. 자, 이거죠?
0: 예.
1: 이거죠? 예.
0: 어, 근데 이거 선생님?
1: 예, 예. 감자라서. 예. 전분이라 열을 받아들여서 금방 익어요.
0: 그냥 밀가루랑 할 때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거 국물도 감자 전분이 들어가고 예. 아주 깔쭉하니 맛있어요.
0: 근데 선생님, 네. 이 저희가 천연 조미료 다시 팩만으로는 맛을 완벽하게 내기는 어렵잖아요.
1: 간이 안 들어갔죠.
0: 그렇죠.
1: 얘는 감칠맛이 들어간 거지.
0: 맞아요.
1: 간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간은?
0: 구운 소금으로.
1: 예.
0: 우리가 만든 네. 천연 조미료. 뭔가 뿌듯하네요, 선생님.
1: 그죠?
0: 예.
1: 와, 시작까지
0: 그러게요. 그냥 어느 정도 익히면 먹을 수 있겠네요, 그쵸?
1: 그렇죠. 어느 정도 익으면 소관이 봐가지고.
0: 보이니까.
1: 예, 보이잖아요, 이렇게.
0: 예.
1: 저는 다 익은 거예요.
0: 와우.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담아볼까요?
0: 이야, 정말 금세 만들어서.
1: 금방 되잖아요.
0: 예.
1: 앉혀놓고 그냥 반죽해서 감자 갈아서.
0: 네.
1: 그렇게 해서 그냥 뚝딱뚝딱뚝딱 해서 만들었잖아요.
0: 와, 저도 진짜 수제비 너무 좋아하는데.
1: 이런 수제비 나나 처음이에요?
0: 예, 처음이에요. 아니, 정말 향도 좋고, 맛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식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1: 이야.
0: 푸짐하게 그냥. 네. 자, 이렇게 100% 맛보장 감자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2: 감자 수제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과 천연 조미료를 넣어 끓여주세요. 강판에 감자를 간 뒤 체에 받쳐 수분을 제거하고 전분을 분리해줍니다. 대파는 반 갈라 채 썰고 당근, 감자, 양파, 애호박을 채 썰어주세요. 냄비에 대파, 당근, 감자, 양파, 애호박을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서 수제비 반죽보다 단단한 채소는 미리 넣어 익혀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간 감자, 전분, 밀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천연 조미료를 건져낸 뒤 숟가락으로 반죽을 떠서 넣어줍니다. 여기에 구운 소금을 넣어 간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감자 수제비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알려주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시원한 열무김치부터 밥도둑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까지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책임지는 영양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날아갈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2: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1: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3: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1: 오늘이 무슨 날인데?
4: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1: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5: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1: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글룩사키 챔피언 마이티!
3: 자, 싹꼭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6: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7: 그치, 벌써 입에 침이고요.
5: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1: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3: 잘 되고 있어, 얘들아.
1: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5: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8: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2: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0: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0: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빨리 뒤쫓아가자.
1: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잡혔지?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 순 없어! 아!

0: 어떡하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더지들은 안 자네!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3: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에?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들, 안 돼!
2: 얘들아! 괜히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0: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빌더잖아.

0: 기가 막혀! 임무 완성!
1: 우후하하!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어? 마지막 장식 할게요.
2: 어?
0: 놀라진 생일 축하해, 화이팅! 어?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너무 맛있다.
5: 여기서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2: 윙윙윙 꿀벌 로봇.
6: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7: 제가 화성에서 이루는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6: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저게 뭐야?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키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키가 빌더, K 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키가 빌더 출동!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릭!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3: 기가 빌더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0: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6: 나한테 맡겨.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0: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막대. 사탕을 보면 관두자.
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7: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다.

0: 어서 따라와.
1: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2: 기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우와!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3: 근사하겠죠?
4: 예, 그럼요.

0: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오, 하하.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던가.
1: 도망 못 가,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사이좋게 놀고 있어. 난 달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2: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1: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3: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완료!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렴 어때? 던지기나 해. 야!
1: 이제 어떡하지?
2: 안 돼!
0: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자, 간다!
3: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 빌다! 출동!
4: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3: 절대 그럴 순 없지!
4: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가.

0: 나한테 맡겨! 치!
1: 우리 구했다!
2: 우리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0: 얘들아,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3: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4: 어? 뭐야? 어디 가는데?

0: 젊은 시절 감각을 되찾은 것 같군 유리만 사장. 그래서 말인데 투자 규모를 더 늘리고 싶네만.
1: 역시 당신만 듣길 잘했어. 이제야 내 핸들을 되찾아온 거야.
0: 입은 참 좋아 보이네 미스터 유.
2: 도사님?
0: 미친 거야! 투자자 총회에 감히 이 배추동을 따돌려!
2: 따돌리다니요?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0: 내가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했잖아. 불바다 일진이니까 날 바꾸라고 했어 안 했어?
2: 아, 그래서 총회 분위기가 그렇게 핫했나?
0: 아, 됐고! 입점 업체들 좀 추려봤네. 자네 사주 명식에 땅 기운 고리에서 뽑느라 애 좀 썼지. 유리만 사장은 걱정 말게. 코인으로 잘 담았지?
2: 곤란하겠는데요, 도사님.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영 맞지 않는 브랜드들이라서.
0: 자네 요새 왜 이러나? 사춘기야! 이렇게 내 말 무시했다가 또 옛날처럼. 내가 빨간색은 안 된다 그리 말했거늘. 일단 염색부터 새까맣게 다시 하려.
2: 유레카 신사업 시작부터 매달 구타느라 수억. 액마기 한다고 벼락 맞은 돌덩이 박는데 수십억. 고부장 기운 누른다고 쓴 부적은 또 얼마기. 이 난리를 쳤는데 머리색 하나로 판이 엎어지면 도사님 실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0: 뭐야 저거? 갑자기 뭘 잘못 쳐먹고 저 난리야?
1: 터사님 듣는 기가 많습니다.
0: 저기 와, 분명히 옆에 누가 붙은 거야.
2: 스트리밍은 얼마나 돌렸어?
3: 대기하는 동안 서너 시간 계속 돌렸습니다, 사장님.
2: 우리 진이 순위가 너무 느리게 올라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진이랬지? 고작 가수 하나가 좋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1: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자기 모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드려 넘겨주지 마.
2: 내 인생의 신호는 너네 거. 내 인생의 신호는 유마트 전점포에 오리진 신곡 깔았지?
4: 네, 사장님. 연말 초청 공연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1: 요즘은 내 사진 안 찍습니까? 사장님께 보고 안 해요?
5: 아, 그게 언제부턴가 사장님이 확인을 안 하셔요. 요즘 다른데 정신이 팔리신 것 같기도 하고요.
1: 머리색도 바뀌셨고 심경에 변화가 있으신 것 같긴 하군요. 아, 부전무님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벌써 다 정리하셨네요.
6: 한 번 쫓겨온 거라 짐도 적고 금방 끝났어. 이거 고부장이 부탁한 거. 소은식품 화재날 배추동은 커플 매칭 이벤트에서 궁합을 봐줬대.
1: 기록이 확실하네요. 소은식품 쪽 출입 기록도 체크했는데 배추동과 그쪽 직원 출입 기록은 전혀 없더군요. 이 화상 흉터요? 맞아요. 유 사장님이랑 같은 날 생긴 흉터. 화재 원인은 난로에 걸쳐둔 작업복에 불이 옮겨 붙은 거라는데 소은식품 사장님은 좀 미심쩍어 하시더군요. 수사도 얼버무리도 종결됐고요.
6: 배추동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 그 화재로 가장 이득 본 게 배추동 도사니까요. 배추동의 예언이 실현된 후론 사장님의 무한 신뢰를 얻고 유니버스 고문으로 위촉됐죠. 그 뒤로 매달 어마어마한 고문료를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가설이지만요. 이직할 곳은 정하셨습니까? 앞으로 계획은요?
6: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보려고. 좋은 사업 아이템 떠오르면 연락줘, 고부장.
1: 네, 전무님. 아, 배웅해드릴까요?
6: 빨리 사라져줄래?
0: 감히 내 자리를 이딴 딴따라로 바꿔쳐? 다시 한번 내 존재감을 보여줄 때가 됐군!
5: 이렇게 금방 다 회수해갈 줄은 몰랐어요, 부장님. 좀 더 차분한 작별의식 시간을 바랬는데.
1: 작별의식?
5: 잘 썼다고 인사도 하고 이곳을 눈에 담을 시간이요. 웃길 셈 마음도 좀 알 것 같아요. 장소에 정든다는 거 정말 슬픈 거네요. 부장님, 응? 저랑 여기서 셀카 한 장만 찍어주세요.
1: 싫습니다.
5: 어, 딱 한 장만요. 어플 써서 웃는 표정으로 바꿔드릴게요.
1: 더 싫어.
5: 아, 부장님.
1: 어, 잠깐 문자 왔습니다. 김구일?
3: 제 선물 잘 받으시고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부장님.
1: 선물이라니 무슨... 아, 지옥길 선생님.
7: 됐다. 어크로스 지원 사업 합격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7: 그냥 합격이 아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지원받는다. 이게 다 둘이 회원님이랑 소은
1: 중학생 아이가.
7: 오늘 축하 파티 할 건데 시간 걔 안 나.
5: 완전 괜찮.
1: 늦게라도 참석하겠습니다.
5: 사무실 빼느라 일정 다 비우셨잖아요. 왜 거짓말 하시는데요?
1: 더 유레카가 개관할 때까지 버텨내려면 센터 운영체계부터 손봐야 돼요. 사업부 돌아가면 도와드리긴 어려우니까 매뉴얼화 시켜서 오늘 저녁에 전달하려고요.
7: 오, 부장님 굿 아이디어. 꽃 생각을 못했네요.
8: 다음 뉴스입니다. 유니버스 그룹 산하 유마트가 프리미엄 쇼핑몰 더 유레카 건립의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입니다. 더 유레카는 세계 10대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으며 현재 도토리 문화센터로 운영되는 대지를 확보해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클럽 드 루아지아을을 설립하려는 포부를 밝혔다.
1: 사장님!
2: 아이, 깜짝이야! 뉴스 봤나?
1: VVIP를 위한 프리미엄 문화센터라뇨!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2: 왜 이래? 사업 진행하면서 방향 바뀌는 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잖아.
1: 주민들에게 반발 사면 회사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2: 걱정 마. 계약상 문제될 거 없어. 도토리 문화센터를 폐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아?
1: 사장님!
2: 하나하나 걸고 넘어져 봐야 10년은 걸릴 소송을 개들이 어떻게 해. 소송 끝나기 전에 늙어 죽진 않으면 다행이지.
7: 글로 하는 약속도 말이랑 다를 게 없다. 사람이 여기면 그만 아이가.
1: 철회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더 나아진 센터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방향이었다면 계약서에 사인은 하지도 않으셨...
2: 정확히 15년이군. 자네가 유니버스 사람으로 살아온 게. 좀 섭섭하네. 석 달 만에 도토리 문화센터 사람이 된 건가? 축하해, 고부장.

0: 근속 영광의 트로피 그리고 본부장 승진.
1: 부장님 안 계신 사업부 너무 허전했어요.
2: 하고 싶었어요 부장님.
3: 30분 내로 일리팀 모두 회의실로 모이세요. 업무 보고 들을 겁니다.
4: 고두리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홍보팀 권승주 대리입니다. 아, 평소 존경하던 분이라 저도 모르게 인사를.
3: 네, 그럼.
5: 고 부장 옆에 사람 물리는 거 오랜만에 보네.
6: 벌써 소문 다 났잖아. 아, 통합본부장 승진.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지 뭐.
5: 발령 나면 개인 비서로는 소문 씨가 불려가겠네.
7: 아, 글쎄요.
5: 등려하신 협력사 대표님께 가볍게 축하드리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부장님, 이번 유마트 크리스마스 시즌 기획은...
1: 부장님, 신규 오픈 지점에서 행사 지원 요청이...
5: 부장님, 여름 상품 재고가 많아서 가격 인하를
8: 받았습니다. 부장님, 지금 유마트...
6: 내가 왜 이러지?
5: 송씨 뭐 들은 거 없어? 고두리 부장님 이틀째 무단결근이라던데. 입사 15년 만에 처음이잖아. 집에 인기척도 없다던데 무슨 일 난 건지. 어? 송씨?
7: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라!
6: 시끄러워요.
7: 부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거예요?
6: 아무 일 없습니다.
7: 왜 답지 않게 무단결근을 하고 그러세요? 다들 걱정하잖아요.
6: 가기 싫었어요.
7: 예?
5: 회사 가기 싫어서요! 일하기 싫다고!
7: 괜찮아요, 부장님.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고작 이런 걸로 15년간 쌓아올린 게 무너지진 않아요. 일하기 싫은 감정이라면 직장인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요.
6: 태어나서 처음 느껴봅니다. 저는 이 일을 좋아해요. 힘들어도 이 단계를 넘으면 발전한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보통의 직장인은 어떨 때 일하기 싫어지는 거죠?
7: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비서실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6: 미안합니다, 소희 씨. 제가 무책임하게 센터 일을 떠넘겼네요.
7: 아유, 아닙니다, 부장님.
6: 내일 출근하는 대로 센터 분들께 상황 설명 드릴 겁니다.
7: 저 도토리 문화센터 정말 사장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6: 그럼 일어나죠.
7: 아, 그럼요, 부장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괴로운 거요.
6: 그건 우리의 진심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리 팔을 잡아 휘둘렀고 맞은 사람이 생긴 거다. 우리는 일을 한 거다. 그뿐이다. 하지만 내 손이 때린 감각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1: 부장님 점심 안 드세요?
6: 무단결근 후폭풍이 세네요. 드시고들 오세요. 배추자 상무, 배추자... 여기꾼, 정말 모든 사진에서 긴 바지를 입고 있네.
7: 저희 공장 불났던 날 지영이 누나도 거기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누나가 어려서 경찰이 믿어주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방화범을 봤던 것 같아요.
9: 어릴 때 내가 너네 공장 뒷문 토끼장에 자주 갔잖아. 그날도 토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가 소리쳤어.
10: 아가, 잡지 마! 손대요!
9: 얼굴은 못 봤고 키가 훌쩍 큰 여자였는데 오른쪽 종아리에 화상을 입었더라고. 시뻘겋게. 아마 그 정도 화상이면 지금까지 흉터가 남아있을걸?
7: 배추동도사 측근에 키가 크고 그런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자라면 저는 배추자 상무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6: 확실히 계곡에 긴 바지 그대로 발 담그는 건 많이 부자연스럽군.
11: 누구세요? 문서실은 허가 없이 출입금지인 거. 어? 고두리 부장님 아니십니까? 벌써 문서실 최종 책임자가 본부장인 것까지 체크하시다니 역시 듣던 대로 철저하십니다.
6: 기록 보존은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임원 외부 행사 앨범이 왜 53회차만 빠져있는 겁니까?
11: 그게 배추자 상무님이 막무가내로 가져가셔서 돌려주질 않으시네요.
6: 배추자 상무님이요?
11: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왜 본인이랑 상의도 안 하고 넣었냐고 노발대발하시면서 가져가...

0: 전화 받아. 전화 받으라고. 배추도 없니.
1: 지하 1층입니다.
2: 기자증과 신분증 미리 모두 준비해 주셨죠? 순서 지켜서 입장해 주세요.
3: 네, 부장님. 배추자 성모님은 방금 화장실 가신다고 나가셨답니다. 배추동 도사는 자리에 있고요. 보안팀에 내용 전달할까요?
4: 아니요. 기자들도 많고 일단 조용히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사장님 주변엔 이상 없죠?
3: 네, 지금 대기실에서 명상 중이세요. 경호원도 붙어 있고요.
4: 일단 저는 배상무가 농땡이 피우는 장소 위주로 둘러볼게요.
3: 네, 부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드링크 하나씩 드시고 하시죠.
5: 아, 괜찮아. 사장실 직속 비서님. 비서실도 오늘 비상이지?
3: 아, 말도 마세요. 아침부터 덥다, 춥다, 습하다, 건조하다. 이제야 좀 숨 돌릴 만한데 갑자기 배추자 상무님 찾아오라고 또 난리 난리. 화장실 가신다더니 어디로 가신 거야?
6: 배상무님이요?
5: 아, 배상무님이라면 아까 이 침장 3번 카메라에 녹화된 거 돌려봐봐.
0: 나 못하겠어, 오빠. 이제 두 번은 못해. 그때도 유 사장 죽을 뻔했잖아. 애 하나도 다칠 뻔했다고.
7: 그래서 오빠가 이번엔 사람 없는 장소로 선정한 거잖니, 주자야. 우리 아직 목표액 못 채웠어. 유 사장이 더 필요하다고. 이걸로 우리 손주들까지 먹여 살려야지.
0: 아, 그럼 오빠가 하면 되잖아.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만족하니까 와서 직접 불지르라고.
7: 그래도 네가 하는 게 낫지.
0: 왜?
7: 우리 주자가 경력자니까. 응? 방화 경력자.
0: 웃음이 나오냐고.
8: 들킬 거야. 곳곳이 다 CCTV인데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찍혔을 거라고.
7: 주자야, 소은식품 때처럼 하면 돼. 근데도 20년 동안 안 들켰죠. 공소시효 지났죠. 무조건 알리바이 만들 수 있으니까. 주자가
4: 나이가 몇인데 불장난이십니까? 대상무님.
9: 유니버스 그룹사 유리만 대표님께서 입장하십니다.
10: 어이가 없군, 배추동.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내 빼?
11: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초대에 응해주신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 온 회사가 비상인데 텅 빈 구 건물에서 뭐 하시나 했더니 나쁜 짓은 몸에 해롭습니다, 배상무님.
0: 고부장,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4: 참 대범하십니다. 20년 전에야 아무도 상무님 얼굴을 몰랐다 쳐도 어떻게 본인 회사에 기름통 들고 다닐 생각을 하십니까?
0: 뭐 하는 거야?
4: 양초?
7: 배추자야!
0: 오빠!
4: 양초가 짧아져서 기름에 불이 붙기까지 시간을 걸고 불이 나기 전에 회의장으로 돌아가서 알리바이를 획득할 계획이었군요.
12: 불이야!
4: 미리 사고가 날 거라 예언하고 직접 사고를 만들어낸다. 재주가 참 신통방통하십니다, 도사님.
9: 이로써 더 유레카 사업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4: 다 해결됐습니다. 배도사 점괘에 의하면 더 이상 사건 사고는 없다고 하니 안심하시고요.
3: 사업 발표회는 무사히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9: 잠깐만요, 유리만 사장님. 더 유레카 부지 확보 과정에서 유니버스 직원 고모 씨가 소유주들에게 불법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A 기업 예산 지원 PPT에도 고모 씨가 토지 소유자 지모 씨를 따라붙었다는 김모 씨의 제보가 있었다는데요. 사실 맞습니까?
13: 장난의 고졸이! 나 미치는 거 보려고 작정했어! 내 얼빠진 얼굴이 온 포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4: 죄송합니다, 사장님.
13: 에이, 제보자, 이건 김구일인가, 개지? 네 뒤통수 때리고 어크로스 갔던 개!
4: 김구일이 이 녀석...
13: 당분간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4: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13: 대응 안 하고 있으면 금방 잠잠해져! 이참에 15년 근속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든가!
4: 아니, 그...
13: 주자도 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면 죽은 듯이 빠져나가!
4: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계획은 아니었다. 그것도 15년을.
9: 선배는 왜 생각도 안 해보세요? 선배한테 제일 먼저 어크로스에서 스카우트 제의 왔잖아요.
4: 구일아, 너 명함에 유니버스 로고 안 바꿔도 지금처럼 계약 다닐 자신 있어? 내 유능함이 사실은 회사 이름의 유능함이었다고 생각해본 적 없냐고. 각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야. 며칠 더 시간 줄 테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면담하자.
9: 내가 하는 게 도전이 아니라 도망이라고요? 선배가 익숙함으로 도망치는 건 아니고요?
4: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다. 새로운 길과 익숙한 길, 그 어느 쪽으로 달린다 한들 인생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14: 더 유레카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토지 소유주들의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15: 금시초문인데요? 저희는 그냥 난초 구경하고 화방 다닌 게 답니다.
16: 저는 두리 씨한테 고마운 거밖에 없어요. 언제 한번 머리하러 오세요. 두리 씨 파이팅!
17: 두리 회원님 보고 싶어. 이거 보면...

0: 언니 콜미?
1: 둘이 왜 언니? 보고 있지? 내가 현장 하나 끝날 때마다 서운해하면 우리 천정국 씨가 해준 말이 있다. 장소를 사랑하지 말고 같이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 새로운 장소가 된다고. 우리는 또 새로운 장소를 찾으면 되니까 괜찮다. 애 많이 썼다, 둘이 회원님.
2: 왜 나는 단 한 번도 이 캔버스에 바깥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한 걸까?
3: 불매운동 여파로 주가가 10%나 빠졌습니다. 그 누구 하나라도 책임을 물어야 여론이 진정을.
4: 고부장 호출해?
2: 네, 제가 책임지고 사직하겠습니다. 회사 입장과 관계없는 직원 개인의 과도한 성과 욕심에 의한 일탈 정도면 면피가 될 겁니다.
5: 먼저 말해주니 고맙군.
2: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도토리 문화센터 포기하세요.
4: 미친 거야? 이게 직원 하나 잘하는데 사장인 내가 뭘 포기해?
2: 아, 예. 그렇게 뻗대실 줄 알고 예의상 여쭤본 겁니다.
4: 뭐, 뻗대?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네.
2: 네, 접니다, 배추동 도사님. 전에 말씀하신 자료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다운 속도가 0.
5: 네가 왜 배추동이랑 연락을 해? 노트북에 뭘 받는 건데?
2: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5: 이게 뭐야?
2: 어떻게 증거들 싹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공소시효 지났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니면 저한테 협조하시고 갖고 있는 거 챙겨 엑시트 하실래요? 페인폴더 왔고 횡령폴더에 무슨 파일이 1081개나 됩니까?
4: 그만! 너 나한테 왜 이래? 그깟 동네 문화센터를 이렇게까지 해서 지킬 이유가 있어?
2: 당연하죠. 요즘 도토리 문화센터 재취업 강자 엄청 핫한 거 모르십니까? 강습료가 다른 센터의 절반인데 취업 성공하면 환급까지 해준대요. 아, 이러니 맨날 예산 부족이지.
5: 뭔 소리야?
2: 제가 아무래도 실업자다 보니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거든요.
6: 유니버스는 일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에 다시 한번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불매운동 여론은 점점 더
0: 고부장님 진짜 아쉽겠다. 본부장 별다는 게 코앞이셨는데 TF하면서 서훈 씨랑 친하지 않았어? 퇴사하고 연락 없으셔?
7: 부장님!
0: 빠잉!
7: 빠잉! 빠잉!
8: 어이없어.
2: 퇴사한 첫날 할 일 목록부터 만들었다. 그중 단 하나도 해내지 못했다.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도 하기 싫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저 울고 먹고 울고 자고 또 먹고 또 울고 또 자고 그렇게 얼마를 보냈을까? 요즘 배달비를 너무 많이 쓰긴 했지. 벌써 크리스마스 대목이군. 다들 비상이겠어. 어? 아주 오랜만에 마음에서 뭔가 튀어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내 생각이 옳았다.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한 코를 뜨고 다른 생각이 들라치면 다음 코가 기다리고 있다. 방향을 잃고 날뛰던 생각들은 어느새 실뭉치처럼 작아져서는 이내 사라지고 만다. 아, 조금만 더 뜨면 오늘 별다는 건데.
9: 32-A실 찾으시는 거 맞죠?
2: 아, 감사합니다.
9: 이탈리아 한정 제작한 대바늘 세트예요. 한번 쥐어보세요.
2: 어, 그래도 됩니까? 오, 이 그립감. 갑자기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9: 그럴 만한 가격이긴 하죠.
2: 무전무님.
10: 뭐야, 고부장. 웬일로 연락을?
2: 사업 아이템 아직이시죠? 대박 아이템 하나 들고 갈 테니까 자리 좀 만들어주시죠. 저 다시 일하고 싶어졌거든요.
0: 도토리 문화센터. 이용회원 평균 연령 55세. 월요일은 묵향으로 가득 차고 토요일엔 펑키타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곳. 그리고 한때는 사라질 뻔했던 곳. 반가워요, 어린이 친구들. 저는 이야기 할머니 남샘이에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부지런한 다람쥐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 어느 숲속 마을에 부지런한 다람쥐가 살았어요. 너무 부지런해서 옆에서 놀고 있으면 찝찝한 마음이 들 정도로 부지런했지요. 부지런한 다람쥐는 봄부터 열심히 도토리를 모았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땅속에 잘 묻어두었죠. 그런데 이를 어쩌나 부지런한 다람쥐가 도토리 묻어둔 곳을 까맣게 잊어버렸지 뭐.

0: 부지런한 다람쥐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 매일매일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봄이 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잃어버렸던 도토리들이 싹을 틔어서 커다란 도토리 나무숲이 됐지 뭐예요.
1: 어디 보자. 박부희 회원님 왔으면 손들어 보이소.
2: 네.
1: 어? 잠깐만, 이게 누구?
3: 늦어서 죄송합니다.
0: 그 이후 부지런한 다람쥐는
3: 안녕하세요, 고드리 회원입니다.
0: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7: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8: 어쩌라고?
7: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8: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7: 야! 야!
6: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8: 폭풍에 살았다, 야.
7: 밥 한 번 사.

0: 탄소음의 비밀.
1: 누나! 누나 누나!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난쟁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난 거야. 괴물이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냐고. 왜?
0: 아이고, 귀신인지 괴물인지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기필코 밝혀내고 말 거야.
2: 층간소음
0: 이 층간소음 딱지도 왜 자꾸 깜빡이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1: 오, 얇게
0: 기다려라.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난쟁이들아, 이 백설공주가 가신다.
1: 백설공주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0: 어딨긴 여기 있긴. 아무튼 난 다녀올게. 이야!
1: 누나가 백설공주님이라고?
3: 아, 피곤해.
0: 피곤해. 동화책 속으로 다시 왔다.
4: 백설공주님 다시 오셨군요.
1: 백설공주님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또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0: 그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였죠?
1: 어젯밤이었어요.
0: 좋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으로 돌아가서 알아보죠.
2: 어두워졌다. 밤이야.
0: 자자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랑 똑같이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귀신이나 괴물이 나타난다면 이 백설공주한테 연락주세요. 짱! 위치로!
2: 위치로!
3: 위치로!
0: 일단 파랑이네 집부터 가봐도 될까요?
4: 네! 백설공주님 따라오세요.

0: 안녕하세요. 여기가 파랑파랑 파랑이네 집이랍니다.
1: 오, 깨끗하군요.
0: 아이, 어젯밤에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2: 오.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1: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저 청소기랑 이 층간소음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아, 파랑이, 어젯밤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래요?
0: 네. 먼저 제가 가장 아끼는 파랑 옷을 여기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아, 그 다음에 청소기를 밀었어요. 백설공주님, 여기가 어디예요?
1: 파랑이네 집 바닥과 아래층, 초록이네 집 천장 사이인 것 같아요. 아래 좀 봐봐요.
3: 백설공주님이 어젯밤 했던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자야지.
0: 우리 집에서 나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예요.
1: 근데 소리가 울려서 들리네요.
0: 괘물 소리 같기도 하고.
1: 헛! 초록이네 집에선 세탁기와 청소기가 보이지 않아서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0: 우와! 괴물의 정체가 내가 돌린 세탁기, 청소기였다고?
1: 초록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백설공주님! 괴물이에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0: 와.
1: 진정해요. 이건 위층 파랑이네 집에서 청소기랑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예요.
3: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괴물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다시 자려고. 잠시만요.
1: 뭐 하세요?
3: 침대 위치까지 바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1: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3: 백설공주님,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에요.
1: 노랑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3: 네.
1: 노랑이, 겁먹지 말아요.
3: 어떻게 겁을 안 먹어요? 어젯밤처럼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 괴물 맞죠?
1: 사실 이 소리는 위층에 사는 초록이가 침대를 옮기는 소리였어요.
3: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들린 거죠?
1: 그게 위층의 바닥과 아래층의 천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소리가 전달될 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3: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겁을 먹고 쿵쿵쿵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무서워서 어제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도 멈췄지 뭐예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1: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4: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어.
1: 혹시 저 바이올린 소리 때문인가? 전 가봐야겠어요. 조심, 조심.
4: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머리가 쭈뼛쭈뼛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1: 아이고, 귀신이 아니에요. 노랑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소리예요.
4: 아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인 줄 알고. 귀신아, 덤벼라! 얌얌! 내가 미안해. 공까지 던지고 울기까지 했다니까요.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1: 어?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혹시 주황이가 우는 소리를

0: 4층에 있는 빨강이가 귀신으로 착각한 건가? 저기 주앙아,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울어봐.
1: 야,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요!
0: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0: 이건 주황이가 우는 소리인데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1: 네? 그럼 탕탕탕 소리는요?
0: 주황이가 공을 바닥에 던지는 소리였어요.
1: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엄마야! 무서워서 비명까지 질렀단 말이에요.
0: 그래서 남이랑 보라가 이 비명 소리를 듣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2: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1: 엄마야!
3: 엄마야? 어, 또 비명 소리다. 어, 또 귀신인가 봐.
0: 이건 귀신이 아니에요. 어? 빨강이가 주황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귀신이 우는 줄 알고 놀라서 비명을 지른 거고 그 소리를...
4: 아, 우리가 듣고 놀란 거군요.
5: 그럼 귀신은?
0: 없는 거죠.
4: 다행이다. 그럼 우리 계속 춤 연습해도 될까요?
0: 네.
2: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6: 아, 괴물이다.
3: 괴물이라니.
7: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어?
3: 갑자기 층간소음이라뇨.
0: 아, 이제 알았어요. 남이랑 보라가 한밤중에 춤 연습을 하는 바람에 아래층에 있는 파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괴물로 착각했던 거예요.
8: 에이, 말도 안 돼.
0: 못 믿겠으면 저리 따라와 보세요. 손 잡으세요.
3: 손.
0: 이야! 우와!
2: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
0: 위를 보세요.
2: 쿵짝짝 쿵짝.
4: 어? 우리가 춤추고 있어.
2: 자, 쿵짝짝 쿵짝짝.
0: 소리가 바닥을 타고 벽으로 가고 있어요.
2: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
3: 어? 쿵짝짝. 파랑이네로 갈 때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
4: 쿵짝짝. 이 소리가 저렇게 컸나?
9: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건물은 벽과 벽 사이, 천장과 바닥 사이가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큰 소리로 전달된다며. 쿵쿵쿵 쿵쿵쿵. 청소기나 세탁기, 보암 치는 소리나 악기 소리 등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조용한 밤엔 더 잘 들린다며. 더 크게 들린다며.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며.
10: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난입니다. 코르티솔.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합니다. 심장님 빨리 뛰세요. 빨리 빨리. 오, 스트레스.
11: 쿵쾅 쿵쾅 쿵쾅. 코르티솔 한밤중에 1억이야. 이렇게 빨리 뛰면 잠 못 자. 쿵쾅 쿵쾅.
0: 코르티솔 때문에 짜증나. 한밤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짜증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1: 앞으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12: 난 쿵쿵 소리가 나지 않게 까치발로 다닐 거야.
11: 아, 우리 집안에선 슬리퍼 신고 다니자.
13: 오, 좋아, 좋아, 좋아.
14: 밤엔 가구나 침대를 옮기거나 세탁기, 청소기를 돌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게요.
4: 밤에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15: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춤추는 사람은

0: 없겠지? 우린 안 그럴 거야.
1: 좋아요.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가 귀신 아파트가 또 괴물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조금씩만 배려하기로 약속!
2: 약속!
1: 어? 환경 영웅 최고 딱지다!
2: 우와!
3: 백설공주님이 환경 영웅이 되셨다!
4: 역시 백설공주님
2: 최고다 최고야!

0: 시간 도둑과 황금 시간 딱지.
1: 누구의 시간을 훔쳐볼까나.
2: 아 귀찮아. 아 귀찮게 뭐하러 찾아요.
3: 이따가 찾아요. 이따가.
1: 귀찮니? 네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2: 귀찮아하죠.
1: 게으름이. 네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사람들이
3: 게을러지지요.
1: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게을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게 바로 나. 시간 도둑의 일이잖아. 자, 어디 귀찮이처럼 귀찮아하고 게으름이처럼 게으른 친구 어디 없나?
2: 오빠가 귀찮다고 해.
0: 귀찮아요. 안 먹을래요.
4: 아유 귀찮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3: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이따가요.
4: 이따가는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5: 누나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0: 그러던가.
4: 호떡이는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2: 귀찮다고 해.
3: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괜찮아요. 이따가 먹을게요.
4: 아휴, 우리 호빵이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네. 어쩐다.
5: 아우 목말라. 좀 먹어야겠다. 귀신! 귀신이다! 귀신!
6: 귀신! 귀신! 어디? 어디? 어디? 귀신! 어디? 귀신!
5: 누나, 누나야?
0: 어?
5: 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0: 근데 또 안 자고 왜 나왔어?
5: 응? 나 물 마시려고.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어?
0: 어? 그 나는 잠이 안 와서.
5: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0: 아니거든.
5: 깜짝이야.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질러. 잠 다 깰 뻔했잖아. 난 다시 자러 간다.
0: 어 잘자.
5: 잘자.
0: 들킬 뻔했네. 내가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0: 누나, 줄넘기 하자.
1: 귀찮아, 안 할래.
0: 그러지 말고 줄넘기 하자.
2: 싫어, 안 한다고.
3: 어? 찾았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는 호빵이. 좋아, 호빵의 황금 시간을 훔쳐야지.
0: 아우, 귀찮게.
4: 아우, 이따 하지.
3: 호빵이한테서 황금 시간 딱지를 훔쳐오면 되는데. 황금 시간 딱지야? 어디 있느냐? 깜빡여라.
0: 줄넘기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자.
5: 황금 시간! 황금 시간! 황금 시간!
0: 눈부셔! 누나! 이 딱지! 뭐야, 뭐야, 뭐야!
2: 이건 황금 시간 딱지야!
0: 황금 시간 딱지? 황금 시간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2: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
6: 이리 내놔!
7: 너의 황금 시간은 내가 훔쳐간다.
2: 안 돼!
0: 누나가 사라졌다!
3: 이런! 호빵이랑 같이 와버렸잖아.
2: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3: 아저씨, 난 시간을 훔치는
7: 시간 도둑님이시다.
3: 자, 이 황금 시간 딱지로 저 문을 열고.
2: 사춘기?
3: 그래, 저 문을 열면 사춘기가 시작될 거야.
2: 사춘기가 뭐예요?
3: 사춘기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기성장도 멈추게 될 거야.
2: 네? 지금 크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요?
3: 빙고.
2: 빙고.
3: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크기 위한 황금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호빵이, 넌 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2: 나 지금 안 크면 어떡해. 아저씨, 그 황금 시간 딱지 주세요.
3: 노노노노노노. 뭐, 내가 저 사춘기 분에 도착하기 전에 네가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난 이만 간다.
2: 어떡하지, 키가 이대로 멈추게 될 순 없어.
8: 호빵아, 어서 뛰어!
2: 뛰라고요? 네! 근데 누구세요?
9: 우리가 궁금하면 뛰어서
10: 성장판을 찾아와!
2: 성장판이 어디 있더라? 아, 알았다! 팔과 다리뼈 끝부분에 있는 곳이잖아. 뼈세포들이 자라는 곳! 성장판을 찾아가보자! 시간도둑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여기인가? 저기요, 혹시 여기가 성장판 맞나요?
9: 호빵아, 드디어 왔구나. 올 줄 알았어.
10: 역시 호빵이야.
2: 어? 아까 그 목소리다. 근데 누구세요?
9: 아, 우리를 소개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해. 성장 호르몬 감독님!
11: 네, 네, 성장 호르몬 감독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대는 준비됐습니까?
0: 아, 예, 네. 조명 스탠바이. 네, 예, 조명 준비됐습니다.
11: 좋아요. 그럼 신나는 무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스탠바이. 큐.

0: 연골 세포들이 성장판 무대에서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해줘.
1: 네? 그냥 계속 뛰면 되잖아요.
2: 우린 너 없인 못 뛰어. 호빵이 네가 뛰어야 우리도 뛸 수 있거든. 우와!
3: 잠깐.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성장판 무대가 위험하군요. 그럼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전 이만.
4: 들어가십시오, 성장호르몬 감독님.
5: 여기 조명 다 꺼주세요.
6: 네.
5: 그 연골 세포님들도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2: 네.
7: 성장판 무대가 줄어들었어.
1: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2: 아무래도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야.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을 열면 성장판의 무대는 사라질 거야.
0: 그럼 우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1: 그럼 저는...
2: 안 커! 아니, 못 커!
1: 안 돼요! 제가 연골세포님들이 계속 뛰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5: 연골세포님들이 다시 뛰려면 성장판 무대를 밝혀야 합니다.
8: 아,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골라보세요.
5: 자, 점프샷!
8: 농구는 어떠세요?
1: 네? 농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아, 그렇다면!
8: 축구는 어떠세요?
1: 축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자, 그렇다면!
8: 달리기는 어떠세요?
1: 아, 달리기! 더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8: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2: 그럼
4: 이건 어때요?
1: 오! 우와! 줄넘기네요!
2: 우릴 위해 줄넘기 대장이 되어주겠니? 줄넘기 대장이 되면 성장판의 무대는 자극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0: 그럼 우린 뛸 수 있다고. 키도 키울 수 있어.
1: 줄넘기라면 자신 있어요.
5: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졌어.
9: 성장호르몬 감독님.
3: 무대는 준비됐고. 자, 연골세포님들도 준비되셨죠? 호빵이는 멈추지 말고 계속 줄넘기를 하세요.

0: 나를 키워요.
1: 조금만 더 가면 사춘기 문이다.
2: 문인데 왜 갑자기 늙어졌지?
1: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3: 황금 시간을 놓칠 뻔했던 거야? 나 앞으로는 줄넘기, 축구, 농구, 달리기 뭐든지 할 거야.
4: 황금이야, 누구지?
5: 시간 도둑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귀찮아하던 호빵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하던데요.
1: 왜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그것도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아, 그래서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진 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5: 어떡해요?
1: 이렇게?
5: 오, 귀찮지만.
1: 응?
5: 작전 개시!

0: 미미 군대 간대. 미미 군대 간대. 충성 이병 미미 인대를 명 받았습니다.
1: 아 그랬구나. 미미가 군대를 가는구나.
2: 너 이리 와봐. 너도 동반 입대하면 되겠다.

0: 누구세요?
1: 네, 경비실인데요. 아랫집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얘들아, 뛰지 마라. 죄송합니다.
2: 헛떡이 너, 따라 나와.

0: 오늘은 아랫집의 항의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조용히 걸을 수 있는 축지법을 연마하겠다. 뭘 배운다고?
1: 축지법입니다.
0: 더 크게 못하라!
1: 축지법입니다.
0: 좋다. 그럼 이 교관의 시범을 잘 보고 잘 따라하도록. 알겠나?

0: 온 교관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1: 너희들? 저 혼잔데요?
0: 세 명만큼 크잖아!
1: 아? 아? 아, 근데 교관님! 아니, 누나! 이거는 조용히 걷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빨리 걷는 방법이잖아요!
0: 어? 그...

0: 이렇게 걷는 거야. 사뿐 사뿐 꾸르르르. 사뿐 사뿐 꾸르르르.
1: 아, 사뿐 사뿐 꾸르르르. 사뿐 사뿐 꾸르르르.
0: 아이 참, 1층까지 들리겠다. 쿵쾅거리지 말고 살살 걸으라니까. 독수리야 타조야 뭐야.
1: 이상하다. 아, 누나 좋은 생각이 났어. 차라리 새처럼 날면 안 쿵쾅거리지 않을까?
2: 뭐?

0: 그만큼 무거우면 못 날아.
1: 어?
2: 네, 새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고요. 너무 시끄럽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3: 뭐래 뭐래?
0: 밑에 집에서 엄청 화났대. 타조 키우냐는데?
3: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찾아오면 어쩌지?
0: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유, 안 되겠다. 자, 엎혀. 네가 안 걸어 다니면 해결되는 문제야.
3: 누나 후회 안 해?
0: 아니, 후회할 것 같아.
3: 누나, 여아 1호 중천금.

0: 나 죽었나 봐. 호두가 괜찮아? 호두가. 누나 많이 걱정했어. 괜찮은 거 맞아?
1: 괜찮은데 다시 안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 놔.
2: 호두가 내가 방금 진짜 조용히 걷는 방법을 알아냈는데.
0: 응? 무슨 소리야?
2: 영호는 걷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
0: 눈이 이상해.

0: 어, 안녕, 저희들 안녕, 안녕. 우와, 저번보다 사람이 더 많네.
1: 안녕. 뭐야, 우리 이렇게나 많이 기다린 거야. 오늘도 클린한 채팅 부탁드려요. 어, 잠깐만, 잠깐만. 채팅, 잠깐만.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빠른 거야?

0: 아, 진정, 진정.
1: 좋았어. 그럼 오늘도 고민 상담소 바로 오픈할게. 그 전에
2: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1: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2: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그럼 고민 상담소 Let's do it. 자, 그럼 고민 읽을게. 친구가 없어요. 친구 사귀는 법 알려주세요.
2: 친구 사귀는 법? 이거 우리가 완전 전문이잖니. 제대로 찾아왔잖니. 우리가 친구가 몇 명이더라? 4,579명 정도 되나? 뭐야? 지금 라방 시청자가 8명인데 무슨 소리 하? 하! 차단! 친구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해.
1: 맞아. 아무튼 친구 사귀는 법은 진짜 많은데 우리 자기는 성격이 어떤 편이야? 소심해서 먼저 말을 잘 못 걸어요. 오케이. 처음 보는 친구야? 일단 가. 옆에 쓱 앉아. 걔가 쳐다보잖아? 앞만 봐. 쳐다보지 마. 그리고 쓱 내밀어. 뭐를? A jelly. Jelly. 그럼 걔가 뭐지? 하고 한 번 더 쳐다볼 거야. 그럼 한마디 딱!
2: 액션! 물아!
1: 걔가 그때부터 이 여자 뭐지? 그냥 네 친구가 되고 싶어서 안절부절 그냥 막!
2: 호빵아, 그거 우리 엄마 때 쓰던 방법이야. 호빵이 몇 살임?
1: 차단.
2: 아, 호빵아, 그게 아니지. 일단 친구를 사귀려면은 관심사부터 찾아야 돼. 마라탕에 어떤 재료를 넣는지, 어떤 재료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군지. 일단 호미는 마라탕에 옥수수, 그리고 소세지, 그리고 만두, 그리고 계란, 그리고 고기류는 다 넣고. 아무튼 아이브 팬이야.
1: 그렇구나.
2: 어떡해, 오늘 호미의 고급 정보 막 대량 방출이네. 저는 고수를 좋아해. 고수파는 저와 함께 갈 수 없으세요.
1: 없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최신 유행 파악하기. 다들 알다시피 호미랑 내가 유행을 좀 만들잖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유행을 파악해두면 너도 나도 친구야 나랑 같이 쇼폰 찍을래? 라는 소리 한다구. 호미야, 이참에 우리가 한번 보여줄까?
2: 멜론이지.

0: 잘 걸고 싶어 미치겠지 자기들아.
1: 아차차, 이건 MBTI 2인 친구들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주의해줘. 나 저번에 아이인 친구들한테 쇼폼 찍자고 했다가 연락 끊겼어.
0: 어머, 그렇구나. 이제 답이 좀 됐으려나? 휴, 오늘도 진짜 알찬 고민 상담이었다.
1: 그럼 오늘도 고민

0: 고민이 있다고?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내일의 나비. 아니, 저게 무엇이냐?
1: 애벌레 너무 싫어.
2: 귀여운데 왜? 이제부터 네 이름은 꿈틀이야. 안녕 꿈틀아. 꿈틀꿈틀 귀여워. 나뭇잎 먹을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컸네.
0: 그렇게 며칠 후.
2: 꿈틀이 어디 갔어? 내 꿈틀이.
1: 여기 있잖아, 번데기. 조금 있으면 나비가 된다고.
2: 번데기? 나비?
1: 나온다. 우와.
2: 예쁘다.
1: 예쁘다. 안녕.
2: 근데 오빠, 꿈틀이는 어디 갔어?
1: 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잖아.
2: 나비는 알록달록하고 날아갔잖아. 꿈틀이는 꿈틀꿈틀대고 통통한 초록색이었다고. 둘이 다르지?
1: 아니,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라니까.
2: 나비가 됐으면 얘는 꿈틀이가 아닌 거네.
1: 오.
0: 함께 생각을 해보자. 둘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3: 같은 거. 애니메이션에서 그 주로 던지는 내용이 이제 애벌레와 나비가 무엇이 다른 걸까잖아.
4: 무엇이 다른 걸까가 아니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라는 얘기.
3: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잖아. 그 변태 과정을 살펴보면은 내가 알기로는 체액이 녹아가지고 다시 이게 입자들이 이렇게 되면서 나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다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붙으면서 그 새로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렇다 보니까. 기억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다 없어지지 않을까?
4: 근데 나는 반론을 하는 게 똑같은 생명체가 번데기 속에서 다른 생명체로 모습을 탈바꿈하는 거니까 나는 그래도 같은 생명체라고 생각해.
5: 오, 난 그래도 애벌레와 나비가 서로 이제 다른 모습이 됐고 다른 특징을 가졌으니 다르다고 생각해.
6: 나는 둘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3: 어차피
4: 우리 같은 경우에도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다른 것처럼 애벌레와 나비는 같아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나는.
5: 오, 그러면은 같은 생명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4: 그리고 또 미래의 나가 예를 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고 쳐보자. 영화를 보면은 항상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난단 말이지. 그럼 둘은 다른 존재잖아. 그래서 애벌레랑 나비가 다른 존재일 거라고 나는 생각해. 매초마다 계속 변형을 하는 거지.
5: 나도 그렇게 생각해.
7: 그러면 우리 삶에는 수십 개의 내가 있겠네.
4: 맞아. 어?
6: 자, 봐봐. 진짜 얘 말대로 하면은
4: 1초 전과 1초 후 정도는 우리가 겉모습이 좀 비슷하니까 인식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모두 바뀌잖아, 1년이 지나면. 그래서 서로 인식할 수 없게 되기도 해. 인생이란 건 문을 지나는 것과 같아. 뚫려있는 톨게이트 같은 거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문을 순간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잖아. 하지만
6: 진짜 같아.
4: 그 전에는 미래의 나를 알 수 없었지만 0.001초 후의 나는 0.001초 전의 나를 기억할 수가 있잖아.
5: 어떻게 생각해? 난 그런 거 몰라요.
6: 제가 있다.
3: 좀 쉬어라.
6: 잠깐.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로 진화하는 거를 모른다고 치면 애벌레는 애벌레고 나비는 나비인 거잖아. 그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 근데 애벌레랑 나비가 된 걸 처음 봐서 모른다고 쳐도 계속 보다 보면 좀 비슷하다고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3: 내 생각으로는 살짝 우기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 애벌레랑 나비가 같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우린 이랬을 것 같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막상 우리가 진짜 몰랐었을

0: 얘는 안 믿었을걸?
1: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 쳐보자. 만약에 내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전신을 수술하는데 갔다 왔어. 그러면은 그걸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겠죠.
2: 맞긴 맞지. 이제 몸 형태만 수술하는 거고 이제 뭐 장기, 뭐 뼈 이런 건 건들지 않은 거니까 마음은 같고
1: 바깥만.
2: 겉모습은 다르다. 약간
3: 몸만 있다고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생각이 있어야.
2: 그래.
3: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생각을 한다고 데카르트가 주장했으니까.
0: 근데 그럼 생각 안 하는 약간 그런 병인 병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2: 궁금하다.
0: 내가 방금 뭐 하고 있는지도 잊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톨게이트를 안 지나고 그냥 톨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야?
2: 근데 그 사람들로 비교를 했으면 이 말이 맞긴 맞아. 근데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잖아.
3: 그거는 단순한 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2: 근데 만약에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1초 전에 나와 1초 전에 나를 기억을 못 하는 거니까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잖아. 차이가 있지 않을까? 나는 나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
0: 그러니까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너한테 보이는 나와 내 마음속에 나와 내 이름과 이런 것도 다 전부 나잖아. 근데 너가 해석하는 나와 너가 해석하는 나와 너가 해석하는 나랑 다 다르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나를 해석하는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지.
1: 근데 나는 내가 여러 개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0: 내 몸통 안에 하나니까 사람들이 나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막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만 보면 나는 엄청나게 많아. 나 이거는
3: 그런데 나 자신이 여러 명이라는 생각이 들면 뇌 속에 혼란이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공감을 해야 한다는 거야. 상대방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헤아려 가는 과정이 바로 공감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인 거지.
2: 되게 똑똑하네.
3: 하지만 본질적인 내 자신의 존재는 변하지 않아. 그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변하지 않아.
1: 나도 그 말에 동의하는 점이 내 마음속 내 생각 이런 건 바뀌지가 않잖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니까.
4: 내 생각에도
1: 시우는 어떻게 생각하니?
0: 모르겠으면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나면 그냥 우리한테 말해.
1: 나 근데 반론이 있는 게 그 내가 바라보는 내가 하나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가끔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보는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3: 그게 내가 말한 의미야. 매 순간 내가 달라진다.
0: 근데 그 너의 조각 파편 하나하나가 다 합쳐지면서 비로소 너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거지.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합쳐지면서 내가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인 거지.
3: 질문 있습니다. 혹시 공간, 즉 위치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건가요, 그 둘이? 예를 들면 가 초등학교랑 나 초등학교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다라라는 친구가 있어. 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고 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라가 있어. 그러면은 두 사람은 다른 거지. 다른 초등학교에 다니니까.
1: 근데 반론. 만약에 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애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 어떡해?
3: 경험이 다르게 되잖아. 가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나 초등학교로 전학 간 경험.
1: 근데 선생님이 모든 게 다 같다고 하셨잖아.
3: 질문 있습니다.
2: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3: 그 둘이 완전히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겪는 경험까지 모두 다 같은 건가요?
2: 이거 어려운데.
4: 근데 만약에 원래 그 똑같은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원래 한국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미국이나 외계로 여행을 간 걸 수도 있잖아.
2: 근데 모든 게 다 똑같다고 했으면 어떤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외계가 있어도 나이도 바뀌지 않고 경험치도 바뀌지 않는 거잖아.
0: 아니지.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르니까 중력에 따라서 시간은 간섭받는 건데 외계에 있으면 중력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면서

0: 아이가 다르지.
1: 근데 모든 게 모든 경험이 했잖아. 똑같다고 하셨다.
0: 모든 경험이 똑같아도 시간은 거스릴 수 없어. 중력이 다르면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 지구랑
1: 중... 과학 교실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갈 순
2: 없나요? 어? 아, 이거 뭘 어쩌라는 거지?
3: 무언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다름을 얘기할 때도 비교 대상이 필요했던 것처럼 같음을 말할 때도 뭐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해야 말이 성립이 되는 거네.
1: 수학 공식에서 등호가 사용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는 하나와 같다. 1 더하기 1은 2와 같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야 해. 꼭 같음을 말하려면. 같음과 다름이라는 단어조차도
4: 서로 다른데 나 못 알아듣겠어.
0: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간단한 거는 생각을 안 했어. 간단한 문제로는 생각 안 했어. 얘랑 생각하는 거 다르지?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
1: 같음과 다름은 두 개의 무언가가 있을 때 한 개 스스로는 같음과 다름을 구별할 수 없어. 반드시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다름은 같음으로부터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해.
0: 그러니까 네가 말한 건 같음을 생각해야지 다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 근데 반대로 다름을 생각해야지 같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1: 그렇지.
0: 맞잖아.
1: 듣자 하님 그런 것 같긴 하네.
0: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럼 우린 다른 것만 알면 되잖아. 근데 그런데 왜 같은 거를 한번 거쳐서 다른 거를 생각하냐 이 말이야.
5: 근데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약에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이 있어. 근데 색은 다르면 뭐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재질은 같은 거잖아. 물감이야.
1: 물감 사이에서 무엇이 다른가를 찾아가는 거야. 점점 더 단위를 좁혀가.
0: 그럼 너 그러면 색깔 비교할 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있어? 이것은 이 물감으로 짠 거는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좌표에서 짠 거는 달라. 이 색깔도 다르니까 이건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해? 아니면은 색깔이 다르니까 달라 라고 생각해?
1: 나는 전자를 더 자주... 맞다고 생각.
0: 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니?
3: 그럴 수도 있지.
5: 나도 전자야 근데.
6: 난 다르다고 생각.
3: 아.
6: 왜냐면 세포가 다르잖아.
1: 세포로 그렇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또 예를 들면 물건 같은 거, 같음과 다름의 의미.
6: 이렇게 그냥 물체?
1: 입자가 다른 거? 물체 사이에
6: 입자? 입자가 뭐?
0: 됐어. 그냥.
6: 입자고.
0: 미안해.
5: 조용 말, 듣지 말고.
7: 3학년 시와 2학년이었던 시우는 같을까, 다를까?

0: 무더운 여름. 방학과 휴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계곡과 바다로 여름 휴가를 떠나죠. 오늘은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놀이하기 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충분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그럼 물놀이하기 전 필요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 몸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 방법입니다.
1: 물놀이 전에 준비 운동은 했나?
2: 준비 운동이요?
1: 아, 안 했군. 좋아, 날 따라 하도록.
0: 발 운동 시작! 옆구리 운동, 허리 돌리기, 다리 운동, 마지막으로 발벌려 뛰기. 물놀이

0: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갑작스럽게 쥐가 나거나 부상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1: 잘했다. 들어가자. 잠깐!
2: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 그러니 심장에서 먼 쪽부터 차차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0: 물놀이를 한 후에는 체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체온증 예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3: 물놀이를 1시간 이상 하지 않고 물놀이 후 틈틈이 따뜻한 물을 마셔줘요. 또 잠시 쉴 때는 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저체온증 예방법을 살펴봤으니 이제 물놀이 때 꼭 필요한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물놀이하다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이 구명조끼만 입어도 막을 수 있죠. 그럼 구명조끼 입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양팔을 넣고 지퍼를 올려 잠근 후 가슴 단추를 딸깍딸깍 채우고 가슴 조인줄을 양옆으로 당겨서 몸에 딱 맞게 조여주세요. 자, 됐나요?
5: 예!
4: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건 뭐죠? 꼴인가요? 네, 저게 바로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어도 저렇게 생명줄을 채우지 않으면
5: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4: 바로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생명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생명줄을 하나씩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서 조끼 아래에 고리에 걸고 몸에 맞게 당겨줍니다.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으면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습니다.
0: 여름철 빈번하게 일어나는 물놀이 안전사고. 충분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건강한 물놀이 즐겨봐요.

0: 그때 그 시절 옹기종기 모여 정을 나누던 하숙집을 기억하시나요? 여기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특별한 하숙집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 하숙집인데요. 한 지붕 아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고양이가 무려 25마리. 끼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외로움이 머물 자리도 없는 고양이들의 천국이죠.
1: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하숙을 하는 느낌? 뭔가 정겨운 느낌 아닐까요?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처럼 애들의 거처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뭉글아, 약 잘 먹었어?
2: 피부병이 너무 심한 채로 구조돼서
1: 그래서 한쪽 귀가 바람 모양처럼 됐는데.
0: 하숙냥들 대부분 거리에서 구조된 유기묘들. 생김새도 하숙집에 오게 된 사연도 다르지만 녀석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1: 감독님 너무 좋아. 감독님 입양하셔야겠어요.
0: 거리에서 홀로 거친 바람을 맞으며 상처 입은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주고.
1: 가자 가자. 1차.
0: 평생의 가족까지 찾아주는 고양이 하숙집.
1: 허리야. 사랑 많이 먹고 살아요.
0: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하숙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따끈한 밥 냄새 대신 닭가슴살 냄새로 하루를 여는 고양이 하숙집.

0: 말이야. 얘들아, 잠깐만. 어머머머머. 기다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제 닭가슴살 간식 타임이요. 어, 지금 애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1: 난리가 나네요.
0: 네. 짜란, 맘마.
2: 한 입이라도 빼앗길 새라 고개를 푹 숙이고 밥그릇을 사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워낙 입이 많다 보니 밥그릇 앞 눈치 싸움은 일상다반사. 결국 집사가 나서 새끼들을 살뜰히 챙겨줍니다. 마음의 허기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는 하숙집의 또 다른 이름은 가정임시보호처.
0: 가정임보처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소에서 구조한 애들 또는 개인이 구조한 애들을 직접 이제 집에서 임시보호하고 사비로 다 치료하고 이제 홍보하고 입양을 보낸다는 점이 좀 다르죠.
2: 그렇다 보니 좀 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녀석들이 주로 맡겨진다는데요. 이렇게 곧장 목을 간지르면 약이 순식간에 꿀꺽 넘어간다고 하네요.
0: 집중. 아이고, 오까. 어이구, 그렇지. 어우, 잘했어. 어우, 잘했어.
2: 그런데 약을 쉽게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0: 근데 제가 약을 먹일 때마다 한 번씩 손을 씻고 하거든요. 왜냐면 혹시나 감기약을 먹여도 또 다른 데 옮거나 그럴까봐.
2: 아픈 고양이가 많다 보니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0: 뭉그리가 그 화곡동 원룸의 호더집에서 구조된 친구거든요.
2: 대형견들과 함께 담배 연기 가득한 원룸에 방치됐던 뭉그리.
0: 내가 계속 기침을 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왼쪽 폐 전역 부분이 허탈이 진행이 돼서 약간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고 하더라고요.
2: 세 번의 입원 치료 끝에 겨우 목숨을 살릴 수 있었죠.
0: 뭉그라, 약 잘 먹었어? 아이, 잘했어. 아이고.
3: 골고숭이 엄청 커.
0: 바람기! 바람기 인사해요! 인사해, 바람기! 안녕하세요! 아유, 부끄러워. 부끄러워. 아유. 말순이는 피부병이 너무 심한 채로 구조돼서 진짜 털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조가 됐었거든요. 피부가 어린 나이에 이제 피부병이 심하면 이렇게 피부가 귀 쪽은 특히나 얇아서 좀 쪼그라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쪽 귀가 이렇게 약간 바람 모양처럼 되기도 했지만 그거 자체로도 되게 매력적인 친구랍니다.
2: 고양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사의 일과는 청소로 시작해 청소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화장실.
4: 마리수에 하나씩 화장실이 배치가 되는 게 원래는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간 부족상 그게 힘드니까 거의 하루에 두세 번 이상 그냥 바로바로 좀 치워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2: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책임의 무게가 무겁기에 집사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고양이당 하숙기간은 1년, 마리수는 25마리 이하.
4: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저는 사비로 제가 웬만해선 치료를 하는 편이어서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아이들을 이후에도 돕고 여기 친구들도 쾌적하게 지내려면 적절한 선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20마리에서 25마리만 딱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 고양이를 향한 애정은 물론 남다른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집사.
0: 예쁘야.
2: 어쩌다 고양이 하숙집을 열게 됐는지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0: 첫째가 이제 집부인데 집부인 뜻이 지켜볼수록 뿌듯한 해서 집부거든요. 왜냐하면 집부가 그 번식장에서 버려진 어미가 탈출해서 거기서 이제 세 마리를 낳고 출산하고 그 중에 이제 한 아이인데

0: 악플을 돌보며 유기묘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봉사를 통해 한 마리, 두 마리 묘연을 맺은 것이 점차 불어나 지금의 하숙집으로 이어졌답니다.
1: 저 혼자서 뭔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입양을 보내는 일을 하면서 약간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계속 좀 꾸준히 하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0: 그렇게 집사의 따스한 보호 아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 가족을 찾아간 고양이가 무려 300여 마리. 이렇게 입양을 잘 보내는 데엔 집사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양이 순화시키기.
2: 우리 순화 중인 쪼양이에요. 근데 쪼양이가 좀 낯선 사람들이 있어서 긴장했어요.
3: 네, 손로 먼저 하고 소리 고양이 혓바닥이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2: 아이고. 아이 좋지.
0: 반복적인 쓰다듬기로 안정감을 주는 건데요. 최종 목표는 손으로 쓰다듬기.
2: 괜찮아.
0: 이때 팁은 고양이가 가장 편안해하는 목과 턱, 뺨을 우선으로 쓰다듬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4: 팔에 흉터가 굉장히 많은데
2: 네.
4: 이거를 쉬는 거예요?
2: 공격을 해도 아파하지 않고 이제 반격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학습이 돼야지 애들이 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처는 순화를 할 때 일상이죠. 괜찮아요. 저는 얼굴만 안 긁으면 되고 사실 이 상처보다 얘네들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0: 집사의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쪼양이도 어느새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습니다.
4: 바라보는 것까지 가능해요, 이제?
2: 네, 안고 이제 여기 발톱 깎는 것도 이렇게 가능해요.
0: 이 정도면 쪼양이 금세 입양 가겠는데요?
2: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0: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인 집사. 지치지도 않는지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요?
2: 아니야, 이제 입양 가야 되니까 우리 발톱도 깎자. 자. 그렇지. 아우, 잘 깎는다. 아이 좋아.
4: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2: 두 마리가 이번에 동반 입양 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그래도 제가 이제 귀는 괜찮은지, 이제 털이랑 엉킨 것도 그래도 새로운 집 가는데 예쁘게 단장해 주려고.
0: 비좁은 펫샵에서 평생 번식을 위해 살아오다 버려진 수피. 그리고 믿었던 주인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서리.
5: 예. 그러게. 어우, 털이
2: 꼬상해졌어. 오, 잘한다. 잘한다.
0: 그런 녀석들을 품어줄 새 가족이 나타난 겁니다.
2: 오히려 품종묘 애들은 심장병이라든지 신장병, 이런 이제 유전적인 질병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입양을 좀 가기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의 사연과 스토리를 계속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0: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 구조 사연은 물론 재치 있는 영상까지 직접 제작해온 집사. 고양이들을 새 가족에게 보내기 전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꾹꾹 눌러 담아봅니다. 그런데 편지가 끝이 아니네요.
2: 누군가가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보살폈던 얘를 입양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더 좀 잘 키우시지 않을까 해서 챙겨주고 있어요. 이 동장 이쪽에 두시고 저기 숲이.
0: 고양이들을 새 가족에게 데려다주는 건 구조자의 몫. 이제 진짜 이별이 실감나는 듯한데요.
2: 루피 괜찮아. 아, 루피야.
6: 잘 데려다줘서 감사했어요.

0: 인사해야지.
1: 이제 가는 거야.
2: 가서 잘 살고. 너무 애들한테 너무 진심인 아가씨예요. 동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1: 가자, 가자. 1차.
0: 언니한테 인사하고.
1: 어우, 잘 들어간다.
0: 어우, 착해.
1: 어우, 잘 들어간다.
0: 가자. 얼굴 좀 봐야지.
1: 파리야! 이제 진짜 가족 만나는 거야. 부디 잘 가. 사랑 많이 먹고 살아요.
3: 수백 번을 떠나보내도 익숙해지지 않는 헤어짐.
4: 정들었잖아요. 정들고 보내서 약간 시원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평생 가족 만나서 사실 계속 이제 지낼 수 있는 환경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축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 아닐까 싶어요.
3: 고양이들이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집사. 그런 집사에게도 유쾌하지 못한 순간이 있습니다.
1: 잠별아! 잠별!
5: 네?
1: 잠별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누가 안 가 있어? 너가 안 가 있어? 어우, 냄새 좀 봐! 응? 이거 뭐예요?
3: 응? 이래도 잡아뗀다고? 지난밤 관찰 카메라에 떡하니 찍힌 똥싸개! 잠별이 너 맞잖아. 아무리 열심히 덮어도 흔적은 남기 마련.
1: 이거 봐봐. 이게 뭐예요? 웩.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기다려. 밟으면 안 돼. 잠별이가 가.
6: 근데 잠별이가 아무래도 이제 눈이 없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잠별이가 응가가 마려우면 좀 화장실을 찾으려고 사실 시도를 어렸을 땐 좀 하던데 이제는 좀 귀찮은지 그런 시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3: 더 기가 막힌 건 꼭 방묘문 앞에다만 배변 실수를 한다는 것. 잠별아, 거기에 싸면 속이 더 시원하니? 2년 전 하숙집에 올 때부터 눈에 문제가 있던 잠별이. 집에 적응하며 자연스레 배변 실수도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외려 더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
6: 이게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현관부터 냄새가 나서 고양이 응가 냄새는 상상 초월로 냄새가 꽤 지독하거든요. 애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퇴근하고 왔을 때 상쾌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 잠별이 배변 좀 고쳐주세요.
3: 하숙집 집사의 난감한 사연을 듣고 구부의 든든한 해결사 나은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1: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7: 네, 안녕. 여기 고양이 하숙집이라고 봤는데 왜 네. 많은 거예요?
6: 아, 여기가 변동이 좀 많은 편인데 네. 입양을 가고 오고 하는데 보통 정원제로 20여 마리 정도 있어요. 아,
7: 정원제?
6: 네.
7: 하숙집이라 정원제?
6: 맞아요. 입양을 가면 또 새로운 친구, 순번인 친구가 오는 거죠.
7: 아~
6: 진짜 약간 그 옛날 하숙집은 네. 이모들이 정말 아, 자식처럼 맞아요. 여기도 네. 딱 진짜 이모가 상주하면서 네. 밥 차려주고 놀아주고 이제 웬만한 거처 제공 다 해주면서
7: 고양이
6: 그렇죠. 고양이 엄마이자 이모인 네. 아, 그, 네. 맞아요.
7: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또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민이 아, 있으시다고 해서
6: 네 맞아요. 여기 바로 뒤에 있어요. 아,
7: 이 친구예요?
6: 네.
7: 이 친구는 이름이 뭐죠?
6: 잠별이에요.
7: 이 친구는 보니까 눈이 네. 옛날에 많이 아팠나 봐요. 어린 친구 같은데.
8: 네.
7: 이게 어렸을 때 입양했을 때부터 지금 눈이 안 좋다고
6: 네,
7: 했었죠.
6: 그때부터 안구가 녹아 있었어요.
7: 이거 보니까 지금 눈 자체가 아예 단순하게 시력 상실이 아니라 눈 자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력이 아예 없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6: 네.
3: 그래서일까요? 화장실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볼일을 해결했던 잠별이.
7: 이게 지금 실수하는 모습인가요?
6: 네, 방금 이렇게.
3: 매일 같은 자리에 대변을 보고 심지어 모래로 덮는 시늉까지 했죠.

0: 응아를 여기다 하는구나. 여기는 지금 분리된 공간이 입구 쪽인가요?
1: 네, 저 방명은 쪽.
0: 아, 이쪽에.
1: 네, 근데 이 현관, 이 현관, 이 방명문 했다가 하더라고요. 이 방명문이 저기 안방에도 있거든요. 안방, 이 방명문 앞에도 해요.
0: 방명문에다가 한다.
1: 네.
0: 주로 대변만 실수하네요.
1: 네,
0: 어때요?
1: 대변만 쉬는 안 해요.
0: 쉬는 안 하고 대변 실수만 한다. 왜냐면 이게 미드닝이라고도 하는데 미드닝이 뭐냐면 고양이들 자기 공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실이나 이런 화장실이 아닌 공간에다가 대변을 싸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2: 냄새가 강한 대변으로 영역을 표시하는 미드닝. 고양이들 사이 경쟁이 심하거나 지위를 과시해야 할때 드러나게 배변하고 덮어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잠별이의 경우 대변을 본뒤꼭 냄새를 가리는 행동을 했는데요. 노골적인 영역 표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0: 미드닝은 예시로 드린 거고 미드닝이 아닐 수 있어요. 얘는 얘 나름대로는 얘가 시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냄새가 됐든 이런 걸로 마킹을 해놔야 돼요. 흔적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 흔적들을 남기는 게 그래서 얘가 특히나 시각 장애 있는 애들은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은 비비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페로몬을 계속 많이 묻혀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을 대변 실수를 하는 것도 그런 하나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생기는 자신의 마킹 행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2: 한마디로 좌표 생성. 눈이 보이지 않는 잠별이가 집의 끝자락을 기억하기 위해 한 나름의 자구책이었던 거죠.
0: 잠별이, 얘기 다 봤는데,
1: 네.
0: 일단 아이들, 잠별이랑 아이들 지내는 공간 어떤지 한번 좀 보러 일어나 볼까요?
1: 네.
0: 애들이 막 곳곳에 있어요. 이
1: 이쪽에,
0: 방은 무슨 방인가요?
1: 이쪽이 이제 화장실인데, 네, 2층형으로 공간을
0: 그쵸. 이게 다묘나 이제 보호소 가면 이런 구조를 조금 어쩔 수 없지.
1: 많이는 배치해야 되지만, 이게 이렇게 다 펼쳐놓을 순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아, 이게 참 고민이에요. 이렇게 되면 화장실이 여섯 개가 있잖아요.
1: 네.
0: 여섯 개가 아니라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화장실 딱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1: 맞아요.
0: 층이 나누니까 그냥 화장실 두 개. 보통은 이제 뭐 시각 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후각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좀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 잠별이가 제대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할 방법은?
0: 일단은 환경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 뭐 집중적으로 조금 체크한 다음에 거기다가 화장실 추가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시각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촉각적인 거나 그 냄새로 자기를 동선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오늘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잠별이를 위한 맞춤형 화장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0: 잠별이가
1: 네.
0: 이쪽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1: 네.
0: 아이가 동선을 우선 여기다가 화장실 동선을 만들게요.
1: 네.
0: 왜냐면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거나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이제 싸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아까 여기가 배변 실수하는데, 아이고, 미안해. 여기 누워있으면 어떡해. 선생님이 누운 거 아니야. 네, 여기다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좀 동선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화장실 하나 더는 이쪽으로 해서
2: 안방 방명문 앞에도
0: 놓아주도록
2: 놓아줍니다.
0: 하겠습니다.
2: 화장실이 마련되었으니 이제 모래를 부어줄 차례. 후각이 예민한 시각장애인 잠별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0: 하나
2: 모래라는데요.
0: 대신에 모래를 또 깔아주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주로 쓸 화장실이잖아요.
3: 이런 모래는 처음 보는데.
0: 이 모래 재질 특징이 입자 자체가 조금은 크고 단단해서 약간 뭐랄까 관리에 용이한 재질이긴 하거든요.
2: 소변이

0: 봐도 모래 알갱이가 뭉치지 않아 냄새가 덜 나는 것이 특징. 어머나! 그새 문구리가 볼일을 보러 왔네요. 모래 입자가 굵다 보니 먼지 날림이 적어 문구리처럼 기관지가 약한 고양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 잠별이가 화장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바닥에 길잡이 매트를 깔아줍니다.
1: 네. 이 정도면은 애들이 이렇게 가서 아마 알 거예요. 촉각적으로 느껴서 왼쪽에 화장실 있겠다. 이쪽으로 왔을 때 오른쪽에 화장실 있겠다.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는 애들은 촉각적인 매핑,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발바닥 촉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닥하고 다른 이런 매트나 이런 것들을 깔아주면은 그러면 아이가 여기 나왔을 때 이쪽 근처에 화장실이 있겠구나. 이쪽 근처에 밥자리가 내가 왼쪽으로 가면 있겠구나. 네.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인지하기 쉽죠. 학습하기가.
0: 이 작은 배려가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한데요.
1: 확실히 촉감이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번씩 느끼면서 발을 내렸다가 화장실 좀 가려고 하네요, 좀. 가볼게요.
0: 잠별이가 화장실을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1: 한번 잠깐 넣어보시겠어요? 잠깐 살짝 들어볼게요. 한번 느껴보고 어떻게 생각하죠?
0: 아직은 어리둥절한 모습이죠? 잠별아, 이제부터 거기가 네 화장실이야. 낯설어도 조금씩 적응해보자.
1: 잠별이도 이런 촉각적인 저희가 자극을 잠별이 중심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화장실을 재교육할 때는 화장실을 보고 나서 바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는 자기가 올바르게 했다라고 하는 긍정강화적인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정도 지켜주시면 잠별이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어둠 속에서도 늘 빛나는 잠별이의 향기로 가득한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며칠 후 화숙집에서 잠별이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 화장실 적응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잠별아,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리고 화숙집 고양이들도 반짝반짝 빛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 연락주세요.
2: 저희 집에는 12마리의 고양이랑 2마리의 강아지가 땡땡이가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빙글의 옷을 완해 섬 도.
1: 와, 너무 멋져요.
0: 하하, 완도를 떠올리면 빙글에 웃게 되는데요. 하하.
2: 맛있다.
0: 그림 같은 풍경에 이야기가 가득한 고장.
3: 그 유명한 그 어부사이사 사십수.
0: 대대로 귀한 보물도 넘쳐나는데요. 풍성한 맛과 멋의 고장이자 청정한 자연의 고장.
4: 이거 양나청나 돌문다.
5: 해신당 나왔습니다.
0: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4: 와, 말불록도.
0: 완도의 진짜 매력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완도의 랜드마크 완도읍에 위치한 완도타워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보석같은 남쪽 바다 섬들이 기지개를 켜는 시간. 그 황홀한 일출을 보기에 더없이 안성맞춤인 곳이 있죠. 완도 동망산 정상에 자리한 완도타워입니다. 또 완도 앞바다에는 일명 사랑의 섬이라 불리는 주도가 있는데요. 섬 전체가 상록수림으로 들어찬 주도는 위에서 보면 영락없는 하트 모양. 60여 년 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6: 어렸을 때 여기서 수영해가지고 저기 건너가고 그랬어요. 저기 가면 떼밤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7: 네.
6: 영아시간 열매가. 그래가지고 그 떼밤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건너가고 그랬어요.
7: 아,
8: 여기를 파갖고 돌 같은 거 발파해가지고 배가 들어오게 그런 만들어 놨잖아요.
7: 아.
8: 그전에는 여기에 물 나오고 하면 배가 걸렸어요.
6: 저 앞에까지 바다였어요, 옛날에.
7: 아, 진짜요?
8: 네.
6: 여기 내리방거예요.
0: 60년대 현재 완도항 부근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뻘밭이었는데요. 수십 년간 바다를 메꾸는 두 차례 간척 사업으로 완도읍은 소규모 어촌에서 현대식 전망대까지 갖춘 소도시로 급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5: 하트! 하트!
1: 와, 너무 멋져요.
2: 전망대 가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요.
0: 높이 76m의 우주선이라는 별명을 지닌 완도의 랜드마크이자 명소인 완도타워.

0: 여기가 지금
1: 신지.
0: 신지 보인다는데?
2: 응.
0: 신지.
2: 오, 바닷가 보여. 오늘도 한번 가볼까? 가볼까?
0: 가볼까?
2: 네네. 오.
0: 우와, 대박.
2: 진짜 잘 보이지?
0: 야, 이렇게.
3: 지난 2008년에 준공된 완도타워는 완도의 대표적인 섬들은 물론 멀리 강진군까지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데요. 타도해의 아름다운 전경을 동서남북 360도로 감상할 수 있고요. 특히 날이 좋은 날엔 멀리 제주도까지도 보인다고 하니 과연 완도 제일의 관광 명소답죠.
4: 저희는 울산이고 동해 쪽이다 보니까 바다를 보면 바다 수평선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섬 투어 한 이유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고 5학년이니까 교과서에 뭐 다도해라는 개념을 조금씩 배울 것 같아서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바다 하면 그냥 바다만 보이고 섬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기 오면 이제 섬이 많은 다도해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목적도 있으니까. 네.
5: 여러 군데 가봤어요, 타워를. 뭐 정남진 타워도 가보고 진도? 거기도 가보고 해남 이런 데 가봐도 여기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3: 그런데 완도타워에 가면 꼭 한 번쯤 맛봐야 할 완도만의 이색적인 먹거리가 있다는군요.
5: 이거 전복빵인데요. 전복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건강하고 맛있는 빵.
3: 완도타워의 명물로 통한다는 전복빵.
6: 아니, 나는 두 개.
7: 여기 네 개짜리는 얼마씩 해요? 어머, 그래요? 저도 하나 주실래요?
8: 이거 사가시게요?
7: 네. 네.
6: 맛있어서 손주들 주려고.
3: 대체 어떻게 만드는 빵일까요? 전복빵을 세상에 선보인 건 완도 읍내에 사는 지혜 씨 부부.
9: 요즘 빵이 또 대세잖아요. 전복을 빵에 올렸더니 식사 대용도 되고 누구나 손쉽게 전복을 드실 수 있게끔 개발하게 된 게 전복빵입니다.
3: 전복 내장을 넣은 빵 반죽에 마늘버터 소스를 바른 찐 전복을 올린 뒤 오븐에 잘 구워야 하는데요. 전복빵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손이 많이 간다는군요.
10: 맛있겠다.
11: 진짜 와 크다.
10: 너무 맛있겠다.
11: 이거 봐봐. 하나가 다 들어갔어.
10: 맛있다. 괜찮은 것 같다.
3: 캬, 그 맛 참 또 궁금하네요.
7: 전복이 통째로 들어있으니까 반짝반짝하니 전복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너무 맛있어. 힘이 빨딱 생기는 것 같고.
10: 우리가 전복을 사면 가정에서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려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요리가 된 것처럼 빵까지 같이 겸해 있으니까 그냥 한 끼 식사용으로도 먹기도 좋고 참 불편함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7: 이제 미용에도 좋고 건강에도 따봉이겠죠?
12: 안도에 오시면 전복빵 꼭 드세요.
7: 맛있습니다.
3: 이제 남도의 숨은 보석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 고산 윤선도의 섬이라 불리는 보길도로 떠나봅니다. 과거 제주도로 향하던 고산 선생이 이 섬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머물며 평생 창작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13: 선생님께서는 이곳에 머물면서 외부 손님을 맞이하고 배웅하고 또 그 유명한 그 어부사이사 40수, 추납추동 사기를 이곳에서 창작을 하시죠.
3: 윤선도가 남긴 자취 중 가장 빼어난 곳으로 손꼽히는 세연정. 당시로선 꽤 이색적인 정자라는데요.
14: 중앙에 온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정자에 보면은 이 중앙에 온돌이 나뉘 있는 정자 보는 게 그 어려울 겁니다.
3: 덕분에 겨울에도 이곳에 나와 직접 꾸민 정원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0: 윤선도가 머문 독일도에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부영 마을이 있는데요.
1: 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여기 네. 아버님 독일도는 네. 뭐가 유명해요?
2: 황칠 전복.
3: 우리 동네 전체 주민들이 전부가 거기에다 황칠 농 재배 농가 바다하고 해풍하고 이게 절 맞아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독일도가 제일 잘 자라요.
0: 전라남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 황칠나무. 예로부터 황칠나무의 수액은 주로 왕실에서 사용한 황금빛의 고급 도료였다고 하는데요. 보길도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 200년 된 황칠나무를 비롯해 대표적인 황칠나무 자생지입니다.
1: 아니, 아버님, 이게 지금 황칠나무예요?
4: 네, 이제 이게 황칠농장인데요. 우리 여기 황칠장목반에서 황칠나무 장가이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30여 년 전부터 마을 기업으로 황칠나무를 재배해온 부용마을. 황칠나무가 효자인 셈인데요. 산자락에 자생하는 황칠나무를 일일이 산 아래까지 옮겨 심어가며 농장을 일구고 온 정성을 다해왔답니다.
1: 아니, 어머니 그건 뭐예요?
5: 머위떼요.
1: 머위?
5: 예, 머위떼. 이것이 해서 지금 한참 철이잖아요, 이거 머위떼가.
1: 와, 근데 황칠나무 밑에 이런 것도 나와요?
5: 황칠나무 밑에가 있는 것도 이 머위도 더 약된데요.
0: 머위도 산삼나무라는 황칠의 덕을 좀 보려한 걸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꽝 아닙니까? 갑자기 웬일인겨? 무슨 일 났어요? 평소 사이좋은 이웃 사촌들로 아는데요.
4: 까라고 나온다.
5: 이거 뭘 까라고 나?
4: 아니 꼭이 없다께 나온다.
5: 없어
4: 나온다.
5: 알았다, 우리 거식이 다 무겁나께.
4: 혼내지마. 혼내지마.
5: 알았다, 우리가 알아.
4: 기억 보내면
1: 지금 이게 뭐예요?
4: 이건 꽁.
1: 꽁알?
4: 네.
5: 12개만
4: 아주 귀한네요.
5: 12개만 깔다 이었을 시기다. 아이 산에서 이 꽁이 여기는 흔하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게 자연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나갔고 품어서 까지요. 간디 12개 난지 딱 12개 났으니 지금 이르고 있는 상태였어. 새끼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예요.
0: 행여 귀한 황칠나무에 해가 될까 취후자는 의견과 요즘엔 꽁도 귀하니 그대로 두자는 두 입장이 팽팽한데요.
6: 이거 갖고 가서 아니 당매양으로 까야 될까?
0: 알이 몇 개나 됩니까?
4: 12개.
1: 꽁이 원래 이렇게 알을 많이 나요?
4: 네, 꽁은 알을 많이 나지요. 아이고. 탈 없이 잘 부화 있으면 쓰겠다. 자.
0: 하하, 꽁도 황칠 좋은 건 아나 보네요.
5: 허허. 황칠 여기가 황칠 나오고.
4: 황칠. 네, 이제 황금색이
5: 되면 네, 이쪽에서 흐르고 있어요.
0: 귀하디 귀한 황칠 수액도 마침 눈에 띄었네요.
7: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흐르는 나무는 한 600평 중에 한 나무다. 그만큼 귀하다 그 말씀이죠.
0: 수액은 물론 잎과 가지까지 버릴 게 없는 황칠나무입니다. 특히 음식에도 황칠을 사용한다는데요. 아예 또 갑자기 웬 닭을. 캬, 목숨을 건 탈출. 닭이 요렇게나 빠른가요? 하지만 결국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닭잡기 내공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맙니다.

0: 참치 막걸리요.
1: 한쪽에선 황칠 막걸리를 대령합니다. 일반 물 대신 황칠물을 끓여 누룩과 잘 섞어 만든 수제 막걸리인데요.
2: 술은
1: 구역 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자 특산물입니다.
0: 와, 따 맛있다.
2: 오메? 이걸 왜 이러다 먹으면 어떡해. 아니, 이렇게 다 먹으면 어떡해.
0: 너는 취했다.
2: 안 되지. 나눠 먹어야지. 이걸 왜 다 먹어, 혼자.
1: 그 사이 황칠 백숙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보통 백숙엔 이것저것 한약재가 들어가지만 황칠 백숙은 달걀, 황칠 나무만 넣어도 영양 만점.
3: 와, 이렇게는 무슨 약?
1: 와, 잡내와 느끼함은 사라지고 육질은 부드러워져 담백함이 한층 살아난다는데요. 게다가 더 몸에 좋은 건 황칠나무가 진하게 우러난 육수.
3: 어떠세요?
4: 맛있어.
3: 너무너무 먹었어요. 우리 총각분도 자, 한 잔 쭉 들어보세요. 맛있었죠?
5: 와, 닭에서 사골국보다 더한 고소함이 묻어나네요.
3: 그러죠?
5: 네. 우와. 너무 맛있습니다.
1: 이러니 그 옛날 진시 황제도 황칠을 불로초라 여겼고 일찍이 동의보감에도 황칠이 등장했겠지요.
6: 아버님, 기름이 없네요.
3: 아, 이제 황칠 잎과 황칠 나무를 엮기 때문에 그 미세한 기름 위에는 큰 미자는 전부 다 나무 잎이 다 빨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골보다 더 고소한 냄새가 나고 아주 말끔하죠.
1: 특히 농사일 마치고 다 함께 먹는 황칠 백숙과 황칠 막걸리는 그냥 음식이 아닌 말 그대로 보양식.
7: 다음이 되자 나도 챙겨줄게.
1: 하하, 몸에 좋은 귀한 약이라는데요.
8: 선배, 모두 건강하십시오.
1: 은은한 황칠 향이 코끝으로 전해지는 황칠 막걸리에
9: 황칠 막걸리 좋네요.
1: 담백한 황칠 백숙까지
7: 맛있습니다.
1: 부영마을 주민들의 소망은 고향섬 보길도의 귀한 황칠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라는데요.
0: 백숙도 맛있고 막걸리도 맛있고 더 말할 수 없습니다.
10: 너무너무 좋고 내가 참 백산 목소가 사는 것도야. 오늘로 뵙어서는 오늘로 기분이 좋습니다.
3: 여기 분들은 아마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여기서 백세는 충분히 산다고 생각하시고요. 건강들 하세요.
11: 그럼 오늘 술 취갖고 한번 니나노 한번 하고 가야 되겠어요.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고.
12: 난실로 내.

0: 관질
1: 드세요.
2: 이봄 보길도의 황칠향에 한껏 취해보고 싶습니다. 다도의 크고 작은 섬들을 품은 완도바다. 그 청정하고 풍성한 바다의 기대, 부지런히 살아온 완도 어부들의 삶의 터전인데요. 젊은 시절 잠시 고향을 떠나 육지로 나갔던 김영일 씨. 하지만 다시 고향 청산도로 돌아왔다는데요.
3: 어디로 나가세요?
4: 제가 장도 앞에요.
3: 장도면 어디예요?
4: 여섯요 앞에.
2: 어느덧 일흔을 넘긴 나이. 아버지가 평생을 일했던 완도 바다에서 40년째 바닷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선 삼치도 잡았지만 요즘엔 그나마 힘이 덜 드는 통발을 쓰는데요.
3: 이거는 넣어놓은 지 얼마나 됐어요?
4: 이틀 됐어요.

0: 이틀.
1: 이틀?
0: 네.
1: 끝내다.
2: 매일 바다로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1: 눈에다. 우와, 이게 뭐예요?
0: 에이.
2: 영일 씨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녀석은 바로 문어. 캬, 권업 참 실하네요. 어잉? 하지만 회방꾼도 있습니다. 고등어등 미끼를 넣고 통발을 거둘 때마다 요 녀석들이 말썽이랍니다.
1: 와, 이 다시마예요?
0: 예, 다시마.
1: 뭐가 이렇게 많지?
0: 굴수, 굴수.
1: 해삼이 더 좋아요? 군소가 더 좋아요?
0: 해삼이 더 좋죠. 해삼 바다삼 아니요, 바다삼.
2: 해삼보단 못하지만 바다가 주는 대로 만족하며 사는 게 어부의 삶이죠.
0: 장하다. 이거 청산 개짱을 개짱을. 우와, 또 힘이 일하고 좋니. 개짱아요, 청산. 어때, 힘이.
2: 이러니 고향 바다를 떠날 수가 없죠.
0: 문어다. 잡혔어요. 이거 양자청산 돌문입니다.
1: 우와, 이게 돌문이에요?
0: 예.
1: 우와, 엄청 커요.
0: 예, 큽니다, 커요.
1: 이 돌문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님?
0: 이거 이제 이 핏물하고 맛있어요. 딴 문하고 틀려요. 저 운문이하고는.
1: 오.
0: 먹이가 좋아서. 바다 청정 지역이 나서니
2: 보기에도 힘 좋아 보이는 문어. 마 어떻게 먹어도 맛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1: 아버님,
0: 예.
1: 완도 문어는, 예,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0: 해신탕이라고 닭하고 전북하고 문어하고 푹 갖고 먹으면 보약이죠.
1: 보약이에요?
0: 예.
2: 남해 바다의 최고 식자재인 문어와 전복이 만난 완도 해신탕. 사실 돌문어는 주로 얕은 바다 돌틈에서 사는 참문어를 말하는데요. 뭐 이름이 어떻든 문어와 각종 해산물에 닭까지 푸짐하게 끓인 음식이 바로 보양식 중에서도 최고의 보양식이라 불리는 해신탕입니다. 특히 완도의 해신탕은 과거 장보고 대사가 군사들에게 먹이려 가마솥에 직접 기른 닭과 갖가지 해물을 넣어 끓인 것이 원조라는 설도 전해주고 있는데요. 뭐 기원이야 어떻든 바다와 육지를 품은 특별한 음식이죠.
3: 해신탕 나왔습니다.
1: 네.
3: 맛있게 보이죠? 예. 네. 근데 문어하고 이거 닭은 그냥 드셔도 돼요. 드릴게요.
2: 다양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와 달걀의 담백함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바다의 향기를 가득 느낄 수 있는 별미죠. 특히 완도 해신탕엔 전복이 필수라는데요.
4: 이거 전복 사진 봐요. 이거.
1: 와.
4: 이렇게 두꺼운 전복 봤어요?
2: 또한 오독오독 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자연산 뿔소라도 완도 해신탕의 단골 식재료죠.
5: 자연산 뿔소라도 들어가 있고 가리비도 이렇게 큰 거 먹으니까 완도 바다를 크게 하나 먹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엄청 좋았습니다.
6: 와, 말이 필요 없죠. 10년이 젊어지는 것 같은데 느낌 먹는 순간부터.
4: 정말 건강한 지는 맛이에요, 이게. 제가 요즘에 좀 기력이 없었거든요. 봄이래가지고 입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해신탕을 먹으니까 입맛도 돌아오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먹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7: 해신탕 드시러 완도로 오세요.
2: 청정한 바다와 섬이 좋아

섬의 고향 완도에 사는 완도 사람들. 그들에겐 그 바다처럼 품어주는 정겨운 고향 완도가 있습니다.

0: 엘레나는 에이든이 제일 좋대요. 친구보다. 노래방 가고 춤추고.
1: 우리는
0: MZ 커플입니다.
1: 네.
0: 어때? 가서 이모 잘 부탁해요 얘기하고 와. 그래야 엄마가 청소를 덜 하지. 레나 밥 먹자. 인조해, 인조해. 이거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맞지? 좋아? 먹어. 짠.
2: 우리 미국 간다.
0: 엘레나 에이든 곧 보자.
3: 참, 어떻게 하냐, 이제.
4: 오늘 못 간다면서. 그게 이제 대기인가 봐, 스탠바이.
3: 언제가?
4: 스탠바이 이제 지금 못 가고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야. 오늘 못 간대잖아.
3: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0: 안 보이는데. 에이든 봐봐. 누구야? 이야!
3: 에이든! 다리 떴어? 돌아보자, 봐봐.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려요.
5: 이제 들어갑시다.

0: 뭐해? 아빠?
1: 불났어요, 불났어요.
2: 아니, 안 났어.
0: 불났어, 불났어.
3: 아, 물 새는데.
4: 안 돼. 여기 다 연결돼 있어.
0: 아니, 엄마. 아빠는 어딨어?
5: 뭐 하나씩 번호봐.
0: 뭐해? 아빠?
5: 뭐 고치겠지. 고친다고 하겠지.
3: 아, 물 새는데. 이거는 좀,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발라?
5: 뭘 바르니?
0: 아니,
5: 그러니까.
0: CTG 같은 거. CTG? 모르겠어.
5: 우리는 CTG라 그러잖아.

0: 한방 뭘 고쳐주고 가셔요. 공대남이에요. 공대남. 그 시절 공대생들은 진짜 다 배웠대요. 그런 거를, 원리를. 그래서 더 이렇게 그 핸디맨인 것 같고.
1: 잘해요. 저는 프로젝트 다 해주고.
0: 아빠가 고쳐주고. 아빠가 오면 집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돼요. 이게 문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안 나왔었어요. 아빠가 이걸 빼주시고 여기 레일을 다시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잘 돼. 아빠가 이 문도 고쳐주셨어요.
2: 커튼 잘 붙어있지?
0: 어.
2: 이쪽은. 여기 안 떨어졌나? 침대도 잘 입고. 인형 안 떨어지지?
0: 응, 안 떨어져. 아빠 잠깐만, 또 있어 할 거.
2: 뭐?
0: 그 연기 날 때 띠디디디디 하는 거 있잖아.
3: 잠시.
0: 이거 좀 달아줘.
2: 다르라고?
0: 아니, 이거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근데 라이온이 한 번 빼면 잘 다시 안 붙여놔. 그래, 이 소리. 그거 막 누르면 안 된다, 아빠? 누르면 안 돼. 이거 다 연결돼 있어.
4: 아니야, 보안 오지.
5: 그 오빠한테 또 보안 오와.
0: 아니야, 보안 오진 않아. 근데 어떻게 끄지, 이거? 가요, 가요.
2: 아니, 안 났다.
0: 불났어. 가요. 오빠, 이래. 왜 자꾸 올라오는 거야?
2: 맞는데, 이거
0: 그거를
2: 테스트.
0: 누르면 안 돼, 아빠.
2: 테스트야, 이거. 배터리 있나 한번 본 거였어.
0: 가져와 줘. 내가 이걸 쏴줄까? 손전등을? 맞아?
2: 안 떨어지면 돼. 그리고 또.
0: 어?
2: 또.
0: 그 화장실에 제일 시급해. 물이 내리면 다시 이렇게 어느 일정까지 차잖아. 이게 원래 차는 거면 한 요 정도만 차는 것 같아.
2: 화장실 한번 볼게.
0: 거기는 아빠 진짜 진짜 진짜
2: 거의
0: 사다 방송으로 우리 변기통 안에까지 찍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이상해.
2: 지금 보면은 이건 이게 왜 빠졌어? 이게 짧네?
0: 어?
2: 그 호스가 빠져서 그래. 이게 빠져서 그러는 거야.
0: 근데 그게 안 껴져?
2: 이거 호스를.
0: 난 몰라, 아빠, 진짜. 내가 할 줄 알았으면 했지. 안 돼?
2: 이거는 호스만 이쪽으로 끼면 돼. 아니, 이거 방향이 바뀌어야지. 아니, 이거 호스를.

0: 뭐 아꼈어.
1: 아 그래? 어? 오 대박.
0: 맞아 됐어.
1: 이제 에이든 방.
0: 에이든 방?
1: 어. 에이든 테이블 산 것도 지금 3주째 라이언이 조립을 안 했어. 그것만 좀 해줘.
0: 그래.
1: 없어도 되잖아.
0: 없어도 되지.
2: 뭐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거
1: 아니,
2: 문제야.
1: 아니야. 수리는 못해 오빠.
2: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사실 인생에 제일 큰 스트레스는 이 집이요. 진짜요. 왜냐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1: 안전해.
2: 집 해줘요. 그래서 전화해요. 시켜요.
1: DIY도 안
2: 하잖아. 못해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니까 일 못했고 그냥 공부하고 있었고 그런 거 좀 어려워요.
1: 다 잘하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빠가 해주면 되는 거지.
2: 너무 감사해요.
1: 그리고 save money 해주는 거.

0: 미국은요, 뭐 하나 부르잖아요. 고친 것도 아닌데 200불 청구하고 300불 청구해요.
1: 시간 되는 거.
0: 고친 거 없어도. 고치면 이제 거기서 그냥 3,400, 500불 더 나, 비싸면 1,000불 더 나가고.
1: 네.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네.
2: 일부러 저 올 때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지키려고. 제가 갈 때 딱 해놓은 상태로 1년이 멈춰 있다 보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줘야죠.
0: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2: 그럼 해.
0: 근데 시간이 없었어.
2: 지독하네, 지독해.
0: 아니, 그만큼 바쁘다니까, 아빠.
2: 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0: 맞아. 아니, 라이언도 그걸 안 하더라고. 한 입만 먹을래?
2: 싫은데?

0: 해야지.
1: 이거 민지가 해도 되겠다.
2: 내가 이거 해볼까?
3: 알겠습니다.
1: 딱 이게 붙게끔 한 다음에 좀 이게.
2: 에이. 내가 해볼게.
3: 대답합니다.
2: 안 되는데?
1: 누봐.
4: 우리 딸은 이제 야무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은 또 애기 같아요. 그 엘레나랑 에이더랑 거의 수준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딸이 우리가 와서 1년을 살 수 있는 활력소래요. 살아가는 힘이래요. 근데 부모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거를 안 해준 부모는 없잖아요.
1: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딸 하나라고 하나밖에 없다고.
5: 할아버지 뭐해?
6: 응?
5: 책상 만들어.
6: 애들은 책상 만들고 있지?
7: 맛있어 봐.
6: 일단 책상을 절로 놓자. 이렇게?
1: 에이든 부항 뜰 줄 알아?
4: 응. 잘 뜨지.
1: 응?
5: 저는 많이 언급했어.
1: 에이든이 부항 한번 할 수 있어?
4: 할아버지 부항 어. 뜨면 어떻게 해야 돼? 에이든 옷?
8: 조심해. 왜 누워요? 안경 벗고.
4: 빨리 누워요. 안경 벗고.
5: 다리 밑에 있어?
1: 전체도 내려왔어.
5: 부항이 있는데? 부항 부항.
4: 부항 뜨었어?
1: 어디? 해봐 한번 더. 그 다음에
5: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1: 왜 너도 하게?
5: 누워.
1: 응? 누워.
5: 누워 할아버지.
4: 누우세요.
1: 어디에 누울까요? 여기 선생님
5: 여기
1: 누워요. 여기 누워요.
5: 여기
1: 누워요.
5: 네. 네 잘할 겁니다. 잘해야 돼.
6: 선생님 여기가 아파요. 요 어깨가
5: 어디?
6: 여기 어깨요.
5: 알겠어요. 어깨요. 이쪽 어깨 이쪽 여기
4: 됐다.
5: 됐어? 여기 할아버지
4: 또
5: 여기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6: 거기
4: 됐어. 됐다. 어우 잘했네. 됐어. 또 어디 해야 될까? 애들
5: 할아버지 또 어디? 여기?
4: 만져봐 네가. 여기도.
5: 여기?
4: 거기.
5: 아니 할아버지가
4: 어디냐고 물어봐.
1: 아니 선생님이 찾아주셔야지.
4: 고기야 여기야. 만져봐.
1: 응 고기.
4: 고기래.
5: 아닌 것 같아.

0: 또 이것밖에 없네.
1: It's my turn. Oh, it's my turn, Aiden. Aiden, it's my turn.
2: 꾹 눌러.
3: 할머니.
2: 꾹 눌러야지.
3: 꾹 눌러야지. 꾹 눌러야지.
2: 아니, 반대로. 그러니까.
3: 거꾸로.
2: 이렇게 놓고 힘으로 딱 맞춰서 꾹꾹꾹 눌러봐. 거기 옳지? 어, 힘이 좋구만. 어우, 이제 땡겨야지. 땡기는 게 틀려? 오, 엘레나 또 해봐. 할아버지가 너무 잘한대.
1: 이거?
2: 오, 꾹 눌러서.
1: 마지막이야.
2: 마지막이네. 됐다. 오, 잘했네. 없어, 이제 좀 기다려.
1: 기다려야 돼. 다 기다려.
2: 얼마큼 기다려야 돼?
1: 5분.
2: 5분.
1: 이제 빼? 할아버지?
4: 아니야, 더 귀여워요.
5: 할머니가 해줘. 레나, 이거 봐봐.
1: 이거?
2: 무슨 모양이 됐어, 에이드?
1: 나 페퍼로니.
2: 페퍼로니. 와.
4: 아니야. 어, 다 됐다.
2: 엘레나.
1: 빨간색이 됐어.
2: 아우, 잘했네.
1: 빨간색이 됐어.
2: 이쪽으로 와서 또 해봐, 할아버지. 좋죠, 갖고 와야지.
6: 그건 뭐 자체가 좋으니까요. 그건 뭐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었죠. 배려심이 참 커요. 보면은 자꾸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아무튼.
5: 됐지?
1: 여기 할아버지. 여기. 하나, 둘, 셋.
7: 나 나연이나 이제 나갔다 올게. 애들 재울 수 있겠어? 애들 8시 전에 무조건 재워야 돼.
2: 자겠지? 졸린데 안 자겠어?
7: 아니,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워주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지?
6: 전화할게.
7: 오케이. 전화해.
1: 안 돼.
7: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들어올 거야.
1: 안 돼, 안 돼. 안 돼.
6: 미투.
1: 엄마도 문 잠글 거야. 안 들어오게.
7: 너 진짜 엄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1: 아니야.
7: 그건 아니지? 할머니, 할아버지 가서 엄마, 가능하면. 엘레나는. 할머니 말 잘 듣고 있고, 오케이? 밥 잘 먹고, 너는 밥만 잘 먹으면 될 것 같아.
8: 사랑해.
2: 우리 엘레라는 친해서 잘했어.
7: 오케이. 밥 잘 먹고. 우리 진짜 늦게 올 거야. 안녕, 엘레나. 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1: 엄마, 언제 가? 엄마.
7: 엘레나, 할머니랑 잘 있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2: 잘 놀다 오세요. 그래. 빠이빠이. 엘레나 잠깐만. 뒤에 오빠 드론 날린대. 우리 그 구경하고 같이 놀이터 갈까? 가보자.
6: 우리 드론 날리러 가자.
1: 할아버지, 우리 땅야를 갈 거.
6: 뒤에서?
1: 뒤에, 뒤에.
6: 그래. 어디 에이드 실력을 보자.
2: 오, 오, 오.

0: 뭐야? 왜 이렇게 툭 하면 부딪혀?
1: 것 같은데? 잠깐만, 오빠 이거 하는 거 보고.
0: 위로, 위로.
1: 위로, 위로, 위로.
0: 왜 절로 가, 근데?
1: 왜 자꾸 그쪽으로 가? 그만, 그만.
2: 아니, 뒤져보자네.
0: 애들이 이제 조정을 못해서 그래.
2: 집에 갈래.
3: 돈이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
4: 안 했어.
3: 안 그랬어? 그래? 걔 너 왜 자꾸 떨어뜨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4: 안 했어.
2: 와, 야, 자.
3: 뒤로 갈래? 너무 화가 났어?
1: 됐다, 이제 놀이터 가자.
2: 난 놀이터 가기 싫어. 난 안에 있을 거야.
1: 그럼 너 가자.
2: 아니야, 난 집에 있을래.
0: 여기 좀
1: 누가 먼저 가서 탈 거야?
0: 애들 먼저 타.
2: 나도.
0: 일로 와, 일로 와. 엘레나 탈게, 거기.
1: 가자.

0: 누가 빨리 가나? 할아버지가 빨리 가나? 할머니가 빨리 가나?
1: 할머니.
0: 할머니?
1: 할아버지.
0: 할아버지가 빠르네.
2: 우차차. 아, 오늘 파카가 덥다.
0: 응?
2: 파카가 더워.
0: 가서 볼까? 엘레나, 에이든, 좋아하는 거 집어? 보자, 에이든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보자, 에이든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3: 좋아하는 거가, 어? 그거 바닐라.
0: 어떤 거?
3: 거기 올려가 봐. 넣어줘.
0: 그거? 요거? 바닐라.
3: 그럼 사.
0: 너, 이거, 이거, 너 이거 먹어?
3: 어, 맛있어.
0: 에이든 어떤 거? 이거 블루베리?
3: 어, 한, 그거 하나.
0: 아, 그거 또 어떤 거?
3: 그 딸기 바나나.
0: 이거?
3: 응.
0: 딸기 바나나?
1: 난 블루베리 이거 좋아하고.
0: 엘레나 이것도, 이것도 좋아하잖아.
1: 응.
2: 왜냐면 저 위에도 있어.
1: 아니, 난 하얀색 거. 아니, 그건 시도. 시도. 시도 할머니.
0: 싫어? 그럼 어떤 거? 엘레나 봐봐. 아야, 네. 이거?
1: 어.
0: 어, 이거?
2: 그래, 이걸로 하고 응. 이거 두 개를 빼.
0: 너는 이거 먹고? 이제 다 샀어?
1: 우티와구 민트야.
0: 아, 아, 아.
1: 레몬도 필요하는데, 할머니.
0: 레몬도 이거.
3: 레몬, 레몬.
1: 내가 아미.
2: 애들 그거 먹어.
0: 그거.
1: 내가 좋아하는 과자야.
0: 이제 다 끝났어? 다 샀어?
2: 가자, 그러면. 여기 다 먹어.
4: 엄청 힘들었죠. 네.
0: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확고하대요. 그러니까 취향도 좀 확고하시니까. 엘레나는 그 민지, 우리 민지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엘레나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야, 똑같아서 야, 너도 한번 키워봐라. 무조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래갖고 뭐든지 무슨 뭐가 있으면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손녀딸한테 빵꾸똥꾸라고 했겠어요.
2: 다행히 쉽게 넘어갔죠. 그가 안 줬으면 운동하기도 힘들고 힘들었어요, 진짜.

0: 물인데?
1: 응?
0: 맞아.
1: 아닌데, 이게 헐렁헐렁하면 안 돼.
0: 돼. 아버지, 기대지 않는 거지.
1: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허리 앞으로 굽혀.
0: 그건 아직 못해, 나. 할아버지나 도와줘. 할아버지나 손잡아. 그 다음에 걸어.
1: 그 다음에 걸어? 하나, 둘. 미끄러져서 확 나가.
0: 아니, 할아버지가.
1: 여기서 연습하고 있어?

0: 이리 와. 이쪽으로 오세요.
1: 에이든, 엘레나, 밥 먹자. 미국 와갖고 한식 먹으니까 이상하네.
2: 한식이 응? 뭐야?
1: 한국식.
2: 한국에서 먹는 거?
0: 아우, 잘 먹네. 맛있어?
2: 맛있다.
0: 맛있어?
1: 땡큐.
0: 아, 잘했네. 한 입 딱 넣어야지. 얼마나 맛있어? 이거 먹어. 아까 과자 먹고 그래서 덜 먹어서 근데 배고플 거야. 얼른 먹어야 돼.
1: 소세지.
2: 소세지.
0: 얼마나 맛있어?
2: 네.
1: 소세지가 맛있긴 맛있다. 응?
0: 많이 먹어. 많이 드셔. 엘레나, 얼른 먹어. 소세지만 먹지 말고 그 하얀 밥도 먹고 카레도 먹고.
1: 소세지가 맛있다니까.
0: 소세지 잘못 줬네. 자자, 지금 8시야. 가자, 우리 시치러 가자. 에이든. 아니, 가자.
2: 할아버지 어디 있어?
0: 할아버지, 잠깐, 모르지. 할아버지도 힘들어서. 이제 씻고 잘 거야.
2: 나 방상대.
0: 있어보면 치과 가서 아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치 잘해야 돼. 네가 아, 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2: 하나, 셋. 아니, 토마토 칩 이거고 싶어.
0: 토마토? 여기 있네. 검정색이 있고, 브라운 색깔이 있네. 그치?
2: 어떻게 영어를 잘해, 이거야.
0: 고마워. 얘는 망가졌어.
2: 나는 오늘 졸려.
0: 응, 잘까?
2: 응.
0: 애들 다 읽었지? 다 했다니?
2: 응.
0: 너, 하루 종일. 이제 코 자자. 오늘도 고생했어. 하루 종일.

0: 혜진아 이거 입을 거야? 이따가? 그러니까 라이트한 거. 아, 안 추워? 우리 온실 가는 거라.
1: 빠진 거 없지?
2: 다 됐어요?
0: 네, 출발.
1: 출발.
0: 야, 너는 좋겠다. 학교도 안 가고. 네, 출발. 어우, 날씨 좋다.

0: 우리 어디 갈게요? 아내가 온실이야. 그래서 더울 수도 있어, 아빠.
1: 어?
0: 더울 수도 있다고. 나비는 처음
2: 봄,
0: 오잖아.
2: 봄만 해.
0: 나비는 딱 3월부터 3월 4월. 중순부터 4월까지만.
3: 네. 나비. 나비 너무 좋아.
1: 여기 좀 번데기 먹자 오늘은. 번데기 맛있어.
0: 꺼요. 가자 마이어 가든으로.
2: 좀 따뜻하게 나비 보러 가요.
4: 의미가 많네.
0: 그치? 가자.
2: 가자.
1: 어우, 덥다.
0: 아. 호랑나비다.
2: 와.
0: 여기 왔다, 여기.
2: 여기.
0: 와, 예쁘다.
2: 와.
4: 와우. 이쁘네.
0: 이쁘지? 오, 예쁘다.
3: 예쁜 나비인데. 너무 예쁜 나비야.
0: 너무 예쁜 나비야.
2: 우와. Aiden, look at this. He's resting. Come here.
3: Oh, this is too scary. I even saw it though.
5: Aiden, they're not gonna come to you. Hey?
2: 노란 검정 너무 예쁜데.
0: 호랑나비인가 이게?
2: 와, 예쁜데. 예쁘지 않아?
3: I really like that butterfly, but I'm too scared of the blue one.
6: 나비 어떻게 생각해?
7: 무서워.
6: 왜 무서워?
7: 가까이 와서.
0: 에이든 3살 때 거기를 갔었어요. 그 파란 나비가 에이든만 쫓아다니는 거. 요만한 애가 에이든만 쫓아오는 거예요. 애가 그때 포비아 있죠? 그 나비 포비아. 근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애가 겁도 좀 없어진 것 같고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역시나.
2: 와. You can hug my side.
0: 여기 안에서 태어난 다음에 준비가 나비.
2: 가자.
1: 이거 아니야, 이거?
0: 나비.
1: 나가자.
0: 고생했어. 오.
2: 다 봤어?
0: 이제 밥 먹자.
4: 밥 먹자. 배고프다.
0: 벤치 여기 있던데, 아까? 이쪽에 펴놓기만 해보자. 오케이. 엘레나 거 여기 있다. 엘레나. 마법 봄.
2: 네. 잘 먹겠습니다.
0: 에이든도 좋아하지.
3: 엄마.
0: 뭐?
3: 나 김밥 먹었어.
0: 김밥. 그러니까 맛있지?
1: 엘레나도 김밥 먹나?
4: 먹지.
0: 엘레나 김밥 좋아하지.
5: 다 먹어요.
1: 에이든은.
0: 엘레나, 딸기 전에 김밥 먹고 있어?
2: 응?
0: 오, 먹었어?
2: 응.
0: 오, 멋지. 나영 어머님 김밥 드디어 먹었는데 어때?
2: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4: 많이 먹어요. 많이.
2: 기대하고 있었어요.
4: 많이 먹어요, 많이.
3: 잘 먹었습니다.
2: 부모님, 잘 먹었습니다.
0: 고마워요.
4: 가자.
0: 엘레나도 그거 줬어, 엘렌?
3: 어.
1: 보리.
3: 아니야, 잘했어.
1: 보리.
2: 해님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해님. 오랜만이지. 헨케렌도 왔어요.
3: 바짝바짝.
8: 헨케렌, 하이. How are you? Hi, guys.
0: Oh.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 시어머니 스페이스랑 시이모 캐런이에요.
2: Always when Minji's parents are here, we make time for a visit. Usually, you know, having dinner together, maybe dessert.
1: Hello, Stish.
8: Good to see you again. Again. I'm glad you guys got back, though.
0: Yeah.
8: Yeah.
0: Their flight got canceled.
8: Yeah, I heard. And then delayed 24 hours.

0: 근데 우유 풀면조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
1: 어떤게요?
2: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보면 뭐 엘레나 보고 민지 보여, 에이든 보고 민지 보여 아니면 좀 믹스요? 어떻게 보여?
3: 사랑받을 줄 알고 애교 많고 고집도 세고 되게 룰 팔로워, 그 FM 탁탁탁탁.
4: 에이든은 좀 라이언이 많이 나오고.
5: 아니야, 에이든은
4: 아니야.
5: The first 아니 민지도. This is 이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First son, 첫 번째 아들은 엄마의 지능을 빼닮는.
4: 아, 지능, 그건 모르겠고. 하는데, 에이드는 좀 민지가 아닌 거고.
5: 아니야, 나라니까.
4: 엘레나는 거의 90%. 아니야. 민지야.
0: 라이언은 어렸을 때 어땠어요? 키울 때요?
6: How was Ryan when you were raising him?
7: A rule follower. And wanted everybody else to follow the rules.
4: Aiden.
6: It's like Aiden.
7: Mm-hmm. Very much like Aiden. Yeah. And a clock watcher at an early age. He'd worry when people were late. Yeah, he could be 7 years old and shouldn't we be leaving?
5: 늦을까 봐 걱정. 에이든 학교 갈 때 맨날
2: 에이든, 아빠, it's 8:10. We have to go.
7: That was you. Hello, you're now raising you.
2: He's like, Papa,
5: 317. He said, or actually,
2: 320.
5: He says, no, it's 317. 엄마, 아빠가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 네가 큰 딸이라서 한번 켜봐. 이거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6: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the dinner, everybody. It was lovely. It was so good. I was so excited to try it. Yes, and I enjoyed it. Thank you.
0: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6: Thanks for coming.
8: Thanks for allowing us to prepare it with you. It was fun.
6: Well, thank you guys for coming.
2: Sure, we'll see you again before they go home.
6: Yeah.

0: 네. 어?
1: 그리고 그만할까? 이제 먹을까? 어? 알았어.
2: 힘들어 이제 그만 뛰어. 쉬어, 쉬어, 오빠가. 여기 놓고 고기 먹고 하자.
3: 맛있게 드세요.
1: 잘 먹겠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3: 아우, 먹을 줄 아네, 이제.
4: 시티 보이래요.
1: 아버님, 돼지고기 괜찮아요? 어?
3: 바베큐 괜찮아?
1: 바베큐?
2: 맛있는데?
5: 응.
2: 감자탕 먹는 것 같아.
3: 이 뼈로 살이. 감자탕 끓여, 여기서는.
2: 아니, 살이 감자탕 살하고 비슷해.
3: 응. 비슷한 고기 아니야? 너무 맛있다. 오늘 고기 진짜 잘 구웠어.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갈 거야, 한국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5: 아, 왜?
3: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어딨어?
5: 한국.
3: 응, 여기서 평생 살면 나도 좋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야지.
5: 안 갈 거야.
1: 얘들, 다음에는 우리 한국 갈까?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5: 나도 갈래. 야, 할아버지가 같이 보여.
3: 아이,
5: 볼.
3: 오, 해줬어.

0: 메이드 부코 비싼 건데.
1: 엄마는?
2: 엄마 여기 죽어요.
3: 짐 싸야지 얼른 엄마. 비행기 늦으면 안 되잖아.
4: 엘레나하고 에이든 여기 담아서 갈까?
5: 누워서 따라가려면 누워.
6: 에이든 거기 타고 가게?
7: 응. 그럼 내가 같이 갈 거야.
3: 에이든 나와. 할머니 진짜 늦는다니까. 에이든 할머니 늦는다고 나와. 짐 싸고 할머니 가셔야 돼.
7: 왜?
3: 다 잘 챙겼어? 여권?
5: 여권은 아빠가 갖고 있고.
3: 여권만 잘 챙기면 돼.
6: 아, 에이든 할머니 여권 없으면 못 가.
8: 응? 주세요, 제가.
3: 할머니 인사해, 이제.
5: 할머니 인사해.
4: 학교 잘 다니고, 밥 잘 먹고. 알았지?
2: 안녕하세요.
3: 할아버지 잘 가요.
2: 할아버지 잘 가세요.
6: 잘 있어.
3: 할아버지
6: 이거 한국에
3: 갈게요.
6: 오면 그때 볼까? 가자. 애들 이제 가자.
8: 아이고. 레나.
6: 에이든 잘 있어? 울지 말고.
9: 에이든, 우리가 할머니 보러 좀 여름에 갈 거잖아, 그치?
3: 할머니 가야 돼. 할아버지도 하고.
6: 울지 말고.
3: 조심히 가, 고생했어. 나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 돼, 울면서 보낼 거야? 웃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에 또 봐요 하면 되잖아.
7: 다음에 또 봐요.
3: 다음에 또 봐요, 할아버지.
8: 아이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자. 빠이빠이 하자. 다음에 봅시다.

0: 우리 가족은 장난꾸러기 가족들이구나.
1: 에이든! 엘레나!
2: 할머니 보이셨어?
1: 여기 엘레나 옷 이쁜 거 많다? 이리 와봐. 에이든 빨래 잘 갠다면서.
3: 할머니 이렇게 해?
2: 그거?
3: Make sure it's in the right aim and then we're finished.
2: 할머니 우리 준비 다 했어.
1: 잘했네. 옳지. 잘했네. 너무 잘했어.
4: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5: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4: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6: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까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0: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1: I need you standing by my side.
0: Standing by my side, babe.
1: Don't never give up.
0: Yeah.
1: 내 끌어줘 집으로 나를 기다릴 곳을.
0: 새벽부터 넌 이발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힘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성교육.
2: 오늘은 무슨 교육?
1: 성교육이요.
0: 네, 대기실에서 이렇게 다짜고짜 이름표를 붙여주는데 이 사람은 이거다 하고 이제 외모만 보고 붙여준 택이라고 합니다.
3: 아니, 건강해 보이는 쌤, 이거 좋은 건 맞아요? 아니, 요즘에 살 많이 뺐는데 날씬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 보이는 게 이게 무슨 의미죠?
0: 근데 예전에 비해서 건강해 보이잖아. 예전보다 살을 뺐기 때문에 건강해 보인다. 혜림 씨 같은 경우는 화려한 이목구비.
4: 화려한 이목구비예요. 아무래도 제가 무대에서 풀 메이크업 했을 때 좀 굉장히 화려한 메이크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런 타이틀을 주신 게 아닌가.
0: 예뻐요.
4: 마음에 드는데요?
0: 네, 진짜 예뻐요. 진짜 화려하게 딱 오늘따라 눈을 크게 뜨고 계신
5: 거 같아요. 눈이 진짜 커요. 아주 개성 있는 얼굴이죠. 제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야, 네 눈이랑 네 코랑 네 입이랑 다 이상하게 생겼거든? 근데 네 얼굴이 있으니까 괜찮아.
0: 아, 칭찬이에요?
5: 칭찬 아닌가요?
0: 모르겠어. 애매한데. 본인이 쓰셨어요? 젊어 보이는 성우. 젊어 보이는 성우래요.
6: 아니,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표정 관리 중입니다.
0: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관리하는 지혜. 관리하는 지혜 딱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관리를 저만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네, 자본과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 약간 근데, 있기도 해요.
5: 아니 진짜 모공 하나가 열려 있는 데가 없어요.
0: 이건 내추럴이에요, 피부는.
5: 와.
7: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혜 씨한테 가야 될 거네.
0: 선생님 바꾸실래요? 그러니까. 그럼 관리하시는 걸 바꾸실래요?
7: 나도 관리하고 있어요. 제 고민이 피부 고민인데 제 안티가 준 것 같아. 누구신지.
0: 근데 우리도 사실 이 작은 스티커 한 장에도 기분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들면서 묘해지는데 아이들이 붙이는 그 태그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 아, 아니 이거 박서준.
8: 아니 저 자신감 어디서 나왔죠?
5: 제가 이제 뭐 별명이 세운 반칙구멍, 건빵구멍.
0: 대부분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외모, 남자애들은 키, 뼈말라, 개말라, 먹토.
7: 뼈가 보이는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3: 거의도 비만 기준 네. 아니에요?
9: 눈에 생기가 없어요. 턱이 너무 부해 보여요. 그냥 못생겨서요. 그냥 다.
0: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자, 외모 스트레스, 외모 강박입니다. 저도 이제 연예인 생활 하다 보니까 댓글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보면 외모 평가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샵이라는 그룹을 하니까 네. 이지혜는 노래 담당이다. 얼굴은 다른 친구 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나눌대.
5: 하는데 웃어서 미안해요.
0: 단호하게 나눠.
5: 미안해요.
0: 나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외모 담당입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네? 돼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처들을 받다가 나중에 아 운명이구나 숙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쁘면 좀 유리한 순간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건 아닐까. 네, 그렇게 느껴져서 저도 항상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3: 연극 드라마 보면 이 특징 하나 있는 게 다양한 사람 많이 나오거든요. 뚱뚱한 사람 뭐 이렇게.

0: 안 있던 사람, 뭐. 솔직히, 내 주변에 봤을 때, 한국 드라마처럼 그렇게 다 잘생긴 사람은 없어요.
1: 맞아요.
0: 정말 없어요.
2: K-드라마 보시고,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댓글을 봤냐면, 남자들 다 집에 있어라.
1: 나가면 들통나니까. 집에 나가면 들통나서.
2: 왜냐면 이제 그 환상이 깨지니까. 저는 지금 제 얼굴로도 충분합니다.
3: 만족하시는군요.
4: 사실 저 오늘 주제가 외모라고 해서 좀 긴장하고 왔거든요.
5: 네.
4: 왜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연습생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매일 비교와 그런 뭔가 경쟁과
5: 맞아.
4: 외모 예뻐야 되고 살 빼야 되고 그게 계속 저의 청소년기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5: 맞아요.
4: 사실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2: 진짜?
4: 말하자면 그게 뭔가 살찌면 큰일 날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3: 맞아, 그런 강박이 있어.
4: 원더걸스의 새 멤버라는데 얜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렇죠.
1: 댓글도 있어.
4: 그런 뭔가 저도 댓글 보면서 막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3: 그런 역량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예뻐야 사랑받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6: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뻐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게 뇌과학적으로 애착이 생기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그러면 같은 얼굴도 더 매력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3: 선생님, 장원영이 예뻐요, 안 예뻐요?
6: 예쁩니다.
3: 이러면서, 다 이러면서, 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요, 사실 제가 이제 남편을 보면 이건 진짜 어디서 욕먹을 수 있는데 잘생 볼 때가 있어요.
7: 너무 호감이에요.
3: 그러니까 호감이잖아. 호감인데 잘생긴 말 안 하잖아요. 다 이런다? 너무 사람이 좋대. 너무 호감인데 잘생겼다란 말 아무도 하지 않아. 근데 제 눈에는 가끔 잘생겨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콩깍지가 아까 말씀대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교육 시간인데
7: 네.
3: 외모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7: 그러게요.
3: 하는 건가요?
8: 사실 바디 이미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포함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거는 자존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진화심리학 같은 데서는 예쁜 소녀가 사탕을 하나 더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외모를 다루고자 하는 건 외모에 대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예뻐야 인정받는다. 또 남자애들은 멋있고 키 커야 된다. 이런 기준을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7: 네.
8: 그런 외모 이야기,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는 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3: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들은 어떤 외모를 완벽하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아이들의 솔직한 속마음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0: 그냥 원래도 예쁜 건 아니지만은 여드름이나 피부 안 좋다고 친구들이 말한 적 있어요.
1: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2: 네? 다이어트 왜 지금
3: 저렇게 말랐는데?
2: 아니 그러니까.
4: 저는 키가 작고 코에 흉터가 있어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손으로 막 비교하면서 막 놀리고 약간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친구들.
3: 스트레스 관련 애장품 뭐지?
1: 얘는 체중계인데요. 체중계.
2: 아, 이걸 맨 체중. 아, 몸무게를 매일 재는구나.
3: 아,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1: 밥을 먹을 땐 행복하고, 먹고 나면 약간 좀 두려운? 저녁에 제가 불닭 먹어서, 원래 샐러드만 먹으려 했는데, 샐러드랑 불닭 먹었어요. 좀 왜 이렇게 무겁게 나와요?
5: 야, 이 진짜.
2: 이건 뭐예요?
3: 화장품?
2: 두 가지?
3: 얘가
2: 맛있다, 이거.
4: 우리 엄마보다
2: 나보다 많아요. 요즘 애들 이렇게 화장을 해도 되나봐요, 학교 다닐 때.
6: 이제는 다 한다 그래요.
2: 왜요?
6: 유치원 애들도 한다는데.
2: 그렇구나.
3: 제안하진 않아요, 학교에서.
0: 안 한 날도 있는데, 그날에는 너 왜 이렇게 찐따같이 하고 왔냐고.
4: 이거 약. 키 클 때 먹는 약. 그 영양제를 먹어요.
0: 엄마는

0: 내 얼굴. 아, 너무
1: 왜 이렇게 이마가 빠질 거지? 이거 발라서 그런가?
2: 너무 그게 얼굴이 크게 나왔어요.
3: 제가 웃으면 눈 크기가 약간 실종이 되는데 눈이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4: 맞는 것 같아요.
5: 어? 마음에 들었어?
3: 네. 오,
5: 그러면 우리 서서 한번 찍어볼까?
1: 아니요.
3: 180 그냥 이런 약간 얇아진
5: 마른
3: 예 마른 안경이나 앞머리 없이도 이 얼굴만으로도
6: 근데 진짜 안경 벗고 또 넘기면 되게 예쁠 것 같아
3: 정도로
1: 코 오똑하고 그런 다음에 화장을 안 해도 예쁜
2: 야 이거 얘 저격하네
3: 너무
6: 근데 제 눈엔 너무 예쁘고 다 멋진데 정작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7: 그러니까요. 다 네. 너무 예쁜데 네.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디어 노출이라던가 그런 맞아요. 높은 기준 그런 또래 비교 이런 상황 환경이 있다 보니 좀 나도 예뻐야 사랑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8: 지금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어 속담이 있어요.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책의 표지만 보고 내용을 판단하지 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외모로 사람은 판단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인데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따라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9: 저희 아이들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찌됐든 좀 알게 모르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6: 하죠.
9: 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이제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아빠 나 좀 살찌지 않았어? 아빠 눈에 네가 제일 이쁜데? 아니요 지금 너무 아니 하나도 안 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빠니까 그렇지.
10: 결국 외모에 대한 평가를 아이들이 묻는 게 아니라 이런 나도 사랑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냥 너 예뻐, 뭐 아빠는 네가 제일 예뻐 이거보다는 넌 의지력이 강하잖아 라든지 뭐 너는 말을 정말 잘하잖아 뭐 이런 어떤 내면의 뭔가 노력을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그것도 좀 좋은 처방법인 것 같아요.
6: 근데 그렇게 칭찬을 아무리 해도 자꾸 자기 외모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칭찬을 네. 안 합니까? 네. 근데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에 굉장히 시각적인 것들에 반응을 하고
11: 실제로 더 예쁜 애가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지
6: 맞아요.
11: 조건부 인정 그런 사회적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되고 여기에 맞아요. 뜨는 좋아요 조회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집착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모는 바꿀 수 있다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6: 맞아요.
11: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더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8: SNS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예 SNS 다 금지법 시켰거든요.
6: 맞아. 얼마 전에 기사 봤어.
8: 솔직히 그 압박은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것도 얼굴만 아니라 키에 대한 압박도 엄청나요.
6: 남자들은 그럴 것 같아요.
7: 맞아요.
8: 윌렘 검사 받았더니 예상 키 173 나왔거든요. 췌장 주사도 권하더라고요. 솔직히 외국은 정말 필요한 경우는 맞긴 맞는데 한국은 원하면 가능한
6: 맞아요.
8: 뭐 분위기더라고요. 네.
6: 권하는.
8: 요즘은 주변에 대부분 다 맞고 있어요. 안 맞는 사람 둠하고 솔직히 그때 보고 저는 그냥 주사까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7: 남편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쉬우만큼은 아빠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주사가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솔직히 혹할 것 같아요.
6: 이제 그걸 딱 보면서 뭐 나만 그래요? 다들 지금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네. 진짜 솔직하게 한번 가봅시다.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에 100%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 아니면 X. 하나, 둘, 셋! 혜림 씨가 X. 혜림 씨 네. 너무 예쁜데 이목구비 여왕인데
8: 진짜? 오늘.
7: 아, 저도 컴플렉스가 많이 있죠. 쌍꺼풀도 주름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그랬었고 네. 그리고 눈, 코는 큰데 입술이 얇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오버립이에요.
6: 네.
7: 항상 오버립을 고집하고 있어요.
9: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쌍꺼풀이 많아가지고 난리인데.
7: 하나 드리고 싶네요.
9: 네.
8: 제 인생에 100% 없어요. 100% 하는 순간부터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6: 네네.
8: 그래서 X로 했어요.
6: 아,
8: 솔직히
6: 그래요?
8: 굉장히 만족한데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난 뭐 큰 틀만 없지만 조금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6: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전에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외모 고민을 익명으로 하나씩 적어달라고 했거든요. 자, 누구 고민인지 다 같이 맞춰보고요. 본인께 나오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12: 어느 날 친구가 너 발 슈렉발 같아 라고 했습니다. 내 발이 비율이 안 맞긴 해요. 발볼이 좀 넓고 발가락이 좀 짧고.
9: 오, 야, 갑자기 발을 쳐다보게 되는데.
10: 남자분들 중에 있지 않나요?
6: 혜림 씨는 아닐 것 같고, 맞아요. 누구죠? 알 수가 없어. 아, 쌤이요?
8: 네. 어렸을 때 저 발 넓이 때문에 신발 신을 때 좀 불편한 정도로 좀 많이 느꼈거든요.
6: 발볼이 넓구나.
8: 어렸을 때 한번 그 깎아내리는 수술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아, 그거 좀 상상해본 적이 있었는데.
6: 높아서.
8: 발등 너무 높아가지고. 네. 근데 어느 날에 친구 집에 갔다가 제가 양말 벗고 있는데 친구 그 발 보고 야, 너 발은 슈렉발 같아. 그래서 조금 충격 받았는데 그냥 마무리로 친구가 그래 귀엽잖아 이렇게 했는데 한 30년 전 얘기인데
6: 근데 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9: 상처 받았네.
6: 그러게요.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샘 씨는 눈이 예쁘잖아요.
8: 아, 그렇죠. 그거는
6: 자, 다음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13: 저는 노안 때문에 청소년기 대학생 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도 살짝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6: 아, 이거 살짝 노안 이슈인데. 노안 이슈는 저희 이제 내부에서도 네. 정규 씨가 조금 많이 언급을 해서 정규 씨 아닐까 싶긴 한데.
9: 아니, 일단 누가 봐도 나 저긴 했는데 저 아니에요.
6: 네. 아, 진짜?
9: 저 아니에요.
6: 뭐지?
14: 저예요, 저.
6: 그래요?
14: 네, 저입니다.
6: 아, 생각했는데.
14: 네, 제가 한 중학교 때부터 노안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대학교 한 20대 중반까지 노안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단톡방에 뭐 사진까지 올려서 엄청 할아버지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6: 진짜?
14: 이랬었는데.
6: 의외네요. 그래서 아까 그 택은 젊어 보이는 이었잖아요.
14: 맞아요.
6: 그래서 아까 너무 행복해 보이셨나 봐요.
14: 안 숨겨졌나요?
10: 지금 이제 우리 바디이미지 얘기 이제 많이 하면서 우리 서로의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들, 그게 왜 나한테 좀 상처가 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의 바디 이미지는 부모하고 가족, 사회라는 그런 어떤 거울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요즘은 SNS가 또 그 거울을 대신하고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그램? 네. 그거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우울해지고 그리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7: 청소년기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시기이고
10: 그렇죠.
7: 가장 네. 고민하는 시기라서 외모에 더 집착하게 되기 쉬운 것 맞아요. 같아요.
14: 생후 한 18에서 24개월쯤이 되면 거울 보고 저게 나다 이런 걸 인식을 해요. 신기하게 예를 들면 강아지는 그거 못해요. 거울에 있는 거 자기인지 몰라요. 사람은 가능하죠. 그러다가 한 만 3에서 5세쯤 되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더 예뻐? 내가 더 예뻐? 이런 이제 비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고 나서 만 6세에서 8세쯤 되면 사회가 만든 어떤 가치 체계를 내면화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진료실에 오는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여자아이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저 선생님 저 뚱뚱하지 않아요? 저 어떠지 않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
6: 좀 이르긴 하다.
14: 네. 네.
8: 요즘 볼륨도 거울 앞에 있는 시간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아침에 머리 또 어떻게 되는지도 엄청
6: 만지고.
8: 신경 쓰고 마음 안 들면 다 머리 다 감고 다시 스타일링하고
6: 아이고 진짜
8: 그리고 가끔 그냥 네. 팬티만 입고 자기 거울 앞에서 자기 몸매도 보고 있고
6: 어이구.
8: 자기 왕자 막 이렇게 청아끼 있는 게 이게 욕심도 낼 정도로 예, 몸매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14: 남자들이라고 해서 외모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청소년기에는 당연히 타인에 대한 의식이 되게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거 자체가 다 병적이거나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냐면 거울을 하루에 1시간 이상 보게 되고 학교나 친구를 피해요. 또 극단적인 어떤 시기
11: 어떤 요법을 병행하는 경우 막 굶거나 혹은 그러다 폭식하거나 또 토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나 못생겨서 쓸모없어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하면 꼭 전문가로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걸 권합니다.

0: 단순한 외모 정도 고민은 저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든지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게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뼈말라죠.
2: 뼈말라.
1: 뼈말라죠. 너무 말랐어. 뼈가 보이는 몸매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너무 말랐어.
2: 45kg이면 뺐을 때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말라가 되는 거고요. 165cm 키에 49kg면 116이 되는데 그러면 마른 정도다라는 거예요.
0: 아, 너무 충격인데요?
3: 위험한 수준 아니에요?
1: 저게 애들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오. 우리는 저게 병적이라고 생각을
0: 아픈
1: 하는데
0: 아픈 줄 알았어.
1: 쟤들이 볼 때는 네. 저게 너무 완벽한 몸매인 거죠.
0: 큰일 났다. 프로 아나 신드롬이 뭐길래?
2: 거식증이 아노렉시아라고 해서 아나라고 그걸 붙이는 거고요. 프로 아나는 우리는 아노렉시아를 향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식증이 되고 싶은 거야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0: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냥 예뻐지고 싶다가 아니라 아예 뭐 정답처럼 정해진 외모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3: 솔직히 그거 너무 걱정돼요. 매스컴에서 너무 어린 친구들을 이 섹슈얼라이제이션 하고 딱 정해진 그 틀에 이렇게 느는 것 같아요. 건강 있는 친구들은 없고 네. 다 비슷하게 말라 보이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예.
4: 개말라 뼈말라. 아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지금.
1: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있는 애들은 또 만나면 정말 자기에 대한 자신도 없고 자기를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식증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프로아나라든지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럼 월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몸이 진짜. 위험하니까. 피를 안 내보내는 거죠.
3: 아, 그것도 충격적이다.
2: 근데 거식증은 정말 위험한 게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망상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BMI가 어느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거울을 보고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고 해요. 그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5: 근데 저는 연습생 때부터 이제 살 빼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제가 오디션 볼 때 42kg였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생이 됐을 때 45kg가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살 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근데 3kg 더 쪘다고?
5: 근데 키가 그때 163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살 빼야 된다는 강박이 들면서 칼로리 재고 매일 체중을 재고하면서 오히려 안 빠지더라고요.
0: 그치, 더 안 빠지지.
5: 사실 술 마셔 먹었어요.
0: 아, 너무 힘들어.
6: 먹고 싶은 분이 어떡해요, 예.
5: 무대 의상도 걸그룹이고, 무대 의상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6: 그렇죠. 춤추면서 네. 호흡을 하다 보면 배가 약간 팽창될 수 있어요.
0: 그럼요, 당연하죠.
5: 그때 찰칵 찍혀서. 그러니까 논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0: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귀여운 건데.
2: 한번 내가 뭘 보면, 계속 알고리즘으로 해서 계속 추천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다이어트 영상 좀 보면 다이어트에 관련된 영상이 계속 띄워주는 그럼 스탠다드가 거기에 맞춰져요. 그래서 뼈말라를 미화하고 내 몸은 몇 등급인가 계산하고 그게 안 되면 난 되게 부족한 사람 수치심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발표도 기피하게 되고 뭐 사진도 안 찍는다고 하고 친구도 안 만난다고 학교도 안 간다고 하고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장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다 걷어버리고 혼자 틀어박히게 되죠.
1: 그렇게 이제 더 위험한 건 외모 자존감이 낮은 아이일수록 그루밍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네.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에 훨씬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 너는 굉장히 부족해. 근데 내가 널 인정해 줄게. 이런 말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0: 자, 이게 잘못된 기준 때문에 이 가짜 이미지만을 쫓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필터랑 보정 앱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1: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던데.
3: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0: 사실 저도 가끔은 유료 앱으로 살짝 좀 이렇게 올리긴 합니다만은 그게 또 쾌감이 있거든요. 또 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3: 올리기 전에 한 50장 찍고 제일 좋은
0: 그렇죠.
3: 것도 올리잖아요.
0: 베스트샷을 또 골라서 거기서 이제 수정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진에도 한번 필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씌워서 한번 볼까요? 아 원래 얼굴이네.
1: 근데 저거 프로필은 다 약간씩
2: 프로필에서...
1: 푸샵해갖고
0: 그렇죠. 원래 조금 있잖아요. 수정이 들어간 거죠. 저예요? 저 안 한 게 낫지 않아요?
4: 제 느낌상 이게 요즘에 그렇죠. 우리 10대, 맞아요. 20대 화장 법이에요.
0: 아, 10대, 20대 좋아하네.
2: 우리가 봤을 때 원래가 더 낫지만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0: 오른쪽

0: 걱정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 그렇구나. 네.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2: 좀 볼터치를 조금 네. 과하게.
1: 쌤씨도 전이 낫지 않나요?
3: 저게 더 이미지가 좋은데 전의 이미지.
1: 쌤씨도 전이 나 그냥 그림인데요, 이거는.
2: 눈동자를 엄청
3: 만화 같아요.
1: 아니, 정규 씨는 약간 아이돌 같은데요?
0: 네.
1: 오른쪽
0: 아이돌 같은 아이돌 느낌이 나잖아요.
1: 네.
2: 아니. 박수
1: 줘. 아, 이거 너무 웃겨. 야, 너무 웃기다.
2: 제가 볼 때 제일 잘 나왔어요.
1: 아, 진짜.
0: 어, 저는 앞으로 보정이면 써야 되겠네요.
1: 아,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0: 써야 이거 되겠는데.
1: 네, 네. 오!
0: 대박. 와, 이렇게 보정이
1: 되네. 1등이다. 교수님 1등이다. 교수님 1등이다.
2: 기본적으로 너무 미인이죠.
1: SNS 사진만 딱 보고서 나갔다가 실제로 만나면 못 알아, 못 찾는 거야, 서로. 어디세요? 아니, 왔는데요? 아니, 어디세요? 안 보이는데요? 서로 앞에 있어가지고 못 찾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0: 이게 저희 같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아에 대한 어떤 상이 일정하면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얼굴을 보다가 내 진짜 거울에 있는 얼굴을 보면 뇌가 불일치 신호를 보내게 되고 보정된 나는 진짜 가치가 있고 이게 좋아요가 막 올라가는데 실제 생활에서의 나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예쁘다고 하거나 칭찬해 주거나 대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 불안, 신체 이형 장애라고 해서 자기 얼굴에 뭔가 결점이 되게 많고 삐뚤어져 보이고 이런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3: 필터 속의 얼굴을 실제 자기 얼굴보다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고
2: 그렇죠.
3: 그리고 그 얼굴로 성형해 달라고 하는 애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형이 너무 쉬워졌어요.
2: 맞아요.
3: 네.
1: 저도 제가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울 딱 보면서 아 여기 조금 이렇게 리프팅 조금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진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 나는 약간 여기 아빠 닮은 쌍꺼풀이 없는데 이거 쌍꺼풀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나 컴플렉스야 나 잠이 안 와라고 한다면 저는 아이의 자신감을 위해서 무조건 안 돼라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 딸은 약간 쌍꺼풀만 해도 예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4: 저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일단 뒤돌릴 수 없잖아요.
1: 뒤돌릴 수 없죠.
4: 저는 일단 100번은 고민하고 말할 것 같은데 부모로서 내 아이가 이미 완벽한데 맞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마음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 영어 속담이 있거든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아름다움 보는 사람의 눈이 있다. 100명한테 물어봐도 100명은 다 기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3: 무엇보다 문제는 이런 어떤 그 사회에서 얘기하는 바디 이미지는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흘러가면 다시 그 얼굴이 유행이 아닐 수가 있어요.
2: 그렇죠.
3: 그렇죠?
0: 맞아요. 저도 이지혜 씨 말씀처럼 성형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왜 아이가 그런 성형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문제들을 외모로 뭔가를 고쳐서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성형을 아무리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1: 저는 사실은 직업 자체가 좀 노출돼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2: 그렇죠.
1: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지만 무조건 성형을 하라는 주의는 또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너무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도 아니고 정말 부모와 아이와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게 본인이 서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좀 이게 긍정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그 시기랑 기준이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도 요즘에 사실 성형을
2: 그렇죠.
1: 하잖아요.
2: 네.
1: 그건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5: 근데 이제 사실 외모 기준이 뭐 취업이나 첫인상, 대인관계 등등 참 많은 부분에서 좀 중요한 영향을
1: 네.
5: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외모에 집착하는 게 어쩌면 좀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5: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마음의 불안한 거를 이해하면서 좀 대화를 잘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걸 조심해야 할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정규 씨랑 혜림 씨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6: 정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0: 오늘 엄청 재밌게 보더라고요. 진짜.
1: 아, 그래요? 이거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같이 방송을 챙겨봤군요. 네, 첫째.
0: 귀여워. 네,
1: 자유.
2: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는데?
0: 아내가 또 엄청 잘생겼대요, 제가.
1: 부전부리 하면서 뭐, 다 먹었어요.
3: 자기야, 살빈다면 지금 다 먹었어? 와.
4: 엄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살찔 것 같다는 오, 생각이 그 들었어요.
1: 아, 이뻐요, 진짜. 자유가 있어, 얼굴에.
4: 엄마, 이거 바르면 나도 엄마처럼 예뻐져요?
1: 어? 눈이 안 흘려. 댓글을 안 해주시네.
4: 엄마, 저 이거
1: 누가 자유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2: 자유는 안 발라도 예뻐. 아, 여기 좀 리프팅 하면 좀 젊어 보일 것 같은데?
5: 예뻐, 이것도 대충 하면 애들이 안 듣는다고요.
4: 제 눈에는 엄마가 예뻐 보였어요. 근데 주름이 생기고 나이 드는 게 안 좋은 거예요?
1: 우와, 옷을 골라, 직접.
3: 매일 아침. 매장인 줄 알았어요, 매장.
1: 와, 옷이 무슨 화려해요.
4: 여기를 보고.
6: 네, 매일 아침 패션쇼로.
3: 아, 멋쟁이.
6: 제가 딱 원하는 게 있어요.
7: 시우, 옷 다 입었어?
8: 아.
9: 빨리 나와.
1: 아, 등원룩이에요? 네, 등원룩이에요. 날씨랑은 또 맞지 않네요, 옷은.
9: 아, 역시.
1: 시우야, 이렇게 입으면 너무 더워.
4: 아니, 그래서.
1: 근데 이게 못 벗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입고 가면 계절에 안 맞아도.
9: 너무 보아블루네요.
6: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한 걸로 갈아입자.
4: 아니야!
6: 아, 한숨이 나오고. 너무 더운데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나와서 본인 스타일이 확실한 친구라 어차피 그 옷을 입고 갈 거를 알고 있었어요.
10: 아무리 더워도 본인이 골랐으면 절대 바꾸지 않아요.
6: 네.
10: 그래서 어차피 이대로 입고 갈 거니까 차라리 박수를 쳐주자. 가 제 의견입니다.
9: 아유, 아니야. 왜 그래.
10: 더우면 나중에 벗으면 되지. 아, 그지?
1: 그래, 시우가 좋으면 됐어. 멋있어.
3: 와!
1: 하이파이브!
3: 외모 얘기는 안 해요. 오히려 내 몸매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해요. 아, 자꾸 콜라 그렇게 마셔? 아빠처럼 된다?
11: 어쨌든 부모는 아이한테 가장 가까운 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꾸 자기 외모를 비하하거나 또 타인을 막 평가하면 쟤 뭐 눈이 뭐 이제 쟤는 키가 뭐 어때 이렇게 하면 아이도 그대로 배우는 거죠.
1: 나 고쳐야겠다. 예.
11: 특히 이제 위험한 게 비교형이에요. 언니는 예쁜데 너는 왜 누굴 닮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관리 압박형,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조건형 칭찬은 살이 빠지니까 예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뭔가 나는 좀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나?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는 거예요.
5: 그래서 예쁘다는 말도 무해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칭찬보단 좀 더 다른 방식의 영속적인 것으로 노력한 것에 대한 것 그런 인상이 좋다거나 잘 웃는다거나 상냥하다거나 남을 배려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칭찬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됩니다.
1: 충격받았어요. 저는 제가 최대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정말 제 딸을 어느 순간 보면 너무 예뻐서 테리야 오늘 왜 이렇게 예쁘니? 우리 테리야 왜 이렇게 예쁠까? 테리야 너무 예쁘다. 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5: 칭찬을 안 하는 날은 내가 오늘 안 예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1: 고생을 못했어. 그렇군요. 아, 이 칭찬을 바꿔야겠군요. 아, 오늘따라 웃음이 정말 밝구나 이런 네. 식으로. 네.
11: 그리고 걔가 뭔가를 해냈을 때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네. 그러면 내가 뭔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까 이건 공정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예쁜 거는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렇게 하면 좀 아이가 이 뭐라고 할까 좀 자존감이 더 떨어질 수 있죠.
1: 와, 이거는 정말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짜. 딸들한테 해주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네. 했던 게 오히려 아이들의 자존감을 네. 낮출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네. 좀 알고
11: 그러니까 지나가요. 우리가 여자아이들한테 네. 특별히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쁘다는 얘기를 네.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고.
5: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외모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공감을 좀 많이 해주

0: 쓰는 게 필요해요. 많이 신경 쓰이는구나. 혹시 누가 뭐라고 했니?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썼던 적이 많아라고 하면서 감정에 먼저 좀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좀 해결 중심적인 부모님들은 야, 너 그러면 살좀 빼면 되잖아. 한끼 먹으니까 그렇지. 이제 이렇게
1: 형부 엄마다.
0: 되면 이제 그 프레임이 외모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2: 근데 이제 외모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적 가치의 콩깍지가 씌워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도 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3: 콩깍지는 남들이 결점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자랑스럽게 보게 하잖아요. 자, 부모의 콩깍지 속에 담긴 우리 아이들의 진짜 모습 한번 들여다볼까요?
4: 왜 웃어 진짜?
5: 자기 얼굴 보고 얼굴 보고
4: 너무
5: 웃네.
4: 예쁜데 왜?
0: 되게 부끄러운가 봐요.
6: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좀 못생겨 보여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7: 저 약간 아쉬운 거는 약간 눈이 아쉽죠. 내 안경을 쓴거 그게 아쉬워요. 안경 벗은 게 훨씬 더 나아가지고 화장품에 집착을 좀 해가지고 16만 원치 사고 10만 원치 사고 그랬었는데
1: 피부가 저렇게 맑고 하얀데
6: 다리가 짧아요. 숏다리예요, 숏다리. 평균 몸무게보다는 조금 덜 나가긴 하는데 너무 뚱뚱해 보여요.
7: 핏이 바지 핏이 별로거나 그러면은 저절로 저의 인상이 약간 찌푸려져요.
5: 진짜
7: 하루에
5: 신경
7: 한
5: 많이
7: 세번 정도
5: 쓰는구나.
7: 갈아입어요.
8: 올해 갑자기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 뭐 눈이든 코든 자기의 생김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뭐 쌍꺼풀이 없다라든지 뭐 콧대가 낮다든지 유치원생들 만큼의 약만 먹던지 되게 조절하는 느낌이 좀 종종 있어요.
9: 수술에 대해서도 본인이 막 열심히 다 알아보고 안경을 엄청 벗고 싶은 땐가 봐요. 세 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 네다섯 번은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스트레스가 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0: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화장품으로 커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연의 색상으로만 이렇게 너무 예쁜데 그걸 모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3: 그러게요. 엄마가 아무리 예쁘다고 뭐 괜찮다고 잘생겼다고 해도 안 듣죠.
5: 사회가 문제지, 사회가.

0: 아, 듣고 그리시는 건가요?
1: 몽타주처럼 그리시네.
2: 일단은 머리는 길고요. 쌍꺼풀은 없지만 속눈썹은 좀 긴. 입술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NG 같은 입술이긴 한데 하고 좀 검정색입니다. 눈동자의 색깔은. 광대는 도드라지진 않지만 애기들처럼 이렇게 조금 볼살이 있는 느낌으로 좀 있고요.
3: 가름한 편이고 쌍꺼풀이 없는 눈인데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코가 많이 오똑해요.
4: 약간 마늘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예쁜 코예요. 이마, 코, 입 해서 1대1대1 같아요. 예쁘게 생겼어요.
0: 진짜 생각이 다르네요.
5: 그렇죠. 엄마들이 볼 땐 아이의 예쁜 점이 너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이걸 보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6: 왜 이렇게 잘 설명했어? 딱 나 같은데? 어, 진짜 나 같은데?
4: 너 실물이 더 예뻐, 이거보다.
6: 근데 그래도 난... 원래는 안경을 벗은 게 훨씬 더 나았는데 그려주신 걸 보니까 안경을 쓴 게 더 낫기도 해요.
7: 일단 눈이요. 되게 제 눈 같아요. 못 굽긴 한데 다 예뻐서. 더 마음에 들어요. 네.
4: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고 너는 그냥 너로서 예쁜 존재야. 진짜 그게 너 모습이니까.
5: 눈물 날 것 같은가 보다, 아기가.
6: 오늘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마가 내가 보는 모습이 이렇게 멋진지 몰랐다.
2: 민경아, 그림에 보듯이

0: 엄마하고 아빠는 널 되게 항상 예쁜 우리 딸이야.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모든 게다 예뻐. 그래서 너무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1: 어머, 어머, 어머.
2: 뭐가 이렇게 속상했어.
1: 울어, 울어, 울어.
2: 힘들었어.
3: 아빠가 평소에도 그래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을까?
4: 근데 오늘 좀더 감동받은 것 같아.
1: 감동받은 거지.
3: 오늘 촬영하러 잘하던데?
5: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2: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과연? 예. 근데 남을 볼 때는 진짜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가 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나 자신한테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6: 뇌는 원래 단점을 먼저 찾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뇌 부정편향이라고 해서. 그래야 이제 이게 생존 혹은 위험 이런 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거울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문제를 더 많이
2: 맞아.
6: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2: 보여요.
6: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걸 먼저 스캔을 해요.
7: 만약에 울림이나 벤틀리가 자기 단점만 쑥쑥 컬러 그러는 거 본다면 다 벌어서
2: 그쵸.
7: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결국 이 자신감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2: 네.
7: 거잖아요. 부모로서 책임감은 많이 느낍니다.
8: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젖살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동글동글하다고 귀엽다고 하셔서 그걸 또 나중에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게 됐었어요.
2: 맞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게 별로 안 중요해지지 않나요?
8: 네. 거울도 예전만큼 많이
2: 안 보게 되고.
8: 됐어요.
2: 그래서 진짜 실제로 아이 낳고 육아를 하다 보면 거울을 안 봐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7: 별 시간 없잖아요.
2: 네,
6: 그렇게 신경을 덜 쓰게 되죠, 확실히.
9: 아이가 거울 속에 자신하고 싸우고 있다면 아이 손잡고 바깥으로 좀 나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왜 내가 할 수 있는 유능감을 좀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나보다는 뭔가 해내는 나가 훨씬 더 근사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아이 자존감이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10: 근데 진짜 말씀 들으면서 제 이야기 듣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생 때, 네. 고등학생 때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네? 많이 차였습니다.
2: 아, 그래요?
10: 많이 차였어요. 그런데 언제 한번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싸우고 교실을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2: 왜요?
10: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무슨 연습을 했냐면 웃는 연습을 매일 했어요. 매일 이 연습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잘생겨보여요. 이게 내가 단점이 아니고
2: 맞아요.
10: 내가 장점을 갖고 있는 얼굴이었구나. 그때부터 사실은 이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막 올라갔죠.
2: 그러고 나서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간 건가요?
10: 개그맨 딱 들어갔습니다.
2: 네.
10: 합격!
2: 바로 보자마자.
7: 야, 문 열자마자.
10: 문 열고.
2: 얼굴 보자마자 합격. 합격이에요.
10: 들어가자마자 합격!
2: 바로. 그 어렵다는 개그맨 시험을 외모로만 통과한.
10: 그러니까.
2: 또 그럴 때 더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10: 저는 제 얼굴이 그렇게 대단한 얼굴인지 몰랐어요, 사실.
2: 개그계에서.
9: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몸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단점이 장점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것도 그렇고 나의 성품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주 특별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진의 이름은 뭘까요?
2: 그 사진이요?
9: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싶으세요?
10: 일단 종아리가 굉장히 탄탄한 근육인데 이게 지금 뭐 꿀벅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2: 저는 말벅지. 근육이 말이에요. 말입니다.
9: 그 사실은 꿀벅지 말벅지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뭐 세상을 누비는 다리 혹은 달리는 다리 이렇게 뭔가 효능감을 주는 그런 묘사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2: 그래요.
9: 요거는 어때요?
2: 요거는 그럼 저도 배운 대로 해볼게요.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
6: 많이 웃어서 생긴 눈주름.
9: 네.
6: 네. 부드러운 눈주름.
9: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뭐 것들이 지워야 될 결점 같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많이 웃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인생의 훈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예쁜 저도 예쁜 눈주름이 있는 할머니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최고의 가치가 젊음이잖아요. 그래서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높이 쳐주지도 않고 굉장히 약자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면 어린아이들의 가치도 그렇게 생각할 수

0: 있지 않을까요?
1: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또 출산 후에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남편도 M자 탈모 머리숱이 그렇게 많아도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2: 네.
1: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또 사진을 찍을 때 저도 이제 눈가에 주름이 많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스트레스 받아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단단한 마음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3: 내 몸이 완벽하다고 믿는다라기보단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고 만족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4: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거울을 같이 바라보면서 아이의 가장 예쁜 구석 하나를 찾아서 말해주는 거 어떨까요? 어떤 걸 말해주셨는지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제가 그거는 가장 먼저 좀 올려봐야겠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국 동시에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구나. 좀 이런 시간이었어요. 네,
4: 맞아요.
5: 정말 뜻깊었습니다.
3: 타인에 대한 날선 평가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안정적인 애착이고,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부모의 따뜻한 시선 한 줄기가 세상 그 어떤 성형수술보다 더 예쁜 빛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한테 자신감을 줄 거고요. 오늘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너는 너라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게.
4: 우리 아이들은 사실 이미 예뻐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서 충분히 예쁜 거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들 부모의 첫 성교육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더 예뻐질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교육해요.
2: 성교육해요.
6: 2월달쯤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5: 알겠다. 밖으로 나가자!
7: 들어가!
8: 내가 알아서
7: 어떻게
8: 알아서
7: 쉰다고 알겠다고!
4: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2: 아, 윌리엄, 이거 좀 해줄래? 아빠나 해!
5: 그거 해야 하지 않겠어? 왜? 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왜?
2: 부모님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7: 모르겠어요! 아, 진짜 왜 그러는
9: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4: 호르몬 귀신에 쓰인 거야.
9: 아이들의 첫 성교육이기도 하지만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10: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추는 이유.

0: 충청북도 청주에 왔습니다. 네. 근데 이 앞에가 이제 공장인 것 같아요.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1: 꽤 큰 공장인 것 같아요.
0: 누가
1: 오시는데요?
0: 카트를 타고 오세요?
1: 약간 골프장 카트처럼.
0: 아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어서 오세요.
0: 아, 오늘의 백만장자.
3: 백만장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신자입니다.
0: 아, 예, 예, 여기 나오세요. 사실 지금 저희가 공장 입구를 딱 봤는데 어떤 회사인지 바로 딱 써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죠.
1: 너무 네. 잘 알죠.
0: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속걸부자 신신자입니다.
1: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장독발 대표이사 신신자라고 합니다. 족발, 편유, 순대 이런 걸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0: 족발로만 연매출 400억 원.
3: 족발 하나로 지금까지 40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일용직 직원들을 정식 직원 만들어준 거였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예.
0: 오늘의 주인공, 족발 백만장자.
1: 와. 근데 골프카트를 타고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3: 이제 여기가 부지가 넓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동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0: 골프장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3: 아니 골프장이 아니고.
0: 아니 죄송합니다. 공장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3: 뭐 2만 평이 좀 넘습니다.
0: 2만 평. 예. 굉장히 큽니다.
3: 뭐 기숙사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 뭐 김치 공장도 있고 음료 공장도 있고
1: 음료도
3: 네,
1: 있어요?
3: 네. 우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네.
0: 족발은 사실 한국 사람들의 어떤 소울푸드인데
3: 네.
0: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3: 네, 한번 사사지 한번 살펴보시러 가실까요?
0: 네. 가시죠.
3: 네, 가시죠.
0: 저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로처럼 계속
3: 네.
0: 가는데?
3: 네. 한참 가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좀 어두컴컴해서
3: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네, 네. 드디어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족발 공장인 것 같아요.
3: 네, 이제 시작하는 곳입니다.
1: 네, 네.
3: 생족발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세척하고 마사지하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6시간을 핏빼기를 해줍니다.
0: 네네.
3: 그리고 마사지도 해주고요.

0: 공기방울이 계속 올라오면서 네. 그 핏물, 잔재물을 다 빼주고 깔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도 해서 부드럽게 해주고 육질을.
1: 아, 그냥 담가두지 않고 마찰해주는 거네요. 네.
2: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0: 그 다음에는 이제 삶는 곳으로 갑니다.

0: 발이 막 떨어집니다. 아.
1: 앞발, 뒷발 이제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2: 네.
0: 아니, 이 기계가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건가요?
1: 아니요, 기계는 구분을 못하고 사람이 구분을 합니다.
2: 그럼 여기서 이제 손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죠?
1: 네. 어떤 게 앞다리고 어떤 게 뒷다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0: 조금 짧은 게 앞다리 아닌가요?
1: 이거는 뒷다리고 앞다리는 힘이 있어서 허기가 조금 더 큽니다.
0: 아. 아, 앞다리가 더 긴 건가요?
1: 팔이 통통하죠.
0: 아, 살이 네. 통통한 거.
1: 네. 이제 삶으러 가시죠.
2: 네네. 가시죠.
1: 밀고. 네. 같이 가시죠.
0: 아니, 괜찮습니다.
2: 하실 수 있을 거예요.
0: 두세요.
2: 하실 수 있어요.
0: 두세요, 제가 좀.
2: 네. 이게 진짜 무게가 있어가지고 네. 혼자는 못 하실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2: 삶의 현장이네, 지금. 그러면은 여기 솥은 몇 개 정도 돼요?
1: 한 60개 이상 됩니다.
0: 예. 아! 자, 여기서 삶는 건가요?
1: 네.
0: 예.
1: 삶아서 기계로 올립니다.
2: 아! 아, 이거를 이렇게 들어올려서 넣는 거구나.
0: 이게 사람이 손으로 못하니까. 아, 이렇게 삶아지네요.
1: 네, 이렇게 해서 2시간을 삶습니다.
2: 2시간?
0: 2시간.
1: 네.

0: 여기 솥이 많이 있는데 밑에 가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불이. 네. 그 이유는 이제 이게 탈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스팀으로 간접열을 가해가지고 네. 삶고 있고 김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다 빠져서 바깥으로 배출되고 있거든요.
1: 이 육수에 어떤 비법이 좀 있나요?
0: 41년 동안 육수를 계속 이제 시간장처럼 네.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비법은 저희도 세계적인 기업들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지키듯이
1: 걱정 저희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당연히 비법을
2: 그러니까.
1: 이게 이제 두 시간이 지난 족발.
0: 네. 예.
1: 저 안에 한약재 그 포대랑 같이. 예. 잘 삶아진 겁니까?
0: 예, 잘 삶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예.
2: 와, 색깔 있다. 윤기나게 바뀌었어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너무 힘드시겠다.
0: 네.
2: 워낙 또 덥고 하니까. 네.

0: 아니 우리 여기 외국인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 일이 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벌써 이 땀이
1: 나거든요.
0: 땀이 나거든요. 네. 하여튼 저희는 좀 빨리 여기서 좀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너무 더워서.
2: 이건 약가예요.
1: 그러니까요? 너무 더운데?
2: 엄청 더웠었는데 이제

0: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삶은 것들을 일로 옮겨서 건조실에다 넣는 건가요?
1: 네. 아하. 그러기 전에 네.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네. 삶고 나면 이게 수축이 되니까 네. 잔털이 삐죽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잔털 제거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2: 아. 네. 이거 일일이 이제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1: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하나.
0: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1: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되게 잔털이 없어지는.
2: 아, 코치로 하니까 사는 소리가 나네요.
1: 네, 잔털이 남아있어요.
2: 네네. 네, 아, 나중에.
0: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3: 여기를 잡고요.
0: 예.
3: 살살 이렇게.
0: 네, 네. 알겠습니다.
1: 고기가 타면 안 되니까. 제가 하시면 됩니다. 오, 잘하시네요.

0: 가만히 들고 계셔야 돼요.
1: 겉에만 살짝 해야 되는 거죠. 네.
0: 고기가 타면 안 되니까.
2: 됐어.
1: 됐다. 됐다. 조심해, 조심해.
2: 이게 요즘 뭐 공장이 자동화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또 중요한 건
1: 맞아요.
2: 사람 손을 또 이렇게 다 거쳐야 되는.
0: 그렇죠. 네. 네.

0: 자, 연매출 400억에 족발회사를 이끌고 계신 우리 신신자 대표님. 이 족발회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1: 우리는 창업은 1986년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인수한 거는 2001년도.
0: 2001년에? 네.
2: 그러면 처음에는 회장님이 아니셨던 건데.
1: 그렇죠. 저는 창업하진 않았습니다.
2: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1: 제가 이제 7남매 장녀예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또 7남매 맏며느리로 시집을 왔어요. 그것도 종갓집으로.
0: 네. 그때는 주부로 계셨을 텐데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1: 이제 남편이 뭐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엄마는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서 레스토랑을 열었죠. 83년도 무렵일 거예요. 제 나이 29살에.
0: 뭐 가게를 차리려면 굉장히 비쌌을 텐데 뭐 도움이 좀 있었나요?
1: 지금처럼 그렇게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제가 부족한 거는 사촌 시동생들 그리고 네. 은행에서 좀 차용도 하고 또 그동안 조금 모아놨던 돈 이런 거 다 모아서 일단 오픈을 하게 됐죠. 예.
0: 경양식 레스토랑이면 그 돈가스나 함박스텍.
1: 네네. 처음 돈가스를 언제 드셔보셨어요?
0: 아, 근데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 갔던 것 같아요.
1: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네. 돈가스를 먹어본 적이 없고 아하. 나중에 이제 먹게 됐는데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죠.
0: 옛날에 경양식 집에 가본 적 있어요?
2: 저는 경양식 가던 세대가 아니죠.
0: 아니죠?
2: 네. 약간 우리가 지금 아는 옛날 돈가스 느낌 아니에요?
0: 옛날 돈가스하고도 조금 다르고 뭔가 그때만의 어떤 그 딱 그 감성과 그 맛이 있었는데
1: 데이터도 경양식 집에서
0: 맞아요.
1: 했었죠. 네. 네. 제가 처음에 그 임대를 들어갈 때

0: 2층, 3층을 임대를 했었어요. 건물이 3층 건물인데 거기가 은행동 건지라고 대전에서 최고 비싼 땅이에요. 현재는.
1: 은행동 알죠.
0: 건물이 굉장히 낡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주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1층까지 제가 싹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
2: 외벽을.
0: 네. 유리를 싹 다 돌려주고. 네. 건물주 이제 할머니 서울에 계셨는데 내려오셔서 보시더니만은 자기 집이 완전히 딴 집이 돼버렸잖아요.
1: 건물주 입장에서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0: 놀라셔가지고 저보고 고맙다 그러시면서 건물 관리를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임대료가 전체 합쳐서 한 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건물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싹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뭐 굉장히 비싼 브랜드들이 들어와가지고 임대료가 10배가 올라간 거예요. 거의 3천만 원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감동하신 할머니가 제 임대료를 안 받으신 거예요. 공짜로 해주셨어요.
2: 아니 회장님도 대단하신데 고맙다고 아예 또 월세를 안 받으신 그 건물주 어르신도 대단하시네요.
0: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공짜로 살면서 저는 돈을 잘 벌었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늘 음식을 해다 드리고 제가 잘 해드렸죠. 서울까지 막 보뚱이 해가지고 제가 싸들고 진짜 딸 제가 이제 나중에 수양딸이 됐는데 진짜 딸처럼 친정엄마 때 가듯이 제가 거의 뭐 제가 반찬을 해드렸죠. 네.
1: 장사가 잘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잘 됐을까요?
0: 제가 1억짜리 1년에 1억짜리 적금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800 몇십만 원씩을 제가 은행에 매달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금 탄 돈을 그대로 또 예치시키 놓으면.
2: 아니 근데 저기 한 달에 그 당시에 예. 80년대인데 한 달에 그러면
0: 1000만 원 이상
2: 번 거예요. 순이익으로 1000만 원 이상 번 거예요?
0: 당연하죠.
2: 주부로 계시다가 느닷없이 경양식집 차려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80 몇 년이에요?
0: 85년 이쯤이에요.
2: 85년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100만 원을 만약에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보통의 어디 회사에 최하 임원 정도.
0: 와. 근데 그게 가능해요.
2: 아니 그럼 뭐 대표님만 가능한 거지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니죠.
1: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2: 그 당시에는 사실 1억이라는 말이
0: 쉽지 않은 얘기죠.
2: 요즘은 네. 뭐 억이라는 말이 뭐 익숙하게 뭐 여기저기 네. 쓰이지만 억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함부로 어디서 뭐 나오고 이럴 때가 아닌데 1억짜리 적금을 드셨어요.
0: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놨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예. 심지어는 남편도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진짜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은행에도 그냥 무조건 맡기기만 하는 거예요. 찾아 쓰는 법이 거기 없었어요.
1: 그렇게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아서 처음으로 사신 건 뭐였어요?
0: 제가 새 들어 살았던 건물이요.
2: 아니 근데 그 건물을 네, 그러면 그 할머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0: 건물 살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셔서 저보고 돈 얼마 모아놨니? 그래서 4, 5억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거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은행에서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빼봐봐라. 그래서 은행에다 제가 부탁을 했더니 11억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7억 5천을 주고 그 건물을 샀어요.
2: 17억 5천이요? 그 당시에?
0: 당시에.
2: 근데 원적으로 제복이
1: 네, 있으시네요.
0: 아, 있으셨던 거죠.
2: 아니, 운도 그렇고 뭐 아니 저
0: 시세 그때 그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1: 그 당시에요?
0: 네.
2: 그 사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요?
0: 5년 만이니까 29에서 34.
1: 34. 네.
0: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어머니가 그때 암에 걸리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재산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당신 살아 생전에 빨리 파셔야 되니까 저한테 넘겨주고 한 6개월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감사함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지.
2: 자, 이쯤에서 우리 회장님 백지 수표가 얼마나 쓰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0: 여기 있습니다. 네.
2: 아, 10억입니다. 10억.
1: 10억.
2: 예, 10억. 이게 10억은 무슨 의미인가요?
0: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해준 금액이 10억입니다. 우리 남편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2: 보증 잘못 썼고
0: 보증도 썼고 네. 어쨌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1: 사고가 많았네요.
0: 네, 네. 일단 압류를 당하니까 네. 속수무책인 거죠 뭐.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처음에 몇 개월은 막 미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길도 없고. 그런데 일단 압류를 당하면은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세입자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됐다. 그렇지만 나 아직 젊고 여러분들한테 절대 피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믿고 기다려달라.
2: 그런 상황이면 잘 안 믿죠. 보통은 안 믿고. 예.
0: 그분들은 믿어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지금 정말 당당한데 그분들은 제 말씀을 믿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죠.
2: 부산으로?
0: 네.
2: 왜 갑자기 대전에 계시다가 부산으로?
0: 아, 제가 대전에 최고 요지에 건물주로 끙끙거리고 행세하다가 그러면 체면, 알량한 체면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었죠. 창피스러워서. 지금 같으면 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1: 그럼 부산으로 내려가셔서는 뭘 하셨어요?
0: 우리 족발 체인점을 한 거예요.
2: 장사가 잘 됐나요?
0: 아니요.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네. 이제 아이들 돌반지까지 팔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네.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네. 너무 힘들었죠.
2: 아니 경양식집은 하자마자 잘 됐는데 왜 족발집은 안 됐나요?
0: IMF가 우리가
2: 그쵸, 그쵸, 그쵸.
0: IMF 그때, 관리받는 네, 네.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지하철에다가. 태풍이 불어도 배달합니다 하고 제가 광고까지 했었어요. 하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네.
1: 광고하고 나서 좀 네. 나아졌어요?
0: 그 광고를 했는데도 신통찮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늘 동백섬을 네. 갔었는데 제가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 앉아서 하고 있는데 혜니 할머니가 한 분이 팔다나무 소주 조금 3분의 1 정도 남은 거 하고 멍게 해삼 이렇게 조금 몇 첨을 들고 저를 찾아오셔서 옆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앉으시면서 새댁 나는 저 바다에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오. 그러시면서 그래도 산다. 사라지더라. 난 진짜 그분이 하신 말씀 한 지금까지도 진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고 했다 이가 힘내서 살아라 하면 이렇게 똥을 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황할 것이 아니다.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누가 장사를 해줄 것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전국 제가 1위 매장이 됐었죠.
2: 전국 매장 중에 1위 매장.
0: 예, 1위 매장이 됐는데.
2: 근데 음식은 바뀐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음식은 프랜차이즈니까 그렇죠. 예, 예. 똑같이 나왔을
0: 네,
2: 거고.
0: 네, 매뉴얼대로 우리는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장사 잘 되는 집이요. 음식이 맛있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니에요.
2: 맞아요.
0: 고객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고객 감동이에요. 고객, 그래서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죠.
1: 서비스 면에서 어떤 점이 좀 특별했을까요?
0: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수건이에요.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대접받은 기분이 들잖아요. 우리 가게를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비즈니스를 타시는 분들처럼 모시겠다. 해가지고 물수건을 제가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1: 서비스를 예. 완벽히 하신 거예요.
0: 그리고 이제 신발을 보니까 신발에 주로 이제 족발을 드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신발에 먼지가 막 앉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구두 주걱하고 이제 그 사다가 구두약하고 사다가 그 신발

0: 아까들이 시작했어요. 감동한 고객들은 아 싫다는 사람도 고개를 끌고 오세요. 친구분들 막 모시고 오시고 아 여기 와보라니까
1: 맞아요. 네.
2: 아니 진짜
0: 그렇게 웨이팅이 되기 시작했죠.
2: 그렇게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 떠나서 지금 가만히 그냥 제가 그 집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데 저쪽 끝에 이렇게 봤더니 사장님이 내 신발을 들고 구두솔로 솔질을 하고 있다라면 너무나 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
0: 되게 감동하시죠. 고맙다고 하시고. 그때 이제 IMF 때라서 상추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높아가지고 상추 한 박스 10만 원이 넘었었어요. 국을 한 장씩 더 넣어드린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고객들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상추 한 장 때문에. 소주는 한 병 더 먹고 싶은데 족발은 하나 더 시키기는 너무 많고 요럴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제가 얼른 매침을 더 갖다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객을 왜 못 맞춰준단 말입니까? 맞춰줘야지. 그런 서비스가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2: 네. 한번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한 게 같은 치킨집이 굉장히 큰 치킨 프랜차이즈인데 왜 여기만 1등일까가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 비슷한 동네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왜 이 집만 계속 1등인가. 그래서 그 집에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 집에서 그걸 시키고 알았어요.
1: 뭐가 달라요?
2: 달라요. 포장,
1: 글,
2: 문구.
1: 맞아.
2: 비닐을 뜯고 봤을 때 아 이래서 1등이구나를 확 느꼈어요.
1: 그리고 이런 집은 어플에도 막 리뷰 달리면은 사장님들이 막 불만 있으면은 다 답글 달아주시고
0: 고객이 진심인 거죠.
3: 공장에서 그럼 족발만 만드시는 걸까요?
0: 아니요, 저희가 김치 동치미도 만들고 있거든요.
2: 아 네. 왜냐하면 족발에 김치가 나가야 되니까.
0: 네. 여기 이제 김치 공장에 왔습니다.
1: 예. 네. 그러네요.
0: 네, 1차 세척이에요. 네. 흙을 털어주는 거거든요.
2: 예, 예.
1: 이 무도 양이 상당한데요?
0: 네, 하루에 뭐 우리가 한 2,000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아, 이렇게
0: 네.
1: 세척해서 나오는 거구나. 네.
0: 1차 흙을 털어주는 거예요. 네.
2: 아, 겉에 좀 이렇게
0: 지저분한
2: 것들을 다 칼로 정리하는 과정이네요.
0: 네. 예. 여기서 이제 다듬어져서
2: 예, 예.
0: 다시 세척을 두 단계를 거쳐서
2: 다시 세척을 하고
0: 그리고 절임실로

0: 하나씩 개체 개체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은 세척이 깨끗이 되니까
1: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워터파크 같다, 워터파크.
2: 와. 배추가 한 장 한 장.
1: 그러니까 낱개로.
2: 아무래도 겉절이다 보니까.
1: 네. 아, 깨끗하다.
2: 이거.

0: 이거 저기 사장님.
1: 네.
0: 이거 저 우리 고객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된 거는 누가 씹은 게 아닙니다. 먹다 보면 이거 누가 씹었나 생각한다. 아까 보셨죠? 그 안에 심을 빼가지고. 요렇게 된 거예요. 이거 씹은 게 아닙니다.

0: 좀 떨려요. 두 분 입맛에 맞으실려나? 한번 드셔보세요. 담백하고 고유의 이제 쫄깃쫄깃한 맛만을 살리는 거라서.
1: 방금 썰어주신 부분 너무 맛있어요.
0: 너무 부드럽죠, 이거는?
2: 아니.
0: 질려요, 근데. 질려요, 근데. 질려요, 근데. 질려요, 근데.
1: 많이 먹으면 질린다는 분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
3: 조금 전에 저희가 삶는 걸 봤잖아요. 네. 그 바로 삶은 걸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훨씬 더 좀 맛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감칠맛은 없어요. 그냥 담백하기만 해요.
1: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3: 저 진짜 솔직하게 족발을 좋아하는데 예. 껍데기랑 이 살이 막 너무 부들부들하고 막 그래가지고 쫄깃쫄깃한 맛이 떨어지면 저는 그 집은
1: 안 시켜요?
3: 자신이 안 시키거든요. 근데 진짜 부들부들했으면 내가 오늘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을 텐데 너무 좋습니다.
0: 아, 자극적인 맛은 없을 거예요.
1: 자극적이지 담백하고. 않은 거 좋아요.
3: 우리
0: 신신자.
3: 신신자가 아니라
0: 신신자 사장님.
3: 아니 그게 아니라 김치도 방금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좋아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3: 제가
1: 스타일.
3: 제일 좋아하는 아예 지금 막한 거. 그냥 이런 김치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1: 어떡해요.
0: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3: 아니. 혼자 사니까 이렇게 금방 한 김치를 먹을 일이 없어요.
1: 불쌍해 죽겠네, 진짜.
0: 내일까지만 드실 수 있게 좀 싸드릴까요?
3: 아니. 동치미도 엄청 좋아하거든.
1: 나도 동치미 좋아하는데. 무만 먹었는데도 맛 느껴져요.
3: 동치미도 담백하게 좋습니다.
0: 원래 이렇게 입맛이 좀 까다로우신 분 아니세요? 안, 전혀, 근데.
1: 까다로워요.
0: 예, 그런 분한테 이렇게 칭찬을 드리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
3: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1: 바로 있죠.
3: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랬어요. 누가 나눴는지. 그렇게 까다롭다라고.
0: 입맛이.
3: 내가 왜 이럴까. 매번 그.
1: 너무 웃긴데요?
3: 아니, 네. 제가 심지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네. 김치도 그렇고, 생거 아니면 안 먹으니까 맨날 담가야 돼.
1: 얼마나 피곤해요.
3: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너무 아주 좋은.
1: 최고다.
3: 차림입니다.
1: 아이고. 좋아하는 쫀득쫀득하고.
3: 너무 좋아요.

0: 가게도 잘 되고 작품 왕족발 전국 매장 중에 1위 매장. 예. 갑자기 어떻게 본사 회장님이 되신 건가요?
1: 이제 본사가 어렵게 됐었어요. 그때는 IMF 이후에 한동안 많이 어려웠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2001년 1월 달에 이거를 인수.

0: 줘야겠다.
1: 예.
2: 아니, 인수하려면 돈이.
1: 그 사이에 제가 은행동 그 리딩을 찾아갔어요.
2: 아, 그 압류가 풀렸나요? 드디어?
1: 그때 남편 이름으로 있을 때 부채는 공제가 된다는데 그 공제가 안 되고 부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찾아갔어요.
2: 아, 다시.
1: 그게 이제 2000년도 11월 달이고.
2: 네, 네. 아, 그럼 지금 아직도 갖고 계세요?
1: 건물을? 네, 갖고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빌딩 세입자들한테 네. 그 황당한 부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0: 기다려달라.
1: 네, 근데 그분들이 기다려,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고, 그때서부터 제가 임대료를 단 한 번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 감사함 때문에. 건물 산 지 제가 37년 됐거든요. 네.
2: 아니, 지금 37년째 월세 동결이면은 네. 그 건물 세입자들도 지금 싸게 그런 월세를 내고 있는 거네?
1: 뭐, 제가 시세를 알아보진 않았지만은, 네. 그 은행동이 거기가 최고 요지거든요. 네. 아주 그 유명한 빵집 바로 옆집이니까.
2: 찜닭이요?
1: 네. 네.
0: 다 은행동 가서 놀잖아요.
2: 아, 그 바로 옆집이에요?
1: 찜닭? 네, 옆건물이에요. 옆건물이기 때문에.
2: 아, 그럼 비싸겠네.
1: 근데 시세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임대료를 올릴 생각은 없어요.
0: 진짜? 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한 번 들어오시면 잘 안 나가세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그 동네에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보고, 아, 그만 좀 작작하라고 막 이렇게 농담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감사함에 대한 대가예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그 건물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빌딩은 저한테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미. 딱 그거 지금 뭐, 37년 전에 임대료를 그대로 받아도 저는 그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2: 작은 족발가게에서 이제 빚도 갚고 회사까지 인수를 하셨는데, 처음에 하신 일이 뭔가요?
1: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현재는 상무인데, 그때 당시 과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보고, 이 회사 좀 이상합니다. 그래, 뭐가 이상하냐 하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일용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전 직원들을 제가 정식 직원 만들어 준 거였어요.
0: 전원 정규직 전환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1: 당연한 권리예요.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그 다음날 떡하고 음료가 이제 올라왔어요. 네. 이게 뭐냐 하니까 정식 직원 된 거를 축하하기 위해, 자축하기 위해서 네. 돈을 걷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온 거예요.
0: 떡 돌리는구나.
1: 네네. 그때부터 직원들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두 배로 더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이 사람들은 그대로 몸으로 표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깨달았잖아요. 아, 직원들은 내가 진심으로 하면 직원들도 이렇게 해주는구나. 어.
2: 회사를 인수하시자마자 직원들의 이제 고용 안정부터 챙기셨는데, 근데 이제 기업은 뭐 결국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장님이 인수하시고 나서 규모가 얼마나 커졌나요, 지금?
1: 당시 인수했을 때는 38억인가 매출이 그랬었어요.
2: 매출이.
1: 네. 네. 지금 한 10배 정도 올랐네요.
2: 10배 정도. 네.
0: 직원들을 위해서는 땅을 구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소망은 우리 직원들한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는 겁니다. 종합주택을 만들면 되거든요. 저는 늘 제일 미안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퇴직자들이에요. 지금 한 4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회사만 키웠지 아무리 시댁도 못 받고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그분들에게 꼭 선물을 보내거든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고기 한 박스, 이거야 너무 감동하셔서 막 울면서 고맙겠다고 전화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 노후를 지금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는데 회사만 키워놓고, 그분들 혜택을 못 받으니까. 지금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장학금도 받고, 뭐 좀 혜택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너무 회사가 어려웠으니까. 초창기 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하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는 그렇습니다.
2: 근데 회장님 집은 어디세요?
1: 저는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그냥 26년째 그냥 그대로 살고 있고 네. 한 번도 바뀌지도 않고 가구도 그냥 고장나면 고쳐 쓰고 그냥

0: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제가 거처하는 집입니다. 근데 보여드릴 게 없는데. 두 아이를 여기서 키웠고 결혼해서 다 분가를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집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하숙생일 뿐이에요. 시집 올 때 이제 그 혼수로 해가지고 온 건데 오래됐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새벽에 제가 4시 반이면 일어나거든요.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제 독학해서 식품 기능사를 땄고 식품 산업기사도 땄거든요. 그래서 만점 받았어요.
1: 아니 이제는 뭐 그야말로 뭐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집에 좀 사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시는 이유가?
0: 아니 필요를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냥 저는 직원이 최우선이에요. 직원 행복이 제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입구에도 딱 어린이집이 있고
1: 재밌는 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세 분이라고.
0: 네 근데
1: 세 분인데 애들이 둘이래요.
2: 아 그래요?

0: 근데 두 명 다니기엔 저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1: 아니, 되게 넓던데.
0: 어린이집이?
2: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라 이거죠.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애를 앞으로 키워주겠다. 그리고 지금 결혼하는 직원들을 애기를 낳아라.
1: 편하게 다니게 해주겠다.
2: 네, 나오면은 키워주겠다. 미래를 위해서.
0: 회장님 별명이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이래요. 본인이 노조위원장이라고.
1: 다닐만 할 것 같아요.
0: 아니, 이렇게 대우를 잘해주시면, 그리고 나중에 저 방값 아파트도 지금 지어주실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지금 자리에 있을 때 빨리 오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2: 네,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형 살 빠졌어.
3: 하다가 안 하다가
2: 살 빠졌어.
3: 고민이면
2: 해. 해면 좋지. 밥은 꼭 해먹고 다니는 거야?
3: 네.
2: 아침밥은 꼭 먹어야 돼. 민재도 아침밥 먹고 오는 거야?

0: 보시면 대표님인지 모르시겠어요.
1: 몰라요. 저보고 반말하는 사람도 있어. 아줌마 여기 야근해 오늘 막 이렇게 보시면. 직원들 휴식 시간에 쭉 뒤따라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산책하고 오고 이렇게 하지. 왕복하면은 1km 걷는 거예요. 예. 군데군데 벤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아마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CEO일걸요? 저는 직원들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1도 없어요. 진짜.
2: 회장님께서도 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하셨었더라고요.
1: 네. 10%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내놔야 해요. 벌었으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거는 10%예요, 1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2: 우리 신신자 회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2: 감사한 마음으로.
1: 깨달음의 연속이에요. 깨달음의 인생은. 예. 저는 백만장자가 돈이 아니고 깨달음이 마일리지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제가 백만장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진짜 백만장자예요. 네.
2: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3: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4: 우와. 앵바를 타고

0: 인생.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1: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0: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t'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1: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Hi, Kyung Min.
1: Hello, Dr. Pizer. Nice to see you.
0: Professor Kim, will you please now give us your lecture on the new towns in South Korea?
2: Yeah,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민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좀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신도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분당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분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GDP,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1등 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굉장히 급격한 도시화를 이뤘고, 따라서 주택이 부족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대폭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한 해에 강남 아파트 집값이 한 해에 100%가 올라요. 그리고 임대 가격 같은 게 대폭등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빠르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9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0: 우선 이 제1기 신도시, 특히 분당의 어떤 성공적인 요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한 5개 정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위치고요. 강남으로부터 10km 이내 아주 근접한 지역에 거대한 신도시를 만듦으로써 강남 집값의 폭등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장점을 제공했다.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걸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6년에 운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97년에 IMF 금융위기를 맞잖아요. 만약에 분당이 그 이후에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시점도 굉장히 절묘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실에서 분당 기획부터 개발 과정까지 모든 것들의 이해관계 같은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빨리 할수 있게끔 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개발 구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토지를 압단해서 초기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시킴으로써 인프라 건설들 다른 비용 같은 것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넌스 개발 구조, 그리고 이제 이그 안에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설계 차원에서도 서구의 이론들을, 많은 이론들을 담아서 그걸 구현합니다. 그 분당을 가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8만 8천 채로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유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초고층 빌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컨셉은 르꼴부아제라는 건축가가 이야기했던 컨셉입니다. 그 초고층으로 하되 1층에는 많은 녹지와 공유할 수 있는 면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그 여유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고층 스타일의 어떤 개발 구조 같은 것들은 르꼴부아제의 어떤 계획, 플랜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강남에서도 나타난 부분입니다만은 이 블럭이 굉장히 슈퍼 블럭입니다. 블럭이 굉장히 큰 블럭인데 그 블럭 중앙에 항상 초등학교를 위치시켜요. 이 부분은 이 클라렌스 페리라는 사람의 근린 주거 이론을 우리가 차용을 한 겁니다. 이 성공의 요인을 넘어서 우리가 현재의 분당을 우리가 또 바라본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도시들이 단순히 배드타운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1기 신도시, 그 다음에도 또 판교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판교와 정자동, 서현동 이런 지역들이 거대한 업무지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서울 수도권 남부의 엄청나게 큰 잡센터, 업무지구로서 작동을 하면서 주변의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당의 업무지구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그만큼 담보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Welcome to Great Minds. I'm Richard Peiser, a professor of real estate development at the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Today is the fifth and final lecture of my series on new towns. And in today's lecture, I'll be focusing on certain new towns that I know best, offer examples of what I think are the best that new towns offer. Also, spend a little time on new town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particularly in Africa. And then I'll conclude with the promise for tomorrow. So let me turn to my favorite. If I have to pick one new town in the world that I think has done the best with creating a town center, it would be Almere in the Netherlands. Now, from the photos, you can see that Almere was initially developed in an area that was totally underwater. So it's what's called a polder, where the city was created by draining this very large area next to the ocean, blocking off the ocean. And over time, as the water was removed, natural areas have grown in their place and has become the focal point of one of the most successful new towns in the world. Now, Rem Koolhaas,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architects, designed the town center. And when he designed the town center, he was addressing one of the major deficiencies in the Netherlands, namely that it's extremely flat and there's no topography, there's no hills. So he created a hill that would be the town center, and it has no cars on top of the hill. It's designed so all the trucks, all the service, and all the parking and cars is underneath, essentially at the ground level of the rest of the city. And then the town center is built on this hill on top of that infrastructure. And this hill provides a very interesting approaches and walkways, and includes various, it functions again as a regional mall, but unlike other regional malls, has done a better job of integrating residential areas into the urban center. And one can see at the top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5: 산행안전사고.
4: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증상도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복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안녕하세요 여러분, U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So Megan.
1: Yes.
0: This week we have chosen a very, very important theme.
1: That's right. The theme for this week will be saving money.
0: 네,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골라봤는데요. 바로 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1: Saving money.
0: 자, saving money 하면 물론 돈을 아끼는 것도 가능하겠고 saving money up for something. 돈을 모으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1: yes.
0: 1차적으로 돈 아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So for today's topic,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plan my meals to save money.
0: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식사 계획을 세워요라는 말이에요. I plan my meals. 일주일 동안 뭐 월요일에는 이렇게 먹을 거고 아니면 뭘 가지고 요리를 할 거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리카 씨인데요. 리카 씨의 요약 문장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1: 리카 씨, 나와주세요.
3: My main way of saving money is planning in more detail what I will eat during a week and then rewarding myself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My main way of saving money is planning in more detail what I will eat during a week and then rewarding myself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My main way of saving money is planning in more detail what I will eat during a week and then rewarding myself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0: 네, 주로 돈을 어떻게 아낀다고 하고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1: So Rika said, my main way of saving money is planning in more detail what I will eat during a week and then rewarding myself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0: 네, my main way of saving money, 돈을 아끼는 주된 방법은 is planning 뭐뭐뭐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될 텐데 그 전에 in more detail, 더 자세히, 더 세부적으로 라는 말이 중간에 끼어 들어갔고요. What I will eat가 plan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그러니까 식단, 식사할 내용을 계획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During a week, 한 주 동안 뭘 먹을지. And then rewarding myself, 돈을 아꼈으니까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1: Yes.
0: 무엇으로 보상해 주냐면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가끔씩 외식을 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거예요.
1: Ooh.
0: Great idea.
1: Oh, that is a great idea indeed. Especially because you don't realize how much money you spend eating out 네. until the end of the month.
0: 네, 계획 없이 외식을 자주 하게 되면 많은 돈을 쓰게 되잖아요.
1: Yeah.
0: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3 more times.
3: My main way of saving money is planning in more detail what I will eat during a week and then rewarding myself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My main way of saving money is planning in more detail what I will eat during a week and then rewarding myself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My main way of saving money is planning in more detail what I will eat during a week and then rewarding myself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a lot.
1: Due to 뭐뭐뭐 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0: Like due to rain, we will change the date of the picnic.
1: 네, 비 때문에. Mm-hmm. Due to the bad weather, 나쁜 날씨 때문에. Mm-hmm. Due to the change in oil price.
0: Yeah, or due to sickness.
1: 뭐뭐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는데요. 여기서도 due to the fact, 사실이라는 명사가 왔고 그 사실을 뒤에 또 꾸며주는 거죠. Mm-hmm. Due to the fact that I travel a lot.

0: 30 minutes for the show. Let's move on to the next segment.
1: Okay.
2: In my free time, I travel to see my family or friends in other countries, and that means that a lot of money goes to flights or train or bus tickets.
0: In my free time, I travel to see my family or friends in other countries.
1: In my free time, 저는 자유 시간에 I travel to see my family or friends in other countries. Mm-hmm.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 또는 친구들을 보러 여행을 갑니다. Mm-hmm. Travel, 물론 여행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 think you can safely translate travel to 여행 here.
0: Yes.
1: But in some cases, traveling can be just 이동.
0: Yeah, just 이동. 네. I'm going to travel to my office now, mm-hmm. you know, however far that is.
1: 네. 그래서 travel 자체가 여행이란 뜻이긴 하지만 가끔씩 이동 하나로만 쓰일 때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여기서는 그냥 다른 나라 가니까 yeah.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Literally is 여행 in this case. Mm-hmm. So next she says, and that means that a lot of money goes to flights or train or bus tickets.
1: 그래서 due to the fact that I travel a lot, 여행 많이 하는 거 이야기했고 mm-hmm. 자유시간에 뭐 하는지 이야기했고 mm-hmm. and that means 그건 mm-hmm.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Mm-hmm. 아니면 그냥 그래서
0: yes. I do that. Yeah, so
1: therefore라고 생각하실 yeah. 수도 있습니다. Uh-huh. 그래서 뭘 뜻하냐면 a lot of money goes to 하면 많은 돈이 거기에 간다 즉 들어간다.
0: Yes.
1: 그리고 a lot of money라고는 했지만 a lot of my money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될 거예요.
0: A lot of money, a lot of my money.
1: A lot of my money goes to 여기서
0: flights. Flight.
1: Flight 하면 비행을 말합니다. Uh-huh. 비행기를 타고 그 하늘을 나는 행위 자체, flight. That's the flight. Right. 그래서 how was the flight? 이렇게
0: oh,
1: 말하면
0: the flight was great. We had a very nice takeoff and a very soft landing.
1: 그래서 how was your flight? 어떻게 비행기 타고 오는 여정이 어땠나요? 라는 말이고요. 또 항공편을 말하기도 해요. Flight number라든지
0: oh, yeah.
1: 약간 다르죠?
0: Yeah, it's definitely different.
1: The flying itself and the
0: number of the flight.
1: Yeah, the ticket.
0: The ticket, right?
1: Yeah.
0: Flight number 805. Mm-hmm. It's usually like three numbers or
1: 네.
0: something.
1: 살짝 다르지만 yeah. 같은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flights, 그래서 비행편을, 항공편을 사는데 아니면 train or bus tickets. Flight는 비행기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I'm spending money on flights 가능한데 I'm spending money on trains or buses 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까 봐 tickets까지 그냥 붙여준 거예요.
0: Yeah, she put tickets there.
1: 네. All right.
0: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also love eating out for breakfast, lunch, or dinner. So I've had to come up with a plan to save money a little bit better. And that lies mainly in what I eat.
0: I also love eating out for breakfast, lunch, or dinner.
1: 네, 여행도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또 뭐 더 좋아하냐면 I also love eating out. 그런데 외식은 보통 eat out 하면 저녁을 보통 많이 생각하니까 mm-hmm. 그게 아니고 breakfast, lunch, or dinner.
0: Yes.
1: 아침에도 외식하는 거, 점심에도 외식하는 거, 저녁에도 외식하는 거 좋아한대요.
0: I miss breakfast. Next she says, so I've had to come up with a plan to save money a little bit better.
1: 그래서 I've had to, I have to 하면 지금 해야 한다는 거고 mm-hmm. I had to는 mm-hmm. 과거에 해야 했다는 거예요. Mm-hmm. 지금과 관련이 없어요.
0: Yes.
1: 근데 I've had to라는 거는 해야 했고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yeah. 느낌을
0: You're
1: 살려줍니다.
0: You're still doing it now.
1: I've had to come up with a plan to save money a little bit better.
0: Mm-hmm.
1: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0: mm-hmm.
1: 돈을 좀 더 아끼기 위한, 좀 더 잘 아끼기 위한 계획을 생각해냈어요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문장의 뜻이고요. 방금 전에 메간 선생님이 사실 우리가 넘어갔는데
0: okay.
1: You said you miss breakfast. What did you mean?
0: Well, going out for like breakfast in the morning to breakfast restaurants. But I meant like American breakfast.
1: Yeah.
0: Like I want my pancakes and stuff
1: 네,
0: in
1: 네,
0: the morning
1: 네.
0: at restaurants.
1: 네.
0: It's not here.
1: 그래서 아주
0: Our restaurants open at 7 a.m.
1: Okay. Your restaurants or
0: Yeah, in America they open at like 7 a.m. and you get like pancakes
1: selling,
0: and stuff.
1: Selling typical American breakfast
0: yes.
1: food. 방금 전에 살짝 그냥 지나가 버린 말이었지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0: yeah.
1: I miss breakfast라고 한 말은 나는 아침 식사를 걸렀다가 아니고 그 미국식
0: yeah.
1: 미국 식당에 가면 아침에 진짜 뭐 팬케이크하고 베이컨
0: yeah.
1: 나오는 그런 식당들 그런 식사가 그립다는 yeah. 이야기였죠.
0: And some open even at 5 a.m.
1: Oh, really. I've actually been to one of those restaurants at 7 a.m. in the States once. Yeah. It was a very different atmosphere.

0: fear.
1: Yeah,
0: from,
1: it's different, right?
0: Yeah,
1: but
0: what
1: it's
0: I've
1: awesome.
0: Seen here. 자, 좋아요. 그러면 이 문장도 이야기했고 미국식 아침 식사 그리워하는 이야기도 했으니까 바로 다음 줄 볼게요.
1: Okay. So next she said, "And that lies mainly in what I eat."
0: 네, 여기에 중요한 단어 나오고 있습니다.
1: Lie. Lie.
0: Lie. Lie 하면 진짜 거짓말하거나 don't lie to me.
1: I won't lie to you 네. today.
0: 아니면 lie down 하면은 누워라라는
1: yes.
0: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mm-hmm. 여기서의 lie는 그 둘 다 아니고 어디에 mm-hmm. 있다라는 거예요.
1: Yeah. But if you think about it, if something lie, mm-hmm. like it lies down, it's there,
0: 네.
1: right? So
0: 있어요.
1: it's very simple.
0: 네.
1: Yeah.
0: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1: yeah.
0: 있는
1: it's
0: 거.
1: It's just sitting there,
0: 네.
1: right?
0: 그래서 이 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1: Mm-hmm. For example, his strength lies in his honesty.
0: 그의 강점은 어디에 있냐면 mm-hmm. lies in his honesty.
1: honesty.
0: 그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물론 his strength is 해도 되는데 lie 자체가 있다라는 존재한다라는 mm-hmm. 거를 더 강하게 나타내고요. Mm-hmm. 이거 외에도 my house lies in this corner of the city라든지
1: oh. My house lies in the middle of the forest.
0: 네, 숲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lie가 is located라는
1: yes.
0: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Mm-hmm. 그게 이제 이 문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어떻게 쓰였냐면 and that lies mainly in what I eat. Mm-hmm. 돈을 더 잘 아끼기 위한 계획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어떤 부분에 있냐면
1: yeah.
0: that lies mainly 주로 in what I eat. 음식과 관련이 있대요.
1: All right, let's All right. find out more.
2: So I devise a plan for the week, what I have for lunch and dinner and breakfast, and then I reward myself with a meal out once in a while, instead of just doing it without thinking about it.
1: So I devise a plan for the week, what I have for lunch and dinner and breakfast.
0: 네, 고안하다라는 단어.
1: Devise. Device.
0: 네, 아까 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비슷한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1: device.
0: Device.
1: Device.
0: D E V I 까지는 똑같고요. S만 C로 바꿔주시면은 명사죠.
1: Uh-huh. It's device.
0: device. 어떤 장비를 말해요.
1: Yeah.
0: Device.
1: So your smartphone is a device.
0: Device. That somebody devised.
1: Oh yeah, they devised. The device.
0: 네, 그래서 device라는 동사와 device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1: Yeah, just think somebody made it, right?
0: 네, 대신에 C일 때는 device, S 발음, 깨끗한 S 발음, 그리고 여기서는 device,
1: Z. With a Z.
0: 네, Z 발음입니다. 그래서 고안하다. 예문 하나 볼까요?
1: Mm-hmm. For example, they are trying to devise a new plan.
0: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devise 하려고, 고안하려고, mm-hmm. 짜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는 예문이었습니다.
1: Mm-hmm.
0: 이 문장으로 돌아가서 I devise a plan. 저는 계획을 짜요. For the week, 일주일간의 계획을 짭니다. What I have for lunch, dinner, and breakfast.
1: Mm-hmm.
0: 점심, 저녁, 아침에 뭘 먹을지를 계획을 쭉 짠대요.
1: Mm-hmm.
0: And then?
1: And what happens if she follows that? She says, and then I reward myself with a meal out once in a while.
0: 요약 문장 속에서는 occasionally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1: uh-huh.
0: once in a while. 물론 품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uh-huh. and then I reward myself. 그러다가 그렇게 한 후에 다 지키면 자신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With a meal,
1: meal out.
0: With a meal out이라는 것은 외식으로 by eating out.
1: Uh-huh.
0: 무엇을 하는 대신에?
1: Instead of just doing it without thinking about it.
0: 여기서 말하는 do it라는 건 식사하는 걸 말하겠고요.
1: Yeah, going to eat out.
0: 네,
1: right?
0: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식을 하는 대신에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다 잘 되면
1: mm-hmm.
0: 보상으로, 상으로 외식을 하는 거예요.
1: Yeah, I wonder how often.
0: Maybe once a week?
1: Once a month?
0: I don't know. I'll ask her.
1: Yeah, you should ask her. I'm okay. really curious to know. Maybe I'll try that and see how much money I can save.
0: Mm-hmm.
1: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 wouldn't say that I'm the best person at saving money, and I think that's greatly due to the fact that I travel a lot. In my free time, I travel to see my family or friends in other countries, and that means that a lot of money goes to flights or train or bus tickets. I also love eating out for breakfast, lunch, or dinner, so I've had to come up with a plan to save money a little bit better, and that lies mainly in what I eat. So I devise a plan for the week. What I have for lunch and dinner and breakfast, and then I reward myself with a meal out once in a while, instead of just doing it without thinking about it.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뭐뭐라는 사실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Due to the fact that. 그런데 이 다섯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굉장히 빠르게 발음이 됩니다. Due to the fact that, due to the fact that 이렇게요. 그리고 뭐뭐를 생각해내야 하다, 마련해야 된다라고 할 때 have to come up with something이라는 형태를 쓸 수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고 올게요.

0: 네, 이번에는 식사 계획을 잘 세워서 돈을 아끼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Food shopping can be one of the biggest areas of expense. I meal plan and write a shopping list to save money food shopping. Planning meals in advance is huge. I do it week to week. It helps me stay dialed in with my goals and usually saves me money at the grocery store and with not eating out.
0: 네, 다시 볼까요?
1: Cat says,
0: food shopping 자체가 그냥 음식 쇼핑이라는
1: yeah,
0: 명사처럼
1: like
0: 쓰였고요.
1: Grocery shopping.
0: 네, can be one of the biggest areas of expense. Mm-hmm. Expense는 비용을 말하죠. Mm-hmm. 그래서 음식 쇼핑이 음식 사는 것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분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I meal plan, 여기서 meal이 동사가 아니고요. Meal plan 자체가 동사예요.
1: Yeah, it's 네. you meal plan. You 네. plan your meals, right?
0: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씁니다. Mm-hmm. I meal plan, 저는 식사 계획을 세웁니다. Mm-hmm. And write a shopping list, 쇼핑 목록을 쓴대요. To save money, 이 부분도 재밌는데 save까지는 동사잖아요.
1: Yeah.
0: Money, food, shopping 다 명사처럼 보이거든요.
1: All right.
0: 그게 아니고 food shopping 자체가 이렇게 ing 형태로 save money doing something
1: yeah,
0: 이 형태예요.
1: Save money while food shopping. Think
0: exactly.
1: of it like that.
0: 네, 그래서 분사처럼 저는 식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쇼핑 목록을 씁니다. To save money 돈을 아끼기 위해서 뭐 하면서 while doing food shopping.
1: Right.
0: 네.
1: Food shopping.
0: 음식 쇼핑하면서.
1: So next we have one from Colin who says
0: 식사 계획을 세우는 거 planning meals in advance 미리 세우는 거 is huge 큰 도움이 된대요. Mm-hmm. I do it week to week. Mm-hmm. 매 주마다 하고 있고
1: every week?
0: 네, every week. It helps me stay dialed in with my goals. Dialed in with my goals라는 것은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는
1: yeah,
0: 거예요.
1: You stay connected with your goals, right? You 네. follow them.
0: 네, 그리고 usually saves me money at the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에서 돈을 아껴 주고 and with not eating out. 이게 with가 어디랑 연결되냐면 stay dialed in with 네, not eating out. Mm-hmm. 외식을 계속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Mm-hmm. All right,
1: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I'm going to try to plan out my meals for this week because it could help.
0: Yeah, try too.
1: You guys should try it and let us know.
0: Okay.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So what happened is my grandmother would have all the kids take ketchup packets from fast food places.
1: 그래서 wealthy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mm-hmm. By the way, wealthy하고 rich 잠깐 설명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mm-hmm. rich하고 wealthy는 같은 뜻이지만 mm-hmm. rich라고 했을 때는 좀 맛이 풍부하고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0: Oh, 그래서 right. 문맥상 like, A chocolate cake can be very rich, 네. like it's very sweet. You can't have much of it.
1: 네, rich, right? 다, rich 안에도 다른 뜻이 있으니까 mm-hmm. 그걸 헷갈리지 않도록 wealthy 쪽으로 딱 쓰면 명확하죠.
0: Yes.
1: Wealthy는 그런 다른 뜻이 없으니까. Mm-hmm. 그래서 wealthy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So what happened is, 아니면 what happened was도 mm-hmm. 같을 거예요. 의미는 My grandmother would have all the kids, mm-hmm. 아버지하고 나머지 seven other siblings.
0: The seven others.
1: Take ketchup.
0: Packets, 네. ketchup packets.
1: From fast food places. Mm-hmm. Fast food places라는 건 fast food restaurants. Fast food 식당에서 take, 가져오도록 시킨 거예요. Ketchup packet는 생각해보면 packet 자체가 통, 곽, 갑이라서 mm-hmm.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ketchup packet은 그 비닐봉지 이렇게 납작하게 일회용으로 짜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0: Yeah. So nowadays we think of packet as something like that's kind of tiny
1: yeah.
0: and usually not like, a hard case. Mm-hmm. Yeah. It's like a soft yeah. like vinyl or something.
1: 물론 packet 자체가 hard case일 수도 있어요.
0: It can be.
1: 네.
0: But if you just say something packet, I think most people think of something like a ketchup packet.
1: 네. 그래서 ketchup packet이라고 이런 경우에 ketchup packet, packet을 공부하셨어요? 그냥 공부 팁으로. Mm-hmm. 통, 곽, 갑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번에 ketchup packet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0: Right.
1: 가장 좋은 것은 인터넷 검색으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mm-hmm. 수백만 개의 yes.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딱 보면 아 우리가 흔히 일회용으로 짜서 먹는 거 mm-hmm.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0: Mm-hmm.
1: 이렇게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0: That's right.
1: 그런 후에 집에 와서 뭘 하냐면
0: yes. So then they would do this and refill the ketchup bottle as a way to save money.
1: 네. Refill.
0: Refill.
1: 다시 채우다.
0: Refill.
1: 리필하는 거예요. Mm-hmm. The ketchup bottle. 여기서 말하는 the ketchup bottle은 집에 있는 케첩통.
0: Yes. The bigger one made out of plastic. The bottle of ketchup.
1: That they have at home.
0: At home.
1: As a way to save money. 그걸 가져와서 케첩통을 채우게 하셨대요. 돈을 아끼려고.
0: Mm-hmm.
1: 그런 다음에.
0: And next he says something. It's a really good expression. It's you do what you have to do.
1: 네.
0: Or some people say you do what you gotta do.
1: 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뭐 사람들이 가져가게끔 놔둔 거긴 하지만 뭐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 뭐 비난할 수 있잖아요.
0: Of
1: 그러니까
0: course.
1: you do what you have to do.
0: Yeah, you do what you gotta
1: 어쩔
0: do.
1: 수 없이 하는 거죠라고 mm-hmm.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Mm-hmm. You do 당신은 합니다. What you have to do.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Mm-hmm. You do what you Gotta do.
0: You do what you gotta do. Right?
1: Gotta do 같은 경우에는 you have got to do의 줄임말 yes. 형태로 you do what you gotta do.
0: Yeah. I mean, if you need to use that for that purpose, then okay.
1: 네.
0: You know, you gotta live,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Even today, I came home to visit, and of course, I'm staying at my parents' house because I'm gonna save money as well. It's not as intense as it used to be.
0: Even today, I came home to visit.
1: Even today, 오늘도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라는 mm-hmm.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Even today, I came home to visit. Mm-hmm. 저는 방문하러 집에 왔어요라고 mm-hmm. 하는데 우리가 문맥을 알잖아요. 알렉스 씨는 한국에 살고 있고
0: yes.
1: 지금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려고 왔다고 번역을 해봤고
0: yes.
1: Even today, 이 문장만 그냥 떼어놓고 보면은 저 집에 자주 오는데 오늘도 왔어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0: yeah.
1: 아직 안 끝났어요 문장이. Mm-hmm. 오늘도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는데 mm-hmm. 지금 고향 방문 중인데 바로 다음 주로 나옵니다.
0: Mm-hmm. And of course I'm staying at my parents' house because I'm going to save money as well.
1: And of course I'm staying at my parents' house. Mm-hmm. 그 고향 방문하면서 뭐 호텔에 있을 수도 있겠고 다른 곳에 있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 I'm going to save money as well. 돈도 mm-hmm. 아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 집에 또 머물고 있어요. It doesn't cost money if you yeah. stay at your parents' house unless they charge you
0: for staying there. They wouldn't do that for yeah. visiting.
1: Yeah, for visiting they don't.
0: They're just happy to see you.
1: Yeah. Mm-hmm. Okay.
0: And he says, it's not as intense as it used to be.
1: 어떤 단어가 나왔죠?
0: Intense. Intense.
1: 극심한, 격렬한이라고 하는

0: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써놓긴 했는데요. Mm-hmm.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심한 거예요, 심한 거.
1: Yeah, yeah. It's not as severe or intense.
0: Intense. There's an example sentence for you?
1: Yes, for example, you can say, he was under intense pressure.
0: 그는 he was under pressure,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intense pressure니까 심한 압박. Mm-hmm. 그리고 intense는 또 날씨 이야기할 때 intense heat.
1: Oh, yeah, that means it's way too hot.
0: 네.
1: The heat is severe.
0: 네, 심한 더위죠. Mm-hmm. Intense heat 때문에 어떻다 뭐 이런 mm-hmm. 뉴스 보도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1: Yes.
0: 그래서 it's not as intense as it used to be. Mm-hmm. Not as intense as 뭐뭐뭐 하면은 그것만큼 intense 심하진 않다라는 mm-hmm. 말인데 it used to be 지금 뭔가 핵심 내용이 다 앞에 나와서 생략되어 있지만 mm-hmm. 예전만큼 심하지 않다. 뭐냐면 예전만큼 돈을 아끼려는 노력들이
1: yes.
0: intense하지 않다.
1: Yes. So the amount of effort they put into saving money mm-hmm. is not as intense as it was before.
0: In other words, they don't try as hard to save money.
1: There
0: 예전,
1: you go.
0: 예전만큼 돈을 아끼기 위해 더 노력, 아, 그때만큼 노력하지는 않아요.
1: That was a good summary.
0: All right.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was, but still, it feels good to save money.
1: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was.
0: 네, 여기에서는 이 번역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은 영어 문장과 번역을 비교해 보시면은 mm-hmm. 마지막에 was가 있고 없고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장 뜻을 바꿔주는데 우리만은 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해버리면
1: yeah, it's like,
0: 지금의 아버지 yeah. 가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 It's like right now, but it's like, wait, aren't you a part of your dad's family? So it's weird.
0: Yeah.
1: So you need was, because 네. then you know, oh, in the past,
0: in the past,
1: right?
0: 네. 그래서 물론 구분해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1: yeah.
0: 나는 my family가 있고 my dad's family가 있고
1: oh,
0: 한다고
1: true.
0: 하더라도 현재 가난하시고 우리는 그만큼은 right.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1: yes.
0: 됐다가 was가 들어가는 순간 아 예전에
1: you need the was
0: 네,
1: for sure
0: 아버지의 유년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 mm-hmm.
0: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1: was
0: 굉장히 중요한 was였습니다.
1: It is very important.
0: Very important
1: for sure. And lastly, he ends his clip by saying, "But still, it feels good to save money."
0: 네, 그때처럼 상황이 절박하지는 않지만.
1: Mm-hmm.
0: It's not as intense as it used to be,
1: mm-hmm.
0: but still, 그래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it feels good to save money.
1: Yeah.
0: 지금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아끼면 기분이 자동으로 좋은 거죠.
1: For sure.
0: All right.
1: All right, perfect. It feels good to review the clip, doesn't it?
0: It does.
1: Let's review it once again.
2: Saving money is something that my family has always taught me to do. When my dad was a kid, he had seven other brothers and sisters, and they were not wealthy. They were not rich. So what happened is my grandmother would have all the kids take ketchup packets from fast food places and refill the ketchup bottle as a way to save money. You do what you have to do. Even today, I came home to visit, and of course, I'm staying at my parents' house because I'm going to save money as well. It's not as intense as it used to be. We're not as poor as my dad's family was, but still, it feels good to save money.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에 나오는 패턴은 What happened was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라고 설명을 할 때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그냥 이걸 빼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나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What happened was 하면 우리말처럼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고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고요. 알렉스 씨가 실제 오늘 클립에서는 What happened is라고 했는데요. 이제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은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What happened was라고 쓰는 것 같아서 이 패턴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뭐 하면 기분이 좋다라는 뜻인데 뭐뭐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라고 지금 느낌을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어서 오늘은 뭐뭐 하니 좋네요로 가볼게요. It feels good to.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 영어 문장 네 개가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주또 영어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자 오늘 가정영어 해볼 건데요. 오, 전공을 고민하는 딸입니다.
1: 아, 맞아요.
0: 네.
1: 뭐 딸아들 할 거 없이 전공 고민하죠.
0: 맞아요, 맞아요.
1: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장래 희망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0: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뭘 미래에 하게 될지를 알면
1: 네.
0: 얼마나 쉽겠어요.
1: 내가 근데, 잘하는 거를 딱 알아채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0: 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전공을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정하게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보통 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1: 아이고,
0: 이겁니다.
1: 이제 거의 꼭 정해서 뭔가 내 진로를 딱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면은 너무 진짜 갈팡질팡.
0: 이 부분이 가장 공부할 때 오히려 차라리 정해져 있으면 나은데
1: 편해요.
0: 가장 오래 걸리고 힘든 부분
1: 나
0: 같아요.
1: 뭐 하지? 막
0: Right.
1: 이러면서 고민 많이 하게 되죠.
0: Okay. So, 그래서 뭔가 못 정하겠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맞아요.
0: 사실 남의 얘기는 노이즈일 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또
1: 그럼요.
0: 어린 나이면은 그게 또 신경이 또쓸 수도 있겠죠, 그쵸?
1: 맞아요.
0: Right.
1: 저는 이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예고 가고 싶다고 했을 때
0: Yeah.
1: 엄마가 가지 마.
0: 아, 그건 안 된다.
1: 네 했어요. 그냥 말잘 들어요.
0: 아, 그렇군요. 오케이. 아우도 막 약간 공감이 될것 같기도
1: 네.
0: 하고.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을 못 정하겠다고 아빠한테 고민 상담해 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2: Oh, dear. I only speak English.
1: Oh, Dad. Okay. I can't choose my major. Major?
2: You can't choice.
1: Yes.
2: 어, you want to choose?
1: choose.
2: Oh, you can choose your
1: Yes.
2: major.
1: Yeah.
2: 아.
1: I don't know my job. So,

0: 예술 쪽이 너무 좋은데,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1: You don't know?
0: 정말, 힘들다.
1: Huh?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Okay.
0: I love art. I love
1: Okay.
0: art,
1: That's good.
0: but everybody, oh, that is, this don't need everyone.
1: You don't need everyone?
0: No, art is everyone help.
1: Everyone helps you?
0: No, art.
1: Art. Okay, well, I think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Follow
0: Follow?
1: your heart.
0: 아, 마음.
1: Just follow your heart, okay?
0: Okay, wow.
1: 'Cause yeah,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Are you movie director?
1: Yeah, I'm your dad. I'm
0: Oh,
1: movie
0: sorry.
1: director to
0: Oh, really?
1: dad.
0: Oh,
1: And I
0: yeah.
1: majored in math.
0: Oh, you're
1: Yeah.
0: so good. Cool.
1: It doesn't matter.
0: Yeah,
1: Yeah, it's
0: heart.
1: okay.
0: Follow heart.
1: Follow your heart.
0: Oh,
1: Yeah.
0: thank you, my dad.
2: 전공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회화체에서 솔직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이거 못
0: 그쵸.
2: 정하겠다. 고민이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 다할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응용할 수 있는 게 많겠네요.
2: That's 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4: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고민인 부분이죠, 그렇죠? 아빠, 나 전공을 못 정하겠어.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겠죠?
0: 그래도 부녀지간이 사이가 좋네요. 아빠한테 이런 고민 얘기 사실 쉽지
2: 아,
0: 않거든요.
2: 그래요?
0: Dad, I can't decide. Decide 우리 항상 외웠는데 결정하다.
2: That's right.
0: 결정을 할 수가 없대요. 나의 전공이네요, 여기.
2: 전공을 결정을 못 하겠다.
0: 전공은 저는 이제 항상
2: 네.
0: 그 대학교 때과 점퍼라고 있어요. 네, 과
2: 아,
0: 점퍼에
2: 본적 있어요?
0: 네, 과 점퍼에 써 있어요. 저 연기 전공이었거든요. Major of acting.
2: 아, major of acting.
0: 네, major of acting. 영어로 써야 돼.
2: 아, 그걸
0: 그런 거.
2: 필수로 꼭 입어야 됩니까?
0: 입어야 돼요.
2: 아, 그렇군요.
0: 학교 갈 때. 그래서 저는 여기 major라고 할게요.
2: 오케이.
0: 예, major 이거
2: 오케이. 같아요. Right, so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정답. Perfect. There you go. So 전공이나 전공자를 major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m a 무슨 무슨 majo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
0: 네.
2: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전공자 자체 사람도 major이라고 부를
0: 아,
2: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2: That's 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뭐 major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0: 네.
2: 그것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럴까? 어, 나 점심 뭐 먹지? 아니면 나뭐 벽지를 새로 하고 싶은데 뭘로 정할까?
0: 색깔을 못 정하겠어.
2: 그렇죠.
0: 네.
2: 그래서 뭘못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패턴이 바로 여기 나와 버리는 거죠.
0: 아하.
2: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I can't decide까지만 쓰면 나 그냥 정하질 못하겠다.
0: 네.
2: 결정을 못하겠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단순해요.
0: 그렇죠.
2: 그래서 도대체 뭐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겠는지 쓰고 싶다면은 뒤에
0: On.
2: That's right. On something. 여기서는 나의 major에 대해서 난 decide를 못 하겠어요.
0: 네.
2: 그게 이제 의역이 되면서 아, 나 전공 못 정하겠어. Righ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중에 영어를 더 배워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뭐뭐에 대해서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0: 네.
2: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명사만 여러분 바꿔주시면 됩니다. 벽지, 뭐 자동차 색상. 아, 저는 자동차 너무 좋아하는데
0: 네.
2: 그건 한두 푼이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0: 큰돈 들어가죠.
2: 아, 이 색상을 정하는 게 엄청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아, 나 있잖아 색을 못 정하겠어.
0: 아.
2: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색이라고 할게요. 그 색 있잖아.
0: 예.
2: 아, 나 못 정하겠네. 그러면 쭉 가주시면 되죠.
0: I can't decide on the color.
2: 그렇죠. 아, I can't decide on the color. I kind of like the yellow one, but at the same time, I like the other one too.
0: 아, 그렇죠.
2: 막 이러면서, right?
0: 진짜로 이렇게 고민을 하셨었네요.
2: 엄청 그대로 나와요. 진짜.
0: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2: 아, 이게 네. 항상 무난한 색과 튀는 색 사이에서 아, 고민되거든요.
0: 맞아요.
2: Right,
0: 다들
2: so
0: 그러시죠.
2: Right. So I can't decide

0: 대서구나.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 can't decide on the color.
1: I can't decide on the color.
0: I can't decide on the size.
1: I can't decide on the size.
0: 네, 저는 이런 두 번째는 고민이 필요가 별로 그쵸?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 3X로 가나요?
0: 3 정도. 너무 3X였네요.
1: 네, 죄송합니다.
0: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 볼게요. 네. 뭐뭐 하자라는 말투를 조금 바꿔 볼까요?
1: 네.
0: Alright. 그러면 결정하자.
1: 아하.
0: 어떤 결혼식장이나 이런 장소를 venue라고 하잖아요.
1: 아, venue, 네네네.
0: venue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로 결정하자. 그러면은 하자이니까 일단
1: let's
0: 결정하자.
1: decide
0: 그 venue로
1: on the venue.
0: 그래서 let's decide on the venue. 음흠.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1: 와우.
0: right? 뭐 결혼식장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던가. Right,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1: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Alright, 자, 이러면서 추가합니다. Mm-hmm. 아,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1: 맞아요. 합니다. 저도 예체능과를 나오긴 했지만 네. 다들 꼭 가야겠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0: 저도 심지어 미국에서 네. 대학을 다녔잖아요.
1: 그쵸?
0: 근데 거기서도 저는 어쩌다 보니까 영화 쪽에 예. 관심이 가고 그쪽 수업을 뭐 짧게 들어봤는데 나도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도 그쪽을 추천을 해줬는데
1: 네.
0: 주위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해야 된다. 뭐 요즘에
1: 나중에 뭐 해먹고 살라
0: 봅니다.
1: 그래.
0: 그런 얘기가 좀
1: 맞아요.
0: 있었는데 살짝 뭐 아무튼
1: 예, 고민 많으셨군요.
0: right.
1: I love art. 예술을 사랑해요. But 하지만 everyone says 이렇게 나눠볼까요? It's not 실용적이지 않대.
0: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아예 왕초보 영어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단어.
1: 진짜요?
0: 이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1: 근데 실용적이다라는 말은요.
0: 실용적이다.
1: 쓰임이 많은 거잖아요. 쓰임이 충분한 거.
0: 음흠.
1: 그러면 저는 쓰다, use,
0: okay.
1: use를 활용해요. Useful.
0: Useful.
1: 예, useful.
0: 오, 오케이. 꽤 괜찮아요.
1: 괜찮죠?
0: 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단어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이 useful 거기다 넣었다는 것 자체가 칭찬해요.
1: 오!
0: 칭찬, 칭찬. 오케이, 자 이것도 좀 이따 잠깐 건드려 보겠습니다.
1: 네.
0: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useful. 정답? practical.
1: 진짜 처음 보네요.
0: 네, 처음 봤나요?
1: practice에서 나온 건가요, 혹시?
0: 아, practice.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비슷하게 생겼어요.
0: 아까 전에 useful 한 단어도
1: 네.
0: 뭐 의미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useful은 도움이 되는 이런 느낌이죠. 좀 소용이 있는 이 되겠고요. practical은 정말 이거를 배워두면 정말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기도 하고 무슨 뭐라 그럴까 쓸 데가 많다 또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좀 더 디테일하고 포괄적이네요.
0: yes. 근데 이거는 회화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여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practical 한 거 굉장히 실용적이다 쓸 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형용사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 everyone이 나왔어요.
1: 네.
0: 여러분 우리 이거 뭔지 다 알죠?
1: 그죠.
0: Everyone이 뭐예요? Everyone.
1: Everyone? 모두 여러분.
0: 모두 여러분. Right? 네. That's right. So everyone은 모두 다들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죠?
1: 네, 네.
0: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이게 왠지 모두 이거 다들이다 보니까
1: 복수 같아요.
0: 복수 같아요.
1: 너무 헷갈려요.
0: Right. 의미적으로는 좀 그런데 얘는 희한하게도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1: 그래서 say에 S가 들어와가지고
0: 그렇죠.
1: 마이쌤이 난 틀렸나 했네.
0: 복수면은 say인데
1: 네.
0: right, 단수 형태니까 3인칭 단수처럼 취급해서 says로 가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의 단체로 보는 거예요.
1: 네.
0: Okay.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가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1: 네.
0: WCB English 왕초보 영어를 사랑해.
1: 아.
0: 이러면은 이거 주어 동사 매치를 잘해야 됩니다.
1: Yes.
0: 모두가 사랑한다.
1: Everyone loves.
0: Loves.
1: Loves.
0: 왕초보 영어.
1: WCB.
0: English.
1: Yes.
0: 그건 제가 좀 지어냈고요.
1: 예,
0: 왕초보,
1: 예.
0: right?
1: 예.
0: 자, how about this? 공평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1: Same.
0: 아, same이란 단어도 있는데.
1: 네, 전 쌤쌤으로 가요.
0: 쌤쌤. 너무 오랜만에
1: 예,
0: 들었어.
1: 그쵸?
0: 그런 거 있잖아요.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equal.
1: 아, equal.
0: 이라는 단어. 그러면 만약에 모두가 동등해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1: Everyone equals.
0: Equals? Equal은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겁니다.
1: 그래요?
0: 네.
1: Everyone is equal.
0: 오, are가 아니라 is.
1: Mm-hmm.
0: 단수 취급하니까요.
1: 네.
0: 그렇죠? So,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0: 거죠.
1: 진짜 헷갈리네요.
0: 비동사가 나오든 뭐 일반 동사가 나오든 everyone은 3인칭 단수처럼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Do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loves WCB English.
1: Everyone loves WCB English.
0: Everyone is equal.
1: Everyone is equal.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I love art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당연히 이제 art는 무슨 뜻이에요?
1: 예술.
0: 예술,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요.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art 뭐라고 할까요?
1: Art product. 예. Art, 아하. 왜 이렇게 칸이 좁죠? 네. Product, 이거죠. 작품이잖아요, product. 네,
0: 뭔가 yes. 좁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정답은
1: 불길했어요.
0: Artwork라는 게 되겠죠. 한 점, 한 점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artwork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1: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네, 자 이랬을 때 아빠가 어디 보자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자, 마음 가는 대로 해야 한단다.
1: 어? 약간 스윗한데요?
0: 이거는 정말 true예요. True.
1: 맞아요. 네. 아니, 너 이거 잘하잖아. 무슨 예술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마음 가는 대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네가 좋으면 그걸로 가. 이 그렇죠. 소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좀 약간 멋진 아빠다.
0: 멋진 아빠.
1: 네. You should follow your 마음. 아, your mind겠네요. 마음이니까. 마인드 할게요.
0: Follow 네. your mind. Okay, 뭐, not bad.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follow your
1: 아, 이 쉬운 거를 왜 못 건드렸을까요?
0: 이게 희한하게도 네. 저 마인드라는 단어가 마음, 뭔가 감정 이런 느낌 같은데요. 네. 마인드는 정신, 뭔가 뇌, 생각에 더 가깝고요. heart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느낌을 또 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follow one's heart라고 하는 거가 네.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1: 약간 수거처럼.
0: That's right. 그래서 follow one's heart가 진짜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해야 된다든가 무슨 뭐 그게 현실적이어서 한다든가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원해서. 이거 진짜 너무나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예전에 스티브 잡스 연설문 굉장히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거기서 이제 당신의 heart를 따르세요. 당신의 passion을 따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진짜 그거를 좀 제가 늦게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도 대학 다녔으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뭐 바꾸면 되지 이랬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1: 맞아요. 유명인이나 네. 위인의 그런 말 한마디가
0: right.
1: 되게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0: 맞아요.
1: 진짜.
0: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Follow your heart, right?
1: Yep.
0: 자, 그래서 이거 예문을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명령어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아니면 좀 어린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한다면
1: 네?
0: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럼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명령어로 그냥 하면 어때요, 방금?
1: Follow your heart.
0: Follow your heart. There you go. 슬기 씨도 혹시라도 뭐 네. 그런 거 하시나요? 어디 가서 뭐 강연을 한다든가.
1: 가끔 있죠.
0: 어린 친구들 특히 뭐 한다든가.
1: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한 적 있어요.
0: 그런 거 할 때 네. 본인의 이제 경험담 얘기하면서
1: 맞아요.
0: 이런 말 하나 해주는 거 너무 멋있을 것
1: 심지어
0: 같아요.
1: 심지어 영어로 딱 해주면.
0: 오,
1: 좋은 일 괜찮다.
0: 괜찮다. 괜찮다. 네.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냥 그녀의 마음 가는 대로 했어. 그녀는 일단은
1: she did.
0: She 한 다음에
1: she.
0: Just.
1: She just.
0: 자, 그녀의 마음 가는 대로 했다. 이게 의역이 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
1: 네.
0: 그녀는 그냥 그녀의 heart를 따랐다.
1: 아, she just followed her heart.
0: There you go. 직역 버전이 더 좋죠?
1: 예, 예, 예,
0: 그렇죠.
1: 예, 예.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 했다 그러니까 did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역은 저는 항상 말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밀어두는 게 좋아요.
1: 네,
0: okay,
1: 네.
0: So she just followed her heart. 이 얘기는 남들이 아예 그건 안 될 거야.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난 이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딱
1: 멋지다.
0: Very nice. 자, 이거 약간 슬기 씨의 얘기가 아닐까?
1: 맞아요. 난 내 마음대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0: 우리 함께.
1: 맨날 네. 까불고.
0: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Follow your heart.
1: Follow your heart.
0: Uh-huh. She just followed her heart.
1: She just followed her heart.
0: 본문 읽어볼게요.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1: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0: Alright. 자, 하나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자, 이게 보통 이런 말 하는 분들은 본인의 경험이나 뭐 그게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해서 정말 빛을 봤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1: 네네.
0: 자, 아빠는 오. 수학 전공했는데 이젠 영화 감독이잖아.
1: 오.
0: 오, 뭔가 스토리.
1: 네. I majored in math.
0: 아하.
1: 나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0: okay.
1: but now I'm a 영화 감독이네요.
0: 그렇죠. 아니, 여기서 딱 끊어지면 되겠죠.
1: 네. 그래서 I am a 그러면 movie 디렉터. movie 디렉터. 디렉터.
0: 이거는
1: 네.
0: 영화를 이제 마지막에
1: 그쵸.
0: 그 엔드 크레딧 같은 게 이제
1: 맞아요.
0: 올라가면은
1: 네.
0: 누가 뭐 감독을 했고 누가 뭐 프로듀스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많이 들어봤고 또 이렇게 감독님이 뭐 이렇게 지시하는 거를 디렉션이라고 우리는 한국말처럼 막 써요.
0: 맞아요.
1: 네.
0: 외래어로 그냥 좀 편하게 쓰는 네. 편이긴 하죠. 자, 지금 95% 맞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자,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Movie director. 어?
0: T-O-R.
1: 디렉토리구나, 디렉토리.
0: 근데 발음은 디렉터 맞는데 너무 토르는 아니고요.
1: 그렇게 외워야지, 근데 나중에 또 안 틀려요.
0: 그랬다가 어디 가서
1: 디렉토리.
0: Hello, are you a director?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1: 유의하겠습니다.
0: Movie 예. director. I 쪽의 형세를 주고 발음해주면 되겠고요. 이건 나라에 따라 뭐 director 뭐가 될 수도 있겠고
1: 네.
0: director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를 전공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썼나요?
1: 전공한 major.
0: major이라는 동사를
1: 네.
0: 여기서 쓰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my major was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major를 동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major하고 in이 필요합니다.
1: 네.
0: Okay? So I 뭐 majored in 뭐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그래도 본인의 전공은 영어로 알 필요가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조금 알아둬야죠.
0: You know. 네. Okay, so major in이 동사인 거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
1: 예.
0: Right. 자, 그러면은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0: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제 주위에
1: 네.
0: 그 당시에
1: 어.
0: 특히 동양 친구들은
1: 어.
0: 한 80%는 이거 전공했던 것 같아요.
1: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럼 컴퓨터 과학이에요?
0: 네, 그렇죠. 공학 같은 뭐.
1: 아, 컴퓨터 공학.
0: 근데 그렇지만 막상 좀 컴퓨터는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 근데 그 당시에는 한참 컴퓨터를 하면 무조건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1: 지금 AI가 붐인 것처럼.
0: That's right.
1: 네,
0: that's
1: 맞습니다.
0: Right. 자,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너 생물학 전공했니? 생물학 뭔 줄 알아요?
1: 피지컬. 사이올로지.
0: 그 심지어 그거는 피직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리학, right? 그거 말고요.
1: 머리가 아프네요.
0: Biology.
1: 아, biology.
0: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너는 biology, 네. 생물학을 전공했니? 과거로?
1: Are you?
0: 과거 동사.
1: Did you? Did you major in biology?
0: 그렇죠.
1: 아하.
0: major가 동사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are you로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1: 네,
0: 오케이?
1: 네.
0: 자, 보면 That's right. 과거형으로 실제로 ed 붙어요.
1: 네.
0: Right? 그리고 major가 동사니까
1: Did
0: 너
1: you?
0: 과거에 그거 전공했니? 이거니까 did가 맞겠죠. 자, 읽어볼게요.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1: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0: Did you major in biology?
1: Did you major in biology?
0: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 이 표현 알아두면 좋습니다. 질문할 때 What's your major? 너의 major는 뭐니?
1: 너 전공이 뭐야?
0: 아, 뭐야? 그럼 방금식으로 대답도 가능하겠고요.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That's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0: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Dad,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1: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2: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1: Okay.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2: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3: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목소리)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I can't decide on something.
2: 네.
1: Right? 보고하셔도 괜찮고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2: 네.
1: 나 색을 못 정하겠어. 난 결정할 수 없어, 일단.
2: I can't decide.
1: 그 색에 대해서.
2: On the color.
1: 그죠. I can't decide on the color.
2: Mm-hmm.
1: 장소를 정하자. 정하자, 결정하자.
2: Let's decide.
1: 그 venue에 대해서.
2: On the venue.
1: On the venue.
2: Mm-hmm.
1: Perfect. 자,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아빠, 저는 결정할 수 없어요. 저의 major에 대해서.
2: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1: Perfect.
2: Mm-hmm.
1: 자, 읽어볼게요.
3: I can't decide on the color. Let's decide on the venue.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1: 오케이, 자, 다음 패턴은요. Everyone.
2: Mm-hmm.
1: 자, 주어, 동사 매치하는 거, 그거만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2: 네.
1: 자, 모두가 동등해.
2: Everyone is equal.
1: Is equal이죠.
2: 네.
1: Alright, 두 번째. 다들 왕초보 영어를 사랑해. 다들 WCB English를 사랑해.
2: Everyone loves WCB English.
1: Perfect.
2: Mm-hmm.
1: Loves.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자, 저는 예술을 사랑해요.
2: I love art.
1: 하지만 모두가 말해요.
2: But everyone says.
1: 그게 practical 하지 않다고.
2: It's not practical.
1: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oh, that's a long sentence.
2: 진짜 길어요.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Everyone is equal. Everyone loves WCB English.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1: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5: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1: Oh.
2: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2: Huh?
0: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2: Wow, thank you, Dad.
0: Just follow your heart.
2: Yes.
0: Do art if you love art.
2: Mm-hmm.
0: Yeah.
1: Well done, you guys. Good job.
2: 네.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내 여권을 카운터로 가져가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ake your passport to the
1: There you go. Take, 가져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아, 너무 중요해요. I can't decide on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아,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아, 어떤 노래로 하지?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오, 제목이요. 엄마의 엄격한 dress code. Part 1 되겠습니다.
1: 와.
0: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1: 네.
0: 그 뭔가 본인이 입고 싶은 색이 강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지 않나요?
1: 입고 싶은 색과 또 아하. 입고 싶은 스타일.
0: 아, that's
1: 저도
0: right.
1: 아침에 이제 아이들 뭐 등원 준비할 때 옷을 입히는데 최소 세 번씩은 갈아입는 것 같아요.
0: 아,
1: 엄마
0: 이거
1: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0: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왠지 아 저거는 좀 too much인데 너무 심했는데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옷은 입고 싶은데 아 저건 그쵸. 조금 아니다.
1: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에 샌들을 신었다거나 뭐 정말 too much of too much죠.
0: Right. 그래서 에이. 뭔가 대화가 지금 아 이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어떤 드레스 코드를 갖고 있는지 관련해서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네.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하는 말이잖아요. 네네. 자, 이걸 얼핏 들으면 이거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Go and come!
0: 아, Go and come은 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좀 네. 특이한 표현이 오늘 있습니다.
1: 그래요? 궁금한데?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1: 아이고. 그러니까
0: 아이가 입고 가고 싶은 옷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1: 학교에서는 네. 또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0: That's 네. right.
1: 혹시 okay. 불편할까 봐.
0: That's right. So 이거 관련해서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네, 슬기롭게 도전!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2: What did you say?
1: 스쿨. I go school.
2: No. 응?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응?
2: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No wearing? 왜 안 돼요?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2: Excuse me?
1: 응? Are you my mom?
2: Yes.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야, 아니 이거 this is I like this dress. 응?
2: No, young lady.
1: 응?
2: Go and get changed.
1: 어머, change?
2: Go and get changed.
1: 엄마 옷이나 바꿔요.
2: No, young lady.
1: 진짜 엄마 옷이다.
0: 아이고, 영어 안 통해서 결국에는 그냥 그거 입고 갔다면서요.
1: 네.
0: 이게 그런 게 네. 취지가 아니었는데.
1: 그쵸.
0: 자, 그렇습니다. 오늘 문장 들어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

0: 영작 좀 가능하겠는데? 아, 물론 이제
1: 오.
0: 그렇게 해서 영작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원어민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1: 근데
0: 네.
1: 보통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걸 들어보면요. 오? 이걸 이럴 때쓸수 있어? 하면서
0: 네.
1: 굉장히 쉬운 표현인데 이런
0: 네네.
1: 표현도 가능하구나라는 게좀
0: 맞아요.
1: 보이더라고요.
0: 그거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는 아닌데, 알아두면 옵션이 생기는 거죠.
1: 아유,
0: 그렇죠?
1: 좋죠.
0: Alright. 자, 재밌는 표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가주세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off to school, Mom.
3: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2: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3: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일단 학교 갈 때.
1: 네.
0: 이거는 거의 전 세계 공통어 아닌가요?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학교
1: 그쵸.
0: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영어로 할 겁니다.
1: 근데 뭐 희한하게 오프 전치사가 나왔네요.
0: 맞아요.
1: I am off. 나는 오늘 오프예요. 오늘 쉬는 날인데.
0: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1: 그쵸?
0: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아예 안 봤으면
1: 네.
0: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 문장을 아예 몰랐어요.
1: 저 학교 다녀올게요 하면은 I am going to school, mom.
0: That's fine. That's perfect.
1: 나 학교 가요.
0: I'm going to school, mom. 오, 좋아요.
1: 오.
0: 아주 좋은데
1: 예.
0: 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느낌으로.
0: 네.
1: 그러면은 일단은 뭐 오프니까 뭐를 어떻게 한 엎었다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0: 오케이.
1: 근데 어디? 스쿨. 학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오프를 뭘 했는지가 지금 없잖아요.
0: 아예 감을 못 잡은
1: 모르겠어요.
0: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It's
1: 그냥
0: okay.
1: 스쿨.
0: 일단 학교가 빠져 있기는 하니까요.
1: 네,
0: 그렇죠?
1: 네, 네.
0: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알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1: 제 간호사 네. 친구 있거든요.
0: 어하.
1: 간호사 친구가 야, 슬기야, 내일 모레 만나자. 나 오프야, 내일 모레.
0: 아.
1: 그거 오프인데?
0: Well, 그런 네. 뜻으로 정말 많이 쓰죠.
1: 네.
0: 왜냐면 off는 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1: 그쵸?
0: 실제로.
1: 네.
0: But 오늘은 그게 아니라 I'm off to school, mom. 일단은 school 맞습니다. 학교 맞는데요.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사실은
1: 오.
0: 패턴으로 잡기는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1: 네.
0: 쓸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일단은 가져온 거예요. 비동사 가져오고 off to 그리고 school 장소. Alright, so I'm off to 어디 이렇게 하면. 거기를 나는 거기로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내가 그냥 to만 쓰면
1: 네.
0: 뭐 to 어디 하면 어디를 간다잖아요. 어디로 떠난다는 뜻인데 이 off가 들어가면은요. 비접촉이라는 뜻을 나타내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1: 아.
0: off. It's like jump off.
1: 그쵸.
0: 한다든가.
1: 네.
0: right? So off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off to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어딜 가긴 가는데 꽤나 한동안 오랫동안 가 있는다. 멀리 가 있는다라는 뜻을 줄 때가 있습니다.
1: 학교 가서 꽤 오랜 시간 함께 하니까
0: That's right.
1: 집에서는 멀어지는 거니까.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my son is off to colleg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아이는 지금 대학을
1: 진학
0: 갔다.
1: 중이에요.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캘리포니아하고 뉴욕하고 끝에서 끝이거든요.
1: 그쵸.
0: 그러니까 주와 주 사이가 엄청 멀어요. 그래서 한참 떠나가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off to college 이렇게 쓰는데
1: 네.
0: 여기서도 잠깐 가서 뭐만 픽업해서 학교에서 올게요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Right? 오늘 몇 시간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거죠?
1: 아침부터 거의 오후 늦게까지는 학교 생활을 해야죠.
0: Right? 그렇기 때문에 나는 off. 집에서 비접촉이 돼서 절로 떠나 있을 것이다.
1: 아하.
0: 이런 거에서 이제 비롯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러네요. 뭐 take off, get off 다 뭔가 내리거나 뭐 떨어지거나 벗거나
0: 거.
1: 이러니까.
0: Exactly. 아하. Exactly. Okay. But again, you know, you said I'm going to school perfectly fine. Okay. So I'm off to 어디, 뭐 we are off to 어디 이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이거 해 볼게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1: 예.
0: Right? 이랬을 때 같이 학교 갔다 올게요. 이런 느낌. 그러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겠죠.
1: 예.
0: So 우리 저희 학교 갔다 올게요 하면
1: We're off to school.
0: We're off to school, mom.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1: 네.
0: 자, 이번에는 뭐 남편이나 아내가 뭐 둘 중에 한 명이 상대방한테
1: 네.
0: 여보, 뭐 나 일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school 대신에 일은 뭐예요? 일.
1: 일? Work.
0: Work.
1: Yeah.
0: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 저기 뭐 회사 다녀올게요.
1: I'm off to work.
0: I'm off to work. Right? 이것도 work를 가가지고 3초 있다가 오는 거 아니니까.
1: 아니죠.
0: 그래서 뭔가 떨어져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는 거.
1: 네, 사실 work는 야근까지 포함하면 밤샐 수 있거든요.
0: 그래서

0: 오프가 적당해요.
1: 오프가 꼭 들어가네요.
0: 네, 맞습니다. 오케이.
1: 자, 한번 해볼게요. We are off to school.
0: We're off to school.
1: I'm off to work.
0: I'm off to work.
1: There you
0: off
1: go.
0: Off to work.
1: Off to work. 네. All right. 자, 그리고 이거는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자면 저기 mom이 있는데 네. 대문자로 돼 있죠, 앞에.
0: 어, 그러게요.
1: Right. 그래서 이 mom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명사로 마음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I am a mom. 됩니다. 나는 아이가 있다는 뜻이죠. 네. I am a mom. Right? 난 엄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엄마를 사람 이름 부르듯이 할 때는 아. My mom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이 그냥 예. 사람 이름처럼 대문자 써서 아. 거의 뭐 Hey, Michael, Hey, George 하듯이 예. 대문자 쓸 수가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오케이? 처음 보시는 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읽어볼게요.
0: 네.
1: I'm off to school, mom.
0: I'm off to school, mom.
1: 자, 이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 거기 서봐.
0: 어이구,
1: 이런 느낌 알죠?
0: 걸렸다.
1: 안 돼. 그거 입고는 학교 못 가. 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마 아빠가 지금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0: 그러네요. 네. 잘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네. No, you're not that to school.
1: You're not what?
0: You're not 갈 수 없다. 그거. 그거 있고는. 그쵸? You're not going to school. 예. 어, 스쿨 있네? You're not going.
1: 아.
0: 예.
1: Okay. So, you're not going. You're not going that to school?
0: 네.
1: Is that right?
0: Yeah.
1: Okay. 자, 그러면은, 너는 얼핏 보잖아요?
0: You're not.
1: 안 돼. 너 오늘 학교 안 가.
0: 그거예요?
1: 이상해요.
0: 어? 아, wearing이요?
1: Wearing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아. 대신 그, 지금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re 그쵸? not wearing that to
0: 아,
1: school.
0: 입지 않아.
1: 네.
0: 입으면 안 돼.
1: Alright.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은 따로 입영작은 안 할 건데요. 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0: 네.
1: 그래도 여기 지금 비동사 ing 썼죠.
0: 네.
1: 많은 분들 비동사 ing 진행형이라고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0: 네.
1: 하지만 제가 또 강조하는 거 뭐예요? 확정된 미래 사실 얘기를 할 때.
0: 아하.
1: 오케이. 너 그거 안 입어. 팩트야.
0: 에이.
1: 정해졌어. 에이. 이런 식으로 엄마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 you're not wearing that. 너 그거 안 입어. 못 입어.
0: 항상 하는 말이에요.
1: 강력하죠.
0: 그거 입지 않아. 만지지 않아.
1: 그렇죠.
0: 너
1: 입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확정된 미래의 사실. 정해져 있다. You're not wearing that. Okay? 너 안 입어. Okay, so 비동사 ing로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다음번에 이거 나왔을 때 따로 또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아무튼 너는 그거 안 입어.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고요.
0: 네.
1: 여기서 잠깐만요. wear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이렇게 입는 동작 얘기하는 게 아니죠.
0: 네.
1: 뭐예요?
0: 입혀 있는 건데.
1: 입혀 있는 상태.
0: 네.
1: 혹은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
0: Right?
1: 이것을 바로 wea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저 너 그거 입은 상태로 학교 못 가. 이런 것을 강조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교재에 필기해 두는 게 좋아요. wear는 이미 입고 있는 상태, 이미 걸쳐져 있는 상태, 그리고
0: 네.
1: 돌아다니는 상태. Right? put on은 이렇게 단추를 채우거나 지퍼 올리거나 하는 동작입니다.
0: 지금 막 입고 있는
1: right.
0: 거군요.
1: 그래서 여기서는 넌 그 동작 안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입은 상태로 너 못 가.
0: 그러네요.
1: That's right.
0: 네.
1: Okay. 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오늘 특별한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0: Where A to be.
1: Where A
0: yep.
1: to be. 자, 이렇게 하면 보통 A는 옷이고요.
0: 네.
1: B는 어떤 장소입니다.
0: 오.
1: 장소나 이벤트 같은 거. 그러면 우리가 뭘 입고 어딜 간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 문장을 만들려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잠깐 뭘 입은 다음에 어디 가니까 go를 쓰고 막 복잡해 이렇게 되는데 그게
0: 그래서
1: 아니라
0: 제가
1: 그냥
0: going을 썼잖아요.
1: Right, 네. right, right. 근데 그렇게 되면 또 where가 빠지죠.
0: 그렇구나.
1: 입고 가는 거니까.
0: 네.
1: 그래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아주 편하게 그냥 wear something to 어디 이러면 가다라는 표현을 아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0: 아, 그러네.
1: Okay, wear something to 어디. 요거 입고 어디 가다. 너 그거 입고 학교 안 가,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낯이 있으니까요.
1: Yes.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네. 됩니다, 여러분들. 입는 거가 wear, 입고 있는 상태로 wear잖아요.
0: 네.
1: 근데 과거형이 뭐예요, wear?
0: Wore.
1: Wore, right? 나 턱시도 입고 그 파티 갔다. 친구한테 말하고 싶다면
0: 네.
1: 가다 뭐 go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나는 턱시도를 입었다. 그러면 되죠. wore.

0: 써서.
1: I wore a tuxedo.
0: 그죠? I wore a
1: I
0: tuxedo.
1: wore a tuxedo to
0: 그 파티에.
1: the
0: To the
1: party.
0: party. I wore a tuxedo
1: Tuxedo.
0: to the party. That's it.
1: 오. 오,
0: 무슨 go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오케이?
1: 여기는 또 not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바로 where의 과거를 쓰면서
0: 그렇죠.
1: 동사가
0: 그렇죠.
1: 됐네요.
0: 오히려
1: 오,
0: 이거는
1: 오케이.
0: 부정문이라서 힘든 거고요. 자, 이거 해볼게요. 우리 그 쇼에 드레스 입고 가자. 야,
1: 오.
0: 우리끼리 맞춰서 입자.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0: 그러면은 드레스를 입자. 그럼 어떻게 해요?
1: Let's wear
0: A
1: a dress
0: dress. 그 쇼로.
1: to the
0: That's
1: show.
0: it. Let's wear a dress to the
1: 와,
0: show.
1: 고가 없는데도
0: 고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1: 간단한 의미가 다 들어있네요.
0: That's right. 자, 엄청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보세요. I wore a tuxedo. 쉬운 문장이죠. I wore a tuxedo.
1: Let's wear a
0: 어디에?
1: dress.
0: To the party. Let's wear a dress. 간단하죠? 드레스
1: 네.
0: 입자. 근데 어디로?
1: To
0: To
1: the
0: the show.
1: show.
0: Again, go 필요 없다는 거.
1: 아하.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wore a tuxedo to the party.
1: I wore a tuxedo to the
0: Hey,
1: party.
0: let's wear a dress to the
1: Let's
0: show.
1: wear a dress to the
0: 네,
1: show.
0: 그리고 요거는 조금 처음이니까 보여드릴게요.
1: 네.
0: 이렇게 질문형도 가능하죠.
1: 오.
0: Did you wear that to
1: To
0: her
1: her
0: wedding?
1: wedding?
0: 친구가 보세요. 아, 오늘 저기 뭐 결혼식 갔다 왔어 했는데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1: Oh my
0: Sense
1: gosh.
0: 없게.
1: Yeah,
0: 그래서
1: 민폐하게.
0: Oh no. Did you wear that to her wedding?
1: To her wedding?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1: 어허.
0: 입고 어디로?
1: 네.
0: 자, 해보겠습니다.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off to school, mom. I'm off to school, mom.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 왜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막 이렇게.
1: 오. 자, why not? This is my dress. 내가 가장 좋아하는 my bestest. 최고의 드레스.
0: Okay.
1: My the bestest인가요? 아니잖아. 베스트는 이미 최상급인데요. My the best dress.
0: 근데 그거 아세요?
1: 예. 네.
0: Bestest라고 슬랭으로 써요.
1: 어,
0: 실제로.
1: 그래요?
0: 원래 베스트가 최고의란 뜻인데요. 거기다
1: 예.
0: EST를 붙여서 슬랭처럼 진짜 짱짱짱 이런
1: 아,
0: 느낌으로 쓰기도 하긴 합니다.
1: 최고급의 최고.
0: Right. 근데 여기서는 최고급의 드레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1: 네네네.
0: 정답은 favorite이 되겠죠.
1: 맞다,
0: favorite.
1: 맞다.
0: Alright. So,
1: Favorite.
0: favorite. 네,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1: 네.
0: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만약에 가장 좋아하는 게 favorite이면요.
1: 네.
0: 가장 덜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좀덜 좋아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앞에 뭐 붙이면 될것 같아요?
1: 덜이니까 왠지 less?
0: Okay.
1: 예, less가 돼야 될것 같은데요?
0: Okay. 자,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것도 이걸 쓰면 돼요.
1: 아!
0: least는 가장 적은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that's my least favorite dress. 이렇게 얘기하면 뭐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것 중에 그래도 좀 제일 덜해. 네, 같이 알아두시면 좀 반대의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서 보세요. Why not?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0: Why not?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y not?
1: 아, 왜 아니야?
0: 왜 아니야? 왜안 돼요?
1: 왜인데요?
0: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길래 why not이라고 했어? 했을까요?
1: You are not
0: Not
1: wearing
0: wearing that.
1: that to school.
0: That's right. 너 그거 안 입어. So you're not이라는 부정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아닌데요? 안 되는데요? 이렇게 not으로 대답을 해준 겁니다.
1: 바로 낫을 받는군요.
0: 네, 물론 그냥 why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지죠. 네, 둘다
1: 네.
0: 큰 문제는 없는데 부정문으로 앞에서 얘기했을 때. 왜안 되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면 not을 추가해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Let me show you. 누가 어디 가자 그랬는데 안 간다 그런 거예요, 친구가. 그랬을 때 해주세요.
1: Why not? It will be fun.
0: 오, 왜안 가? 그거 재밌을 건데. It'll be fine, right? 뭐 앞에 바로 앞에 그런 게 나왔겠죠. No, I'm not going. 이런 식으로.
1: 네.
0: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세요. 너는 있잖아, 거기 갈수 없어.

0: 하고 아빠가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으흠. 오케이? 뭐 어린이들을 갈 수가 없는 곳인가 봐요. 으흠. 얘기를 했더니
1: Why not? I'm not a baby.
0: 그렇죠? 왜 못 가요? 나 아기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누군가가 not 이라는 말을 했을 때 왜 안 되냐라고 할 때는 난 넣는 게 자연스럽다.
1: 네.
0: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Alright. 네. 자, 읽어볼게요.
1: 응?
0: Why not? It'll be fun.
1: Why not? It will be fun.
0: Why not? I'm not a baby.
1: Why not? I'm not a baby.
0: 네, 본문 읽어볼게요.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1: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조금 달래주는 느낌이기도 한데 안 돼요, 우리 숙녀님. 가서 갈아입어.
1: No, young, go and get changed. 가서 get change를 해. 옷을 갈아입으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우리 숙녀니까 young lady겠네요.
0: Okay.
1: 예. 그쵸. 꼬마
0: no,
1: 숙녀.
0: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그래도 좀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그쵸?
1: 예후.
0: That's right. 뭐 여자분, 숙녀, 뭐 아가씨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Go, 가서 옷을 갈아입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옷 갈아입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가 바로 get changed. 얘는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 아.
0: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Get changed는 옷을 갈아입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옷에 뭔가 이런 얼룩 stains 같은 게 묻었을 때
1: 네.
0: Oh, I need to get change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동사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1: 네.
0: 오케이? 자, 하자를 넣어서 옷 갈아입자. 어떻게요?
1: Let's get changed.
0: Let's get changed. Got it. 자, 두 번째는요.
1: 네.
0: 이거 볼게요. 너 여기서 갈아입어도 돼. 너 여기서 갈아입을 수 있어. 여기 내가 뭐 커튼을 쳐줄게 or something, right?
1: 네.
0: 너는 갈아입을 수 있어, 여기서.
1: You can get changed here.
0: That's right.
1: Wow.
0: You can get changed here.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그쵸?
1: 네.
0: Okay, so 여기서 그냥 get changed가 하나의 동사 추천드리는 거는 changed 할 때 앞에 A의 강세를 많이 주세요.
1: Changed.
0: 그래서 changed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Okay? 자, 읽어볼게요. Let's get changed.
1: Let's get changed.
0: You can change. You can get changed here.
1: You can get changed here.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1: 네.
0: get 뒤에 changed가 아니라 다른 것을 쓰면 옷을 그냥 입는 동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1: 오.
0: put on something이랑 비슷해져요.
1: 네. changed는 바꿔 입는 거니까 그러면 입다는 get put 아니요.
0: 아니요. 그거는 put on이라는 동사가 따로 있죠.
1: 아, 그래요?
0: 자,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1: Dressed.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Yeah? Okay.
1: Get
0: 자,
1: dressed.
0: Get dressed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옷을 입다입니다.
1: Mm-hmm.
0: 근데 얘는 put on이랑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동작 동사인데
1: 네.
0: 차이가 좀 있다면 put on은 뭘 입는지 보통 쓰잖아요.
1: Mm-hmm.
0: I put on a dress.
1: Yes.
0: I put on a skirt. 이런 식으로,
1: mm-hmm.
0: right? But then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 옷 입었어. 뭐 I got dresse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1: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
1: I'm off to school, mom.
0: Alright. 아,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1: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I'm off to school, mom. I'm off to school, mom.
2: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0: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2: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자학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는요. Be off to 장소
1: 네.
0: 라고 하는 거.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좀 억양 살려주세요. 나 회사 다녀올게.
1: I'm off to work.
0: 그렇죠. I'm off to work. 저희, 내가 아니라 저희 학교 다녀올게요.
1: We're off to school.
0: 그렇죠. We are off to school. 하나 더. 저 학교 다녀올게요. 엄마까지.
1: I'm off to school, mom.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m off to work. We are off to school. I'm off to school, mom. Alright, 다음은요. Why not? 왜 아니야? 왜 안 돼? 왜 싫어? 다양하게 의역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첫 번째. 왜 못 와? 재미있을 건데. 자, 왜 안 돼?
1: Why not?
0: Right? 그건 재미있을 거야.
1: Oh, it will be fun.
0: Yes, you got it.
1: 네.
0: 자, 왜 안 돼요? 저 아기 아니에요.
1: Why not? I'm not a baby.
0: 그렇죠. Why not? I'm not a baby. 세 번째입니다. 왜 안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인데. 자, 왜 안 돼요?
1: Why not?
0: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예요.
1: This is my favorite dress.
0: Got it. Okay. 같이 읽어볼게요. Why not? It'll be fun. Why not? I'm not a baby.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m off to school, Mom.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I'm off to school, Mom.
2: No, you're not wearing that to school.
1: Why not? This is my favorite dress.
2: No, young lady. Go and get changed.
1: This is so beautiful.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decide on the song.
0: 그렇죠. I can't decide on the song. 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1: 네.
0: Be off to 장소.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회사 다녀올게. 우리 회사 다녀올게.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피의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토픽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픽 시험의 문제 유형을 잘 알면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강에서는요, 유형 4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유형 4는 중심 생각, 중심 내용, 화제 고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급수는 3급에서 6급. 그러니까요, 앞에서는 중급 수준의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부터는 6급, 고급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문에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급은 17번부터 20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 오늘 학습에서는 이 17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조금 쉬운 문제들을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머지의 문항들을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17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남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아주 다양한 대화나 강연이나 뭐 인터뷰, 이러한 담화들이 나올 텐데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 유형 학습입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기출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요리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등장할 것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 요리 학원 다니려고 집에서 항상 혼자서 하니까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
2: 너 요즘 바쁘다며? 요즘은 인터넷 요리 영상도 많은데, 그걸로 보는 건 어때?
1: 영상만으로는 안될것 같아.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잘안될 때가 있어서.
0: 자,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여자의 중심 생각을 오답으로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중심 생각은 같은 것을 찾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나 요리 학원 다니려고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항상 혼자서 하니까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아주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지요. 1번, 요리를 제대로 배워서 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첫 번째의 대화문에서 벌써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너 요즘 바쁘다며? 요즘은 인터넷 요리 영상도 많은데 그걸로 보는 건 어때? 라고 다시 제안을 하고 있지요. 남자는 영상만으로는 안될것 같아.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잘안될 때가 있어서.

0: 라고 하면서 요리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그 내용 아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요리 정보는 도움이 된다. 꾸준히 연습해야 요리를 잘할 수 있다. 따라하기 쉬운 요리 영상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은 이 남자의 중심 생각과는 벗어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가 쉬운 식물을 사고 싶다.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은 즐겁다. 큰 화분은 집 밖에서 키워야 한다. 꽃이 많이 피어 있는 화분이 좋다. 지금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식물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에서 남자의 중심 생각을 말하는 것이므로 남자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화분 괜찮네요. 크기도 적당하고 물도 자주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키우기 편하겠어요.
2: 그것도 좋은데, 여기 꽃이 있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1: 꽃은 금방 지고 지저분해지니까 이걸로 하는 게 어때요?
0: 자, 남자와 여자의 대화 잘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남자가 이 화분 괜찮네요. 크기도 적당하고 물도 자주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키우기 편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자가 그것도 좋은데 여기 꽃이 있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의 생각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선택지를 보면서 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은 삭제를 해보는 것입니다. 내용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삭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일치하는 내용, 그러니까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중심 내용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중심 내용을 찾는 것이니까 이 대화에서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가 쉬운 식물을 사고 싶다. 그리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은 즐겁다. 큰 화분은 밖에서 키워야 한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2번과 3번은 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고요. 자, 꽃이 많이 피어 있는 화분이 좋다는 여자의 중심 생각인 것이죠. 그 내용은 어디에? 여기 꽃이 있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관리가 쉬운 식물을 사고 싶다. 자, 크기도 적당하고 물도 자주 안 줘도 돼요. 키우기 편하겠어요? 라고 했어요. 꽃은 금방 지고 지저분해지니까 이 관리하기 쉬운 그런 화분을 사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유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렇다면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풍경 사진, 사진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과 관련된 사진을 어떻게 찍을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이 사진 예쁜데 우리 얼굴이 작게 나와서 아쉽네.
2: 여긴 풍경이 좋잖아. 난 산이 멋지게 나와서 더 좋은데?
1: 풍경 사진은 따로 많이 찍었으니까 난 사람이 크게 나오는 게 좋더라고.
0: 네, 여러분. 남자의 중심 생각은 사실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었다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풍경 사진

0: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자는 사람보다도 풍경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 보이게 나온 사진이 더 좋다. 마지막에 난 사람이 크게 나오는 게 좋더라고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남자는 2번 사람이 잘 보이게 나온 사진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3번과 4번은 사실 우리가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시면 운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운동과 관련된 대화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나 요즘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정말 좋아.
2: 그래? 근데 아침부터 운동하면 낮에 졸리고 피곤하지 않아?
1: 나도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아니더라고. 낮에 훨씬 몸도 가볍고 일도 잘 돼.
0: 잘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분, 남자가 운동을 요즘에 열심히 하나 봅니다. 그쵸? 근데 여자가, 그래? 근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제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아침부터 운동하면 낮에 졸리고 피곤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도 그럴까 봐 걱정했는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낮에 훨씬 몸도 가볍고 일도 잘 돼라고 하면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요. 그다음 아침 운동이 낮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인데, 앞서 우리가 낮에 훨씬 몸도 가볍고 일도 잘 돼라고 해서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낮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의 중심 생각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우리가 2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에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럼 또 우리 다음 문제를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은 시절에는 도시에서 사는 것이 좋다. 평생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골 생활은 여유가 있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시골로 내려가는 일을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도시도 나오고 시골도 나오고 또 지역을 떠난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각해 봤는데, 우리 시골로 가서 살기로 한 거요. 굳이 1년 뒤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2: 평생 살았던 도시 생활을 정리하는 건데, 그 정도 시간은 있어야 준비가 되죠.
1: 일단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같이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0: 네, 남자와 여자의 대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자가 먼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시골로 가서 살기로 한 거요. 라고 하면서 이 대화의 어떤 흐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굳이 1년 뒤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굳이 1년 뒤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반대되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자, 여자가 평생 살았던 도시 생활을 정리하는 건데, 그 정도 시간은 있어야 준비가 되죠. 네,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이 반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자는

0: 조금 더긴 시간을 가지고 가고 싶다는 것이고, 남자는 1년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일단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같이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빨리 이사를 가자는 내용은 남자. 그리고 조금 천천히 기간을 갖고 이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생각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선택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젊은 시절에는 도시에서 사는 것이 좋다. 이것은 내용에 없다. 이런 것들은 바로 지우면서 정답을 좁혀 나가면 되겠지요. 자, 2번. 평생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골 생활은 여유가 있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시골로 내려가는 일을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다. 사실 2번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생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3번은 앞서 1번처럼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 4번, 시골로 내려가는 일, 일단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메일 비밀번호, 그다음 또 이메일 비밀번호. 지금 선택지에는 이메일 비밀번호라는 핵심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꾼 이메일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
2: 또 바꿨어? 지난번에도 바꿨다며?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니야?
1: 그래야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가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거야 찾으면 되니까.
0: 자, 여러분. 남자가 바꾼 이메일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런 경우들 많이 있지요. 자, 여자가 또 바꿨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바꿨다며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니야라고 묻고 있지요. 남자가 그래야지만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라고 하면서 바꾸는 것은 정보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가끔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거는 쉬워. 그거는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어. 찾으면 되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안전하게 나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비밀번호,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1번. 이메일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이 쉬워져야 된다.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선택지에서 삭제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이메일 비밀번호를 길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우리의 대화 내용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이메일 비밀번호는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왠지 이 선택지는 내용과 연관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거야 찾으면 되니까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의 중심 생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오답이 되겠고요. 자, 4번. 개인정보 보호. 여러분,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메일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 해라는 남자의 생각. 거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메일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 한다는 남자의 생각과 아주 일치를 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우산은

0: 베란다에 보관하는 게 좋다라는 선택지도 보이고요. 젖은 우산은 충분히 말린 뒤에 접어두는 게 좋다. 비가 안올 때에도 가방에 우산을 넣어둬야 한다. 우산을 살 때는 여러 번 펴고 접으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우산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아마도 우산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에 유념하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보, 왜 우산을 베란다에 펴놨어요?
2: 아까 잠깐 나갔다 왔는데 우산이 많이 젖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리고 있어요.
1: 이 정도면 그냥 접어도 될것 같은데요?
2: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할게요. 지금 접으면 우산에서 냄새가 날 거예요.
0: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보, 왜 우산을 베란다에 펴놨어요? 라는 것이죠. 남자가 아까 잠깐 나갔다 왔는데 우산이 많이 젖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말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산을 쓰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빗물이 뚝뚝 떨어지지요. 근데 다음에 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집 안에다가 말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그대로 세워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베란다에 남자가 우산을 이렇게 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이 정도면 그냥 접어도 될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자는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할게요. 지금 접지 않아요. 접지 말고 지금 접으면 우산에서 냄새가 나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우산을 접어 놓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자의 중심 생각을 또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평소에 우산은 베란다에 보관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냥 우산을 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듣기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대화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젖은 우산은 충분히 말린 뒤에 접어두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면 그냥 뭐 물기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접어요. 라고 여자가 이야기했지만 남자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말리고 할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말린 뒤에 접어두는 게 좋다. 얼마나 충분히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남자의 중심 생각은 2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가 안올 때도 가방에 우산을 넣어두어야 한다. 이 내용은 이 대화만을 가지고 알수 없는 내용.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삭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4번은 우산을 살 때는 여러 번 펴고 접으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 역시 우리가 대화에서 알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주 짧은 대화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할 때에는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을 일단 파악하고 그것이 남자는 여자의 반대되는 생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대화에서 반대되는 개념이 나올 때그 반대되는 어떤 표지어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데 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형 4번 중심 내용 찾는 문제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연습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1쯤은 1문항에 해당이 되는 17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남자와 여자의 간단한 대화에서

저의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합 유형은 1지문 2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하나가 있고요. 이 지문에서 내용을 듣고 1번 문제와 2번의 문제, 두 개의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가 복합지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 뭐,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항들이 이렇게 2번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자, 1번과 2번, 이두 개의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지문은 보통 두번 정도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합 지문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습해보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단일 문항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봤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 만점 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문항의 유형은 담화 전체를 놓치지 않고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앞서 선생님이 그리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두 개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두 개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번호마다, 그 시험 번호마다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둔다면, 아, 이때는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겠구나. 아, 이때는 인터뷰 형식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접근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입, 전개, 결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이런 강연에서 나오는 대화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즘에 어떤 일들이 뭐 환경오염이 일어나서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일부 사람들이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어떤 에너지 전략도 안 하고 이러면서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원인을 설명하고요. 그러면 환경을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할수 있는지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담화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의 담화도 이런 도입, 전개, 결론의 흐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큐멘터리나 방송과 관련된 담화에서도 역시 사실을 나열하거나 원인 또는 영향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의 담화 유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듣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중심 내용을 찾는 연습들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 유형을 파악하면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나 민들레 새싹이 드디어

0: 뭐가 날아온 거지?
1: 공 저기로 날아갔다. 내가 가져올게.
0: 안돼, 안돼, 오지마, 저리가, 오지마. 하마터면 저 발에 꽉 밟힐 뻔했네.
2: 우와, 처음 보는 새싹이다.
3: 안녕. 난 민들레 새싹이야. 넌 누구니?
2: 나 내벌레. 주로 식물의 이파리를 먹고 살아. 특히 너처럼 방금 도단한 새싹은 아주 연하고 부드러워서 우리 애벌레들 입맛에 딱이지.
0: 저리 가!

0: 달라잖아.
1: 빨리 딩딩아.
2: 알았어. 새싹 구출. 오호리 딩딩.
1: 오. 와. 와, 살았다. 하마터면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을 뻔했네.
3: 왜 그래, 민들레 새싹아? 무슨 일이야?
1: 아니, 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지 몰랐어. 아니, 좀 전에 바위처럼 커다란 공에 빠질 뻔하고 그리고 아이의 발에 밟힐 뻔하고 애벌레한테 잡아먹힐 뻔했어.
4: 정말 놀랐겠다.
1: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안 되겠어. 요정들 도와줘. 나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게 해줘.
2: 뭐?
0: 아니, 다시 땅속으로?
2: 돌아가겠다고?
4: 땅속은 어둡고 답답하잖아.
1: 그렇긴 해도 땅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그래서 아주 안전해.
3: 근데 일어나지 않는 게 괜찮은 거야?
4: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예쁜 민들레꽃을 피울 수가 없잖아.
3: 멋진 민들레 씨앗도 만들 수 없잖아.
0: 맞아. 후, 헐, 헐, 민들레 씨앗도 날릴 수 없잖아.
1: 그러네.

0: 고민이 많구나. 어떡하지?
1: 어떡하지? 아, 민들레 할아버지!
2: 맞다! 민들레 할아버지가 계셨지!
3: 아이고, 좋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게 이제 곧 내 민들레 씨앗도 바람에 멀리 날려보낼 수 있겠어.
2: 민들레 할아버지!
3: 네? 아이, 너희들이 또 웬일이냐? 어제 재밌는 퀴즈 많이 내고 갔잖아.
1: 아이, 민들레 할아버지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0: 우리 민들레 새싹이 고민이 있대요.
3: 아이, 우리 귀여운 민들레 새싹이 무슨 고민이 있나? 어허, 그래서 우리 새싹이가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구나.
4: 네, 할아버지.
3: 그래, 나도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새싹이처럼 모든 게 참 무서웠어.
5: 비바람이 마구 몰아칠 땐 쓰러질까 봐 무서웠고, 애벌레한테 잎을 뜯겼을 땐 아팠지만 꾹 참아냈지. 누군가의 발에 채여도 난 다시 일어나서 외쳤어.
6: 나는 장차 멋진 민들레 꽃을 피울 민들레 새싹이야!
7: 우와! 민들레 할아버지 멋져요.
3: 그 시절 내가 힘들 때마다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바로 이 노래!

0: 나 결심했어. 사람들 발에 밟혀도 예벌레 입이 뜯겨도 나 씩씩하게 자라서 민들레 꽃을 피울 거야.
1: 새싹아, 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0: 사람들이 새싹을 밟지 못하게 울타리도 치고 팻말도 꽂아줄게. 새싹이 자라고 있어요. 밟지 마세요. 민들레 새싹아, 이제 용기 내서 무럭무럭 잘 자라야 돼. 화이팅!
1: 지아야, 정말 고마워. 화이팅!

0: 힘차게 자라길 응원하면서
1: 동동이
2: 댕댕이가 함께하는
3: 숨어있는 새싹을 찾아라.
1: 여기에 새싹이 숨어있어. 다같이 찾아보자. 시작.

0: 여기에 새싹이 숨어 있어. 찾을 수 있지? 아자!
1: 유정들, 나 방금 민들레 새싹 잘 있나 보고 왔는데 새싹이 그새 키가 더 큰 것 같아.
2: 우와, 잘됐다!
1: 새싹 부럽다. 나도 새싹처럼 키가 쑥쑥 클 수 있을까?
0: 당연하지! 지야, 계속 자라고 있잖아!
1: 아니야, 나 매일 아침마다 키 재고 있는데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키가 똑같아.
3: 잘한다!
4: 그렇다면 여기서 문자!
5: 꼭 불러볼 거야! 가자!
4: 다음 중 키가 쑥쑥 자라기 위해 지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키가 크기 위해 밥 대신 우유를 먹는다. 2번, 키가 크기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한다. 3번,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키 크는 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 중에서 키가 크기 위해 지아가 해야 하는 건 뭘까?
6: 정답! 3번, 밤늦게까지 키 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키가 쑥 커져 있을 것 같은데, 키가 크려면 방법을 열심히 연구해야 하지 않겠어?
0: 에이, 아니야, 아니야. 뭐든지 밤늦게까지 하면 키 크는 걸 방해해. 밤에 잠을 잘 자야 키도 쑥쑥 크는 거라고.
6: 그런가?
1: 정답 2번. 키가 크려면 적당한 운동을 한다.
4: 오, 지야. 딩동댕 정답!
2: 우와!
4: 키가 크기 위해 우유보다 더 중요한 건 밥을 맛있게 잘 먹는 거야. 줄넘기 같은 적당한 운동은 뼈와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줘서 키 크는 걸 돕지.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습관은 키 크는 걸 방해. 그러니까 지아, 음식 골고루 잘 먹고
0: 운동도 신나게 하고
6: 밤에 푹 자면 키가 쑥 커져 있을 거야.
1: 우와, 빨리 키가 쑥쑥 자라면 좋겠다.
4: 그러게, 지아 키 쑥쑥 자자자.

0: 우리 모두 쑥쑥 자라자.
1: 모두 모두 쑥쑥 파이팅!
2: 파이팅! 쑥쑥 쑥쑥 자라 쑥쑥 쑥쑥.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5: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7: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5: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6: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힘드신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1: 아유, 괜찮아. 약하러 온 김에 이렇게 운동도 되고 좋지 뭐.
0: 노인대학 가신다고 안 했어요?
1: 아유, 가봤자 맨 손주 자랑이 나고 여기가 훨씬 재밌어.
0: 아, 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접수하시게요?
2: 네, 그게...

0: 그런데 무슨 동물? 도마뱀이신가?
1: 바다 이구아나잖아.
0: 바다 이구아나?
2: 맞아요!
3: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사는 바다 이구아나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 생활하는 도마뱀이야.
0: 우와, 유명하신 분이구나. 바다 이구아나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2: 그게 마음이 아파요.
0: 마음?
2: 거울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코, 얼굴, 피부, 제 생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1: 네?
2: 저도 예뻐지고 싶다, 구아나.
4: 오늘의 관자, 바다 이구아나. 바다 이구아나가 예뻐지고 싶대요.
5: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2: 네.
5: 저희 병원은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미용 목적의 성형은 하지 않습니다.
6: 네. 아 근데 그 저기 구하나 씨, 아니 어디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세요?
2: 절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6: 비가 오나?
2: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얼굴. 그 중에서도 갸름하지 않은 뭉툭하고 짧은 쥐둥이. 뻥 뚫려 지나치게 큰 콧구멍. 게다가 거칠고 칙칙한 피부까지.
6: 저런, 한두 가지가 아니네.
2: 다른 이구아나들처럼 쥐둥이는 갸름하게 깎고 콧구멍은 작게 축소하고 피부는 알록달록하게 하고 싶은데.
5: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마음에 안 든다고 멀쩡한 몸에 손을 대는 것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2: 전문병원을 갔어야 하나?
6: 저기 구하나 씨, 저희가 봤을 땐 엄청 건강해 보이고 멋지신데요.
2: 끄덕끄덕.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거 다 알거든요. 콧구멍이 커서 콧물도 많이 나오고 이게 뭐야?
5: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코를 풀어요?
2: 아 그건 문제로 낼 구아나. 원래 바다 이구아나는 코로 물을 자주 뿜어내죠. 바다 이구아나가 콧물을 자주 뿜는 이유는 1번 감기에 자주 걸려서, 2번 몸속의 소금을 빼내려고.
5: 잠깐! 소금? 지난번에 바다 거북은 몸속의 소금을 빼내려고 눈물을 흘렸잖아.
6: 맞다! 아니 그럼 바다 이구아나는 소금물을 콧물로 빼내나?
2: 맞구아나! 바다 이구아나는 바다에서 자라는 해초를 먹다 보니 몸에 소금이 자꾸 쌓이죠. 이걸 몸속에 그냥 두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코에 있는 소금샘으로 재채기하듯 몸속의 소금을 물과 함께 발사하는 거죠.
6: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소금물을 잘 빼내게 콧구멍이 커다란 거 아니에요?
2: 댕댕이 간호사님, 제 콧구멍 눌리고 눈물이.
6: 아니 방금도 맞다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2: 그건 원래 바다 이구아나는 항상 고개를 끄덕끄덕 흔들거든요.
5: 그래요?
2: 암컷은 짜증날 때, 위협받을 때 가끔 흔들고 수컷은 엄청 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죠. 여기서 문제! 바다 이구아나 수컷이 고개를 끄덕이며 흔드는 이유는? 1번, 춤추며 리듬을 타려고. 2번, 자신을 과시하려고.
6: 이게 리듬 타는 거지.
5: 맞아. 리듬 타는 것 같진 않고. 정답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2: 맞고 알아.
7: 격하게 흔들어. 쿵쿵. 꾸덕꾸덕 격하게 흔들수록 힘도 세고 아주아주 아주 남성적이라는 신호. 격하게 흥흥. 끄덕끄덕끄덕 어떠냐. 끄덕끄덕끄덕 내가 더 세게 흔든다고. 하! 끄덕끄덕 아니거든. 에이 끄덕이는 거 내가 최고. 히켜!
5: 와! 쟤 흔드는 건 누구도 못 당해. 도망가자!
7: 가장 강하게 흔드는 이구아나만이 암컷의 선택을 받는다.
2: 실제로 고개를 강하게 흔드는 이구아나가 수컷 호르몬이 많다고 해요.
5: 그렇구나. 진짜 신기하다.
2: 근데 갑자기 너무 춥네. 여긴 성형 안 하신다니까. 그럼 이만.
6: 이구아나 씨 추우세요?
2: 채원이.
5: 갑자기 왜 그러시죠? 댕댕 간호사? 채원 체크!
6: 자, 어디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콧구멍이 제일 커가지고. 이럴 수가! 온도가 20도도 안 돼. 엄청 낮아!
5: 뭐? 댕댕 간호사?
6: 히터! 지하 간호사 히터 가져와!
5: 지하 간호사 오늘 안
6: 이번 전시!
2: 따뜻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5: 갑자기 왜 체온이 떨어진 거지?
2: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바다에 들어갔었거든요.
8: 바다 이구아나는 바닷가 바위에서 해초를 먹다가 부족해지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6: 와, 바다 이구아나 헤엄 잘 친다.
5: 우와, 바닷속이 꼭 푸른 초원 같아.
8: 그런데 바닷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5: 왜요?
8: 바닷물이 엄청 차갑거든요. 차가운 바닷속에 오래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에 마비가 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분 안에 빨리 나오죠. 우린 스스로 체온을 못 올리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태양을 받으며 빨리 체온을 올려야 해요.
6: 단체로 일광욕하는 모습 재밌다.
2: 그게 병원에 빨리 올 생각에 체온을 제대로 못 올리고 왔거든요.
6: 아유, 저런. 아이, 그런데 헛걸음만 하셨네요.
5: 어차피 저희는 성형은 안 하니까 체온이 오르면 가시면 되겠네요.
2: 그니까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 그냥 주둥이 거.